0: 배럴당 98달러로 100달러 선에 근접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경산권과 제주도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가 5에서 30mm, 충청권과 경남, 제주도는 10에서 50mm, 전라권은 20에서 7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22도, 광주 21도와 부산 20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6.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 목욕탕이 공공 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 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목욕탕 쓱 한번 담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 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챙겨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뭐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도 예보됐는데 비가 그치는 모레부터는 또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일 정도로 더워질 거라고 하네요. 중동 사태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자 정부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실시되었고 다음 주부터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 기준이 어저께 발표됐어요.
1: 네, 취약계층에게 지급된 1차 지원금은 294만 명이 1조 6,700억 원을 받았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인 국민 3,6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외벌이 직장 가입자면서 4인 가구일 때는 건강보험료가 월 32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고요. 맞벌이 4인 가구는요, 건강보험료가 39만 원 이하일 때 받는답니다. 지역 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22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게에서 쓸 수 있고요. 주유소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0: 국제 유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에 진전이 없고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서 그렇다네요. 14일과 15일에는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려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란

0: 전쟁과 관세 갈등, 대만 문제 등을 놓고 어떤 의논을 할지, 또 그 논의가 세계 정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아, 이렇게 바깥 세상은 오늘도 소란합니다. 또 나라 안에서도 안타까운 뉴스가 많죠. 길을 가다가 난데없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서 억울하게 생명을 잃기도 하고, 청송 주황산에 간 어린이가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를 얼른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하루가 평화롭게, 안전하게, 무탈하게 흐르길 바라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겹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휴온수 글로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당진시청, 도드람 한돈, 슬림에이 다이어트, 브람쌈마의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저축은행 중앙회, 한월사이언스, 타타타와 함께합니다.
6: 으라차차차!
5: 예.
6: 오늘은 초승달 자세를 한번 해볼까요?
5: 어떻게요?
6: 한쪽 손으로 반대쪽 손목을 잡고
5: 예.
6: 하늘로 쭉 뻗은 다음에 잡힌 손 방향으로 몸을 지그시 기울입니다. 이렇게.
5: 그래요?
6: 예.
5: 잡은
6: 해보세요.
5: 손으로 당겨주는 게 아니고 잡힌 손 방향으로?
6: 예.
5: 예.
6: 자, 그러면은 겨드랑이부터 골반 위쪽까지 옆구리 살이 팽팽하게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5: 네네.
6: 네, 그 느낌에 집중해 보시고요. 똑같이 반대쪽도 한 번씩 해주시죠. 한 손으로 반대쪽 손목을 잡고 하늘 위로 쭉 뻗은 다음에 잡힌 손 방향으로 몸을 지그시. 아유, 그렇구나.
5: 예,
6: 옆구리가 쭉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5: 맞습니다.
6: 네.
5: 옆구리 살 없는 사람 없죠.
6: 없죠.
5: 한 번도 본 적 없어. 옆구리 살은 다 있어. 근데 이렇게 옆구리를 그래도 한 번씩 늘려줘야
6: 네.
5: 옆구리 살도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6: 맞습니다.
5: 네. 자, 초승달 모양으로 몸을 휘휘 구부리시면서 귀는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월간 여성시대 5월호가 나왔습니다. 방송에 소개됐던 당당히 여러분의 사연은 물론이고요. 여성 살롱을 맡아주셨던 곤충 박사 김태우쌤의 글과 사진도 5호로의 특집으로 실려 있습니다.
6: 네, 그리고 저와 일중 씨의 에세이도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2시간 만나 가까운 얘기를.

0: 네. 월간 여성시대를 보면서 알게 돼요. 이게 서로의 일기장을 약간 좀 훔쳐보는 기분이랄까요?
1: 그래요. 당당히 여러분도 원하시면 가까운 기업은행,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에 가셔서 월간 여성시대 5호로 그냥 가져오실 수 있어요.
0: 네.
1: 네,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가져오세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문자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1: 네, 그리고 소개된 분들께는 향긋한 모닝커피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1632님 오늘의 첫 문자네요.
0: 예. 안녕하세요. 어제 행운번호 51번 당첨된 서숙자입니다. 아, 네네. 그 달서구에서.
1: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0: 어제 바로 전화 연결했었는데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라 피곤함도 있고 저녁에 생활체육 운동 가서 얼마나 여성시대 자랑을 했는지요. 다들 주식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성시대 들어라 했답니다. 매일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결해서 잘 듣고 있어요. 라디오는 혼자 일하는 나에게 매일 행복을 주는 친구랍니다. 하트, 아, 하트, 하트.
1: 아, 그러시구나.
0: 아유, 네. 감사합니다.
1: 아유, 블루투스 연결해서 좀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0: 두 손이 자유롭다는 뜻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편하게.
1: 네.
0: 아유, 당첨도 되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여성시대 홍보도 해주시고.
1: 아니, 진짜 뭐 어저께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몸통 주식 얘기니까.
0: 요즘에.
1: 네. 네.
0: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1: 6512님 어제 휴대폰 개통했다고 문자 보내서 소개되고 커피 선물 받아서 너무 고맙게 잘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후기를 주시니까 저희도 고맙죠. 뿌듯합니다.
0: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저희가 쏴드리니까 네. 네, 그 쿠폰 그냥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1: 아,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2676님 걱정이에요. 청송 주황산. 그 아이는 어딜 갔을까요?
0: 그러게요. 그 주황산에 간다는 아이가 지금 실종이 됐습니다. 진짜 어디로 갔을까요? 인상착의랑 사진도 다 공개가 됐는데.
1: 그러게.
0: 자, 뉴스에서 정말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많은 분들이 좀 눈여겨봐주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첫 사연도 이렇게 뉴스를 보시다가 무거운 마음에 주신 것 같은데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의 장경자님이십니다. 어제 학생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또래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요즘 학원들은 새벽 1시까지 학생을 붙잡고 가르친다는데 저는 아이가 밤 10시에 끝나는 학원에 다니는 것도 화가 나고 불안합니다. 혼자서도 잘하는 과목이니 그냥 학원을 그만두자고 해도 학원에서 주는 쪽집게 문제 없이는 스스로 공부가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없다 하니 어쩔 수 없이 지고 맙니다. 밤 1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행이다 체념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한창 잘할 아이들이 잠은 언제 잔단 말입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5년이 지났음에도 바뀌지 않는 교육제도와 입시 경쟁 그리고 사교육 시장의 과열이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여학생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던 남학생의 쾌유를 빌면서도 어째 뉴스 끝자락에라도 그 소식 하나가 없나 참 답답합니다. 누군가는 살기 싫다는 이유로 남을 해치고 또 누군가는 남의 일인데도 목숨을 걸고 구하려 자신을 던지니 이 얼마나 모순된 세상입니까? 어른의 탈을 쓴 어리석은 자가 무고한 학생을 사지로 끌고 갈 때 정의로운 학생은 용기를 내 사선을 넘듯 도로를 건넜습니다. 짧은 생의 끝, 그 찰나에라도 자신을 구하려는 따뜻한 손길이 있었음을 떠나는 학생이 느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외롭지 않게 떠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를 이들의 기도와 추모가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악인이 마땅한 벌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사회가 바른 길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공기 중에서라도 아니 먼 우주에서라도 똑똑히 지켜볼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처음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을 때 또 여성 혐오 범죄인가 했는데 이제 그런 용어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었다는 생각

0: 생각이 듭니다.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뇌리를 스치는 많은 슬픔이 있었고 그때마다 국화꽃을 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고 아픔은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저는 고1 여름 공포 속에 등교했습니다. 학교 가는 버스를 타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는데 늘 지나가는 마을 버스에서 내던지는 자갈 주머니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분명 제가 나온 중학교 남학생들의 소행인 걸 알면서도 뒤탈이 무서워 어쩌지 못하고 힘겨운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돌멩이에 맞는 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졸업한 중학교에 편지를 써볼까, 대학 다니는 오빠에게 등교길에 동행해달라고 해볼까 고민하다가 결국 등교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법을 택했고 그제야 공포는 끝이 났습니다. 아직도 그 남학생들이 돌을 던지고 제가 맞으면 깔깔대며 웃던 그 소리가 기억납니다. 멀어져가는 버스에서 그 아이들을 뒤돌아보며 참나 할 일도 되게 없네. 그 시간에 잠이나 더 잘 것이지 아침부터 고작 하는 게 돌팔매질이냐? 혼잣말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등교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굴다리를 지날 때마다 엄마가 조심하라던 바바리맨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1: 아이고.
0: 돌팔매보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1: 그렇지.
0: 결국 어머니가 한동안 버스 정류장까지 동행해 주셨고 저희 집에서 역까지 가는 마을 버스가 생기고 나서야 고난의 등교는 끝이 났습니다. 귀갓길에 영문도 모를 참변을 당하는 여학생의 비보를 접했을 때 문득 제 학창시절이 떠올랐는데 생각해보니 모두 저 혼자 이동할 때 생긴 일이더군요. 혼자 가는 여학생, 혼자 있는 여성, 왜 어째서 아직도 혼자와 여자는 쉽게 공격받는 대상일까요? 제발 이제는 고2 딸이 밤 10시에 학원이 끝나도 마음 졸이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진 등교길에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는 딸에게서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길을 바라봅니다. 제 어린 날에 그 남학생들이 이제는 제발 남을, 여자를 괴롭히고 웃는 추한 어른으로 늙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행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참변을 당한 여학생 어머니의 아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 내 숨, 내 육신과도 같은 나에게서 나온 또 다른 나를 잃는 듯한 슬픔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1: 그렇죠. 또래 딸을 기르는 엄마로서 진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0: 네.
1: 내가 어린 날에도 그랬는데 지금 더 여전히 더 잔혹하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니까
0: 정말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1: 그럼요.
0: 왜 세월이 흘러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우리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참 진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1: 그러게 말이에요.
0: 네. 영문도 모른 채 진짜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를 가하는 정말 참.
1: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들도 그렇고 정말 요새는 뭐 딸 아들 가릴 거 없이
0: 네.
1: 정말 아이들 기르는 사람들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0: 네.
1: 잘 도착했다라는 문자를 받고서야 한숨 놓는 그런 부모님들의 심정을.
0: 네.
1: 아이 그리고 여기선 그래 어린 날 그렇게 자갈을 던지거나 이런 그 여자 아이를 괴롭히고 웃는 깔깔거리고 웃는 그 남학생들이 추한 어른으로 늙어가지 않기를
0: 그런
1: 늙어가지
0: 거는
1: 않기를 네
0: 짓궂은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하죠
1: 그 돌멩이 예. 정 맞아봐요
0: 그건 위험한 행동이죠
1: 그렇죠
0: 네 9958님 문자 주셨어요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와 구하려다. 본인도 다친 학생을 향한 악플도 많다 합니다.
1: 이런.
0: 해야 할 일에 동참은 하지 못해도 악플이라니요. 우리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자고요.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보내주셨는데.
1: 그러게 참
0: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구하려는 학생을 향한 악플이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어떤 이유로 악플을 달죠? 참 이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응원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1: 의인이죠 의인
0: 그럼요
1: 그렇잖아요
0: 네
1: 0735님 저도 여자고 딸만 둘이라

0: 정확하게 공감합니다. 아이들 안전이 항상 걱정되고 불안해요.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숙제예요.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가뜩이나 우리 아이들 정말 늦은 학원 다니느라고 또 밤늦게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안전이 정말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0: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사연은요. 경기도 안성시의 김도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금요일 밤만 되면 가슴이 설레 잠을 설치는 군인 엄마입니다. 제 금쪽 같은 딸 영은이가 해군 부사관이 되기 위해 진해에서 뜨거운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지난 3월 16일 벚꽃 봉우리가 막 고개를 내밀던 날이었어요. 이제 겨우 21살, 한창 예쁜 옷 입고 친구들과 캠퍼스를 누비며 웃음꽃을 피워야 할 나이에 우리 영은이는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했습니다. 훈련소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던 그 조그만 뒷모습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눈물만 훔쳤습니다. 아유, 저 여린애가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뛸 수나 있을까? 찬 바닷바람에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 텅 빈 영은이 방을 보며 며칠을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주말마다 보급받은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는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단단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목소리가 꽉 쉬어서 전화를 했길래 가슴이 철렁했는데 영은이가 오히려 쩌렁쩌렁하게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2: 엄마, 나 우리 소대 소대장 후보생 됐어. 내가 구령 붙이고 동기들 이끌고 훈련 받는다. 목소리는 좀 쉬었어도 나 진짜 멋있지?
0: 집에서는 제 방 청소도 미루고 엄마한테 응성만 부리던 무남 동료 외딸인데 수십 명의 동기를 이끄는 소대장이 되었다는 말에 믿기지 않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습니다. 훈련 받느라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발바닥은 물집이 잡혔다 터지길 반복한다면서도
2: 엄마, 나 진짜 체질인가 봐. 해군 되길 정말 잘했어.
0: 씩씩하게 웃는 딸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아, 우리 딸이 이제는 엄마 품을 떠나 바다 같은 큰 어른이 됐구나 싶어 안도와 대견함의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 드디어 5월 15일 우리 영은이가 해군 부사관 291기로 당당하게 임관을 합니다. 영은아, 엄마는 우리 딸만큼이나 사랑스러운 291기 동기생들에게도 꼭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 사연을 적는다. 너희 모두가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누군가의 전부인 보물들이겠지. 21살 그 찬란한 봄날에 개인의 안락함 대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선택한 너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소대장인 영은이를 믿고 따라준 동기들, 서로 발맞춰 걷고 힘든 동기의 배낭을 대신 들어주며 끈끈한 전우애를 나눈 너희 모두가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우리의 자부심이란다. 사랑하는 내 딸 영은아, 네가 훈련소에서 보낸 9주 동안이 단순히 군인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뿌리를 내린 시간이었을 거야. 5월 15일 임관식 날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제복을 입고 서 있을 내 모습을 생각하면 벌써 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킬 해군 하사 오영은, 고생 많았다. 우리 딸 그리고 자랑스러운 291기 후보생 여러분, 여러분의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필성. 왜 웃어?
1: 마지막에.
0: 마지막에.
1: 경례구.
0: 경례. 이게 모르면 필성 이러지만
1: 네네.
0: 이제 모르면이 아니라 좀 오래 묵으면
1: 네.
0: 필성.
1: 너무 이웃누님의 예. 연차에 맞게 고참 느낌이 물씬 나서 깜짝 놀랐고요.
0: 네, 그랬어요.
1: 아니,
0: 네.
1: 그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0: 야, 가운데 정가운데 계시군.
1: 1중대 1소대. 네. 야, 정말 단단하다.
0: 오영은 하사.
1: 예.
0: 와, 멋지다.
1: 그러니까 많은 저 후보생 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0: 네.
1: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그 뒤로는 정말 벚꽃나무가 이렇게 배경으로
0: 아, 그러네.
1: 딱 시기를 가늠할 네. 수 있는데 어, 다들 그냥 굳게 담은 입술이 야, 자랑스럽고 멋집니다.
0: 네.
1: 네. 야, 아, 저는 이제 육군 예비역 병장이지만 우리 해군 우리 하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0: 영은 씨 덕분에 아줌마 다리 뻗고 잘 잡니다. 7523님이 그러니까, 문자 그러니까. 주셨고.
1: 예. 8098님도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길 바랍니다.
0: 그렇죠. 정말 지구상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네. 아유.
1: 아, 또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저도 이제 발 뻗고 잘게요. 저는 이제 민방위도 끝나고 뭐 다 끝났어요.
0: 그래요.
1: 더 이상 나라가 날 찾지 않아.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2204-1812.
3: 올해 가장 기대되는 순간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2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 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휴전이 여의치 않아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데도 밤사이 뉴욕 증시는 강보합세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붐이 배경이라죠. 전쟁과도 무관하게 흘러가는 AI 열풍. 당당이님들 편지를 봐도 AI 활용은 이제 기본이 되어갑니다. 일과 관련된 전문적인 도움은 물론 검색, 여행 계획 짜기, 통번역에 심리 상담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어제 소개한 일상 속 AI 서비스를 보니 통화 내용을 요약해서 보이스피싱 위험을 알려주는 서비스, 차 안에서 음성만으로 길 안내, 음악 재생, 차량 제어, 정보 검색, 수학 학습에서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학생 스스로 실력을 키우게 돕는 서비스 등등도 보입니다. AI의 이런 급격한 발달,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주는데요. AI 시대에도 인간을 살아남게 할 특별한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클로드라고 코드 생성과 실행, 파일 생성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대형 언어 모델 들어보셨죠? 그 AI 플랫폼은 엔트로픽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여성의 인문학을 전공해서 주목받는 이 회사 사장이 한 말, AI 시대에도 인간관계 역량이 경쟁력이 될 것이다.

여러 분야에 걸쳐 호기심을 갖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거기에 기술 호기심을 추가해서 기르면 도움이 될 거다. 물론 이 사람의 공동 창업자가 물리학 전공 오빠라는 점은 큰 행운이지만 귀 기울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치킨도 드신 가죽 점퍼의 사나이 젠슨 황. 반도체 전기회로 설계회사 엔비디아를 세워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데 이 사람은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날카로우면서도 인간적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모퉁이 너머를 보는 능력을 강조했는데 주어진 데이터나 텍스트를 제대로 읽는 것은 물론 행간을 읽고 미지의 내용을 잡아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인간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주어진 내용 그 이상을 읽는 능력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기술적인 호기심 추가. 그렇다면 여성시대를 듣는 것만으로 상당한 능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편지 듣다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은 물론 편지 내용 속 행간을 잡아내는 능력이 절로 키워지니까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소에 라디오 자주 들으라 하고 기술적 호기심 키워주기. 이 두 가지를 AI 시대를 위한 대비책으로 요약하고 싶은데 당당이님들이 추가하실 능력이 있으면 저한테도 가르쳐주세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기타의 선율도 너무 좋고
1: 네.
0: 음성도 너무 매력적이고
1: 그렇죠.
0: 조니 미첼이죠?
1: 네.
0: 예, Both Eyes Now 듣고 왔습니다. 김희숙님이요. 애들도 이젠 저한테 물어보질 않네요. AI가 다 대답해주니까 AI랑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치만 주말엔 여성시대 함께 들으며 대화를 합니다. 저는 아직 라디오가 주는 친근감이 너무 좋아요.
1: 네, 그럼요. 우리는 가끔 광고 들으면서 이거 AI 아니야? 광고 보면서도.
0: 네.
1: 그렇죠.
0: 요새 광고에 AI가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음성 톤만 딱 갖고 와가지고 뭐 말을 하는 거죠.
0: 네.
1: 저 같은 경우도 왜 제가 뭐죠. 아, 부르지 않은 노래 그잖아요.
0: 아, 밤양갱 지난번에도 그렇고.
1: 네, 밤양갱도 그렇고.
0: 예.
1: 그러니까 황당하죠. 가끔가다 조금 저 에드워드 리 셰프인가 그분.
0: 네네.
1: 야, 발음이 너무 좋아졌는데 저 사람이 지독히 한국말 공부를 했나? 그러다가 아니다 이거 AI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하고 그런답니다. 너무 발음이 에드워드. 리, 네.
0: 네, 그 셰프가 중간에 저희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1: 너무 정확한 한국말 발음. 그래서 이럴 리가. 직접 한 건 맞을 텐데? 그러게. 어쨌든 깜짝 놀랐습니다.
0: 광고 나갈 때마다 항상 야, AI 이거 아닌가? AI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1: 아니, 어떻게든 그 미쿡 살람 티가 나거든요. 발음에서
0: 발음이.
1: 음가가. 근데 너무 칼같이 정확하니까
0: 예.
1: 흑악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0: 저희가 그런 의심을 좀 갖고 있으니까 네. 에드워드리 네. 님께서 한번 직접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송정원님,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AI가 진행한다고 상상해봤어요. 와! 희은님, 일중님의 목소리를 따라한 AI가 진행한다.
0: 아, 말은 수려하게 잘하겠지. 기가 막히게.
1: 마음이 네. 있을까?
0: 하지만
1: 아니 마음도 있겠지. 마음이 있으니까 AI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도 있겠지.
0: 네. 근데 그 틀리지 않는 정확함보다는 그래도 이 친근감. 그렇죠?
1: 그렇죠.
0: 네, 네. 이 공감 능력.
1: 그리고
0: 아, 이 사람
1: 왜?
0: 냄새.
1: 아, 그렇지. 사람 냄새. 뭐 당황할 때 예. 잠시 뭐 이렇게 공간이 뜬다든지 침묵이 흐른다든지 아, 뭐 이런다든지.
0: 예.
1: 주저한다든지 뭐 이런 느낌도 있을까? AI한테?
0: 그러니까 AI로 어떻게 보면 각 기업을 이끌고 있는 수장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인간적인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하다. 예, 호기심 가지고 사람과의 공감 능력.
1: 하,
0: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 빨리 살다 빨리 죽어야지. 이런 세상에서 정말 살아남으면서 어리둥절한 그런 게 너무 어리둥절하고 막막한 게 너무 싫다.
0: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공감을 못해드립니다.
1: 7639님, 저는 AI로 요즘 유행하는 이모티콘도 만들어서 써요. 제 얼굴로 만든 거요. 아, 이렇게 많이 합디다.
0: 오, 좋다. 진짜 본인 얼굴로 이렇게 이모티콘을 잘자, 맞아. 우와.
1: 냠냠, 저용, 싫어요.
0: 어, 잘 만드셨네.
1: 잘 만들었다 진짜.
0: 이걸 재밌다. 지인들에게도 이모티콘으로 보내면 진짜 재밌어 하시겠다.
1: 괜찮겠네.
0: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은 기술이고.

0: 우리는 또 인간답게 예 우리의 그 뭐랄까요? 예, 진짜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세 번째 사연 갑니다. 목포에서 왔군요. 김완님. 네.
0: 엄마, 아빠는 거의 유목민이었네.
1: 언젠가 둘째 아들이 우리 집에 이사 얘기를 듣다가 한 말입니다. 아우, 생각해보니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전라남도에서 부부교사인 저와 아내는 결혼생활 36년 동안 무려 16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잦은 이사뿐 아니라 서로의 근무지가 달라서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다반사였죠. 신안과 진도에서는 같은 군에 근무하면서도 따로 생활했던 적도 있습니다. 신혼 초 신안군에서의 생활은 임자도와 지도라는 섬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월요일이면 새벽 찬바람 맞으며 군내 버스와 여객선과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며 출근했던 기억이 아득합니다. 두 아들이 태어난 후 진도에서의 생활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진도에서 첫째 아들과 생활하고 아내는 둘째 아들 데리고 주말마다 관매도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진도에서 관매도 가는 길은 군내 버스와 여객선과 마을의 경운기를 타야 했습니다. 야, 이건 보통 일 아니다.
0: 그러네요.
1: 그럼에도 첫째 아들은 엄마를 따라가는 동생이 부러워 엄마 손을 놓지 않고 주변을 맴돌았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도 우리 부부에게는 전남 곳곳에 어린이들과 함께 했다는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 20여 년 만에 어렵게 광주 광역시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거리 통근과 별거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몇 년 만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광주광역시 생활을 정리하고 목포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정년 퇴직까지 나는 5년, 아내는 10년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서 넉넉하게 함께 살자. 그게 우리 부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제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다 정년 퇴직을 했고 중년의 넉넉한 여유 생활은 계속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퇴직 3년을 앞둔 지난해에 덜컥 순천으로 승진 발령이 된 것입니다. 목포와 순천, 승용차로 왕복 3시간이 훌쩍 넘는 거리. 결국은 순천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고 우리는 2년을 예정하고 주중 순천 주말 목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젊어서 수없이 반복한 일이니 뭐 딱히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 나이가 60을 넘긴 중년이라는 것이죠. 나이 들어서 하는 유목생활은 젊을 때와 많이 다르더라고요. 웃기는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어느 날은 목포 집을 열흘 정도 비워두게 됐습니다. 혹시 문제 생길까 싶어 집안 점검을 어떻게나 꼼꼼히 했는지 모릅니다. 가스와 수도 잠갔는지, 전기는 안전하게 차단했는지 몇 번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열흘 후 어둑어둑한 무렵, 저녁 무렵 목포 집으로 귀가하게 됐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 대형 TV가 환하게 켜져 있는 겁니다. TV의 등장인물들은 아주 신나서 떠들고 있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설마 내가 TV를 열흘 동안 켜놓고 간 건가? 이거 과열돼서 불날 뻔한 거 아니야? 누가 들어온 건 아니겠지. 곰곰 생각해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 소리에 TV의 AI 기능이 작동한 것 아닌가 짐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짐작일 뿐이고 열흘 동안의 TV 방영은 영원한 미제 사건입니다. 중요한 원인은 TV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까닭이지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집을 나설 때마다 텔레비전 코드 뽑았지?를 몇 차례 확인합니다. 또 하나의 골칫거리는 물건의 이동입니다. 두 집을 오가다 보니까 양말 한 짝, 티셔츠 하나도 어디 있는지 헷갈립니다. 특히 가장 애를 먹인 것은 전기밥솥입니다. 아유, 뭐 2년 쓸 건데 하나 더 사기엔 아깝잖아. 2년 후에 쓰지 않는 것도 문제고. 결국 밥솥이 우리 부부와 함께 목포와 순천을 오가기 시작했죠.
0: 밥솥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1: 승용차 뒷좌석에 고이 모셔진 전기밥솥을 볼 때마다 꼭 옛날 장돌뱅이 솥단지 같았습니다. 유목생활 두 달쯤 지난 무렵 목포에서 순천으로 이동한 다음 날 아내가 아침밥 하려고 밥솥 뚜껑을 열더니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0: 여보, 밥통은 어디 있어요?
1: 아, 밥솥 거기 있잖아.
0: 아니, 밥통이 없어요.
1: 밥솥 몸체만 들고 왔고 정작 쌀을 담아 끓여야 할 밥통은 목포집 싱크대에 얌전히 놓고 온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한 주 동안 즉석밥과 매식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가장 난감한 사건은 여권 사건이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고 내일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날, 아내는 오늘까지 근무였고 제가 목포집에서 여행짐을 챙겨 순천에 갖다 주기로 했죠. 밤 10시쯤 보성을 눈앞에 둔 지점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보성은 목포에서 순천 사이에 3분의 2 지점입니다.
0: 지금 어디쯤이세요?
1: 아, 지금 보성 지나는데 왜?
0: 여보, 여권이 목포집에 있는 것 같아.
1: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보성 IC 전이어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목포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순천으로 향하는 기나긴 야간 운전 중에 생각했죠. 공항 가서 여권 찾지 않아 다행이지 뭐. 이번 주말에도 전기밥솥을 들고 목포집을 나서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앞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0: 아유, 두 분은 매주 여행 다니는 기분이시겠어요.
1: 그 말에 저도 웃으며 대답을 했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떠납니다. 이번엔 5박 6일 순천살이에요. 중년의 유목 생활. 조금은 번거롭고 덜어는 황당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부부가 가장 많이 웃으며 떠올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야, 그러니까 두 분 모두 교사로 교단에 서시니까.
1: 네, 아유.
0: 발령을 받는 데마다 이렇게 좀 떨어져 지내시고 그러신가 봐요.
1: 그런가 봐.
0: 아, 문제의 밥솥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를 항상 뒷자리에 이제 씻고 다니신.
1: 야.
0: 그만큼 밥이 중요하지.
1: 정말 서로가 좀 이렇게 질리거나 또는 뭐 이렇게 좀 나태해지거나 좀 아유. 이렇게 그럴 계기가 없겠어요. 그럴 맞습니다. 일이 없으시겠어.
0: 진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죠?
1: 그렇죠. 네. 유목민 생활에 늘 정말 뭔가 기분 좋은 여행 같은
0: 매주 네. 새로운 경험 같고
1: 그런 그럴 것 같아요. 거. 저는 저라면
0: 막상 근데 하시는 두 분은 피곤하시지. 있겠지만 네. 아. 잠깐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1: 그게. 3277님, 유목민, 저도 있어요. 남편이 직업군인이라 짧게는 1년 살고 이사한 적도 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9번 이사했어요.
0: 그러니까 군인 가족들이 이렇게 또 그렇죠. 여기저기 맞아요. 많이 다니시더라고.
1: 네.
0: 예, 대단하십니다, 정말.
1: 아이들이 아유. 생기면 아이들 전학이 너무 잦아서 그것도 조금.
0: 맞아.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그 열흘간 켜 있던 TV 어디 거예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켜져 있는 TV가 궁금한.
1: 열흘을 내내 켠다 그래서 뭐 문제 있겠어요? 또 열흘이 계속 열흘 동안 켜져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0: 그래요?
1: 아, 스크린이 나가요?
0: 어, 그니까.
1: 아니, 열흘 내내 켜져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 언제 어느 순간에 탁 하고 들어왔을지 모를 일이죠.
0: 그런가?
1: 목소리에 반응했다면.
0: 아무튼 국산 TV기에 그런 기술력을 자랑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Well, well, well. Slay. Well, well.
3: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4: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3: 그렇죠. 바로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4: TV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5: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6: TVX.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고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내게 기대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축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 세트,
1: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장경자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그리고 김도현님과 김완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9388님, 남편이 오늘 경기도로 출장을 가는데 장거리 운전이라 걱정이에요. 요즘 운전이 많아서 많이 피곤해하는데 힘내라고 한 번만 읽어주세요. 여성시대 늘 응원합니다. 김도균 사랑한다.
2: 어디서 경기도로 출장 가시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1: 네.
2: 먼 거리가 어느 만큼 먼지. 네. 아내분이 하여튼 큰 소리로 전해 오셨어요. 꾸물꾸물 또 졸음 오기도 쉬운 날씨니까 김도균 사랑한다. 네.
1: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2: 새싹 문자 한 분 더. 2110님. 안녕하세요. 화물차 기사입니다. 여성시대 자주 들어요. 처음 문자 해보네요.
1: 네.
2: 반갑습니다. 여성시대표. 커피 보내드립니다.
1: 문자 잘 도착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문자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3, 4부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아, 저 떨려요. 마치 전 여친을 만나는 기분이랄까.
2: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오래된 예. 사이랍니다. 임충 씨와.
1: 네,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에세이.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원유 운반선 한 척이 이달 초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간 11일 로이터 통신은 최근 유조선 세 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는데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의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이 실린 이 유조선은 지난 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8일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원유 터미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개딸픽답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N번방 조주빈도 마약왕 박왕열도 억울하다고 할 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청담사장으로 활동하며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병민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부터 30일간 50살 최병민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병민은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약 46kg과 케타민 약 48kg 등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채권 처리 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이 정부 세도약 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00년대 초에 설립된 상록수 제1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 2003년 카드대란 부실채권 7천억 원을 넘겨받아 연 20%의 고금리를 적용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을 몰랐다고 적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인천 중구 운남동의 한 1층짜리 상가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낙하물에 머리를 맞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성은 사고 당시 1층에 있었는데 3층 높이에서 떨어진 1m 길이의 대리석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1층짜리 상가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현재 전남 신안에는 호우경보가, 해남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전북 서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충남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지난해 말 한 취업 알선 업체가 회원 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처벌을 받았는데요. 당시 과징금이 4억여 원으로 피해 고객 한 사람당 60원의 책임을 졌습니다. 처벌이 너무 약해서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 결혼 중개 업체가 회원 수십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건데요. 이번에도 피해자 한 명당 3천 원가량의 책임을 졌습니다. 수시로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기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9: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3: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입니다.
11: 아우, 저기. 저 우리 딸이 오네요.
13: 우와, 아니 무슨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요. 오늘 사서함 일주희가 모시겠습니다.
14: 은서야, 축하하고 그 어려운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6개월 동안 연수받고 나와 지구대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졸업을 하고 이젠 진짜 경찰이 되는구나. 엄마 아빠는 네가 참 대견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해내기 바란다. 축하한다, 은서야.
13: 야, 우리
11: 엄마가
13: 예, 유이수님 댁 따님은 이제 네. 경찰 공무원이 되는군요.
11: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3: 축하합니다.
11: 네.
13: 네.
11: 그리고 그냥 침착하게 일부러 약간 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시면서 얘기를 그래. 하신 것 같아.
13: 이 감격을 좀 감추시면서.
11: 네. 유희수님께는 저희가 간편식 세트에 쌀 10kg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13: 네. 아니 언제 한번 당당이님이 그러셨어요. 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음성 편지 확실히 네. 여성분들이 많이 보내시는 것 같다. 네.
11: 그래요. 그건 맞아요. 참여율을 보면 확실히 그래요. 근데 우리 남성 당당이님들도 사실 가슴 속엔 따뜻한 감성이 있으실 테고
13: 있죠,
11: 나이 들어가면서
13: 있죠.
11: 더 그럴 텐데
13: 그럼요.
11: 쑥스러워서 참여를 못하실까?
13: 아, 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11: 예,
13: 길게 남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몇 마디의 그 안부 인사만 건네셔도 좋고요.
11: 그렇죠.
13: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속상한 일 또 혹은 좋았던 일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남성 당당이 형님들, 아우님들, 우리 동기분들 음성 한번 들려주세요. 고마웠던 군대 선임도 좋고요.
11: 아, 좋죠.
13: 연락이 끊긴 중마고우, 또 아련한 첫사랑, 같이 낚시하는 형님까지.
11: 아, 네.
13: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음성 편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1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열린 화요일 특별 초대석이 이어집니다. 배우 오민석 씨, 김지선 씨 모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게요.
12: 그 와중에 556님이요 고속도로 주행 중인데요. 어이 사이렌 소리를 해서 경찰 따라오는 줄 알았어.
11: 그렇지.
12: 이제 본능적으로 이런 소리에 약간. 네. 어이 내가 뭐 잘못했나?
11: 네, 맞아요.
12: 아니요 아니요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자 여성시대 3, 4부는 KB국민은행, 유니베라, 청원아이스, 데이팩, 쉐보레, 안 터지는 맥스부탄, 한국세무사회, 노무법인폐, 동국제약 페라민큐, 열혈강호 온라인, 백조싱크, 유동골뱅이, 롯데렌터카와 함께합니다.
15: 주식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 국민은행.
1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영국에서 시작된 한바탕 소동이 지금 산 넘고 바다 건너 우리나라 대학로까지 넘어와서 요즘 관객들의 배꼽을 아주 그냥 쏙 빼놓고 있다네요.
8: 네, 아유 세상에 웃을 일이 없어. 하시는 분들 오늘 이분들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린 화요일 연극 미세스 마켐의 출연 배우 오민석 씨, 김지선 씨 모시고 함께합니다.
7: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9: 반갑습니다.
7: 네, 먼저 진짜 우리 김지선 누님.
9: 네.
7: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9: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예전에 같이 라디오 했었잖아요.
8: 아침 라디오.
7: 세상을 네. 만나자.
9: 그렇죠.
8: 예. 한 5년 하셨네. 우리가. 만 5년.
7: 하,
8: 짧은 세월 아니에요?
9: 예예. 아니 저는 오래 했는데 일중 씨가 잠깐에 중간에 들어오셨었고.
8: 아 그랬구나.
7: 예. 그렇죠. 제가 중간에 들어갔다가 네. 중간에 또 나간 거죠?
9: 네, 중간에 들어왔다가 예.
8: 아 그랬어요?
9: 나가서 그때 이제 나갈 때 예.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8: 왜? 왜?
7: 그래.
9: 아니 잘하는 친구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까.
8: 그래. 왜 그랬을까?
7: 그냥 뛰고 싶었어요.
9: 그래서
7: 나가고 싶었어요.
9: 그때 프리 선언하고서
8: 아,
9: 프리 선언하고서
8: 프리 선언하면서
9: 제가 뒤에다 등 뒤에다 대고 악담을 했죠. 너 나가봐라. 세렝게티다.
7: 맞아.
8: 그럼
9: 아주 물고
8: 맞아.
9: 뭐 물어 뜯고 물고 막 이런
7: 정글이지 진짜.
9: 정글인데
8: 그럼.
9: 근데 나가서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7: 아니.
8: 어때?
9: 이렇게 잘 될 줄이야.
7: 아 그냥 임지수 이렇게 둥지를 틀게 됐어요.
9: 내가 그래서 아유 뒤에다가.

0: 좋은 얘기 해줄 걸 그랬어. 그냥 아니 괜히 너 잘 될 거다.
1: 여자들이 끌어주라 막 이럴 거야.
2: 아니 그 후로 예. 일이 끝난 후로 따로 연락하고 좀 자분자분 합디까? 안 하지.

0: 하는 것도 진심이야.
1: 아, 그럼요.
2: 그건 알았는데. 어이 사람 뭐 오해하시겠네 정말.
0: 아 괜찮아. 우리 진데 오늘 조금 피곤하시겠어요. 아, 왜? 왜? 왜?
2: 왜냐면은 우리 기센 두 눈이.
0: 아유 기 안 쎄. 목소리만 그냥 크지.
1: 아니 근데 희은 언니는 왜 이렇게 주저앉아 계세요? 일종의 안 그래도 큰데 이렇게 씨가
0: 우뚝 솟아 있고 나는
1: 아니 전부 때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아서
0: 다리 길이에 맞춰서 하니까 나는
1: 아, 그러시구나.
2: 우리가 이제 높이를 항상 이렇게 좀 맞춰 놔가지고
1: 방석 깔고 앉아서 해요 일종 씨가 좀
2: 아, 그래야 되나?
1: 아, 누님한테 맞춰드려야지.
2: 오미성님 오늘 좀 피곤하시죠? 저도 약간 뭘, 느끼는데
3: 약간 기빨리는 것 같습니다.
2: 그죠? 예.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죠. 아니 일단 우리 오민성님 말씀을 좀 드리면은 드라마 미생에서는 이제 차가운 완벽주의자 아. 강대리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 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 사랑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서 재벌 3세 역할을 또 맡으셨고 근데 또 이게 갑자기 확 방향을 트시더니 예능으로 신인상도 받으십니다. 예예. 예. 워낙에 지금 예. 앞 그 횡보가 네네. 예 정말 이렇게 예능도 하셨다가 재벌도 하셨다가 지금 이제 연극 무대도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3: 네, 근데 제가 기존에 했었던 그런 좀 이렇게 반듯한 그런 이미지랑은 좀 별개로 이번 예. 연극은 좀 약간 좀 고시식하고 아하. 약간 네.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1: 답답하고 네, 아,
3: 답답하고 아.
1: 정직하고 아. 네. 진짜 좀 약간
3: 그런 역할을 네,
1: 캐릭터.
3: 맡았어요.
1: 그러니까 소위 말한 찌질한 캐릭터를 하는 거예요.
3: 아. 아, 예. 그, 예.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2: 네, 역할을 참아 내 입으로
1: 역할이니까 사람이 네, 네. 찌질하진
0: 그렇지.
1: 않거든요.
0: 그렇죠. 네. 역할이니까. 네. 근데 코미디 연기는 어떻게 네, 이번에 있으십니까?
3: 네, 이번 처음이에요, 저는.
0: 아~
3: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떨리고 약간 오오. 좀 어떻게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2: 예.
1: 잘해요.
2: 아, 잘해요.
1: 잘해.
2: 찌질한 연기 잘해.
1: 와, 아, 이 사람의 본성인가 할 정도로 아. 너무 이게 작품 속에 쏙 빠져드니까
2: 예.
1: 아, 이 안에 이게 있나 할 정도로
2: 원래 그런 게 있었나
1: 아, 할 정도로 아, 너무 잘해요.
3: 예. 아, 저 코미디는 잘 모르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예. 누나는 워낙 코미디에서 잘 아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이제 어깨 너머로 그런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렇죠. 좀 많이 배우는 거죠. 네.
2: 코미디 호흡이잖아요.
1: 코미디 네, 호흡이죠. 네. 타이밍.
2: 타이밍.
1: 네.
3: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1: 아주 아주 잘 따먹어.
2: 아, 네. 네. 최고의 칭찬이다.
0: 네. 그렇지.
2: 예.
0: 뭐 김지선 씨는 KBS 코미디 선발 대회 대상 출신 아닙니까?
2: 아, 네. 정말 네. 재능이. 네.
0: 뭐 저 요새 수지 씨 활약 많이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니북 사투리에
1: 그렇지요.
0: 그렇죠.
2: 그런 캐릭터 연기 어떻게 보면 진짜 원조격이세요.
1: 그렇지요. 제가 먼저 이 북한 사투리를 해제껴서 제 뒤로 이제 수지가 이 발판으로 삼아 아. 그래서 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는 거지요.
2: 차근차근.
1: 네 그렇습니다.
2: 아 역시 최고야. 바로 나와 바로 나와.
0: 네. 바로 나와.
2: 근데 저는 최고야. 그때 당시 라디오 하면서도 너무 많이 배우고 놀랐던 게 늘 수첩을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누구 그 방송에 나와서 재밌는 멘트 혹은 이런 걸 모니터하고 늘 또 기록을 해주시더라고.
3: 아, 진짜로.
2: 우리 지선 누님은. 네.
0: 기록 중요하죠.
2: 네. 그 네. 연차에도 항상 학습하고 준비하고 좀 진짜 많이 배웠어요.
0: 그러니까 아이 넷 건사하랴 뭐 시부모님 계시고 또 남편 줄줄이 또 뭐 한때
1: 남편이
0: 그 사업.
1: 줄줄이 있진 않아요.
0: 아니
1: 하나예요.
0: 스케줄이 줄줄이라고.
1: 스케줄이
0: 스케줄이 줄줄인데
1: 남편 줄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0: 좋았어. 남편이 줄줄이면 또 어때? 이 역할 저 역할 하면서 예, 줄줄이 남편이 맡기는
2: 역할 속에서
1: 예, 남편이 줄줄이었어.
2: 그러면서 그럼 네. 미세스 마켓에서 두 분은
0: 부부 사이?
2: 부부 사이입니까?
1: 아, 아니죠.
2: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아니에요.
1: 아니, 아니, 저는 아주... 바라는 바지만 아, 예. 절대 붙여놓지 않고
0: 아.
1: 오민석 씨가 이 집주인이에요.
2: 집주인이고
1: 예. 출판사를 경영하는.
3: 네, 제가 이제 출판업자인데
2: 네.
3: 이제 출판업자인데 이제 누나는 되게 유명한 작가 분이세요.
1: 동화 작가.
2: 아~ 네, 동화 작가.
0: 네, 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감이... 이어질 수도 있는 네네네. 사이 아니에요?
1: 아니야 관계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이 출판업자의 집을 새 커플이 빌려요. 동시간대에
2: 네.
1: 예, 여기서 딴짓거리를 하려고 이 집을 빌리는데 이 출판업자가 갑자기 화가 나서 뭔가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갑자기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 커플이 이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0: 뻥 떴지.
1: 갑자기 집주인이 안 나가니까 벌어지는 상황에 제가 또 투입이 되는 거죠.
3: 그 와중에 이제 네. 저는 출판업자니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출판업자가 저랑 계약하겠다고 저희 집을 방문을 해요.
1: 전화를 계속해 좀 전화 통화를 하자 만나자 그런.

0: 근데 하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집에서 뭘 해야 되니까 예. 내 전화를 계속 무시하니까 내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좌충우돌 이제 뭐 예. 그런데 작가분이 작가분이 천재예요. 그 라이어라는
1: 영화가 라이어.
0: 예, 유명한 유명하잖아요. 그 작품을 쓰신 작가분이에요. 아~ 레이쿤이라는 분인데
2: 알았어. 반전에 반전에 반전에
0: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 진짜 이 여성 시대를 듣고 계신 시청층들 네. 예, 청취층들 청취층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저긴지 어떻게 되려고 아이고 저거 들킬 것 같은데 그게 계속 넘어가요.
3: 아, 그렇구나.
0: 그러니까 막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막
3: 깔깔거리고
2: 아, 그래요.
0: 그래서 제가 그 조정실에서 한번 봤어요. 예, 예. 연출자님이 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봤는데 입이 다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2: 아, 사람들
3: 지켜보시고 관객분들이
0: 관객분들이 이러고 계세요.
3: 야, 그러면 최고의 리액션.
0: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분들의 스트레스가 오늘 이 하루로 다 날아가겠구나 아, 막 이런 기분. 야,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요?
3: 어떻게 해요?
0: 벌어오셔야죠.
2: 아, 그, 1041님이 저번 예. 주 금요일 와이프하고 그 연극 보고 왔어요.
3: 와, 이미 다녀가신 분이네.
2: 너무 재미있게 많이 웃고 잘 보고 왔었습니다. 맞습니다. 미세스 마켓 브라보.
0: 와, 제가 출연했을 때
3: 인증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2: 마지막 장면 인증 사진.
0: 네네. 아, 제가 출연했을 때입니다.
3: 그러네요.
0: 네.
2: 아, 윤명숙 씨.
3: 야, 이런 후기 이미 네.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다고 딱 찐으로 후기를 남겨주시네요. 네.
2: 그리고 윤명숙 씨의 고백.
3: 예, 아 저는 허당 오민석 씨가 너무 좋아요.
0: 허당으로 네? 출연하는 거예요.
3: 아 실제로도.
0: 허당이에요, 허당.
4: 아 저는 허당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0: 계속 그렇게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3: 아
0: 거기서.
3: 진짜.
2: 아니 그런데 오민석 씨는 실제로 네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범생이었대.
3: 학창 시절.
2: 캐나다 유학파의 네, 전교 1등 출신. 어떻게 하면 좋아?
3: 어 갑자기 안경을 고쳐 쓰시는데요. 예, 도수도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래. 아니 그때 방송에서 역시나 공개 그때 문제적 남자에도 출연하고 오셨잖아요.
4: 맞아요. 예, 예. 나왔었어요.
3: 야, 그 문제도.
2: 그걸 다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0: 아, 아니 진짜 1등 하면 기분이 어때요?
3: 전교 1등.
4: 아 저는 근데 그때 뭐냐 거의 매일 아니 매일이래.
0: 매번 1등
4: 매번 1등을 하니까. 계속 했었어가지고
2: 어, 잘난척
3: 뭔 일이야. 어머. 아, 학창시절 언제예요?
4: 아 중학교 때
3: 중학교 때? 네,
2: 중학교 때 생활기록비 방송에서 공개된 적이 있어요. 생활기록비.
4: 네네 맞아요, 맞아요.
2: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적으셨는지 알아요?
3: 어떻게 적 야, 근데 매번 1등한 학생에게 이런 멘트가 네. 잘 토라지고 간혹 잘난 척을 한다. 이게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셨다고요?
4: 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아니 제가 언제 이렇게 잘 토라지고 이랬는지 이게 잘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
2: 지금 올라있어요. 저희 화면에.
0: 생활기록부 진짜
3: 어, 저는 아니, 이게 진짜 사진이 있는데
4: 기억이 안 나요.
0: 이기적이래.
3: 그래, 잘 토라지고 이기적이다.
4: 아니 근데 우와. 제가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때는.
3: 예, 예.
4: 근데 제가 토라져봐야 얼마나 잘 토라지고 얼마나
2: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고들 흔히 얘기하죠.
0: 아니 근데 토라진다는 표현은 네. 여자 선생님들이 거의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자체가 잘 삐치시는 분인 것 같아. 아,
3: 선생님 자체가.
0: 맞아, 선생님 맞아. 자체가.
4: 나한테 토라진 것 같아 선생님이.
0: 그러니까.
2: 아, 너무 재밌어.
3: 원래는 이런 성격 아니신 거죠? 토라지고 뭐 이기적이고.
4: 아 좀.
3: 잘난 척하고.
4: 아 근데 제가 이거 잘난 척하는 거는 왜 그런지 지금 생각이 났어요.
0: 왜?
3: 어, 났어요.
4: 제가 원래 이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반에서 1등을 하면은 집에서 어머니가 용돈을 주셨어요.
3: 그래가지고 보통 잘한다 그럴 수 있지.
4: 예, 예, 보통 근데 학생들은 성적표 나오는 날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2: 저는 잘난 척.
0: 그러니까
3: 우리 막혀 있는 그 성적표 나오는 날.
4: 네네네.
3: 용돈 받으니까.
4: 네, 용돈 받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지 종례 시간이라고 그러나? 어, 예. 그때 이제 종례를 딱 끝나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라고 하려고 그럴 때 저는 잠깐만요 하다가 어. 오늘 성적표 나오는 날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막 애들이 막 난리야.
3: 나는 다 이러지.
0: 저걸 진짜.
4: 그래서 약간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3: 당시 선생님 심정이 이해가
0: 가요. 아니 그러면은 네. 생활기록부를 선생님이 쓴 게 아니라 애가 쓴 거야? 학생이?
3: 학생들이 반장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 선생님 이렇게 좀 써주세요.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2: 그러네요.
4: 설마.
3: 그럴 수 있네.
0: 야 우리는 성적표를 어떻게든 조작하려고.
3: 그러니까.
0: 조작하려고 난리가 났었는데 언제 저 도장을 빼가지고 우리가 찍을 수가 있을까. 아빠 엄마 도장을 막 이랬는데.
2: 아니 경영학 전공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배우의 길로 적어두고 싶은지.
4: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네. 아 여기는 저희 어머니가 어디

0: 나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 왜, 왜? 완전 잘난 척을
0: 해야지. 아니, 아니, 아니. 아, 제가 이게. 예. 그 당시 이제 사귀던 그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여자친구가 이제 그 이쪽 일을 한다고 막 했었어요.
2: 아, 어느 쪽에 배우 일을?
0: 네. 아~ 그때 당시 이제 배우가 아니라 이제 연예인을 하겠다고 막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었는데. 예. 그때 당시 그분이 막 한다고 해가지고 저랑 헤어지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뜬금없어서
2: 아니 연예인 준비하는데 왜 나랑 헤어져야 되는 거야?
0: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기획사가 아~ 이제 여자 배우는 남자 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
1: 계약 조건이었구나.
0: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 일은 일이고 나랑 헤어지면 왜?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나한테 그
3: 네가 싫은 거야.
0: 죄송합니다.
3: 진짜. 아니, 그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그래서
0: 헤어졌죠 일단.
3: 헤어졌어.
1: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0: 근데 정확히 세 달 만에 네모반 TV에서 그 친구 나오는 거예요.
2: 진짜.
0: 너무 지금. 황당하잖아요. 너무 그 어린 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얘가 뜰 것만 같은 거야. 그래서 평생 TV에 나와서 날 괴롭힐 것만 같아.
1: 어떻게?
0: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그 어린 나이 되게 안 되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나도 해야겠다.
1: 진짜.
2: 나도 그 연예인을 해야겠다.
0: 그래서 승부를 봐야겠다. 너를 내가 너를 넘어서겠다.
1: 복수야. 나는 복수하기 위해 연예인이 됐다.
0: 근데
1: 넘어서기 위해.
0: 근데 진짜 재밌는 게요.
1: 기사가 나겠는데? 아, 그 여자는 누구지?
0: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그 친구는 한 그거 데뷔하고 한 6개월 만에 다 그만두고 저는 지금 20년
1: 차. 걔는 6개월 만에 결혼을 한 거야.
4: 아니 그러니까 인생이란 정말
0: 신기한 거예요.
2: 그래, 지금 진짜 복수에 성공한 거. 최고의 복수가 그거래잖아요. 맨날 울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4: 잘 살아남는
2: 내가 더 잘 되는 거.
4: 잘 살아남는 것.
0: 이야 재밌었어.
1: 이야 근데 멋지다.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복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2: 아, 그렇지. 그것도 맞먹었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1: 끼가 있는 거지.
2: 맞아.
4: 박진경 님이 오민석 씨 얼굴을 봐봐요. 배우 안 하게 생겼나. 아~
0: 감사합니다. 네, 진경 님 감사합니다.
2: 웬일이야.
1: 끝나지.
2: 근데 맞아요 진짜.
3: 그 여자친구 지금 되게 후회할 거야.
4: 그럼.
3: 6개월만 참았다가 그냥 민수를 계속 만날 걸.
4: 어떻게 그렇게 달라서냐. 그래.
2: 아니요. 저는 그때 당시 그 청춘의 꿈도 응원합니다. 본인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니까 본인도 마음 아프지만 그 남자친구 헤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0: 네, 맞아요. 이해합니다. 네.
2: 그래요. 네. 지금 다 잘 살고 계시겠죠.
0: 충분히 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2: 네. 네. 네. 맞습니다. 아니 2995님 여성 시대에서 잘난 차려면 벌금을 내는데 네? 그런 점에서 오민석 씨 오늘 출연료 없습니다.
4: 아이고.
2: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4: 자, 여성 시대 듣고 계십니다.
5: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5: 문의 052-204-1812.
7: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6: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8: 아버지, 어머니가? 나만 믿어.
6: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8: 조심해. 걱정 마요.
6: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8: 천천히 와. 할 수 있어.
6: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8: 천천히 오라니까.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6: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8: 예, 119죠.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9: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네, 화요일 아침 아 이거 가든 스튜디오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1: 얼마나 좋아요.
0: 그러니까요. 지금 대학로를 꽉 잡고 있는 코미디 연극 미세스 마켓의 배우 오민석, 김지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앞서서 우리 이제 오민석 씨는 헤어진 전 여친 때문에 내가 배우 얘기를 가보겠다 결심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김지선 씨는
2: 네.
0: 코미디언이 되겠다 결심한 계기가 있으세요?
2: 아, 제가 사실은 탤런트가 되고 싶었는데
0: 충분히 가능하지.
2: 네, 미스 코리아도 되고 싶었고 네, 왜 충분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키도 안 자라고
0: 예.
2: 얼굴도 그냥 개선 방향이 자꾸 안 보이고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걸 잘하더라고요.
0: 애들은 어렸을 때 보이는 거죠.
2: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동물 소리도 흉내 내고 뭐 그때는 뭐 심형래 씨 흉내도 내고 잘 모르겠는데요. 막 이런 거 흉내도 내고 막 이랬었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남북 교류를 하면서 북한 방송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1: 네네,
2: 한국에서
1: 맞아요.
2: 남북의 참 통일 전망대.
1: 맞아, 남북의
2: 그러면서 제가 그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막 하길래 언제나 이 몸이 등불이 있으며 어머님이 내려서리 있으며 이런 걸 쫓아있는데
0: 아, 표정도 이렇게 너무
3: 잘치네.
1: 표정부터가 달라 그 사람들은.
2: 네. 그들은 이제 의지가 막 얼굴에 막 다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학교에서 했더니 애들이 막 똑같다 그러면서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길이 그냥 쭉
1: 그렇구나.
2: 그리고 뭐 신입생 환영회 때 이거 한번 했더니 선배님이 바로 야 시험 보러 가자 그래서 그 선배님 떨어지고 나 대고 막 이렇게 된 케이스예요 제가.
0: 그래. 저런 재능이 어디 숨길 수 있는 재능은 아니에요.
1: 9370님은 김지선 씨 춤 실력도 대단하지요.
0: 네. 아니 얼마 전까지 도 SNS에 이렇게
1: 아이돌 춤췄잖아. 아, 뒤에 또 몇 사람하고
2: 네네네
1: 춤추기도 하고
2: 그때 서태순과 아이들이라는 그 S본부의 꾸러기 대행진에서 그냥 잠깐 코너를 했었는데 그때 인기가 그냥
1: 네.
2: 개그맨이 춤을 춘다고 하니까
0: 네.
2: 거기다가 이제 그때 음반을 홍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음반을 갖다 주는 거예요.
1: 아.
2: 현진영 씨도 저한테
1: 그 노래를 가지고 한 번만 해줘라.
2: 안개비 그래가지고 얼굴에 막 머리 모자 뒤집어 쓰고 막 그치. 하는 거 있잖아요.
0: 예예.
2: 예. 예, 예. 현진영고 진영고 이런 것도 하고 투투 일과 2분의 1 뭐 이러면서
1: 그랬구나.
2: 막 하다가 작년까지는 제가 계속 그 댄스 유튜브를 했는데 너무 품이 많이 들어.
0: 아, 품이 많아.
2: 예. 연습해야지. 그치. 거기다
1: 맞아.
2: 배워야지.
1: 맞아,
2: 스튜디오 빌려서
1: 맞아.
2: 또 의상 구입해서
1: 맞아.
2: 이걸 촬영해서 편집해야지. 그래서 아우 그냥 쉽게 쉽게 살자. 아, 1년 하다가 예. 네. 1년 반 했군요.
0: 그러니까
2: 예.
0: 그러다가. 우리가 그냥 손바닥으로 그냥 보는 건 편한데 이 준비 과정이
2: 너무 힘들어요.
0: 너무 힘들죠.
1: 근데 집안 식구 중에 누가 그렇게 선대에 엄마 아버지 외할머니 뭐 이런 쪽에서
0: 물려받은.
1: 그 끼를 물려받은 건 어떤 분 쪽이에요?
2: 엄마가 연극부였어요.
1: 아~
2: 친정 엄마가 연극부였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끼가 이제 발산을 못하고 그냥 시집을 오셔가지고
1: 그렇지.
2: 예, 주부를 사셨고 그리고 어딜 가도 엄마랑 같이 방송을 하고 아빠랑 같이 방송을 하잖아요. 아빠가 의외로 말씀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0: 네.
2: 저희 아빠는 강단에 쓰셨거든요.
0: 예.
2: 예. 그래서 말씀을 잘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개그 코드는 엄마가 있는 거야.
0: 진짜 엄마 닮으신
2: 그러니까.
0: 엄마.
2: 네네네.
0: 예.
2: 그러더니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게 사남, 어느 정도 있어요.
1: 사남매 중에 누가?
2: 아니 뭐 다 조금씩 있는데 지금 둘째는 힙합 가수로 데뷔를 해서
0: 네. 오, 네.
2: 예. 활동명이 조금 아 이름을 어디서 대기가 좀 힘들어.
0: 왜?
1: 뭔데?
2: 시바.
0: 아. 아니 뭐 강아지 이름 중에도 맞아, 시바견,
1: 네, 시바견. 네, 시바견이 있어요.
0: 예, 힙합 가수니까 시바.
2: 시바.
0: 예예 예. 예.
2: 시바.
0: 아, 시바.
2: 시바.
0: 예.
1: 네, 그쪽에
2: 네, 네, 시바가
1: 제가
2: 네. 그렇구나.
0: 아이들도 네. 네.
2: 그리고 뭐 다

0: 다른 애들도 이렇게 보면요. 뭐 무대에서 달라. 올라가 보면 쟤는 누구네냐? 막 이러면은 저희 집에예요.
1: 그렇구나.
0: 예.
2: 그렇구나.
0: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2: 오민석 씨는 또 뭐 드럼하고 피아노를 잘 치신다고 알려져 있는데.
3: 아, 제가 음악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유학을 갔었거든요, 중학교 때.
1: 네. 캐나다.
2: 네, 유학을 갔.
3: 네네.
1: 전교 1등 해가지고 보내준 건가요?
3: 네, 맞아요. 어.
0: 하도 삐친다고 하니까.
1: 야, 이제 한국은 좁다. 캐나다로 가보자.
3: 네, 저희 어머니가, 얘가 공부를 잘하네? 얘가 우리 집안을 좀 일으키는 애 같다.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유학을 보내주셨는데. 예. 와. 제가 거기 가서. 네.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음악에 좀 빠졌어요.
2: 아~ 네,
1: 음악이 너무
2: 아니야,
1: 좋아가지고.
2: 공부만 잘해서는 안 돼.
0: 그렇죠. 맞아요.
2: 뭔가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운동이든 예능이든. 네.
3: 그래서 제가 막 제 어렸을 때 피아노를 좀 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영어가 그 친구들이랑 잘 안 통하니까 이제 음악으로 친해졌어요. 제가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이제 피아노를 치다가 봤는데 어떤 장발의 어떤 멋진 남자애가 옆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피아노 것도 그만두고 이제 드럼을 계속 배웠었어요.
1: 그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그래서 맞아요. 피아노의 드럼까지
3: 그래서 배우게 됐어요. 그렇게
1: 능력자시다.
0: 뭐 있어야지 뭐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 아니지. 저 피아노 있긴
1: 있어.
0: 있는데
1: 이거 실제로 연주 가능한 피아노인데
0: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구만. 네. 네. 그렇지 않아요?
1: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살짝이라도.
3: 아 저요?
1: 예.
2: 아니, 됐어. 아, 됐어. 네.
1: 너무 무리시면 뭐.
2: 네. 아니 이거. 팬 미팅에 뭐 드럼도 연주하시더라.
3: 네네네.
2: 여기 했어요. 드럼도 있어요.
3: 아 정말요?
2: 네 드럼실에
1: 이렇게
2: 다 있구나.
1: 아 여기 다 있어요.
0: 다 있네.
3: 검증 다 해야 돼.
2: 먼저 먼저.
0: 아 10분만 일찍 와갖고 한번 두드려 보라 그러지.
1: 그러니까.
0: 안타깝네요.
1: 아, 예.
2: 그렇죠? 네.
0: 아 이런 거 지켜봐야 되는데.
1: 그럼 저희가 그냥 아 말로만 그랬었구나.
3: 다음에 언제든지, 언제든지
2: 아니 뭘 잘 보시더라고 또 풍수지리?
1: 어 맞아 풍수지리도 뭐 이렇게 관심 많으시고 하시던데
3: 아 그거 좋아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도 그거 좀 관심 있어 하시고 저도 좀 좋아해가지고 그걸 막 맹신하는 건 아니라
2: 네,
3: 되게 그 재밌잖아요
2: 네.
3: 뭐 이거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건 피하자주의니까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생겨서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이 알게 되는
2: 아 그런 그렇군요
1: 어떻게
2: 여기 어때요?
1: 가든 스튜디오 오셨는데
2: 가든 스튜디오
1: 터가 좀
2: 아니 뭐 수맥을 잡으려면 네. 뭐 또 다른 도구가 있어야
0: 도구가
2: 되겠지만
0: 도구가 있어야 되나 이거?
3: 원래 이렇게 엘로드라고
2: 네 있어요
3: 쇠로
2: 된 거 두 개.
3: 이렇게 전문가용이 합쳐진... 집에 있거든요.
0: 원래 진짜?
3: 네, 가지고 다녔었는데 요즘 안 가지고 다녀가지고.
2: 네. 어때요 이 턴은?
3: 전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2: 느낌은 좋죠. 양명하고. 네,
3: 일단 창이 일단 들어와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약간 뭔가 따뜻한 느낌이어서 음하지도 않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그런 얘기는 저도 하겠네요.
3: 그렇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2: 네. 창이 원하네요. 그렇지 뭐 양명하지
0: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합니다
2: 2995님 스튜디오 터가 좋은 것 같나요? 물어오셨는데
1: 그러니까 네. 이렇게.
0: 좋다고 하시네요
1: 아니, 근데 주변 지인들도 뭐냐 만약에 이사하거나 이러면 야 우리 집 와서 한번 봐도 뭐 이런
3: 맞아요.
1: 부탁도 많이 하고
2: 그런 부탁이
3: 그 미우새 제가 출연해서 그거 나간 후에 친구들이 자꾸 이사만 하면 저 오라 그래가지고 수맥 봐달라고 그러고
0: 네. 아니 그럼 이미 이사 다 했는데 안 좋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3: 맞아.
0: 이사하기 전에 불러야지
1: 임장을 같이 다녀야겠네
0: 그러니까 친구분들. 임장을
1: 아 진짜 오민석 씨는 못하는 게 뭔가요 우리 문갑수님이
2: 감사합니다
1: 주고
2: 진짜
1: 다재다능하시다
2: 그렇다
1: 그런 와중에 실은 진짜 우리 3952님이 딱 짚어주셨는데
0: 뭐요?
1: 우리 다산의 아이콘 김지선 씨 예, 어쩜 그렇게 늘 명랑하고 밝으세요 비결이 뭡니까 해주셨어요
0: 아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1: 호기심
0: 사실은 제가 도전. 많이 두려워요 사실은 그 연극을 한 20년 정도 안 하다가 예전에 이제 연극하고 뮤지컬을 좀 조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이를 너무 많이 낳고 나니까 할 시간이 여력이 안 됐는데 애들을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제 재작년에 조혜련 언니가 사랑의 엄마라는 연극을 같이 하자. 그런데 저는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생겨서 난 처음에 안 하겠다 그랬는데
1: 예.
0: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한테 야 도전해 두려워하지 마. 어? 저기 나이가 드는 건 도전하지 않는 게 나이가 드는 거야.
1: 그렇지.
0: 실패를 한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니야. 자꾸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니들이 성장하는 거야.
2: 그래놓고.
0: 제가 도전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2: 그렇지.
0: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걸 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1: 야, 최고의 교육은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0: 그렇죠.
1: 야.
0: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랑의 엄마를 하다 보니까 미세스 마켐도 예. 들어오게 돼서 지금 사실은 사랑의 엄마랑 미세스 마켐을 동시에 공연을 하고 있어요.
1: 다음 주에 사랑의 엄마 팀하고 다시 한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
2: 사랑의 엄마는 이경실 씨, 조혜련 씨, 김지선 씨,
0: 김효진 씨,
2: 김효진 씨.
0: 네, 아. 네, 이렇게 네 명이.
2: 조그만 이쁜이.
0: 네, 쪼매난 이쁜이.
2: 쪼매난 이쁜이.
1: 거기 네, 어벤져스다 네. 진짜.
0: 예. 네.
2: 근데 이제 대단하다.
0: 미세스 마켐을 또 하면서 제가 계속 이게 도전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갖다가 거기서 확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아, 그래서 제가 운동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체력이. 이제 떨어지면 네, 안 되니까
2: 그렇죠, 맞아.
0: 슬로우 조깅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밤 11시에 끝나도 네. 그냥 11시에 끝나고 집에 가서 11시 반에 옷 갈아입고 나와요. 그리고 1시간을 뛰고 들어가요.
1: 말도 안 돼. 그치. 네. 들어가는데도.
0: 그런데도 와. 그래야지만 다음날에 체력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2: 성실하고 정말 네. 조혜련 씨가 칭찬할 만해.
0: 근데 조혜련,
2: 조혜련 씨도 대단하지만
0: 저는 조혜련 씨에 비하면
2: 재비한데?
0: 아유 그럼요.
1: 진짜요?
0: 그분은 어디서 이렇게 주유소에서 에너지 받듯이 어디서 배터리 충전하고 오나 봐.
2: 진짜야.
0: 그분 등판에는 분명히 건전지 있어요.
1: 야, 충전하고 오시는 거
2: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면 영어, 이러면 이러, 중국어면 중국어. 아,
0: 거기다가 사랑의 엄마는
2: 성경이면 성경 뭐 진짜
0: 안 못하는
2: 무서워.
0: 게 없어.
2: 대단해.
0: 무섭다는 말이 맞아요.
2: 무섭다니까. 네, 그 에너지가 무서워. 아니,
1: 이런 우리 김지선 누님이 무섭다고 할 정도면 와 조혜련 누님도
0: 그 눈빛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2: 그래 정말.
1: 예, 네. 이미안 님이 여쭤보십니다. 그 새로운 도전에 혹시 아이 4명 낳는 것도 포함이었나요? 왜냐면 우리 다산의 여왕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당시 그 라디오에서 우리 다산 기도 싸주고 막 이랬어.
0: 맞아요. 아,
1: 예.
2: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0: 제가 뭐 그런 것까지 계획을 했겠어요.
2: 그렇지. 그렇지. 예. 예.
0: 부부금슬이 좋았죠.
1: 예. 부부금슬이 좋았어. 하늘이 주신 축복이고.
2: 지금도 여전히.
0: 안지나 서나 낮이나 밤이나
2: 다섯째도 가능합니다.
0: 아유, 아유. 아니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하지만 이제 알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요. 공장 가동 끝.
2: 네, 네, 그래요, 그래. 네.
1: 근데 이제 아이들이라 하기에는 좀 많이 커가지고 첫째는 군대도 가 있고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그렇지.
1: 응원 많이 해주죠, 엄마의 이런 도전 이제.
2: 별로 관심 없어요, 엄마가 예. 뭐라든.
0: 예. 엄마가 뭐라든 관심은 없는데.
1: 아들만 네. 줄줄이 셋이 다 마지막 딸이잖아.
0: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엄마의 등 뒤를 보면서 뭐 이렇게 성장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엄마가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을 그냥 애들도 끝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나도 도전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겠다.
2: 그래.
1: 네. 그래. 아니 우리 저기 둘째도 지난달인가 그랬어. 아빠 라디오 DJ예요?
3: 아, 그거 너무 심했어.
1: 그래서 우리 둘째도
0: 진짜
2: 우와, 너무한다. 아니 진짜 중고교생 답잖아.
1: 이제 중3 둘째가.
0: 중3.
1: 예, 예, 예.
0: 아, 세상에 그러니까. 많이 컸네 이제. 그쵸? 다 컸네.
2: 다 컸어요.
0: 그때 아기 때였는데 우리
1: 그래,
0: 라디오
1: 맞아. 완전 꼬맹이. 예. 그 내 자녀들도 좀 봐. 그때도 다 저 꼬맹이 느낌이었는데
0: 그러니까 지금은 23, 23, 28. 네 명. 그렇게
2: 막내가 18이 네, 네. 정말.
1: 오민석 씨는 이런 얘기 할 때 참
3: 예.
2: 열 왜지 뭐.
3: 딴 세상 얘기.
0: 아유,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 낳기 시작해서 쫙 스타트 네. 하잖아요. 그러면 훅훅훅 지나가니까.
1: 그렇지.
3: 그렇지. 아, 맞아. 진짜로요.
0: 그럼 금방 지나가.
2: 어때요? 연극 연습 뭐 저 공연 끝나면 회식도 하고 그래요. 대학로에서. 네, 대학로에서.
3: 네. 저희는 이제 끝나면 보통 이제 그날 공연한 멤버들끼리 끝나고 이제 뭐 맥주 한잔 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대표님이나 이제 연출님이 이제 회식 같은 거를 좀 모아서 많이 해요. 저희가 총 모이면 한 21명 정도 되거든요.
2: 오, 친구들이 많이.
3: 네, 많은데 이 출석률이 너무 좋아요. 다들 네. 너무 친하고
2: 끈끈해서.
3: 그렇게
2: 해서 한번 먹지 않으면
0: 그렇지.
2: 갖다나 가난한 살림에
0: 출석률이 좋은데 민석 씨는 네. 출석률이 낮아요.
1: 왜?
0: 되게 바빠. 정말 바빠.
3: 아, 제가 꼭 그 날만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MT도 못 가고.
0: 때도 못 가고.
1: 맞아, 맞아. 진짜?
2: 네.
1: 왜 이렇게 소홀하신 거예요?
2: 왜 그래요?
1: 지금 연락 주고받는 그
0: MT날 엄마랑 여행을 네네. 갔어요. MT날
2: 엄마랑 각별하더라고.
0: 그러니까요.
1: 촬영 때문에 갔겠지 뭐.
3: 아니 그게 그 저희가 공연이 다 끝나고 예. 끝나고 이제 MT를 간 거였는데 예. 저는 끝나고 이제 그 여행을 가는 걸 이제 정해놨었어가지고
0: 아, 미리 정해놨어요.
3: 할 수가 없었어요.
1: 아, 진짜 엄마와 함께 그냥 떠나는 네, 여행을 그것도 중요하죠.
0: 아니 근데 참 효자면서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효자라 그래서 이렇게 막 또 너무 그 마마보이처럼 있는 건 아니고 옆에서 보면 장도 보러 다니고
1: 예.
0: 아, 우리가 어디에 세일하는 걸 오민석 씨가 다 알려줘요.
2: 아 그래요?
0: 네. 누나 3.1절 데이라 고기가 어디가 세일을 해요?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어디 아, 뭐 마켓에 네. 누나 신상이 이게 나왔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누나 이거 한번 사보세요. 이런 걸.
3: 네, 좀 좋아요.
0: 그래서
1: 살림꾼이네.
0: 오민순이야.
1: 그러네 진짜.
0: 우리 손 민순이야 민순이. 그런 걸 너무. 그래서 아 결혼하면 정말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옆에서 하지.
1: 예 예. 아 주변에 좀 소개 좀 좀 만나는 분이 있다.
2: 그럼 왜 그래?
1: 쓱 떠봤어요. 아, 아니 요즘에 정말 뭐 드라마, 영화, 또 개인 채널, 유튜브 정말 매체도 다양한데 그래도 배우는 연극을 꼭 해야 한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기본 상식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배우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연극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0: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관객들이 달라지시잖아요.
2: 그렇죠.
0: 그리고 저희도 배역이 그러니까 한 배역당 3 캐스팅, 트리플이 있어요. 그러면은 매번 똑같은 멤버가 공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의 호흡이 다르고 예. 또 다른 배역의 호흡이 다르니까 이게 나는 똑같은 대사를 하지만 저 사람이 어떤 호흡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나도 호흡이 달라지죠. 그래서 관객들은 거의 매일 새 연극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그 재미가 있어.
1: 그렇구나.
0: 약간 그리고 그 뒤에서 딱 등장하기 전에 그 떨림이요. 이제 방송은요. 이제 이렇게 예. 사람이 이제 좀 약간 이게 약간
2: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0: 익숙해져.
2: 예. 설렘이 없죠.
0: 근데 이 무대 뒤는 떨려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막 뒤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들어가요.
2: 아,
0: 제발 실수 안 하게 해주시고 뭐 이러면서 막 떨고 들어갔는데 그 떨림이 그리고서 딱 대사하면서 들어가도 되나요? 이러면서 이제 제 첫 대사가 나오는데
3: 네,
0: 그 대사를 딱 했을 때 그 희열 등줄기에서 올라오는 막 짜릿함 이런 맛이 또 예.
1: 도파민 팍
0: 그렇죠.
1: 예, 예. 무대에서 느끼는
0: 짬뽕 국물 처음에 먹었을 때 이런 느낌.
1: 예. 연극 무대 푹 빠지셨네요.
0: 네,
2: 민석 씨는 어때요? 예. 연극만의 매력이.
3: 아 이게
2: 뭐 드라마도 저는, 하시고 네네네. 다 하시지만
3: 저는 뭐 매체 연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매체 연기는 보통 이제 편집이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쭉 보시는 거지만 저희는 이제 토막토막해서 그걸 편집해서 내보는 게 이제 방송의 매체라면은 이제 연극은 어찌됐건 딱 들어가면은 두 시간이나 시간 동안 한 번에 쭉 연결을
1: 그냥 라이브죠 정말
3: 라이브니까
1: 네.
3: 일단 이제 그 NG도 없고 이제 편집도 없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배우가 관객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저희가 스스로 이제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헤쳐나가는 맛.
2: 아, 네.
3: 네, 그래서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1: 그치, 라이브로 헤쳐나가는.
3: 네네네, 맞아요.
1: 예. 최현진님이 3대가 함께 가서 봐도 재밌을까요? 눈물 버튼 장면도 있는지요?라고 대답 물어봐 주셨는데.
2: 아, 웃다가
1: 간단히
2: 우나요?
1: 좀 저희
0: 웃다가
2: 너무
0: 울죠.
2: 너무 웃어서.
0: 그리고 오민석 씨는 참고로 몸으로 웁니다. 땀이 이게 이제 저 이게 와이셔츠가 셔츠를 입고 있거든요.
2: 네.
0: 예. 근데 셔츠가 이제 등이 동그랗게 젖기 시작해서 이게 점점 면적이
2: 넓어져.
0: 넓어져서 셔츠가 다 젖는 걸 여러분들이 끝날 때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와. 변화되는 과정을.
1: 그렇게 역동적으로 무대에서 네. 연기를 해주시는군요.
0: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웃느냐가
1: 와.
0: 달라지는 거예요.
3: 네. 진짜 잘하시네.
1: 자, 지금 보고 싶다는 분들 많으신데 두 분이 또 초대권도 가져와 주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3: 네, 네.
1: 대학로 더 굿 시어터에서 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티켓 원하시는 분들 문자 또는 미니로 손들어 주시면 1인 2맥씩 5쌍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극 미세스 마켓.
2: 자, 웃다 보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0: 이제 입 풀렸는데.
2: 오늘은 그렇죠? 지금까지 연극 미세스 마켓 팀의 배우 오민석님, 김지선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정말 즐거웠습니다.
3: 많이 많이 와주세요.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 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7: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7: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1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2: 고형량이 뭔데?
1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10: 유통 골뱅이.
1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5: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4: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5: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4: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5: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4: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5: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4: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15: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4: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5: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4: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1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지식과 교양을 충전하는 시간 라디오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14: 아. 어때요? 일중 씨 오랜만에 전 여친 만난 기분이?
17: 응? 아, 그래서 내가 좋아했었지라는 생각. 아, 정말 야. 에너지 넘치시는 분이죠.
14: 아이, 그럼요. 네.
17: 네, 네.
14: 자, 아. 공연 초대권 받으실 분들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네, 미세스 마켐.
14: 마켐.
17: 네. 네, 대학로에서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이찬원의 오늘은 왠지 함께 들으시고요. 저희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14: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봐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작가 한강의 산문집 빛과 실에는 좁은 집 마당 한편에서 식물을 애지중지 살피는 기록이 상당 부분 실려 있습니다. 3월 29일이라고 적힌 날의 일기를 볼까요? 감동적일 만큼 아름답게 자라는 어린 단풍나무. 양옆에 있는 관목들보다 훨씬 작고 가냘픈 체구였는데 올해 들어 키가 조금 더 커졌다. 10년쯤 지나면 처마에 닿을 만큼 커지고 굵어질 것이다. 맨 마지막 한 줄엔 이렇게 적었네요. 죽지 않는다면, 살아남는다면, 마침내 울창해진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에세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타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잔해는 곧 한국으로 도착할 것이라며 감식을 관련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 등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잔해는 외교 행량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분석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제 드론 샤헤드 136이 한국 선박 타격에 사용됐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이 오늘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서민석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검사는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부장으로서 김 씨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어제 당시 반부패수사 2부장이던 최재훈 부장검사를 조사한 특검은 서 검사를 상대로 당시 검찰 지휘부가 김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0일 삼립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해당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기 시흥시에 있는 삼립시화공장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햄버거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관련 자료와 노동자 안전교육 지침, 사고 예방 매뉴얼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던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황산을 찾았다가 기암교 인근에서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고 한 뒤 주봉 방향으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색대는 주봉 뒤편 일대에서 A군이 입고 있던 옷가지를 발견한 뒤 주변을 집중 수색해 A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정황 등을 토대로 산행 중 실족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에 대한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2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김 이사가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1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와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 영상을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법 행위를 통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와 시청 횟수를 늘리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조형물 감사의 정원 준공식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한국전 참전 22개국 주한대사와 참전 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감사의 정원은 우리나라와 참전국 등 23개 나라를 상징하는 6.25m 높이의 지상부 상징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우리 축구대표팀의 최종 평가전 상대가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엘살바도르로 확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이 오는 31일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다음 달 4일에 엘살바도르와 사전 캠프 장소인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평가전을 치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경상권과 제주도에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5에서 30mm, 충청권, 경남, 제주는 10에서 50mm, 전라권은 20에서 70mm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9도입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문화센터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생김새는 낙지나 문어랑 비슷해 보이지만 특히 이 시기에 수많은 미식가들이 찾는 제철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봄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주꾸미인데요. 오늘 라디오문화센터에서는 장은실 편집장과 함께 주꾸미를 제대로 즐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해먹기 좋은 주꾸미 솥밥 레시피부터 부추를 산더미처럼 사와주는 강서구의 주꾸미 맛집 정보까지 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라디오문화센터 첫 곡은 이글파이브의 오징어 외계인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내게 기대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1: 저축은행. 하,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UU. UU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3: UU 제약.
0: 3분 과학.

가는 속도가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런 건가요? 하셨습니다. 여름이 되면 더 자주 찾게 되는 얼음, 왜 녹는 속도가 다른 걸까요? 비밀은 물의 투명도, 성분, 그리고 모양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얼음을 얼리면 가운데가 하얗게 불투명해지죠. 이건 얼음 덩어리의 바깥쪽 물부터 얼어 들어가면서 물속의 공기와 불순물이 가운데로 몰리게 되고 결국에 갇힌 겁니다. 이 기포들은 얼음 내부에 미세한 구멍을 만드는데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 구멍들은 열이 침투하기에 좋은 통로가 됩니다. 순수한 물은 얼면서 결정구조가 규칙적으로 형성되면서 단단하고 투명한 얼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많아 뿌옇게 보이는 얼음보다 열이 침투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더 잘 안 녹습니다. 두 번째는 성분입니다. 설탕이나 소금 등 다른 물질이 녹아있다면 녹는 온도가 달라집니다. 소금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보다 높다고 하잖아요. 소금물은 순수한 물보다 끓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고 얼리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와야 합니다. 그래서 설탕물이나 소금물은 그냥 물보다 녹는 온도가 낮아지고요. 그래서 더 늦게 녹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모양, 표면적입니다. 얼음은 겉면으로 열이 전달되고 겉면부터 녹겠죠. 그래서 공기나 음료와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열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넓으니까 빨리 녹습니다. 설탕 덩어리를 물에 녹이는 것보다 설탕 가루를 물에 녹이는 게 더 잘 녹는 이유도 이 표면적의 원리 때문인데요. 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어리 얼음보다 조각조각 낸 얼음이 같은 질량이라도 표면적이 훨씬 크니까 조각조각 된 얼음이 더 빨리 녹습니다. 같은 질량이라면 모서리가 뾰족한 직육면체보다는 둥근 공 모양 얼음이 훨씬 표면적이 작거든요. 그래서 오래 갑니다. 위스키에 얼음 넣을 때 동그란 아이스볼 넣기도 하죠. 이건 단순히 멋을 내는 게 아니라 표면적을 최소화해서 술이 묽어지는 걸 막으려는 철저한 계산인 겁니다. 결론은요. 오래가는 얼음의 핵심은 결국 표면적을 줄이고 밀도와 순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의 요즘이 떠오르더라고요. 할 일은 많고 시간이 부족한 요즘인데 삶의 표면적을 너무 넓게 벌려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의 표면적을 줄이고 밀도를 높일 때 나만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궁금증이 과학의 눈을 통해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3분 과학. 오늘 방송에 소개된 0131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서영은의 너는 날 녹여 듣겠습니다.

0: 그 어디보다도 교양이 충만한 곳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1: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한 달에 두 번 화요일에 맛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이죠. 출판사 맛있는 책방에서 요리책을 만들고 미식 큐레이션 플랫폼 매티즌에서 음식 콘텐츠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은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점심시간을 앞두고 늘 저희가 편집장님을 만나면 오늘은 어떤 메뉴를 고를까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주인공은 어떤 식재료일까요?
2: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재료는 바로 주꾸미입니다.
1: 네, 주꾸미.
2: 네.
1: 주꾸미 맛있어요.
2: 맛있어요.
1: 미식가들이 가장 먼저 찾는 요즘의 식재료, 3월에서 5월 사이에 봄 주꾸미라고 들었습니다.
2: 네.
1: 유독 이 시기에 먹는 주꾸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아무래도 이 시기가 이제 산란기 직전의 상태인 거예요, 주꾸미가.
1: 예.
2: 그래서 이제 머리 쪽에 보시면 알이 꽉 차 있고 그리고 영양이 최대로 축적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꾸미가 낼 수 있는 모든 맛을 다 품고 있는 시기다.
1: 아, 네. 모든 맛을 다 품고 있는 시기다.
2: 네.
1: 그 이 시기에 잡은 주꾸미들은 대부분 이렇게 알 같은 것들이 많이 차 있고 그런 거예요.
2: 그렇죠. 알이 꽉 차 있고
1: 네.
2: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1: 네,
2: 정말 외계인 같이 생겼잖아요.
1: 네. 그 알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2: 네.
1: 쌀알?
2: 네, 밥알 같이
1: 모여있는.
2: 생겼죠.
1: 네, 그런
2: 네,
1: 느낌이에요.
2: 네. 혹시 드셔보신 적 있나요?
1: 먹어봤죠.
2: 네.
1: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씹는 맛이 독특하고.
2: 네, 네, 네. 그냥 톡톡 터지는 느낌이 있죠.
1: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2: 네.
1: 들어요. 그런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
1: 근데 아이들은 좀 약간 꺼려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긴
2: 네.
1: 한데
2: 네.
1: 어떻게 또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2: 맞아요.
1: 네. 그래서 오늘 주꾸미 요리도 많이 소개해 줄 것 같은데
2: 네.
1: SNS에서 봄철 주꾸미 샤브샤브가 유행한다면서요.
2: 맞아요. 이게 뭐 낙지나 문어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좀 강한 양념이 있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 근데 이제 주꾸미 같은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가볍게 먹어야지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강한 양념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1: 네.
2: 샤브샤브 형태로 먹는 것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샤브샤브 형태로 먹으면은 그냥 이렇게 삶아서 먹는 거랑
2: 네.
1: 양념이 좀 밴다는 거.
2: 아, 그렇죠. 아무래도 육수에 이렇게
1: 그쵸.
2: 데쳐 먹고 그리고 다양한 뭐 미나리나 숙주나 이런 야채들 같이 먹을 수 있고
1: 네.
2: 또 이제 그 곁들이는 소스, 간장, 뭐 폰즈나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은 그 맛이 조금 더 극대화가 되죠.
1: 아, 양념이 강하지는 않지만
2: 맞아요.
1: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2: 네.
1: 그런 매력 때문에 주꾸미 샤브샤브가 유행이군요.
2: 맞습니다.
1: 네. 주꾸미는 사실 얼핏 보면은 뭐 낙지랑 문어 이런 게 비슷해 보여요.
2: 네.
1: 크기만 좀 다른 거 아닌가
2: 네.
1: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2: 네.
1: 어머 그 맛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텐데
2: 네.
1: 주꾸미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아무래도 이제 입에 넣었을 때 낙지나 문어처럼 조금 질긴 느낌보다는
1: 네.
2: 부드럽게 씹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익혀 먹기가 좋아서 예. 그래서 이제 샤브샤브 같은 조리법으로 먹기에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철에 지금 3에서 5월 달에 먹기에 딱 좋은 시즌이다 보니까
1: 예.
2: 이때 즐기기에 먹을 수 있는 약간 한정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한정판이면 그냥
2: 네.
1: 일단은 먹어보자
2: 맞아요.
1: 생각이 드는데
2: 네.
1: 먹었을 때 또 그런 매력들이 있으니까
2: 네.
1: 알겠습니다. 주꾸미 같은 해산물은 사실은 생물 손질 어려워하는
2: 어렵죠.
1: 분들 굉장히 많으실
2: 네,
1: 것 같아요.
2: 네, 네.
1: 쉽게 손질하는 방법 같은 것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 물론 이제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1: 많이 가긴 해요.
2: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먹물이 터지지 않게 그러니까 내장을 좀 제거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하시면 되고
1: 네.
2: 그리고 밀가루나 굵은 소금을 이용을 해서 약간 좀 그 찐득찐득한 점액질을 잘 제거를 해주셔야지 조금 더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1: 밀가루, 소금.
2: 네.
1: 알겠습니다. 근데 내장을 제거할 때는 얘가 좀 작잖아요.
2: 네. 네.
1: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2: 그래도 섬세한 손길이 좀 필요하긴 해요.
1: 그래서
2: 네.
1: 조금 어렵긴 하군요.
2: 네. 네.
1: 그런데 봄철에는 어쨌든 주꾸미의 맛을 포기할 수 없으니.
2: 맞아요. 한정판이기 때문에. 네.
1: 신선한 주꾸미 고르는 방법, 보관 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아무래도 이제 주꾸미가 딱 한때 제철이다 보니까 그때 바로 구입해서 바로 드시는 게 제일 맛있긴 하죠. 근데
1: 네.
2: 이제 뭐 보관을 해서 좀 오래 드시고 싶다. 그래봤자 뭐 한 2, 3주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 신선한 주꾸미를 고르는 법은
1: 예.
2: 일단 모든 생선이 그렇게 모든 해산물이 그렇게 일단 눈이 신선한 거.
1: 눈이 신선한 것.
2: 예, 눈이 이제 초롱초롱하고 신선한 것을 골라주시고 그리고
1: 근데 예. 오징어 뭐 문어 이런 애들은 네. 눈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2: 그래도 이제 잘 보면은 신선한 아이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이 신선한 것 네. 그리고 빨판에서 좀 힘이 느껴지는 것.
1: 빨판에서 힘이 느껴지는 것. 이건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이제 딱 봐도 아 빨판이 정말 동그랗게 힘이 빡 들어가 있다. 네. 그런 것들 이제 골라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냥 씻어서 냉동을 하시기보다는 살짝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데치신 다음에 소분해서 네. 냉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문화센터 장은실 편집장님과 함께 주꾸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는 장은실 편집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맛있는 주꾸미 요리 레시피 그리고 요리 맛집 정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는요. UP의 바다입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4: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1: 라디오 문화센터 장은실 편집장님과 함께 주꾸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시피를 소개해 주실 차례입니다. 주꾸미를 활용한 요리, 어떤 요리일까요?
2: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요리는 주꾸미 참나물 솥밥입니다.
1: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참나물하고 솥밥.
2: 네.
1: 굉장히 건강한 느낌이 드는 제목이에요.
2: 네. 네.
1: 주꾸미는 볶아서 네. 매콤하게 네. 먹는 게 보통의 생각인데 네. 솥밥으로 선택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2: 아무래도 봄 주꾸미가 이렇게 데쳐 먹거나 연하게 먹는 게 더 맛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1: 네.
2: 이렇게 솥밥에 활용하시면 익히는 데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해서
1: 어차피 밥하는 거니까.
2: 맞아요. 네.
1: 그렇군요. 간단하게 어쨌든 본연의 맛을 느끼는 방법으로
2: 네.
1: 솥밥에 넣으면 더 좋다.
2: 네.
1: 그럼 재료부터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일단 그 씻지 않은 쌀 한 컵 하고요. 그리고 물 한 컵이 필요하고
1: 네.
2: 그리고 주꾸미 3마리, 참나물 3마리. 70g, 그리고 소금이 조금 필요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참나물을 양념을 해야 돼요.
1: 예.
2: 그때 들어가는 게 된장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입니다.
1: 저는 참나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2: 네. 네. 잘 어울려요.
1: 주꾸미랑 잘 어울려요?
2: 네.
1: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2: 네. 그래서 이제 조리법 알려드리면
1: 네.
2: 일단 쌀은 깨끗이 씻은 다음에 30분 이상 좀 불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채반에 건져서 물기를 쫙 제거를 해주시고
1: 네.
2: 그다음에 참나물은 끓는 소금물에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데친 다음에
1: 네.
2: 물기를 쫙 빼고 그다음에 2cm 길이 정도로 좀 작게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참나물을 데쳤잖아요.
1: 예.
2: 그 참나물을 아까 된장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하고 같이 이제 버무려 주세요.
1: 네.
2: 미리 양념을 해놓는 거죠.
1: 근데 솥밥에 들어가는데 미리 양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2: 그래야 더 이제 밥이랑 양념이 더 잘 배어요. 네, 나중에 이제 된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1: 네, 네. 네.
2: 그래서 이제 쭈꾸미 같은 경우는 가위로 이제 머리와 다리를 분리를 한 다음에 만약에 머리를 좀 머리살까지 다 쓰시고 싶다.
1: 네.
2: 그러면은 머리를 이렇게 잘 갈라가지고 안에 있는 내장과 만약에 알이 있다면은 그 알을 잘 제거를 한 다음에
1: 네.
2: 이제 살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예, 다리살하고 머리살만. 그렇게 해야 조금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1: 깔끔한 맛을 위해서.
2: 네. 그런 다음에 잘 손질한 다음에 아까 세척법 알려드린 대로 밀가루로 좀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솥이 준비가 되면 거기에 이제 불린 쌀과 그리고 물 한 컵, 쭈꾸미, 참나물.

0: 를 한 번에 올린 다음에 네. 살짝 한 번만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중불에서 한 8분 정도 네. 약한 불로 줄여서 8분 정도 밥을 한 다음에 5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 완성입니다.
1: 보통은 편집장님이 쉬운 레시피 가지고 오셔서 금방 끝나고 네. 예, 금방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좀 걸립니다.
0: 네. 솥밥이라서 일단 밥을 하는데 기본 한 20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1: 솥밥은 원래 그런
0: 그렇죠.
1: 건가요?
0: 네.
1: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데 주꾸미 손질할 때 이제 네. 머리 부분을 쓰고 싶으시면 네. 예, 내장 같은 거 다 제거하고 네. 알도 제거하고 네. 그래서 넣는 게 더 깔끔한 맛을 네. 낼 수 있다 이제, 하셨는데 네. 예, 알 같은 경우는 꺼냈으면
0: 만약에 알배기가 있다.
1: 네. 아깝잖아요.
0: 근데 그렇죠. 그거는 통째로 버리 너무 아깝기 때문에 만약에 알배기가 있는 쭈꾸미를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걸 네.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머리를 분리를 해주세요.
1: 네.
0: 분리를 한 다음에 다리살만 넣고 밥을 지어요. 그런 다음에 네. 뜸을 들이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중불로 8분을 밥을 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약불로 줄여서 또 8분을 밥을 해야 돼요.
1: 네.
0: 약불로 줄였을 그 타이밍에 밥 위에 그 머리를 얹어주세요.
1: 아.
0: 그래서 따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1: 아.
0: 막 밥에 섞으면 이게 밥인지 알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1: 아, 그래서?
0: 네.
1: 그래서 그렇군요. 나중에 넣으면 섞이지 않고?
0: 네, 섞이지 않고 알은 알대로 먹고 이제 쭈꾸미는 쭈꾸미대로 이제 솥밥 형태로 드실 수 있어서 네. 약간 일석이조의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저는 좀 괴짜라 그런지 네. 섞여 있어서 구분해 보는 것도 이쪽에서. 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0: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참나물은 그냥 넣지 않고 된장 양념에 무친다고 하셨는데
0: 네.
1: 된장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이게 참나물 좋아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특유의 약간 쌉싸름한 향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쌉싸름한 맛을 쭈꾸미의 부드러운 맛과 연결을 시켜주려면 이런 참기름하고 된장 같은 그 중간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 우리 네.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킥이다.
0: 네, 킥. 맞아요.
1: 뭔가 된장이 그 어우러짐을 극대화시켜주는 네, 네. 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1: 솥밥은 불 조절이 생명이잖아요.
0: 맞아요. 네. 네.
1: 혹시 집에 솥 없는 분들
0: 네.
1: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냄비나 전기밥솥으로도 이만 낼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일반적인 솥밥 같은 경우는
1: 네.
0: 그냥 다 넣고 한 번에 해도 괜찮아요. 사실 이것도 전기밥솥에 해도 뭐 나쁘진 않은데
1: 네네.
0: 가능하면 해산물이 들어간 솥밥은 좀 그 섬세함이 요구가 되긴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해산물이 들어간 솥밥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전기밥솥보다는
1: 네.
0: 솥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진짜 무슨 가마솥 주물냄비 없다 하시는 분들은
1: 네네.
0: 집에 있는 냄비 중에 밑바닥이 가장 두꺼운
1: 밑바닥이 두꺼운
0: 네. 그 냄비를 사용하시면 너무 얇으면 금방 타버려가지고
1: 아 타서요?
0: 네. 오히려 그 탄 냄새가 더 많이 나서 해산물의 향을 좀 못 느끼실 것 같아요.
1: 약간 이렇게 해산물은 그 안에 있는 증기로 찌는 뭐 이런 것들이
0: 네,
1: 중요한
0: 네,
1: 거죠.
0: 네, 그 약간 섬세함이 좀 요구가 되는 조리법이긴 해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해외 요리에서는
0: 네.
1: 주꾸미를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1: 가끔
0: 맞아요.
1: 보긴 하는데
0: 네.
1: 예, 우리나라는 해산물을 매콤하게 볶아서 먹는데
0: 네.
1: 유럽 같은 데서는 좀 다르게 먹잖아요.
0: 그렇죠. 해외 나가면 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 깔라마리라고
1: 네.
0: 오징어를 튀겨서 주는 요리가 있거든요.
1: 저도 좋아합니다.
0: 그 깔라마리 이렇게 레몬즙 뿌려 먹어도 맛있잖아요.
1: 네.
0: 그런 형태로 좀 튀겨서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1: 해산물을 보통은 튀겨서 먹는데 우리가 그럼 좀 독특하게 먹는 거군요.
0: 좀 맵게 먹는 건 좀 독특하게 먹는
1: 볶아서.
0: 것 같아요. 네, 볶아서 맵게 이렇게 강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우리는 좀 탱글하고 쫄깃한 식감을
0: 네.
1: 좋아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좀 부드럽고 푹 익히는 식감을 선호한다고요?
0: 네, 그 볼뽀라는 요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 볼뽀.
0: 문어랑 감자를 이렇게 샐러드처럼
1: 예.
0: 익혀서 먹는 요리인데
1: 네.
0: 어느 정도로 푹 익히는 걸 좋아하냐면 문어의 식감이 약간 감자 푹 익힌 것 같이 정말 입에 넣으면 정말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그렇게 조금 푹 익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식당마다 문어를 네. 익히는 스킬이 조금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될 정도로 예, 그런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1: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쫄깃쫄깃하고 그런 걸 더 좋아하는데.
0: 왜 서양 사람들이 떡을 씹는 식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약간 쫄깃쫄깃하고 그런 느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서.
1: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0: 예, 그럴 수도 있죠.
1: 우리는 씹는 걸 얼마나 좋아하냐면 오징어 네. 말려서도 먹고.
0: 맞아요.
1: 계속 씹잖아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장은심 편집장님이 소개해 주신 요리 주꾸미 참나물 솥밥이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맛집 소개 만나볼까요? 네, 노래는요. 헨슨의 음밥.

0: 네, 소법 얘기 이후에 헨슨의 음밥 듣고 왔습니다. 음밥.
1: 네.
0: 솥밥. 네, 감사합니다. 장은실 편집장과 함께 주꾸미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맛집을 소개해 주실 차례예요. 주꾸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맛집 어떤 곳일까요?
1: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맛집은 서울 강서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기역식당이에요.
0: 제가 지금까지 식당 이름 말씀해 주실 때 기역식당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0: 근데

0: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풀네임을 보면.
1: 네. 네.
0: 부추꾸미?
1: 네. 네. 메뉴 이름이 부추꾸미예요.
0: 메뉴 이름이 부추꾸미.
1: 네. 네.
0: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유명한 메뉴죠.
1: 맞아요.
0: 거죠?
1: 제일 네. 많은 분들이 시켜 먹는 메뉴고. 네.
0: 부추꾸미. 이름은 너무 예쁩니다. 일단
1: 네, 부추꾸미.
0: 재밌고.
1: 네.
0: 잘 어울립니까? 부추랑 쭈꾸미는.
1: 네, 부추랑 쭈꾸미랑 되게 잘 어울리고요. 네. 약간 어른들의 두쫀쭈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닉네임이 또 있더라고요, 이 집에서.
0: 두쫀쭈.
1: 두쫀쭈.
0: 아, 네. 두쫀쿠. 이렇게 두쫀쭈.
1: 네.
0: 쿠키가 아니라 쭈꾸미군요.
1: 네.
0: 두쫀쭈입니다.
1: 네, 두쫀쭈요.
0: 죄송해요.
1: 네.
0: 근데 부추와 쭈꾸미의 만남.
1: 네.
0: 뭐 부추 무침 같은 걸까요? 뭐 어떤 느낌일까요?
1: 그러니까 쭈꾸미 볶음에 네. 부추 무침을 잔뜩 올려서 그거를 볶아 먹는 형태예요.
0: 아, 부추까지 올린 다음에 볶아 먹는다.
1: 네, 그래서 부추 무침이 정말 산더미처럼 올려주시는데 네. 그게 또 먹다 보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0: 아, 그럼 쭈꾸미 볶음도 아니고 부추 무침도 아니고.
1: 네, 정말 그 둘을 절묘하게 섞어놓은 정말 그 말 그대로 부추꾸미입니다.
0: 아, 이 제목만으로 네. 설명할 수밖에 없겠네요.
1: 맞아요. 네.
0: 쭈꾸미만 먹기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다른 음식을 섞어 먹는 메뉴도 있다면서요?
1: 네, 이게 그래서 부추꾸미가 있고 또 이제 삼겹살을 넣어서
0: 네.
1: 이제 부추 삼겹살 메뉴도 있는데
0: 네네.
1: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부추꾸미만 시켜서 드시는 것보다는
0: 네.
1: 부추꾸미 2인분, 삼겹살 1인분을 시켜서 2:1로 섞어 드시면
0: 아, 그걸 다시 또 섞어요?
1: 예, 약간 쭈삼 같은 느낌으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부추삼. 네.
0: 아, 나 큰일 났네. 다시 또 충고입니다.
1: 네.
0: 아, 요것도 편집장님 술 좋아하시니까
1: 네.
0: 술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
1: 이건 진짜 소맥이랑 너무 간지예요.
0: 네.
1: 네, 저 갔을 때 얼마나 소맥을 많이 마셨는지
0: 그러니까요.
1: 모르겠습니다.
0: 편집장님한테 술을 안 여쭤보면 서운하잖아요.
1: 네.
0: 2:1로
1: 네.
0: 부추꾸미 2, 삼겹살 1
1: 네.
0: 해가지고 그걸 또 섞어 먹으면
1: 너무 적당합니다.
0: 예, 부추꾸미 3
1: 네, 부추 꾸미 3.
0: 네.
1: 부추 3.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사진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1: 네.
0: 양념이 좀 빨간 편인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먹기 직전에는 이거 너무 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생각보다 이제 가족 단위로 오셔서 아이들도 같이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매운맛은 아니에요.
0: 아, 맵지가 별로
1: 네.
0: 아닌가 보죠.
1: 네, 네, 네.
0: 가족분들 같이 와가지고
1: 네.
0: 있는 분들이
1: 그래서
0: 굉장히
1: 이제
0: 많은가 봐요.
1: 그래서 약간 어른들의 맛집보다는 네. 가족 단위의 맛집으로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0: 어른들에게는 두쫀쭈.
1: 네.
0: 아이들과 함께할 때는 그래도 두쫀쭈겠죠.
1: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너무 이렇게 생각보다 맵지 않고 양념이 그래도 조금 부드러운 맛이 있어서
0: 네.
1: 이거를 이제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0: 네.
1: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 당연히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서 이 집은 가면은 무조건 웨이팅이에요. 네.
0: 그렇군요.
1: 엄청 기다려야 돼요.
0: 안타깝습니다.
1: 네.
0: 얼마나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1: 저 갔을 때 한 3, 4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아, 그렇게 기다려도 어쨌든 꼭 맛봐야
1: 네.
0: 될 그런 맛이니까
1: 만족도가
0: 기다리겠죠.
1: 있었고 아마 그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3번은 무조건 가는 곳이 있으면은 저에겐 3스타다.
0: 여기
1: 3스타 등극할 것 같습니다.
0: 아직은 안 됐어요?
1: 네, 아직은 아닙니다.
0: 최근에 발견하신 곳인가 봐요?
1: 네,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곧 3스타에 등극할지
1: 네.
0: 요즘에는 맛집 기준으로 뭐
1: 네.
0: 유명인들의 사인이 얼마나 걸려 있느냐 이런 것도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여기는 특정 한 분의 사인이 되게 많다면서요?
1: 아, 그리고 여기 완전 세븐스타인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오셨는지.
0: 아, 사인을 7번
1: 네.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아나운서 김대호님 전직 MBC 아나운서.
0: 제 동기입니다.
1: 아, 그러세요.
0: 네. 네.
1: 한번 여쭤보세요. 여기 네. 그렇게 맛있냐.
0: 아, 예. 네. 바로 전화해봐야 될 것
1: 네.
0: 같은데. 아, 그래요? 이 친구의 사인이 7번이나 있어요?
1: 네.
0: 근데 왜 한번 했는데 7번이나 사인을 할까요?
1: 그만큼 맛있어서이지 않을까요?
0: 아, 네. 이 친구라면 그랬을 수
1: 그러니까요.
0: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할게요.
1: 아, 네네.
0: 오늘은 또 다른 맛이니까
1: 네.
0: 다르게 좀 사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장은실 편집장님이 소개해 주신 맛집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꾸미 요리 전문점 기억식당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확한 맛집 정보는 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는 이제 방송 끝나면 바로 동기 대호한테 전화해서 네.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1: 네, 꼭 소맥 한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장은실 편집장님과 함께 라디오 문화센터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아마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개편을 맞이해서 네. 편집장님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괜찮습니다.
0: 그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네. 감사하고 저희가 끝나면 바로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맛집 정보 소개해 주신 게 너무 좋았는데 네. 그동안 어떠셨어요?
1: 아, 저는 이 11시가 되면은 그 화요일 11시가 되면은 그래도 이제 저의 추천을 듣고 네. 많이 가보셨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이제 그 청취를 하시고 지인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0: 저희도 네. 맛집 소개해 주셔가지고 행복했고 네. 제 지도에 예, 맛집 정보들이 빼곡하게
1: 아, 그러니까요.
0: 더 늘어났습니다.
1: 네, 네.
0: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저희는 또 많이 만나볼 창구들이
1: 그럼요.
0: 있으니까
1: 네.
0: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4: 라디오 문화센터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끝곡은 정재욱의 잘가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은식 편집장님을 보내드리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라디오 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에세이.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일부 다주택에만 적용되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 비거주 1주택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한 조치인데,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막기 위해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오늘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2: 삼성전자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중재 아래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마지막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노조 측이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자고 요구하는 가운데, 양측은 어제 11시간 넘게 회의를 가진 데 이어서 오늘 오전부터 다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한 환자에 비유하며 해방 프로젝트 재개와 추가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2: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를 사실상 요청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UU. UU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UU 제약.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가 내놓은 매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부터 입법 예고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4: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사면 넉 달 안에 입주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파는 주택에만 한정됐는데 이제는 비거주 1주택도 포함된 겁니다.
5: 적용받지 못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6: 김이타 국토교통부 1차관입니다.
4: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관할 구청 등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 넉 달 안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입주 시기만 늦춰줄 뿐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반드시 집주인이 2년간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막기 위해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오늘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는 대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관련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이번 달 안으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 출회가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여전히 적용되고 대출 규제로 인한 갈아타기가 제한적인 만큼 단기간에 매물이 추가적으로 급증하는 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6: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삼성전자 노사 양측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놓고 양측이 어떤 합의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7: 오전 10시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만났습니다. 중노위가 중지하는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만큼 양측 대표단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8: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합의든 결렬이든 우선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6: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7: 삼전 노사 양측은 첫날인 어제 11시간 넘는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와 지급률 등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노위는 어제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반영해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9: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안 만들 것이고 만들어가지고 조정안을 내는 게 우리의 고유의 과제이긴 해요.
6: 황기돈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입니다.
7: 하지만 양측 모두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번 협상은 다시 결렬됩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HP 등은 반도체 공급 차질을 우려하며 삼성전자 측에 직접 대응 계획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도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으로서의 위상과 장기적인 투자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후조정 합의가 불발돼 9일 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JP모건은 최대 43조 원의 피해가 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3: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제기를 언급하며 이란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 전력을 보강해 맞대응 채비를 하는 등 살얼음판 휴전이 언제라도 깨질 태세입니다. 정병학 기자입니다.
10: 이란과의 휴전 상태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이 약한 상태다.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이 제안한 종전안은 용납 안 된다. 심지어 멍청하다고 비난하면서 휴전을 1% 생존 가능성을 갖고 연병장치에 의존한 환자에 비유했습니다.
6: 이란의 제안서를 읽느라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겁니다. 휴전은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생명 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10: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0: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결국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장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전쟁을 끝낼 단순한 계획이 있다면서 추가 군사작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 재개도 언급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폭스뉴스는 해방 프로젝트 재개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충돌 재개가 가시화하자 이란도 맞대응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잠수함 전력을 증강 배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얕은 수심과 선박들이 밀집한 환경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극소형 잠수함으로 미군 함정과 상선들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종전협상 대표로 나섰던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란군이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을 향해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상대 측 종전안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면서 가뜩이나 살얼음판인 휴전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3% 넘게 상승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모두 충청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북 청주에서 공천자 대회를, 국민의힘은 충남 천안에서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2: 오늘 여야 지도부는 모두 충청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북 청주를 찾아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공천받은 후보들과 함께 공천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정청래 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며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강조했습니다.
3: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3년 동안 경제는 폭망했고 국격은 실추되었고 우리의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이제 정상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정 대표는 공천받은 후보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무를 위해 승리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도 충남 천안으로 달려가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4: 이재명 죄를 지우겠다고 열었던 국정조사에서 보수의 새엄마 서영기 의원의 맹활약으로 이재명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2: 그러면서 충청도가 고향인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박성준 의원을 거론해 충청인의 자존심을 구겨놓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청의 승리가 보수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5: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다루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를 사실상 요청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용 특파원입니다.
6: 작년 11월 서울 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거론했습니다. 파트너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표현하며 사실상 한국이 미국에 협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장관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기조에 맞춘 군 역량 재고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과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 국방비 증액 등 통해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할 수 있도록.
6: 이번 회담은 당초 전시작전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작권의 경우 한국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검토 중인 반면 미국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해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핵잠수함 문제 역시 현재 후속 협의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이란 전쟁 관련해 동맹국들에게 요청하는 호르무즈 통항 지원 문제와 함께 남우어 화재에 관련한 이슈도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공동 보도문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고만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발언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한 번의 장관급 회담만으로 종결되기 어려운 치열한 전술 싸움이 예

0: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황산을 찾은 초등학생은 기암교 인근에서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고 한 뒤 주봉 방향으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산행 중 실족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전라권은 많은 곳은 60mm, 경남 많은 곳은 50mm가 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은 5에서 3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7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0도입니다.
1: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교 남구갑 당협위원장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남구가 환승 정치, 배신 정치로 깊은 상처를 입고 주요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멈춰선 사업들을 다시 굴리고 주민들께 결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울주군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 인근 도로에서 노동자 2명이 45m 높이 구조물에 올라가 4시간여 동안 임금체불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샤힌 프로젝트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장비 대금과 차재비 등 3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해 원청인 현대건설이 직접 나서 체불을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오는 15일까지 체불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늘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 협의회를 열고 예방대책과 대응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성평등 교육 활성화, 또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초등 5학년과 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집중 학년제를 운영하고 초중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공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등 허위 세대원을 등록해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5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울주군의 한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부정청약에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 허위 세대원 등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조치가 뒤따르는 불법 행위입니다. 울산시는 중동사태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3차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소매업과 음식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또 제조업 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되며 한도는 업체당 8천만 원입니다. 울산시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1.2에서 2.5%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오는 14일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합니다. 울산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남구 한화생명 울산 지점 건물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센터는 기존에 분산돼 있던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장소로 지하 1층에 회의실과 교육실, 지상 2층에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 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또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 연계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조선업계에서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노사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 안으로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에 대한 성과 공유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후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23.4도입니다. 지금까지 이관열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0: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뚫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3: 두고 왔어?
4: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어느 유명한 박사님이 그랬다죠. 누가 저런 걸 계속 보고 있어? TV는 성공 못해. 유성 영화 시대에 소리가 나는 유성 영화를 찍자고 하니까 할리우드 영화사 사장님이 말했다죠. 배우가 말하는 걸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도 새로운 게 엄청 쏟아져 나오죠. 핵심은 이거랍니다. 지금 우리도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자만하지 말자.

0: 트로트는 한국인만 좋아한다는 생각도 깨지는 중이죠. 외국인들도 트로트의 흥으로 들썩이게 만든 대성의 대박이야였습니다. 아, 이번에 코첼라에서 처음으로 트로트를 무대 위에서 선보여서 정말 많은 외국 분들이 이 노래들을 다 커버하고 있고 막 부르고 있고 참 진짜 이 트로트도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뭐 트로트를 지금 많은 뭐 MZ 세대는 뭐 촌스럽다 이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외국에서는 또 좋아하고 이런 우리가 예전에는 막 바보 같다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뭔가 너무 자연스러워졌고 지금 요새 매일 뭐 신기록을 세우는 주식시장에 뭐 로봇에 뭐 AI에 그 로봇도 마라톤 로봇 그거 보셨어요? 네. 로봇 트가 마라톤을 완주를 했는데 드디어 인간의 기록을 넘었다고 합니다. 1320님도 지금은 TV뿐만 아니라 라디오도 보는 시대여서 전 아주 좋은데요. 그렇죠. 지금 스마트 라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라디오를 이제 보면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그 SNS가 처음 생겼을 때 아직도 좀 의아했어요. 너튜브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니 나의 일상과 나의 어떤 영상을 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를 하는 거지? 그걸 왜 해야 돼? 이랬는데 와 이게 나중에는 내 자신을 알리려고 심지어 나의 영향력으로 힘이 생기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생기고 너튜버가 생기고 이야 참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진짜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는 엄청 큰일이 될 수도 있고 자작은 그 이때쯤 필요한 게 그 겸손이다. 나만 맞다. 이것만 옳다라고 고집하는 건 오히려 나만 바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민미정님께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날씨를 좀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여수 아침부터 천둥번개 치며 계속 비가 옵니다. 점심 먹고 도서관에서 손트라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 6022님 대전 비 옵니다. 3082님 전주는 어젯밤부터 오전까지 비가 왔는데 지금은 햇님이 방긋. 2023님 날씨가 우중충하더니 쨍하고 해가 뜬 춘천입니다. 2428님은 여기는 여천입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게 같은 하늘 아래 우리 살고 있는 거 맞나요? 여기 상암동은 그래도 해가 좀 떠 있고 물론 이렇게 맑지는 않지만 뭔가 전국적으로 좀 비도 오는 곳, 번개도 치는 곳, 해가 쨍쨍한 곳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 손트라와 함께 하신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날씨부터 기분 느낌 전하고 싶은 소식 신청곡 오늘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유튜브도 아주 예쁘게 열려 있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착석해 주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빅토스, 하이퍼스, 한국 MSD 캣박시브, 환인제약, 금호타이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휴온스 글로벌, 도드람 한돈, 현대상 화재보험, 열혈 강호 온라인, 유니베라,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백조싱크, 정식품, 한국세무사회, 롯데렌터카, 주식회사 두드림 SNC,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유동골뱅이와 함께합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2895님께서 오늘 처음인데 방송 재밌네. 아, 이렇게 짧게 한 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바로 2895님께도 휴대폰으로 슉 넣어드릴게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손트라는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함께 하신다면 더 재밌다는 거, 더 가족이 되면서 뭔가 우리 함께 숨 쉬는 듯한 그런 느낌 얻을 수 있다. 우리 1929님께서 친정어머니와 콩국수 삶아 시원하게 먹으면서 손트라 들어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텐씨는 콩국수 좋아요? 소금파? 설탕파? 콩국수 여름 되면 땡기죠. 땡기는데 저는 대부분 뭘 안 넣어요. 그 본연의 맛을 더 즐기려고 하는데 만약에 소금파 설탕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양쪽 다. 네, 여기요 그 그릇 두 개만 주세요 해서 덜어 먹으면서 한쪽은 소금 한쪽은 설탕 둘 다 맛보면 되잖아요. 뭘 그걸 고민합니까. 2831님께서 여수 시립 합창단 단원인 소프라노 손유신 씨의 결혼 축하해주세요. 합창단 선배인 제가 문자 보낸 걸 알면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단원들이 축가도 준비하고 있는데 손태진님도 축가 한 소절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다 이제 우리 그 다 성악 전공자들이실 텐데 아우 결혼 우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밀양 손 씨신가요? 우리 손유신 씨의 결혼을 축하드리며 아마 이 노래 많이 부르지 않을까요?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왔어요. 아니면 제가 그 축가 때 불렀던 건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일생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러면서 딱 둘이 마주보는 눈길 속에 우리 모두가 축하한다 딱 이런 아마 다 아시는 노래들일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도 전해드리고 축가 같은 민원도 해결해드릴게요.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방송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보내주세요. 아,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신청곡 듣고 올게요. 86122님께서 지금 가까운 산으로 가보세요. 철쭉이 진 자리에는 향기로운 아카시아 꽃이 만발한답니다. 어제는 한 송이 따먹어봤는데 달콤한 연유를 먹는 느낌이었답니다. 신청곡은 정훈이의 꽃밭에서 신청합니다. 아, 그래야 되겠네요. 지금 이번 봄에 꽃 제대로 못 봤어 하면 지금 바로 출발하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정훈이의 꽃밭에서.

0: 정훈이의 꽃밭에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인데요. 몇 개 좀 더 소개해드릴게요. 7445님께서 겨울 동안 덮었던 두꺼운 이불 세탁기에 넣고 얇은 이불 꺼내면서 손틀어 잘 듣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제는 진짜 그 조금 두꺼운 이불 밤에는 좀 더운 것 같아요. 이제 더워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얼른 꺼내셔야 되겠네요. 6345님께서 남편이 지금 심장 수술 중이에요. 손트라가 응원해 주시면 힘날 것 같네요. 화이팅! 아, 우리 6345님 얼마나 지금 마음 졸이고 걱정되고 그러실 텐데 그 마음 제가 다 감히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남편분 잘 이겨내실 거고 금방 또 그 평범했던 하루로 돌아오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우리 8853님께서 우리 손자 수원에서 해운대 들렀다가 경주 수학여행 갔어요. 고2 되고 처음으로 부모님 떠나서 자고 옵니다. 해운대랑 경주 날씨 좋았으면. 아, 저때 외박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아, 얼마나 설레는데. 그래서 막 수학여행들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친구 생일파티 제일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거기서 다 같이 친구 집에서 자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우리 2부에서도 함께해요.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0: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올해 가장 기대되는 순간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2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갑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갑니다. 미션 여보세요. 손트라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전화해서 대뜸 미션을 드리죠. 그렇다면 오늘의 미션은 정말 고마운 사람. 네, 이 노래는 또 참 좋은 사람의 노래인데요. 그 이게 원래 그 팬분들과 함께 이제 응원을 할 때 저희가 정말 고마운 사람 하면 손태진 이렇게 외쳐주는데 오늘 가정의 달 5월인 만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정말 고마운 사람 외치면 여러분께서 그냥 고마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마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말 고마운 사람 이러면 내 아내 김숙자 고마워 이러면서, 혹은 막 우리 아버지 박용만 고마워, 손태진 이름만 빼고 네 고마운 사람을 향해서 한번 우리 진짜 어디 언덕 그 뭐 등산 뭐 꼭대기 올라가서 그냥 야호 외치듯이 한번 힘껏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려면 내가 누가 요새 참 고마운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좀 생각하고 있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 미션 성공한 분들에게는 잡곡 세트, 매운 실비김치, 그리고 치킨 두 마리 상품권까지 선물 3종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실패하면 다음 분에게 선물을 하나 더 얹어서 보내드려요. 실패라는 경우는 전화를 안 받았을 시, 혹은 제가 했는데 정말 고마운 사람 했는데 에? 그게 뭐예요? 여보세요? 이러면 실패로 간주가 됩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도전자 바로 성공이 될지 02-368로 시작합니다. 도전이요. 여러분의 고마운 사람은 누굴까요? 과연 누구일지, 오늘 첫 번째 분은 어디서 전화를 받으실지, 어디 사신?
1: 여보세요.
0: 정말 고마운 사람.
1: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제주도에 제주댁이라고 할게요.
0: 야,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아니 라디오를 듣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는데 이 미션 여보세요에 미션을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인 소개를 했어요. 본인 소개를. 제가 정말 고마운 사람 하면 누구누구 고마워 이렇게 외쳐주는 게 오늘의 미션이었는데, 아 예 안녕하세요 제주댁에, 아 제주댁이라고 할게요 하는 순간 이렇게 미션을 그냥 생각 안 하고 아우 정말 6673님이었는데 처음 문자예요. 오늘 남편 생일이라서 트럭 타고 제주시 동북리 해안가로 드라이브하면서 라디오 들으니 너무 행복해요. 사연을 읽어주시면 남편에게는 더한 선물이 없을 거예요. 그 더한 선물 제가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조금 너무 아쉽지만 아시죠? 이해하시죠? 게임은 게임일 뿐 이 미션 수행, 오늘 미션 여보세요. 제가 정말 고마운 사람 하면
1: 여보세요?
0: 정말 고마운 사람.
1: 내 남편 화요일 고마워.
0: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야지 성공입니다. 잠시만요. 내 남편 누가 고맙다고 했나요?
1: 아, 군산의 정혜경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내 남편 누가 고맙나요?
1: 허열 고마워.
0: 허열시군요.
1: 네.
0: 야, 아니 근데 주말에 시댁과 친정에 다녀왔어요. 시어머님과 친정엄마가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주셔서 집에 와서 정리하니 냉장고가 꽉 찼네요. 한동안 반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냉장고 정리하시느라 아주 힘든 주말 그리고 오늘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아요.
0: 아, 뭐 하시다가 받으셨어요?
1: 손틀어 보고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아, 그냥 집에서 손틀어 틀어놓고?
1: 네.
0: 아, 그러면 지금 남편 허열님은 어디 계시나요?
1: 아, 방에서 TV 보고 있어요.
0: 방에서 TV를 보고 있고?
1: 저는 밖에 거실에서.
0: 아하, 그러면 지금 방송을 타고 있다라는 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겠네요?
1: 네.
0: 아니, 근데 한 분은 그러면 안방에서, 한 분은 거실에서 이렇게 계시나요?
1: 네.
0: 아하, 근데 왜 손틀어는 같이 안 보시죠?
1: 아, 다른 거 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서.
0: 아하, 그렇군요. 아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남편 허열님을 향한 사랑 고마운 마음 외쳐주셨는데 뭐가 가장 고마우세요?
1: 아, 요즘 제가 집에 잘 없어서.
0: 집에? 아, 설마 막 가수 따라다니고 뭐 이러고 계신가요? 설마 어제는 화성시에 다녀오셨나요?
1: 네.
0: 그러면 그 전날에는 정읍 갔다 오셨고요?
1: 네.
0: 설마 그 전전날은 영양이었나요?
1: 아, 죄송합니다.
0: 영양은 못 가시... 아, 진짜요? 아이고.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런 와중에 저도 늘 느끼는 게 이게 모든 게 가능한 게 남편의 서포트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방송
1: 너무 고맙죠.
0: 방송 연결된 김에 우리 남편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1: 아, 글쎄요. 지금 너무 떨려서 다른 말을 못하겠고. 네. 너무 고맙고 사랑해.
0: 아우, 그래도 뭐 이제 앞으로 뭐 올해 그러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계획하시는 거 있어요? 그 고마운 마음은 좀 이제 표현을 하면 더 드러날 것 같은데.
1: 여행 다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요즘 못 가서. 네.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갈까 싶어요.
0: 야, 그러니까요.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어디 좀 같이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그 또 남편분이 좋아하는 것만 다 이뤄서. 네. 꽉 채워서 한번 다녀오세요.
1: 네, 그럴게요.
0: 아, 혹시 남편분 치킨 좋아하시나요?
1: 네, 좋아해요.
0: 제가 우선 치킨 두 마리 보내드리고요. 거기에 잡곡 세트에 매운 실비김치에 오늘 첫 번째 도전자가 실패해서 타올 세트까지 얹어서 보내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반가웠어요.
1: 네, 최진님도 화이팅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아, 미션 여보세요. 이렇게 그래도 두 번 만에 성공을 해서 다행인데 우리 7954님 공대 나온 여자입니다. 도면 잘 보고 조립 잘해요. 아이 어릴 적부터 로봇 조립 제가 했고 책상, 책장 조립도 남편 들어오길 기다리느니 제가 해버립니다. 목장갑 끼고 끙끙대며 선반장 조립하다가 난 왜 이런 걸 잘하는 걸까 현타가 오네요. 우리 남편은 음식을 잘해요. 현진우의 나의 영토 신청합니다. 아니 근데 이걸 뚝딱 다 해내시는 거는 진짜 손재주도 그렇고 뭔가 이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감각이 있어서 잘하시는 거니까 현타가 아니고 오히려 본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이 노래가 딱일 수도 있겠네요. 현진호의 나의 영토 우리 남편분 위해서 보내드립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미션이 고마운 사람 이름 외치기였는데 아 내가 받지 못해서 그래도 고마운 사람 한번 외쳐줘야 되겠다 하면서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2037님께서 마늘종 뽑기가 한창이에요. 육아하느라 바쁜 동생이 도와주어 고맙네요. 동생 최희지 고맙다. 농사짓는 언니가 힘이 나. 우리 5175님 55년 음력 3월 26일 오늘 우리 남편 73번째 생일이에요. 용돈 줬으니 복지관 갔어요. 김태호씨 고마워요. 사랑해요. 2077님은 지난 2월에 갑상선 암 수술받게 병원 빨리 알아봐 주신 김태석 원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외쳐주셨고 0041님 쌍둥이 낳아 기르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며느리 너무 너무 고맙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계속해서 4179님 갱년기 우울증으로 힘들었을 때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김뭉치 사랑해. 2919님께서는 우리 마누라 안영희씨 엄청 고마워요 하면서 아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표현도 어느 정도 하겠지만 이 한마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207 하나님도 큰아이 항암 치료하러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혼자 남아있을 둘째가 아침부터 울면서 학교에 갔는데요.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황스 패밀리 힘내고 화이팅 해보자. 다 잘 될 거야. 사랑해 고마워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물론 미션 때문에 고마운 사람들 떠오르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도 이렇게 늘 고마운 사람들에게 많이 표현하면 좋겠네요. 우리 뉴스 듣고 1시 5분에는 이제 상처받은 마음들을 제가 좀 어우려 볼까 합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6: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7: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한치성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모시고 갑작스럽게 찾아와 일상을 위협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명쾌한 치료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울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이 규모 기준으로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기준으로 보면 11일 현재 시가 총액은 코스피 6,216조 2,200억 원, 코스닥 660조 4,700억 원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시가 총액은 6,816조 6,900억 원입니다. 한편 대만 증시의 자취한 지수는 135조 8,600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5조 8,600억 원으로 집계돼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대만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검찰을 향해 이재명 정권의 조롱과 탄압 앞에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된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검감찰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불러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 검찰에는 기대를 걸 만한 것이 없다며 검찰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조폭 같은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우호 화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안보 참사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정밀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선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주황산 주봉 인근에서 실종 아동으로 추정되는 변사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황산을 찾은 초등학생은 기암교 인근에서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고 한 뒤 주봉 방향으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산행 중 실족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 감염병 유입에 대비해 오늘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매개체 감시망을 가동합니다. 기존에 일주일 넘게 걸리던 모기 판별을 새 AI 장비는 95% 이상의 정확도로 즉각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오는 10월까지 전국 철새도래지 7곳에서 확인된 실시간 모기 밀도 변화를 신속한 방제작업과 연계해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을 위해 개최하는 국방장관 회의에 우리 정부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시간 12일 열리는 다국적 군사 임무 관련 회의에 육군 소장인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호르무즈 해협 안전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정세와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국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전라권이 최대 60mm, 경남권에는 최대 50mm, 중부지방은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산사태 등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7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얼마나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평화롭게 보내보자. 다짐하지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문을 엽니다. 부글부글 내 인생 손타라 살롱. 지금부터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 사연 접수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모실게요. 그리고 또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검색하시면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무리 그런 사연들을 올려줘봤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 눈으로는 보고는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문자로 그리고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바로 오늘 손트라 살롱의 주인장 윤수연 씨 모시고 금방 돌아올게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단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치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엄마 엄마 엄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좀 걸어. 오픈런 해야 된다니까.
1: 집에서는 이 시간에 눈도 못 뜨는 애가 여행 오니까 이거 새벽부터 무슨 카페를 가겠다고. 아이고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0: 아, 아 배야. 엄마 나 잠깐 화장실. 응? 여기 줄 서 있다가 차례되면 엄마가 주문해. 알겠지?
1: 아유 그래 그래 얼른 갔다 와. 뭐 주문할까?
0: 아 나는 salted butter caramel vanilla bean cold brew oatmeal cream latte.
1: 뭐라고? 아니, 솔, 아니, 뭔 솔로 라떼?
0: 솔티드 버터 카라멜 에? 바닐라빈 콜드브루 오트밀크 크림 라떼.
1: 아, 뭔 이름이 이렇게 길어? 아 이게 대체 뭔데?
0: 아, 주문 할 수 있겠어? 아 됐어 내가 할게. 아, 말해도 뭐, 모르잖아.
1: 뭐 말해도 몰라? 아유 이 늙은 어미를 그냥 이렇게 무시해야 속이 시원하냐?
2: 파프리 속풀이 분풀이가 필요한 당신을 위해
1: 오늘도 영업합니다.
2: 부글부글 내 인생 소트라 살롱.
3: 때로는 밝게 때로는 극대노하며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변하는 트롯 폭주 기관차 한류스타 홍삼여인 윤수현.
4: 손트라 살롱입니다. 이 집의 마담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트라 살롱의 윤마담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3: 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스튜디오를 또 밝게 밝은 에너지로 가득 채워주고 계시는데
1: 네.
3: 아니 유독 좀 오늘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김효선님께서 저희 남 직원들이 윤수현님 귀여운 수달 닮았대요.
1: 아 수달이요.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뭐 삼장법사랑 이렇게 네. 같이 매칭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네. 또 수달이네. 오늘 제가 좀 급해갖고 네.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눈화장도 차에서 겨우 했는데 어머
3: 그러니까
1: 주민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괜찮나 모르겠네 화장도.
3: 그때 이후로 저희를 엄청 다양한 그 인물들 뭐 심지어 동물들과도 비교를 많이 해주시는데 예. 2877 님은 두 분을 강아지에 비유하자면 윤수현 씨는 강아지 중 귀여운 코카스파니엘 닮았고요. 태진 님은 순둥순둥 골든 리트리버 닮았다고.
1: 약간 골든 리트리버도
3: 아, 약간
1: 있다.
3: 좀 있어요. 약간 식탐 심하고 장난기 자기 몸 사이즈 모르고 막 노는 그런 애 있죠.
1: 그리고 코카스파니엘 나 기억이 제대로 안 나네.
3: 코카스파니엘은 솔직히 가장 까다로운 강아지 중에
1: 그래요?
3: 하나인데
1: 나 예민하지.
3: 그런 거 있잖아. 되게 힘든 강아지. 되게 얘들 성격이 있습니다.
1: 코카스파니엘 진짜 저 닮았다.
3: 너무 예뻐요. 예쁜데.
1: 약간 처져 이렇게 약간 좀 살이 있고 볼살이.
3: 얘들이 제발 코카스파니엘 2대 악동견이라.
1: 악동,
3: 내가 얘기했죠. 근데 그만큼 에너지는 밝고 너무 귀엽네요.
1: 그러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또 봐주시고 그러니까. 또 수달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감사해요 효선님.
3: 아니 근데 최근에 또 아침마당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윤수현 3대에 걸친 한 풀고 가수됐다. 이게 무슨 사연이죠?
1: 아 이제 제 외할아버지.
3: 네.
1: 외할아버지가 이제 평양에 계셨었는데 네네네. 이제 외할아버지의 누나 그러니까 고모 할머니죠. 고모 할머니가 이제 거기에서 유명한 좀 단장님이라고 알고 네네네네. 있어요. 근데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한양 그러니까 네. 내려와서 서울에 네. 내려와서 이제 뭐 저희 할머니 만나서 외할머니 만나서 이제 사셨죠.
3: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랑 이제 고모 할머니죠. 이제 누님이랑 다 이제
3: 이산가족이
1: 예. 예, 그래서 홀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그때 이제 고모 할머니도

반장님이셨고 외할아버지도 가수가 꿈이셨고 네. 저희 엄마도 이제 끼가 있어서 외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뭐 가수한다고 하면 좀 반대도 하고 하셨을 텐데 오히려 나서서 막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야. 그렇게 좀 하셨었는데 가수도 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좀 사기를 당해서 네. 크게 아파트 한 채가 날아갔다고 알고 있어요. 야, 그런 상처를.

0: 우리가 맨날 이거 시작할 때마다 꽁트로 시작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엄마랑 딸이랑 다투는 그 꽁트로 문을 열었잖아요.
1: 네.
0: 그 이 어머니와의 일들 뭐 이런 다투는 일들 혹시 진짜 실제로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1: 아 그렇죠. 엄마랑도 그리고 엄마가 워낙에 또 이제 노래도 잘하시고
0: 네.
1: 엄마한테 항상 어떤 무대 전에 이제 컨펌을 받아요.
0: 아 컨펌을 받을 정도로
1: 뭐 거의 뭐 절대 음감이고 뭐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 저 너무 잘 아시고 또
0: 네.
1: 계속 공부를 하시고 하셨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이제 그런 의견들 나누고
0: 어머니도 또, 좀 노래를 좀 그쵸. 실력자시잖아요.
1: 솔직히 엄마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예. 네. 네. 그래서 많이 도움도 받고 뭐 그 사이에서 뭐 다툼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여긴 이렇게 낫지. 그럼 아 거긴 이렇게 굴려야 뭐 이 내려오는 그 흐름이 이렇게 굴러가야 돼. 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0: 이야,
1: 나누고.
0: 아니 그럼 뭐 가이드가 오면 이렇게 왜 불렀냐 저렇게 부르지 막 이런 코멘트까지 해주신다고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왜 그러니까 외가 쪽에
0: 네.
1: 아 그 그 다 약간 가수 밴드 그러니까
0: 네.
1: 뭐 템페스트와 뭐 하여튼 그 외삼촌도 거기 기타리스트였고
0: 네네.
1: 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0: 야,
1: 또 여기도
0: 음악가 집안이네요.
1: 음악가 집안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수봉 선생님도 아,
0: 그렇죠.
1: 계시고
0: 네. 네,
1: 그게 다 피가 이렇게 내려오나 봐요.
0: 그러니까요. 아, 방금 제가 되게 반갑게 좀 맞이했던 게 그 지금 옆집에 옆 동네에 우리 빌리 그 여자 아이돌 그룹 거기에 이제 시윤이라고 제 육촌 조카거든요.
1: 성함을 이름을 확실하게
0: 시윤
1: 시윤
0: 네, 지금 아이돌 그 빌리 그룹이 신곡이 나와가지고 근데 저랑 경쟁하러 저기 상대편으로 가서 오늘 더 열심히 뭐, 하셔야 됩니다.
1: 아유 아니에요. 저는 뭐 조금 할게요. 잘 되는 게 좋지 뭐.
0: 아, 물론
1: 열심히
0: 다
1: 하지.
0: 다 같이 잘 되면 너무 좋죠. 자 그만큼 오늘도
1: 좋다.
0: 맞아요. 기분 좋게 출발하면서 우리 윤수연 씨와 함께하는 부글부글 내 인생 손타라 살롱 열받고 어이없고 속상한 일들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얄밉고 짜증나는 그 사람 이름 본명 꼭 보여주 아 얘기하실 필요 없고 저희 이름 이름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야 손태진 야 윤수연 뒤끝 없이 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1: 그리고 사연 소개된 모든 손님들에게 드리는 선물 있습니다. 짭짜라 짭짭 짭짭
0: 자라자라 잡짭 짭짭
1: 잡곡 세트 착착 감기게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0: 지금쯤에 이제 좀 바꿀 때가 됐는데 이거 계속해서 언제까지 재탕을 하실 겁니까?
1: 아 잡짜라 잡짭 괜찮은데요.
0: 아직도
1: 아니에요. 그러면은 짭짭짭짭 짭짭
0: 그거 똑같아요. 짜라자라자라자라자라.
1: 옥타브만 올라갔어.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접수된 지난 사연들 꼭 좀 풀어드려야 되는 사연들 몇 개 있어서 좀 소개할게요.
1: 네 1892님께서 제 비상금이 걸렸을 때는 아주 배신감에 아내가 치를 떨더니 아내도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황당해서 막 뭐라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비상 상황까지 미리 준비하는 아주 이야. 철저한 여자야 라고 당당하더라고요.
0: 오.
1: 아 나
0: 이런 비유가 좀 그렇지만 약간 적반하장 느낌으로
1: 내로남불
0: 느낌으로
1: 내로남불
0: 아니 내가 이거 내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아 우리가 한동안 그 비상금 어디에다가 숨겨야 되냐 이렇게 힌트를 몇 개 드렸었거든요.
1: 아 진짜요? 어디가 있었나요?
0: 이분이 걸리셨나 봐요.
1: 네. 아 어디가 있었어요?
0: 차 안에 에어컨 필터 안에다가 넣는 분들도 계시고요.
1: 에어컨 그러면은 얘 잘 안 나올 텐데
0: 아,
1: 찬바람이
0: 괜찮대요.
1: 그래도
0: 이제 겨울철에는 에어컨 필터.
1: 예.
0: 안 그러면 에어컨 킬 때는 너무 거기 눅눅해지니까 또 다른 걸로 이제 넣어놓고 뭐.
1: 그래요.
0: 아, 이건 그 박구윤 씨 피셜입니다.
1: 아 구윤 네. 오빠가 자기 비상금 에어컨 필터에 넣어놓으신대요?
0: 아 자기가 그 친구가 거기다 넣는다고 이렇게
1: 자기 얘기 같은데.
0: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한번 다음에 그 형 차 타면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요.
1: 냄새 엄청 나겠네 그 시폐에서는.
0: 그럴 것 같아요.
1: 예, 아유 내로남불. 근데 또 걸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잘
0: 그러니까.
1: 숨깁시다.
0: 우리 5192님께서는 중고마켓에서 책 10권을 나누하기로 해서 책 10권 들고 약속 시간에 나갔는데
1: 네.
0: 10분 지나도 안 오길래 연락했더니 묵묵부답 한참 뒤에 다른 날에 다시 오겠다고 연락 와서 약속을 다시 잡았는데 그날도 또 안 왔어요. 책 10권 들고 왔다 갔다 너무 힘들고 화가 나네요. 앞으로 나눔은 안 하려고요.
1: 아유 괜히 좋은 마음으로 하셨다가
0: 진짜.
1: 이거 몸만 힘드셨네. 근데 이게 또 막 나눔한다고 해서 막 대화를 할 때랑 또 이 상대방이 이렇게 눈을 뜨고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달라지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때 달라.
0: 아 근데 나눔할 때 꼭 좀 아셔야 될 게
1: 네.
0: 그 나눔하는 분은

0: 조금 그래도 편하게 예를 들면 집 1층 밑에다가 뭐 넣는다든지 그렇게 굳이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나눔하는 게
1: 힘든 일인데
0: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배려 아니 그냥 좋은 일인데 그 노력 정도는 해서 와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1: 그치.
0: 너무 상대방을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착하신 분이어서.
1: 그러니까요. 아유.
0: 응? 또 누구 계세요?
1: 이지현님께서 화가 납니다.
0: 뭐가요?
1: 남편이랑요 고추 지지대를 세우기로 했는데 윗동네 할아버지가 부른다고 가서는 3시간째 안 오고 있어요. 이런 일 안 하겠다는 속셈인 거죠. 아주 미쳐버리겠네요. 아 윗동네 할아버지를 부른다고 가서는 3시간째 안 온 거예요.
0: 제가 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99% 확률로 낮술 중입니다.
1: 윗동네 할아버지랑
0: 막걸리 한 잔이 땡기셨는지 아니면 뭐가 땡기셨는지.
1: 고추 지지대는 그러면은 혼자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지연님께서?
0: 제가 봤을 땐 오늘 하루 종일 지지대처럼 이렇게 손들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내일도 내일 시도해 봅시다.
0: 내일 다시.
1: 같이 해요.
0: 아니 근데 비슷한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1: 8176님께서 왼수 같은 남편 태진아 너는 꼭 일만 시키면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일을 안 하냐? 지금 한창 마늘종 수화식이라 수확식이라 일손 하나가 아쉬운데 이거 배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무슨 발명한다고 지금 창고에서 룰루랄라 고물 갖다 놓고 뭘 만들고 있는 거지? 맞지? 이런 거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신가 보네. 그렇죠?
0: 지금 발명하고 있을 거예요. 네, 뭔가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을 거예요.
1: 근데 도와주세요.
0: 그러니까 좀 도와주셔야지.
1: 이런 노동 이런 거는 또 남성분들이 뚝딱뚝딱 또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누가 같이 있으면 의지가 돼서 힘이 드는 것도 덜 들게 느껴져요.
1: 맞아.
0: 자 이렇게 속상한 일들 계속 알려주시고요. 우리 손트라 살롱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하기 전에 요거 빠지면 섭하죠. 윤수영 퀴즈 내 점수를 맞춰봐. 윤수연 씨가 또 오늘 노래방 반주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과연 근데 노래를 부르고 몇 점이 나올 것인가? 여러분께서는 점수의 끝자리, 그러니까 두 번째 뒷자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97점이다, 그러면 7. 100점이다, 그럼 0. 노래방 점수의 끝자리,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정답자 5명 뽑아서, 이거 갖고 싶다. 치킨 2마리 쿠폰 갑니다. 오늘의 속풀이송, 남진의 마음이 고와야지.

0: 야, 윤수연의 남진의 마음이 보아야지 과연 노래방 점수는 몇 점일까요? 자, 89점이 나오면서 끝자리 9점이 정답이었습니다. 야, 정말
1: 마음이 보아야 됩니다.
0: 그러니까 마음이 보아야 되네.
1: 막 열받고 막 화날 때도 이 마음이 고와야지 한 번 더 참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의미로다가 한번 불러봐세요.
0: 아, 너무 간드러지고 너무 신나고 그리고 막 처음에는 막 춤까지 뭐.
1: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게 뭐.
0: 그 골반 털기와 손가락 털기 뭐 모든 거 다 쓰신 것 같아요.
1: 골반 좀 터시잖아요.
0: 아니, 제가 또 제가
1: 손골반이라고.
0: 아, 골반이 요새 너무 나사가 풀려 있어가지고 막 돌아갑니다. 막
1: 진짜?
0: 돌아가요.
1: 진짜? 야, 그 골반 예. 좋네요.
2: 확인 못할 거 어차피.
0: 자, 여러분 정답자 5명은 저희가 뽑아서 치킨 2마리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고로 이번에 쿠폰이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도착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 어서 손님들 만나봐야지요.
1: 네, 이하나 공구님께서 수연아 어버이날이라 엄마 통장으로 함께 쓰라고 용돈 보냈다는데 네 엄마 네 돈도 내 돈도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외치면서 안 준다. 너는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냐. 다음부턴 꼭 따로따로 넣어주라.
0: 아, 우리 남편분께서 보내주셨는데
1: 맞네요.
0: 이게 따님께서 용돈을 보내줬어요.
1: 같이 보낸 거죠. 엄마 통장으로.
0: 통장으로. 근데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이러면서 누군지 아시죠?
1: 그렇죠. 그 강준 그 최민수
0: 여사님께서
1: 남편.
0: 명언을. 근데 제가 나중에 후속 무슨 인터뷰를 뭐 얘기했는데 그때 약간 잘못 얘기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 약간 농담으로 얘기했다라는 그 얘기에
1: 그렇죠.
0: 많은 분들이 네 돈도 내 아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1: 좋다. 나 내 거라서. 그렇죠?
0: 그러니까. 자, 우리 092님은 신랑은 야행성인데요. 아이들이 집에 도착하면 최면술 걸린 양 바로 잠에 들어요. 아이들 자라가면 그제서야 살아나는 신랑 너무 얄미워요. 야, 이게 그러면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 할 게 많거든요.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긴 하죠.
1: 그때 이제 남편분은 혹시 주무시나?
0: 그냥 뻗으시는 거예요.
1: 아, 네. 서로 이게 이게 맞지가 않는구나. 패턴이.
0: 그러니까 막 엄마 나 뭐 해줘요 뭐 이러면 아빠한테 의존할 게 없는 거예요.
1: 아, 아빠는 주무시고 계시니까.
0: 아빠는 계시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아빠 뭐 도와줘가 안 돼요. 엄마가 다 하고 있어요. 어머.
1: 그럼 아이들의 잠을 어떻게 저거 없애야 될까? 남편분을 이게 패턴을 바꿔야 될까? 그렇죠?
0: 아이들이 자러 가면 그제서야 또 살아나니까 이게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얄미울 것 같긴 해요.
1: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니까 혹시 자는 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우리 자, 7558님께서는요?
1: 화가 난다. 가게에서 떡볶이 파는데 7명 오셔서 5,200원짜리 떡볶이 한 접시를 주문하고 앞접시 7개, 숟가락, 포크 각각 7개씩 달라 하시네요. 일거리를 얼마나 주시는 겁니까?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0: 이거는 너무해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거는 그냥 상도덕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1: 상도에 맞지 않다.
0: 약간 좀 그냥 배려죠. 사실 7개를 뭐 달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 우리가 좀 이러는데 그냥 이쑤시개만 써서 그냥 먹자. 할 수 있는 게 또 배려고. 그걸 조금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좀
1: 그러니까.
0: 7558님께서 아니 떡볶이 한 순대라도 좀 시키던지.
1: 그렇지. 1인당 지금 700원만 쓰시는 거야.
0: 그러니까.
1: 지금 나눠봤어. 5,200원 나누기.
0: 너무 속상해.
1: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0: 근데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4부에서도 계속 나눌게요.
1: 이따 봐요.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4: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 02588-2497.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평화로운 사람인데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는다. 여기로 모이세요.
2: 손트라살롱입니다. 이 집의 마담입니다.
1: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살롱.
3: 속상해. 여러분, 아이고 속상하고 억울한 사연 접수할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짭짜라 잡곡 세트를 드립니다. 아주 좋았어요.
1: 좀 달랐어요.
3: 바리에이션 좋았어요.
1: 바리에이션 한 번씩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도 손님이 많아요. 대기 중에 이렇게 화가 나고 속상한 분들. 아, 우리 7537님이요.
2: 화나요. 그렇게도 자상하게 엄마를 잘 챙기던 아들이
1: 어머.
2: 여자친구가 생기더니 올해는 어버이날 전화 한 통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는 선물조차 안 사봤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러다가 결혼하면 누구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3: 아하. 아들 전화라도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쵸?
1: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이 단계가 조금 지나가면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본인 선물을 제 카드로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이러면서.
3: 그렇지.
1: 이제 아니 뭘 기다리고 뭐 이래. 그냥 아니 바쁜데 우리 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챙길게. 이런 좀 그게
3: 알아서 하시는. 저도 띠링. 아 엄마 밥 먹었네.
1: 그러니까.
3: 아 엄마 오늘 좀 세게 먹었네. 야 오늘 엄마 어디 갔네 다 알아.
1: 근데 알고 보니까 어버이날이구나. 맞아. 오케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3: 근데 또 카드를 드리지 않은 상태라면은 또
1: 그러니까요. 그
3: 용돈이나 뭐 이렇게 따로 붙여드려야 되거나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얼마나 또 전화라도 하시지.
1: 절대로 그냥 마음이 멀어졌다라기보다는 잠시 그 사랑이 우선순위가 여자친구한테 지금 다 모든 걸 쏟아야 되거든요.
3: 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것보다 결혼을 또 해야 되니까 또.
1: 요새는 그리고 아들들한테는 아니 아들 아들들한테는 확실하게 나 이거 해줘라고 이렇게 그 더 표현하는 게 더 그 입력 값이 좀 달라요.
3: 그렇구나. 아들들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선물 링크를 당당하게 보내든지.
1: 그냥 보내면 아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그걸 보내줄 거예요.
3: 그렇지.
1: 네. 만약에 좀 가격이 좀 그렇다 그러면 엄마 내가 좀 이번 달에 좀 이러면 그냥 그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3: 아니면 직접 전화하세요. 오늘 어버이날이다. 어버이 기억하니? 왜 연락을 안 줬니? 아니,
1: 이러다가 잘못하면 여자친구한테 약간 좀 그 책임이 옮겨지는 게 그 여자친구는 어버이날이라고 뭐 나 뭐 얘기하라고 아무 얘기도 안 했니?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어. 아니 왜? 맞잖아요.
3: 지금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좌우로
1: 아니 근데
3: 여자친구도 이렇게 전화를 또 부모님께 해야 되고
1: 그러니까
3: 서로
1: 괜히 잘못하다가 아들이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안 챙겼다가 본인 여자친구도 밉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3: 서로 각자 부모님을 잘 챙기자.
1: 아 각자 잘 챙기자. 알겠습니다.
3: 각자 알아서.
1: 자 우리 9072님께서 부글부글 어버이날에 두 아들 밤이 될 때까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 걸었더니 그제서야 축하해요 말 한마디 들었네요. 태진아 여친 기념일은 잘도 챙기면서 진짜 서운해서 눈물까지 흘릴까 모르지.
3: 서운해서 눈물까지 흘리셨대요. 아니 근데 축하해요는 진짜 이거 한번 이거 맞아 이거 뭐야 꿀밤한데 맞아야겠어. 축하해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
1: 다른 날이에요? 뭐 기념일이에요? 뭐예요?
3: 축하해요.
1: 진짜.
3: 아유 너무나 이런 거 몰라 우리 뭐 부모가 되면은 또 엄청 서운하겠지. 근데
1: 엄청
3: 또.
1: 서운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비슷한 경험을 이번 달이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이분에게 아들에게 서운한 엄마 대표로 한번 이분과 전화 연결해 볼까요?
3: 아 그럴까요?
1: 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4: 아들아 전화를 부탁하노라. 안녕하세요 포항댁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포항댁이요? 포항댁?
4: 네 포항댁.
3: 그러시구나.
1: 아니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너무 밝으시고 아니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에너지 넘치시는 분이 아니, 얼마나 서운했으면
4: 지금 정말 서운해요.
3: 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자녀분이
4: 아들이 둘인데요.
1: 아들이 둘.
3: 네. 아들만
1: 몇 살 몇 살인가요?
4: 29, 31.
3: 아들만 둘.
1: 그러면 지금은 현재 상황 다 이미 일하고 있겠네요.
4: 둷째는 임용고시 준비 중이고요.
1: 네네.
4: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큰애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1: 네.
4: 얘네들이 밤 8시가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전화통화가. 그래서 이제 아빠가 저는 또 이제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애들을 감싸는 이게 있어서
1: 네.
4: 설마 전화 오겠지 하고 있는데 8시까지 연락이 없길래 제가 아빠가 얘들이 뭐 어버이날인데 연락도 한 통화 없냐.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문자를 살짝 넣었어요. 얘들아 아빠한테라도 빨리 전화해. 했더니 8시 돼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큰애는 둘째는 뭐 공부한다고 이제 그래서
3: 정신 없어서
4: 그런가 했는데 큰애는 집에 가면 이제 진짜 꽃이라도 대단히 있을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아빠 또 그 남자들은 또 더 서운해하잖아요. 그
1: 서운해하죠. 내가 티는 안 내지만.
4: 벌어서 이 녀석들 기꺼이 그 가르쳐 놨더니
1: 다 키워놨더니.
4: 이 정도도 못하나 이러면서 이제 그럴 것 같아서 문자 하라고 막 전화하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8시 돼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3: 저 과연 누가 먼저 전화를 했나요?
4: 아들이 큰아들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애들은 이제 옆에서 축하합니다 이러는데
3: 같이 있었네요?
4: 네. 진짜 부글부글 진짜
1: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포항에 계시는데 아들들은 그러면 어디 사나요?
4: 서울에 둘이 같이 있어요.
1: 서울에요.
3: 같이 살고.
4: 그냥 멀리 있으니까 집에 자주 내려오지도 못하고. 뭐 기껏해야 뭐 3개월에 한번 얼굴 볼까 말까 뭐. 근데 전화도 뭐 한 두 달이 돼도 전화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 뭐 할까 이러면 이제 아빠가 이제 자꾸 이제 그러면 제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냥 아무 일 없으니까 연락이 없겠지. 그냥 제가 그냥. 남편 도닥이고 막 이러거든요.
3: 근데 두 달이나 연락을 또 안 했어요. 서운하다.
4: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근데 얘네들이 나쁜 아이들.
3: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지.
4: 그런 것도 아닌데 정이 없는 건지. 여자애들 그러니까 우리 조카 그 여자애들 보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문자 넣고 이쁜 거 있으면 엄마 사줄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3: 네, 그렇죠. 또
4: 저만 이제 아들만 주주라서 이런지 우리 아들만 이러는 건지 제가 애들 잘못 키운 건지
1: 아니에요 절대 아니
4: 근데 그 여친들 그 뭐 기념일 이거는 되게 잘 챙기거든요 프로필 이거
3: 여자친구 보면
1: 여자친구
4: 잘 100일이다 뭐다 해서 되게 잘 챙겨요. 근데 엄마한테는
3: 아유 속상하다. 아니 근데 전화 걸어서 하는 말이 아까 승 얘기하신 게 고맙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진심 어린 게 아니라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축하합니다 이랬다고요?
1: 아니 지금 왜 그 팩트를 왜 더 기분 안 좋게
3: 아니 그래도 한번 그 팩트를 체크를 해야죠.
1: 팩트 체크. 아니 그러면
3: 그랬나요? 전화로 어떻게 정확하게 뭐라고 했나요?
4: 전화해서 어버이날인데 뭐 맛있는 거 드셨나요? 이러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왜 어거지로 그냥 멀뚱멀뚱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잘 계십니까? 이러고 뭐 식사하셨어요? 이거 이 정도?
3: 어떻게
4: 8시쯤 되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가 그 친정 식구랑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우리 친정 엄마가 계셔갖고 엄마랑 밥 먹고 있다고 그 이제 외할머니랑 식사 중이라고 했더니 아 그러냐고 그걸로 이제
3: 약간 미안한 마음에 겸연 적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1: 네 아니요 953님도 나도 아들 둘 아버지인데 공감 갑니다라고 해주셨고 726 하나님도
3: 속상해하지 마요 아들들 다 그래요라고 해주셨어요.
1: 아니 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 집도 아들 둘인데.
3: 여기서 또 다르다 얘기하면
1: 제가 약간 그 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3: 근데
1: 아들들이 연락 안 한다는 게 절대 그 마음 때문이 아니고. 와, 지금 이 친구는 그 좀 여친이 생겨서 그런지 조금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들 남자한테는 그 딱 한 명의 여자한테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3: 그러니까
1: 이게 때로는
3: 무슨 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소문
1: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도 있죠. 근데 이 한 가지만 해도 조금 많이 복잡해져요.
3: 그렇구나.
1: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3: 너무 속상한데?
1: 그러다 보니까 근데 평소에 그러면 막 이제 생일, 기념일 이런 거는 좀 어떠나요?
3: 엄마 아빠 생일.
4: 아, 제가 이제 그 한 2주 전에 생일이었어요. 네. 생일이었는데 이제 그 큰아들은 꽃바구니를 하나 보내긴 했어요. 이 작은 아들은 그것도 없는 거야. 이 작은 아들이 지금 카드까지 다 쓰고 있거든요. 아직 뭐 그
3: 공부하고 있으니까
4: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그 본인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그러는데 아마 그 여친 생일 때는 막 선물하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 카드 끊어서라도 엄마 선물 하나 보내줘도 될 텐데 이제는 또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문자로 생일 그 여자 이모티콘 있잖아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뽕 날리는 거 그거 하나로 끝인 거야.
3: 그 여자친구 선물도 어머님 카드로 썼나요?
4: 이나죠.
3: 네?
1: 그렇죠.
4: 야, 그러니까 제가 더 화가 나지.
1: 아니 근데 지금 그 선물 그 풍선 뽕 쏜 게 그게 뭔지 알아요? 그냥 요새는 그 톡에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 그냥 그게 저절로 올라와요.
3: 맞아요.
1: 그게 무슨 뽑아요? 잠깐만.
4: 아니 저는
1: 나 이거 나 해결책을 찾았네. 해결책을
3: 뭐
1: 찾았어.
3: 어떻게 해야 돼요?
1: 아들 전화하길 바래요. 아들이 네. 뭐 평상시 막 이렇게 전화 왔으면 좋겠어요.
4: 네네.
1: 카드를 막으세요.
4: 아, 막을까요?
1: 전화 바로 옵니다.
3: 아,
1: 엄마,
3: 정말?
1: 엄마, 정말? 뭔가 문제가 생겼네.
3: 강제 효도.
1: 엄마, 이게 뭐지? 엄마.
3: 강제 효도네, 강제 효도. 강제 연락. 아니, 근데.
4: 근데요, 네. 부모 입장에서는 그, 이제 맘 편히 공부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빨아지 해준다는 부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모한테는 그 자식한테는 다 베풀 수 있는데 왜 그래서 그 한 부모 열 자식 그 케어해도 네. 열 자식 한 부모 못 끊을 뭐 그 봉양 못 한다잖아요.
1: 네네네.
4: 그래서 지금 부모 된 입장에서 네. 이건 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도 좀 뭐
1: 그렇죠.
4: 이기적인 수도 있는데
1: 아니
4: 속상하니까 또 기분은 나쁘고 이게 그래,
3: 속상함이 지금
1: 그냥 속상한
3: 막, 그런 이게, 마음에 막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1: 이게 이제는 그냥 전화 한 통이어도 되는 정도인데 아 그거조차 네. 못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3: 아유 자식 키워서 그냥 뭐해 그냥
1: 아니 그리고 또
3: 죽겠네.
1: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막 주변에서 아 주변 집들 뭐 딸들 보면 맨날 연락 오고 그리고 막 같이 막 친구들끼리 모임하고 있는데 막 딸 전화했어 왜 막 이러자 그럼 더 갑자기 괜히 뭐야 내 아들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핸드폰 막 이렇게 근데 모든 집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657님이 문자 주셨어요.
3: 저는 딸만 둘인데 어버이날 외로웠습니다. 딸이라고 막 챙기고 안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삽시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끼리 잘 삽시다.
4: 그렇군요.
3: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딸 자식마다.
1: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나으려나? 그냥 전화가 오면 땡큐인 거고 안 오면 그냥 뭐
3: 기대하지 말자 뭐 이렇게 마음을 그러니까. 가져야 됩니까? 그래도 속상해.
1: 아니 우리 2772님은 42살, 38살 미혼 딸 둘하고 같이 사는데 어버이날 바빠서 늦게 퇴근했더니 먹고 남은 식은

0: 치킨 주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난 어린이날이라고 갈비 사줬구만요.
1: 이 42살, 38살 딸도 이제 어린이 같은 거예요. 정말 항상 그래서 이제 갈비도 사주고 하셨는데.
0: 서운한 부모님들 정말 많습니다.
2: 위로가 됩니다.
0: 이게 가정의 달이면
2: 그런 게 아니네요.
0: 맞아요. 가정의 달이면 오히려 더 화목하고 더 똘똘 뭉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안 됐을 때 더 서운함 때문에 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1: 아유 속상하다 근데 진짜요. 그쵸? 아유
0: 마음 아파.
2: 진짜 속상하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마음이 또 가라앉고 얘네들이 밥은 먹었나.
0: 그렇죠. 어떻게 생각한단 말이야.
2: 또 이렇게 돼요.
1: 아유 정말 그 어떤 속상한 마음 아주 크득 담아가지고요. 포항땡님 아들들에게 시원하게 한번 외쳐볼까요? 어떠세요?
0: 내가 외치고 싶어. 엄마 그러니까. 이러면서
1: 거침없이 달려봅시다.
2: 아들 튀긴들아 이제 엄마한테 연락 좀 해. 내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니네들 잘 살고 있는지 전화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해. 그러면 엄마가 니네들 업고 다닐 거다 지금. 이야. 진짜 제발 전화 좀 해.
0: 진짜. 나 태진들한테는 처음 들어봤어요.
1: 그러니까
0: 처음 들어봤는데
1: 아들 둘이니까.
0: 그러니까
1: 이게 아들들이 정말 이게 정말 엄마한테 전화만 하고 더 잘하면은 진짜로
0: 무뚝뚝해요. 근데
1: 이거. 진짜 용돈 막 들어온다니까.
0: 이게 근데 이게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용돈을 위해서 그렇게 전화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1: 그렇지.
0: 그러니까 약간 그런 여우스러운 그런 마인드조차 없어요. 남자들
1: 무뚝뚝하고
0: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요.
1: 속상해. 그런 것 같아. 엄마가 업고 다닐 거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퇴진 두 분.
0: 아니 그냥 이거는 전화해주세요. 근데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5765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데
1: 어머니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1: 단돈 만 원이라도 주라고 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학습이 됩니다. 아 저희 집은 항상 어버이날 그거를 문화처럼 만들었어. 아주 아기 때부터. 그래서 해주기. 뭐 해주기? 편지 쓰기. 편지를 많이 안 쓰게 되잖아요. 손편지를.
0: 맞아요.
1: 그래서 이날은 손편지 쓰기.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이거를 이걸로 제도로 잡았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 아주 강하게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게 어떨까?
0: 이게 때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아들들 혹은 뭐 이제 남편분들까지도 비슷한데 이 입력값이라는 게 조금 다릅니다. 확실한 우리가 AI 로봇 인공지능한테 어떤 오더를 명령을 내릴 때 딱딱딱 이거 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절대 이해를 못해요. 제가 딱 느꼈던 게 어머니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들들 야 그래도 아빠한테 좀 전화해서 좀 얘기해라 어버이날. 그러면 저는 지금 캐치를 한 게 아니 그럼 엄마한테라도 먼저 빨리 해야 되는데 나한테도 해 이 말이 약간 섞여 있는데도 그냥 알잖아요.
1: 네, 그냥 아유 진짜
0: 해야 돼요. 얘기해 주세요.
1: 속상 많이 하셨지? 속상하셨죠?
2: 네. 근데 뭐 다른 분들도 막 그런 분들 많이 계신다니까 정말 살짝 위로가 되고요.
1: 네.
2: 근데 이게 부모 마음이 뒤돌았으면 자식은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정말 근데 이제 자식들은 그렇지 않나 봐요.
0: 그래도 오늘 조금이나마 좀 마음 후련해지셨길 바라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이 표현하면서 우리 아들들도 금방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많이 효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 감사합니다.
0: 네, 선물 챙겨드릴 테니 잘 받아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2: 손트라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넘어?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7: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6: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7: 고형량이 뭔데?
6: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7: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8: 유통 골뱅이.
9: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1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 하셨고요. 아, 오늘 손트라 살롱.
11: 네.
10: 아, 마지막 전화 연결. 그 두 아들을 가진 어머니. 아, 그리고 어버이날 어떻게 전화 한번 겨우 구걸해서 받아서.
11: 아유,
10: 축하합니다.
11: 축하합니다라니.
10: 이게 참 그렇습니다.
11: 그렇죠. 아니 근데 항상 부모님 어떤 좀 요즘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아 진짜 부모님과 더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 진짜.
10: 네.
11: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끝 어떻게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항상 해요 진짜.
10: 맞아요.
11: 아유, 시간이 그, 너무 소중해.
10: 근데 진짜 이게 조금 좀 우리 한국 정서 문화에 더 녹아져 있는 게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한 이 사랑 이 이제 끊임없이 진짜. 모든 걸 계속 다 주려고 하시는 게 이제 막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11: 또 법적, 문화 좀 얘기해 주세요.
10: 법적으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딱 들어간 순간부터는 다 그냥 집에서 나가라 그래요. 왜냐? 부모님도 애를 다 키운 다음에 본인의 그 노후 두 분의 삶이 또 있고 그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막 그거를 더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데
11: 기대하지 않고
10: 아무래도 조금 이게
11: 한국의 정서상
10: 그러니까 약간 정서상 계속 그 정이라는 게 있고 그 가족이라는 게 있고 식구라는 게 있어서
11: 맞아요.
10: 더 우리.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떠세요?
11: 마음이 근데 그렇죠. 또 열심히 키웠어 우리 아들 우리 딸 막 키웠는데 또 기대하게 되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10: 맞아요. 근데 이제 슬슬 이 문화도 바뀌면서 우리가 또 이제 그 노후에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11: 그러니까요.
10: 우리 비슷한 이야기 네. 계속하게 되는데 5162님께서 저희 엄마 식사 대접하고 용돈도 드렸는데 아침에 전화 와서 야 꽃 좀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대놓고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만 입력값이 정확해야 돼. 명령. 우리가 리모컨 누를 때 그냥 볼륨 업 다운 그냥 아 좀 시끄러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냥 내려버리잖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11: 알겠습니다. 리모컨처럼 행동하자 자식들이. 성지연님은 저는요 어깨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8일날 아침에 전화가 오길래 어머 웬일이야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전화했니? 하니까
10: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11: 라고 하더라고요. 에휴 그래도 전화줘서 고맙다. 그래도 다행이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10: 또 마치 이렇게 딱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럴 때면 그렇죠. 우리 부모님.
11: 그렇지.
10: 아, 어버이날 너무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저 이렇게
11: 축하 또 축하 싫어. 아,
10: 축하네.
11: 축하
10: 싫어. 아, 예, 죄송합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역시 우리 우리 1364님께서는 우린 내가 손주들까지 고기 사 주는데 옆 테이블

0: 꽃다발 홧김에 소주 주문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 손주들 막 고기 사주고 있는데 옆에서는 그 엄마... 고기 사주는 그 자리에서 막 꽃다발 받고 막 이러고 있었던
1: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주고 막. 기대를 뭐 해보죠 뭐. 그래도 네? 오늘 아니,
0: 지금 고기 다 지나갔는데요?
1: 사주고 고기 사주고 아. 나중에 또 잘할 이, 또 아들들은 정이 있어.
0: 정이 있어요?
1: 정이 있어. 또 정이 또 있지 또.
0: 오늘 명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서운한 부모님들 그냥 우리끼리 잘 삽시다. 아까 맞아요. 그 문자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우리 끝곡 이 노래 어떨까요? 522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1: 아유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오네요. 오늘은 신수도 섬에 다녀왔어요. 엄청 춥고 배고프네요. 하수처리장 관리하는데요. 물티슈는요 여러분 변기에 버리면 노노 절대 안 됩니다. 손트라님 전달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박지연의 만물트러 신청해 주셨거든요.
0: 네 물티슈는 절대 변기에 버리지 마시고요. 아, 오늘도 정말 사연들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도 정말 더 이상 속상하고 화나는 일 없이 즐거운 하루 그리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윤수연 씨도 마찬가지고요.
1: 마찬가지죠.
0: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2주 뒤에 다시 만나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1: 고맙습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 안전.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에세이.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2시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매에 한시 적용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실거주 유예를 세입자에 있는 주택 전체로 넓혔습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할 초과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이른바 국민 배당금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면서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국민 배당금에 대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준공식을 가진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 후보는 감사의 정원에 200억 원 넘는 시민 세금이 들어갔고 원래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며 절차까지 무시하고 선거 전에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세력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감사의 정원에 극우와 군사주의 상징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냐고 맞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 배상 보험료 지원 대상을 모자 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고액 배상 위험이 큰 분만과 응급 분야 전문의에게 연간 175만 원, 전공의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사업 참여 보험사를 공모하며 이를 통해 필수 의료진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2.5톤 탑차를 포함한 차량 넉 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탑차를 몰던 40대 남성 운전자 등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대형 트레일러 운전자가 지하차도에 적재물이 닿자 일행이 몰던 SUV 차량과 함께 정차했고 뒤따라오던 2.5톤 탑차와 차례로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 BIS의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BIS의 최고 의결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창립회원국 총재들로 구성된 당연직 이사 6명과 지명직 이사 1명, 선출직 이사 11명 등 모두 18명이 참여합니다. 선출직 이사는 일반 회원국 총재 가운데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한은 총재는 지난 2019년부터 BIS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수정 종전안에 대해 쓰레기라고 맹비난한 가운데 미국이 극빈 핵 잠수함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경상권과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전라권이 최대 60mm, 경남권에는 최대 50, 중부지방은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산사태 등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7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2: 화학계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1: 예. 아,
0: 하지만 가정의 달이라고 쓰고 지출의 달이라고 읽습니다.
1: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날, 결혼식, 모임, 여행, 달력에 빨간 날이 많아도 불기둥이 올라가는데 통장은 자꾸 파란불로 마이너스가 뜨고 있습니다.
0: 자, 오늘 코스피가 한때 사상 첫 7,999까지 찍었다고 하는데
1: 워메.
0: 아, 이렇게 불장인 요즘에 내 계좌는 왜 이렇게 파란불로 뜨는 건지.
1: 으흐이.
0: 돈은 대체 누가 버는 거예요, 도대체?
1: 거기 사장님들이 벌겠지요. 그냥 5월은 애초에 돈 나가는 달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스트레스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그런데 5월에는 스트레스 좀 덜 받고요.
1: 네?
0: 카드값이 청구되는 다음 달에 스트레스를 받겠죠.
1: 이야! 그래도 이번 달은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달이니까 베푸는 행복으로 마이너스를 좀 채워보자고요. 그래도 마음이 배고픈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0: 자, 지갑은 얇아져도 마음만은 두둑한 5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베푼 만큼 돌아오리라. 돌아오지 않아도 베풀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믿으면서 지출의 달 5월을 우리 지나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1: 부석순이 불러줍니다.
0: 파이팅 해야지.

0: 네. 네.
1: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들었습니다.
0: 아, 임숙희님이 소나기처럼 비가 내리더니 어느새 그쳤네요 하셨습니다.
1: 아, 저는 소나기 내리는 걸 못
0: 보셨다면서요. 갑자기 얼마나 오던지. 근데 또 금세 또 괜찮아졌어요.
1: 우리 마음 같아.
0: 미세먼지
1: 네요.
0: 조금 씻긴 것 같습니다.
1: 아, 네.
0: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1: 자, 지출의 달 5월에 여러분을 좀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확계라에서 공연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일명 트롯 청정 1급수 한강씨의 공연이 5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 대구 수성 아트피아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대구에서 열리는 공연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번 주 일요일에 대구까지 내가 놀러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꼭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1: 공연을 이제 가고 싶은 이유,
0: 네.
1: 그 이유를 적어서 샵 2848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 두 장씩 한강 씨의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마침 내일 또 가수 한강 씨가 화계라에 놀러 오시거든요. 화계라에서 라이브도 기대해 주시고 공연 티켓 선물도 이번 주에 놓치지 마세요.
1: 자,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의 고민을 다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도와줘요 화계라가 시작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 밥알 찹쌀떡의 원조.
3: 백년화편.
2: 첨가물 없이 건강한
3: 백년화편.
2: 30년 전통
3: 백년화편.
2: 떡 선물 세트는
3: 백년화편.
2: 1588-5678.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8: 열혈강호 온라인.
9: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0: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8: 열혈강호 온라인.
9: 열혈강호 온라인.
11: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2: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13: 도와줘요. 화깨라.
12: 자,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 뭐든지 다 털어놓으십시오.
13: 화깨라가 다 같이 힘을 모아 고민해보겠습니다.
12: 자, 시시콜콜하고 사소한 고민이면 다 들어드립니다. 큰 고민은 사양합니다.
13: 아우, 이렇게 자잘한 것도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아주아주 유치한 고민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5월의 고민들, 아니면 오랫동안 하셨던 고민들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남겨주세요.
12: 유치한 고민도가 아니요, 유치한 고민만 받습니다.
13: 이렇게 집 문서 문제 이런 거 땅 이야기 요거 저희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고민만 보여주셔도 선물 드릴 거고요. 고민 해결해 주시는 분에게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고민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슈퍼주니어예요.
12: 미스터 심플.

0: 네, 미스터 심플 듣고 왔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고민이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볼게요.
1: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0: 그러게 말입니다. 뭐 고민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우리 오늘 코스피 얘기했었죠. 4880번님.
1: 네. 요즘 뉴스만 틀면 주식 얘기라 주식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0: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이 뭐 돈 공부가 어렵죠.
1: 요럴 때 그 주식 관련 방송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0: 네.
1: 뭐 유튜브에서도 많고 뭐 TV 프로그램들 케이블에도 있고 막 많잖아요. 일단 그걸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조금 이제 보면서.
1: 네, 보면서.
0: 이분이나 제가 원하는 건 종목을 찍어 달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걸로 알려만 다오.
1: 아니 근데
0: 가만히 있을게.
1: 거기서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0: 네.
1: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보면 다 틀려요.
0: 맞아요.
1: 맞는 얘기 거의 없어요.
0: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로 해픈 우연님이 네. 주식 사연 주신 분 저랑 친하게 지내시죠. 제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릅니다.
1: 아하.
0: 아 이분이 그 유명한 마이너스의 소원이신가 봅니다.
1: 살 때마다 올려주세요. 무슨 종목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0: 오늘 뭐 파셨어요? 해픈 우연님
1: 그걸 팔면
0: 좀
1: 되죠.
0: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들어갈게요. 돈도 별로 없지만

0: 일단 한 주라도 어떻게 들어가 볼게요. 예. 네.
1: 그리고 자.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남들이 어떤 종목 좋다더라 이런 얘기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거 듣고 들어갔다가 물린 분들 진짜 많아요.
0: 그건 좀 벌기가 힘든가요? 그렇게 되면?
1: 그거 그렇게 좋으면 그 사람이 사겠지. 아. 그걸 왜 알려주겠어요?
0: 착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1: 돈 앞에서 무슨 착한 사람이 어딨어요 세상에.
0: 자 여러분들 이 고민도 좀 해결해 주세요.
1: 뭐야?
0: 친구 모친상에 가야 하는데 예. 아들 결혼날 받아놨다고 아내가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셨습니다. 아, 일륜지 대사 앞에 이제 결혼식, 안 갔으면 하시나 보네.
1: 결혼식 잡아놓은 분들은 이제 상가에는 잘 안 가려고.
0: 그 남의 결혼식에도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다고 하대요.
0: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좋은 마음을 전하면 좋을지 어떻게 좀 해결하셨는지 샵 2848번으로 역시 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문자 도착했습니다.
1: 23일이 결혼 30주년인데
0: 축하드립니다.
1: 금팔찌를 해달라고 하네요. 고민됩니다. 금이 비싸서요. 한 번도 안 해준
0: 줬는데
1: 고민됩니다. 이게 남편이 해달라는 건가요? 아내가 해달라는
0: 저도 건가요? 궁금해요. 누가 해달라고 하신 건지.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해주고 나는 뭘 받을 수 있는지.
1: 아니, 이거 왜 우리가 궁금해하죠? 남편이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0: 아니에요. 나는 뭘 받을 수 있나? 이거 저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1: 아내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라고 그러고
0: 아니에요.
1: 남편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말라고 그러려고 그랬죠?
0: 상대가 안 해준다 그러면 도금으로 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1: 그게 왜 궁금해요 도대체?
0: 아니 누가 금을 갖고 싶은지 궁금하잖아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요.
1: 근데 팔찌면 예. 몇 돈 정도 들어가나요?
0: 저도 팔찌는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네요.
1: 팔찌면 한 두세 돈 들어가야 되나?
0: 그러니까 크게 두껍게 하시려면 더 들어갈 테고.
1: 그러니까 한 돈 가지고는 팔찌가 안 되지
0: 않아요? 절대
1: 안
0: 되죠. 요즘은 금반지도 잘.
1: 한 돈이 지금
0: 금반지 100만... 선물도 못 해요.
1: 한 돈이 100만 원쯤 하잖아요.
0: 아 그러니까.
1: 그럼 두세 돈이면 한 2-30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0: 그렇겠다 그죠? 요즘은 진짜 잡았다면 그렇다던데. 자 여러분 요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1: 30주년 30년 동안 참 잘하셨나 봐요.
0: 아.
1: 아내에게 또는 혹은 남편에게.
0: 그러니까요. 배우자에게.
1: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금팔찌를 해달라고 그러지.
0: 알고 보면 상대는 차 사달라는 거 아니겠죠?
1: 제가 만약에 금팔찌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바로 버려집니다.
0: 저희 신랑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 쫓겨나지.
0: 해라. 카드로 네가 갚아라. 얼마든지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 친한 친구분의 이 초상 집에 가야 되는데 문상을 가야 되는데
1: 고민될 것 같아요.
0: 지금 문자 주신 분은 네. 3283번님
1: 보이금을 더블로 보내면 됩니다. 문자로 사정 얘기하면 100% 이해합니다.
0: 아.
1: 이해 못하면 상종하지 마세요.
0: 뭐 그렇게 또 헤어질 것까지야. 예. 예.
1: 이해 그러니까 해결책을 전달해 주시고 해결책이 통하지 않을 때 쓰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0: 아.
1: 상종하지 말래요.
0: 무서워. 날 잡아놔도 같은 달이 아니고 달이 지나면 괜찮다고 해서 저희는 그냥 그대로 움직였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같은 달이 아니면 상관없다.
0: 네, 네 그렇게도 해주셨고
1: 같은 달이면 문제가 되나요?
0: 그냥 이제 마음의 문제.
1: 마음의 문제.
0: 여기 또 9837번님도 그냥 조금 넉넉히 송금을 하세요. 내 자식 안 좋다고 가지 말라는데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또 하셨습니다.
1: 근데 이런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0: 구전으로 전해. 이건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아시죠?
1: 아니, 저는
0: 누가 했는지는 몰라.
1: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0: 맞아요. 많이
1: 결혼식 하셔요. 잡아놓고는 상가나 다른 결혼식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0: 네.
1: 저는 울산 와서 처음 들었어요.
0: 이 경상도에 좀 많은가?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그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다른 친구가 결혼했는데 식을 안 보면 된다 그랬대요. 밥만 먹고 밖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 그러면 되는 거예요?
0: 야 또? 식을 안 보면 되면 나중에 신부는 보고 가도 되냐?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한테 안 물어봐 잘 모르겠다.
1: 그러면 신부 대기실에는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0: 아니 그냥 식이랑 안 보고 네. 와서 이제 돈 주고 돈서 주고. 있다가 가더라고요. 문 밖에 있더라고요.
1: 그러려면 왜 가요?
0: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친하니까.
1: 아 친하니까.
0: 애매하더라고요.
1: 아니,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서서 인사하시는 양가 부모님도 거기다가는 인사를 하고.
0: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1: 나 왔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0: 알리고 친구들한테 나 봤지 요거 알리고.
1: 그리고
0: 또 다른 고민도 도착했습니다.
1: 올해 2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일을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는데 돈 모으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슬 결혼도 하고 싶은데 돈 좀 모을 수 있게. 따끔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0: 여부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있습니다. 그죠? 슬 결혼이 하고 싶다는 거는.
1: 그죠? 아니 없어도 하고 싶 아, 그런가? 지 않을까요?
0: 아, 이건 저희가 어제 살짝 얘기한 건데
1: 뭐네, 뭐.
0: 혼자 있을 땐 못 모은다.
1: 아, 그렇죠.
0: 무조건 하고 모아라.
1: 저도 그랬었거든요.
0: 예, 뭐 조금 모으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됩니다.
1: 저도 제 아내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은 난 늦게 할 거다. 예. 담배 피우고 싶으면 턱커피 마시고 이랬었거든요. 아이고. 그 지금 혈관이 말이 아니에요. 나...
0: 들으셨죠?
1: 예, 혈관이 말이 아니니까.
0: 들으셨죠? 혈관 얘기 들으셨죠? 3778번님.
1: 하루에
0: 반잔 어때요? 반잔.
1: 하루에 석잔 이상은 마시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0: 그러니까 아, 석잔도 많아요. 저
1: 웬만하면 그게. 마시지 마세요.
0: 예, 진짜로.
1: 그러니까 정 커피가 드시고 싶으면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블랙 커피 있죠?
0: 아.
1: 그걸 드시랍니다.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참 안 단 건 맛이 없다. 자. 어떻게 살아 계시는 거예요, 버스원이?
1: 예.
0: 저도, 자기 몸을 실험 중이십니다.
1: 저도 심해요. 예.
0: 자, 샵2848번으로 여러분들 해결책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 한 곡 더 듣겠습니다. 184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1: 하얀 민들레입니다.
0: 같이 드릴게요.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등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0: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0: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의 바뀌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세상의 모든 것을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문제 많은 작가 양 작가의 문제적 작가 시점.
1: 없던 문제도 일으키는 화끼라의 문제덩어리 양지영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양지영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작가님이 내는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장르 소개해 주시죠.
2: 네, 오늘의 장르는 생신, 선물입니다.
1: 아, 5월이랑 좀 어울리는 주제네요.
0: 생신이냐 선물이냐.
1: 어떤 걸로 갈까요?
0: 선물 어떨까요? 선물.
2: 네, 첫 번째 문제 생신 문제 갑니다.
1: 저 말 안 하잖아요, 그랬어. 자, 샵 2848번으로 맞춰보세요. 갑니다.
2: 자, 5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1: 스승의 날이죠.
2: 자, 그렇다면 5월 15일을 왜 스승의 날로 정했을까요?
0: 이거 알았는데.
2: 그 아실 것 같은데. 배윤호 아나운서.
0: 맞출까요?
2: 네, 맞춰보세요.
0: 세종대왕 생신.
2: 역시.
1: 그래서 역시. 스승의 날이다.
2: 그렇죠. 그 교원단체가 세종대왕을 결의 참스승으로 삼고자 이날을 지정을 했고요. 예. 자, 그렇다면 바로 문제, 문제 갑니다. 아니군요.
1: 벌써요?
0: 좋아했는데.
2: 절대 쉽게 주지 않습니다.
1: 그럼요.
2: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세종대왕의 업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아, 이분이 업적이 되게 많아서.
2: 네, 한글 창제나 뭐 추국의 발명 이런 것들은 뺐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1: 너무
2: 네.
1: 이제 많이 알고
0: 그러면
1: 있으니까.
0: 그러면 보기가 있겠죠?
2: 자, 1번.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투표 시행.
0: 예?
2: 국민 투표
1: 그 당시에?
2: 시행.
1: 2번.
2: 육아 휴직 도입. 2번 육아 휴직.
1: 예? 네, 그리고요.
2: 3번 시각장애인 취업 지원.
1: 우와. 4번.
2: 자, 4번. 음악 이론 정리.
1: 5번.
2: 야식 배달 시스템 도입.
1: 제가 볼 때는 4번 말고는 지금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2: 네, 굉장히 앞서가신 분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0: 한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다 세종대왕이 하신 거잖아요.
2: 그렇죠. 이 중에 네 개는 다 하셨고 한 가지만 하지 않은 것.
1: 제가 이때 육아휴직이 네. 있었다고?
0: 이게 이런 거를
1: 이때 진짜 야식 배달이 됐다고?
0: 다 하신 거 보니까
1: 예.
0: 세종대왕께서
2: 네.
0: 시간여행을 하신 분이니까.
1: 저도 지금 그 생각 했어요. 그렇죠. 시간여행자가
2: 그래서
1: 아닌가.
2: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설명 들으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1: 네.
2: 자, 일단 1번 국민투표를 어떻게 시행을 했냐면 요때 세금 제도인 공법을 만들 때 이게 공법이 뭐냐면 관리들이 임의로 세금을 걷지 못하게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왕이니까 그냥 이거 해 이렇게 내리꽂는 게 아니라 요거 무려 17만 명의 백성, 그러니까 농민부터 고위 관료까지 모두 17만 명에게 5개월간 의견을 물어봤대요. 그래서 찬성이 9만 표, 반대가 7만 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0: 명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통과시켜야죠. 하지만 반대도 많았기 때문에 반대가 많은 지역을 위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완 기간을 거쳐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1: 이야, 10년이나.
0: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미 민주주의적 절차를 구현을 했다는 거죠.
2: 이분 시간 여행하신 분 맞을 것 같아요.
0: 반대 의견마저 네. 보완을 거쳐서.
2: 이 시간 여행하신 분 맞을 것 같아.
1: 지금 정치인들이 네. 좀 배웠으면
0: 그렇죠.
1: 좋겠네요. 네.
0: 자, 그리고 2번 육아휴직.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 네.
0: 당시 노비 제도가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여자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 며칠 쉬었을까요? 며칠 쉴 수 있었을까요?
1: 아, 길어야 3일?
2: 보통 요즘은 한 3개월은 쉬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 당시에 이게 노비니까.
0: 노비.
2: 아, 한 달.
1: 3일. 이틀?
0: 자, 두 분 사이입니다.
2: 아, 두 분 사이요?
1: 어, 그래도 다행입니다.
0: 네.
1: 15일.
0: 더
2: 20일.
1: 10일. 일주일.
0: 맞습니다.
1: 아,
2: 일주일.
0: 자, 일주일 근데
1: 연수맘님이 노비가 어째 쉬노?
0: 쉬긴 쉬어야. 자,
1: 아유 엄청 그 뭐야 빡빡한 양반님이시네.
0: 이남미 씨 출산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쉬어야 조금 이게 회복이 된다.
1: 저는 아니, 노비보다
2: 이남미 씨는
1: 잘 모르시네요.
2: 얼마 만에
1: 제가 노비보다 못 쉬었습니다.
0: 얼마?
2: 아, 진짜?
1: 제가 제왕절개를 했는데
0: 네.
1: 6일 만에 녹화하러 갔습니다.
0: 큰일 납니다.
2: 아니 근데 보통 일주일은 입원하라고 안 해요?
1: 맞아요. 조리원에서 탈출했어요.
0: 저런. 저분은 쉬는 게 더 무서운 분입니다.
1: 유축기를 들고 탈출을 했습니다.
2: 아니
1: 제가.
2: 그러면 질밥도
1: 예, 있는 상태로.
2: 있는 상태로.
1: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신 방청객들이
0: 방청객이요?
1: 배가 낳고 온 거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대단하시네요.
1: 그러고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왔던. 근데 혈압이 너무 높았는데 녹화를 딱 갔다 오자마자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2: 희한한 사람이야. 방송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0: 기계예요, 기계. 네.
1: 어, 저는
0: 이 정도면.
1: 행복했어요.
0: 자, 그래서 근데 세종대왕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출산을 하고 나서는
1: 네?
0: 적어도 100일은 쉬어야 된다.
1: 아.
0: 그래서 100일의 출산 휴가를
2: 이분은 진짜 시간 여행하신 분 맞는 것 같아요.
0: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 네.
0: 그러면 산모가 쉬면은 산모 혼자 쉬면 안 되잖아요. 네. 산모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죠.
0: 그래서 남편한테도 한 달 동안 육아휴직을 줬대요.
2: 남편도?
1: 진짜 그 당시에?
0: 그 당시에 아빠 육아휴직이 존재.
2: 아,
1: 잠깐만요.
2: 노비인데?
1: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0: 아닐
1: 있다는
0: 수도
1: 거죠.
0: 있죠.
2: 아 노비인데?
1: 예, 노비. 여러분 이거 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0: 자,
2: 아 그런 거예요?
0: 여자에게 100일, 남편에게 30일. 자, 요렇고 3번 시각장애인 취업 지원은 그 당시에 조선시대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점을 치는 전복가, 경을 읽어 복을 기하는 독경사로 활동했는데
1: 네?
0: 전복가에게 벼슬을 내려주었고 시각장애인 악사를 궁중음악가로 채용을 해서 전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대요.
1: 도와주었다.
0: 그 이유가 세종실록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아파서 어두운 곳에서는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걷기가 어려웠다. 세종대학도
2: 눈이 안 좋았어요.
0: 밤낮으로
1: 맞아요, 맞아요.
0: 책을
1: 눈이
0: 읽다 보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더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런
1: 그
0: 지원을 해주지 않았나.
2: 거기 다 촛불이잖아요.
0: 그렇죠.
2: 예, 등불이니까.
0: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자, 4번 음악 정리, 이론 정리.
2: 요거는 배우지 않았나요?
0: 세종이 음악에도 이렇게
2: 아, 예.
1: 조예가 깊었을 것 같은데.
2: 책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아 요거 확신하신다.
1: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요 정도로 아, 힌트를 드리고 5번. 그,
2: 책제목,
1: 이거 지금 5번이 많이 왔거든요.
2: 예,
1: 배달은 아니다.
2: 알려드릴게요.
0: 배달. 제가 설명을 드려요. 세종이 뭘 좋아하셨습니까?
2: 세종님이요?
0: 세종대왕님이.
2: 고기, 고기.
0: 그렇죠, 고기.
1: 고기. 네.
0: 고기를 좋아. 그래서
2: 고기 되게 좋아하셨대요.
0: 당뇨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2: 술도 되게 좋아하셨고.
0: 그렇죠. 식탐이 어, 그래서.
1: 다 잘하시네. 어, 아, 다 잘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네.
0: 그래서
2: 세종대왕 되게 좋아해가지고.
0: 아. 그렇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1: 야식.
0: 야식이 필요하죠. 그러면 상사가 야근하면 당연히 부하직원 해야 됩니까? 야근 해야 안 해야 됩니까?
1: 하겠죠.
0: 그렇기 때문에 집현전 학자들이 먹고 싶은 야식을 종이에 적어서 문 앞에 두면 그걸 신하가 이제 수락관으로 전달해주고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있습니다.
1: 요건 저는 조금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암투도 많고
0: 네.
1: 그렇게 새벽에 배달해 오면은 그 안에 독이 들었을 수도 있고
0: 너무 그런
1: 너무 그런 드라마를
0: 막장
1: 많이
0: 드라마를 네 예. 많이 보셨네요.
1: 어디 나를 해야를 하느냐 이거.
2: 세종대왕님이 또 그 좋아한 것도 있는데요.
1: 예. 예.
2: 자식이 20명이 넘어요.
0: 굉장히 그런 유전자는 널리 퍼뜨려야 된다.
1: 아복한 가정을
0: 널리
1: 좋아하셨군요.
0: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2: 왕실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큰 그 복이에요.
1: 이런 말씀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0: 일어나셨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1: 모든
0: 싶네요.
1: 분야에서 이 많은 일을 하면서 아이를 20명 이상 낳았다.
0: 밤낮 없이 쉬지 않았다.
2: 정말 이 시대에 존경할.
0: 그러면
2: 저출산 시대에 꼭 계셔야 하대.
0: 지금 노래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남았으니까 벌써 네. 41분이니까 이제 네네. 정답을 발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쭉 작가님이 마피아 게임처럼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3: 하나 찍어보실래요?
0: 저는 5번.
3: 5번?
0: 왜냐하면 요거 비녀딱 꽂았는데 독이 예. 쓸 수 있거든.
3: 전 2번 찍겠습니다.
2: 2번.
0: 육아휴직.
2: 네. 육아휴직.
0: 제가 봐도 노비가 나보다 오래 쉬었다는 거예요.
3: 노비만도 못해.
2: 노비만도 못한 노비 삶을 살고 있어요.
0: 제가
2: 따스면.
0: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3: 자, 정답은요?
2: 자, 정답은 두 분 중에 있습니다. 두 분 중에 있습니다. 정답은
0: 바로
2: 이남미 씨 정답입니다.
3: 5번이야.
2: 5번입니다.
0: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암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3: 야, 근데
0: 음식에다 뭘 항상 넣어요.
2: 요거는 제가 그 세종대왕님이 좋아하셨잖아요. 식탐도 있으셨고. 요런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0: 아~
2: 원래 일을 상사가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부하 직원이 힘들거든요.
0: 그렇죠.
2: 백성들은 좋지만 그래서 요런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넣은 겁니다.
0: 자, 그렇다면 육아휴직은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3: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2: 남편 육아휴직까지 있었어요.
0: 노비가 그렇게 오래 쉬었어요.
2: 그 시대에 정말 앞서가는
3: 결론은 이제 이남미 씨는 노비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
2: 본인이 탈출하셨어요. 본인이 자진 탈출. 예. 반납하고 나는 일하겠다.
3: 그 음악 이론 정립이라는 건 악학개범이라고 들어보셨죠?
0: 맞아. 악학개범. 아, 학교 때 배웠네. 맞네요.
3: 그 책을 정리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2: 야. 절대 음감이셨대요.
0: 진짜 대단하시다.
2: 절대 음감.
3: 내가 볼 땐 시간 여행자야.
0: 진짜 미래에서 왔거나 미래에서 과거에서 왔어. 왔거나 둘 중에 왔어. 하나야 진짜.
2: 저희에게 선물처럼 주신 분이 아닐까.
0: 맞습니다. 네. 지금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케이팝이 이렇게 인기 있는 걸 아시면.
3: 그리고 이렇게 그 타자기에 네. 그러니까 이 키보드에 이 글자가 다 들어가는 글자가 별로 없어요.
0: 아,
2: 그것까지 네. 계산을 해서
3: 일본어도 다 안 들어가거든요.
2: 그렇죠. 와,
0: 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3: 우리나라 글자는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0: 야, 정답을 또 5번이라고 배달 제도는 없었습니다. 맞춰 주신 한 분 발표하겠습니다. 작가님 발표할게요.
2: 네. 당첨자는 2961번 님 축하합니다. 자, 연수만은 배달 민족 아닙니다.
0: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맞춰주세요.
2: 두 번째 문제는 선물 문제 갑니다. 자, 스승의 날.
0: 네.
2: 지금은 이제 청탁 금지법으로 예, 스승의 날 선물을 하지를 못하죠.
0: 맞아요.
2: 그렇죠.
0: 네.
2: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3: 많이 했어요.
0: 선생님도 좀 행복한 날이셨어요.
2: 그때 무슨 선물 하셨나요?
0: 저는 그때는 뭐 이렇게 네. 좀 예쁜 컵 같은 거 사서 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2: 배우
0: 교실에서 쓰시라고. 네.
3: 저희는 흰 봉투.
0: 아, 천지가 난무하던.
2: 이게 시대별로 이게 달라요.
0: 선생님 표정이 달라졌었어요.
2: 시대별로 이게 그래서 다른데
0: 예?
2: 저는 여자 선생님은 손수건,
0: 아~
2: 남자 선생님은 양말 세트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0: 네.
2: 자, 그러면 시대별로 가장 인기 있었던 스승의 날 선물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3: 시대별로
2: 자, 그러면 70년대, 80년대, 7080 세대
0: 네.
2: 요때는 어떤 선물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0: 돈.
2: 그거 제가 받고 싶습니다.
0: 자, 이때요? 이때 손수건 아니었을까요?
2: 아, 손수건 있어요.
0: 그러니까.
2: 손수건 있죠.
3: 선생님한테 드리는 선물.
2: 그치? 요때는 네. 약간 생필품 위주의 선물이 많았어요.
0: 아~
3: 뭐 설탕이나 뭐 이런 건가?
2: 아, 설탕은 너무 갔고요.
3: 식용유?
0: 나 이북에서
2: 아까 얘기했던 뭐 비누 세트.
3: 아, 비누.
0: 드봉 이런 거 옛날에.
2: 그렇죠.
3: 샴푸 뭐 이런 거.
2: 샴푸.
0: 옛날에 귀했죠.
2: 양말 세트.
3: 양말.
2: 손수건. 와이셔츠 좀 고급으로 가면 요런 것들이.
0: 넥타이 뭐 이런 거
2: 그렇죠.
0: 있었겠다.
2: 그런 것들 인기 있었고요. 그러면 예.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0: 네.
2: 요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촌지 논란이 있었던 시기.
3: 예, 예.
2: 요때
3: 그 전부터 촌지는 그렇죠. 드렸어요.
2: 맞아, 맞아. 야, 예. 이제 경제 성장과 함께 선물의 단위가 좀 커졌어요. 생필품보다.
0: 어허.
2: 그래서 요때 인기 아이템을 보면 상품권.
3: 상품권.
0: 벌써 상품권.
2: 백화점 상품권.
3: 백화점 상품권.
2: 주유 상품권. 주유. 아까 말씀하셨던 넥타이. 그리고 이제 비누 세트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화장품 세트.
0: 아, 맞아요.
2: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게 촌지 거부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스승에는 아예 휴교를 하는.
3: 휴교.
2: 이거 저 기억나거든요. 휴교를 했죠.
0: 맞아요. 네. 한때 그랬어요.
2: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1: 아, 이 문제 아직 안 나왔어요?
2: 문제입니다.
0: 미세리.
2: 자, 스승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첫 해인 1983년 어허? 제가 경제신문을 찾아봤습니다. 요 해에 스승의 날 선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은 와이셔츠, 지갑, 내복, 양말, 그리고 이것이었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주관식입니까?
2: 예, 너무 어려우면 객관식 할까요?
0: 어, 객관식 하실까요?
2: 자,
0: 1번.
2: 1번 카네이션.
0: 2번
2: 치약 세트.
0: 3번
2: 프로야구 티켓.
0: 의외로 이거 아니야? 4번
2: 인삼.
0: 까지입니까?
2: 자, 자, 83년입니다. 83년. 1983년 고 시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 이때 프로야구가 엄청 인기가 있었을
2: 프로야구가
0: 텐데.
2: 프로야구가 82년에
1: 원, 예, 예. 그쵸, 원년 아니면 했죠. 그 다음에 했어요.
0: 다시 보기 한번 불러주시죠. 1번.
2: 1번 카네이션.
0: 네.
2: 2번 치약 세트. 3번 프로야구 티켓. 4번 인삼.
0: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광고 듣고 와서
0: 네.
1: 정답 발표하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4: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5: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호 기자 나와주세요.
4: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고향의 맛 추억의 맛 전통 민물고기 원조집 북구 매곡동 현진 민물 매운탕에서 식사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7: 성원 에드피아.
8: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9: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0: ISA는 삼성증권이다.
13: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4: 네, 문제적 작가 시점. 오늘 문제는 1983년도에 스승의 날 때 많이 한 선물인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0: 작가님, 정답은요?
15: 정답은 바로 4번 인삼이었습니다.
0: 인삼. 이야, 인삼이 네. 정답이었군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선물을, 네. 이렇게 비싼 선물을.
14: 야, 이거는 좀 있는 집에서 하는 선물.
15: 그렇죠.
0: 어마어마하네요.
15: 그렇죠.
0: 의외로 인삼을 못 맞추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5: 이거 조금 어려웠네요. 그렇죠?
0: 몇 번이었죠, 작가님? 인삼이?
15: 4번이었습니다.
0: 4번 인삼. 네. 의외로 프로야구 티켓도 많고 카네이션. 네.
14: 그냥 카네이션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15: 그렇죠.
0: 아, 예,
14: 기본으로 하는
0: 네.
14: 거고 예. 그 외에 선물을 뭘로 할까? 이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 생화가 비싸서 조화 아닐까요? 보내주시고.
14: 그 당시에는 생화를 선물하지 않았어요. 다 이제 조화였어요.
15: 아니면 이제 색종이로 접어서
14: 예, 그랬던지.
15: 직접.
0: 예. 아, 맞네, 맞네. 그 당시에, 그때 다 같이 접던 기억도
15: 그렇죠.
0: 나네요.
15: 그렇죠.
14: 아, 이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나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0: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억력이 좋은 걸로 해요. 예, 해요. 자, 정답 맞춰주신 분 한 분 발표하겠습니다.
15: 네. 1280번님
0: 축하합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아, 정말 빠릅니다. 벌써 스승의
14: 그러니까요.
0: 날이네요.
14: 스승의
0: 그죠?
14: 날입니다.
0: 다가오고 예. 있습니다.
14: 자, 우리가 선물은 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네.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서로서로 예. 존중하자고요.
14: 자, 마지막 곡 1, 네. 2부 마지막 곡
0: 작가님 소개해 주시죠.
15: 네, 강진의 삼각관계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이 곡 들으면서 양지영 작가님과 인사 나눕니다.
15: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4: 안녕하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세.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7: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3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남구갑 당협위원장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남구가 환승정치, 배신정치로 깊은 상처를 받고 주요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멈춰선 사업들을 다시 굴리고 주민들께 결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울주군 샤인 프로젝트 건설 현장 인근 도로에서 노동자 2명이 45m 높이의 구조물에 올라가 4시간여 동안 임금체불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샤인 프로젝트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장비 대금과 자재비 등 3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해 원청인 현대건설이 직접 나서서 체불을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오는 15일까지 체불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오늘 성희롱 성폭력 근절추진단 협의회를 열고 예방대책과 대응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협의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성평등 교육 활성화,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초등 5학년과 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운영하고 초중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공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 장생포 문화창고가 개관 5주년 기념으로 진행 중인 특별전시 퀸즈 컬렉션이 개막 한 달 만에 관람객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개막한 퀸즈 컬렉션에는 지난 12일 기준 2만 5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전회차,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냉동창고를 리모델링해 지난 2021년 문을 연 장생포 문화창고는 각종 전시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연승을 달리고 있는 K리그1 울산이 내일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여 3연승에 도전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를 앞두고 두 경기를 남겨둔 울산은 이번 경기가 휴식기 전 마지막 홈경기입니다. 울산은 1위 서울과 승점 3점, 3위 전북과 승점 1점 차로 치열하게 선두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 기온은 평년을 웃도는 14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시간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로 오르겠습니다. 울산지방 현재 기온 19.4도입니다. 박성원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회장 우희종입니다. 말에 올라탔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말의 피부에서 전해오는 떨림입니다. 말은 무척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미세한 호흡에도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좋은 기수는 힘으로 이끌기보다 먼저 천천히 말과 호흡을 맞춥니다. 말을 움직이는 힘은 안전하게 함께한다는 신뢰에서 나오거든요. 관계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과 기수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어머머, 이번 달에 종소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아, 매출도 없는데 세금 신고는 왜 이리 복잡한지. 아.
1: 또 봐라 또 한숨을 쉬고 앉았네.
0: 아, 버는 건 없는데 세금만 내게 생겼잖아요. 한숨이 안 나오겠어요.
1: 아유. 원래 또 이게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세금 아닌겨. 아니, 그나저나 작년에 세금으로 낸 게 많으면은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것도 있다 하는데 아직 안 찾은 환급금 있는지 알아보소.
0: 글쎄요, 환급금을 받으려나. 그런 건 어디서 알아봐요 근데?
1: 그 세금 신고할 줄 알지 찾아갈 줄은 모르네. 배준마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울산에서 안 찾아간 지방세 미환급금이 7억 4천만 원이 된답니다.
0: 어머머, 7억 4천만이나 돼요?
1: 그 낼러주지.
0: 그 중에 내 돈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1: 그러니까 단디 알아보고 찾아야지. 5년이 지나면은 찾고 싶어도 못 찾는다는데.
0: 빨리 찾아야겠네. 근데 어디서 찾아가면 되는데요? 아니, 빨리 좀 알려줘봐요.
1: 일단은 지방세 환급금이 왜 발생하느냐 이것부터 알아야 내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알지, 안 그래요?
0: 그러니까 지방세 환급금이 어떻게 발생하는데요?
1: 보자.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을 미리 해놓고 나서 차량을 이전하거나 배차하는 경우에 발생이 되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그냥 타고 다니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돈 없어요.
0: 아니, 이 아줌마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그래?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고요?
1: 환급금 조회는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회원 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고, 자동 응답 전화 142211 번으로 조회 신청 가능하니까 꼭 한번 눈먼 돈 있는지 확인해 보이소.
0: 배째는 퀴즈 나갑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미리 이거 타고 난 다음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과연 무엇을 하고 난 다음일까요?
1: 1번
0: 연납,
1: 2번
0: 연체.
1: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연납이냐 연체냐 지금 정답 남겨주이소.
0: 모든 환급금은 엄마의 꿈이죠.
1: 1280번님의 신청곡입니다.
0: 린이 부릅니다.
1: 엄마의 꿈.

0: 네.
1: 네.
0: 모든 환급금은 엄마의 꿈입니다.
1: 엄마 드리세요.
0: 리인의 엄마의 꿈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많은 분들 정답 주셨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0: 그렇습니다. 연납하시면 이제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1: 네. 1247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멋진 가수 강훈 씨와 함께할게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4: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7: 제초제는 타타타.
8: 한얼 사이언스.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9: 환인제약.
11: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클하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1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1: 트러클하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1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14: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5: TBX.
1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8: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7: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비를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8: 오!
4: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8: 스피우.
7: 아, 아!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8: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7: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8: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9: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0: 나도 보낼래.
11: 나도
12: 제목 수영반 옴니버스. 오늘은 수영을 배우러 갔다가 생긴 일 두 편을 묶어봤는데요. 먼저 울산에서 배 광명님 그리고 영천에서 문 홍랑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7: 30만원 상당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12: 안녕하세요.
7: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저 숏사각 수영복을 구입하고는 사타구니의 강한 털들 제모한 후에 그 짧은 털들을 따가워서 그 일일 밴드를 붙이고 수영했다는 그 사람 옷이다.
12: 어?
7: 기억나죠?
12: 아.
7: 예, 예, 물에 둥둥.
12: 아.
7: 예, 오늘은 그 2탄으로다가 우리 이제 그 우리 수영장 얘기를 하나 더 할까 합니다.
12: 네, 좋네요.
7: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댕기는 수영 강습은 저녁 8시에 열리는 수영 연수반인데요.
12: 네, 네.
7: 이제 이름은 연수반인데 거의 뭐 그 특수부대 수준인지.
12: 아.
7: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이제 벽 잡고 나오는 그런 반이에요.
12: 죄송한데 인재를 네. 한 10번 미리 말씀해 주시고
7: 해주세요. 인재 해도 또 할 거예요. 예.
12: 어렵네요.
7: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반의 절대 권력자 안쌤 때문인데요.
13: 자, 한 바퀴 더 돕니다. 깨부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둘의 파! 시작합니다. 하나, 둘,
7: 파!
13: 하나, 둘,
7: 파! 우리는 이제 안쌤의 구호에 따라서 미친 듯이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이 22명 정도인데 다들 기량이 장난 아니죠. 예, 뭐 거의 유리티 출신이에요. 예,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입고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은 어우 춥다 였어요. 어우 춥다. 선생님이 물이 좀 차가운데요.
13: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추위를 가시게 해드리겠습니다.
7: 예, 그럼 어떻게 온수 좀 섞어주시나?
13: 온수 같은 소리 하십니다. 다들 물속으로 입수.
7: 예?
13: 자, 물속에서 열기가 느껴질 때까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실시.
7: 아유 추운데.
13: 50m 전진.
7: 아유.
13: 인터벌 20개입니다.
7: 그날 이후 저희 반은 무조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오늘 물이 사우나네요.
13: 그렇습니까? 춥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7: 아, 아닙니다. 예, 더워요. 네. 예. 근데 이제 더 웃긴 건요. 이렇게 힘들어도 다음 날 되면 제가 또 수영 가방을 챙긴다는 거예요.
12: 맞아.
7: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은 좀 덜 힘들겠지. 하지만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주 그냥 헉헉 될 때까지 수영을 하고 또 수영을 하거든. 근데 이제 전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반에 절대 지치자는 에너자이저 같은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이제 그 어찌나 호흡이 잘 맞는지 저 보면 수영할 때 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니까 실력이 나날이 상승하는 것 같았어요. 뭐랄까 이제 저 그 꼭 미국 영화에 나오는 세련된 부부처럼.

0: 여보, 시작할까?
1: 아, 그러지. 오늘은 살살 하자고.
0: 좋아. 자, 그럼.
1: 아, 입수! 파! 파! 파! 파!
0: 파! 파! 당신 오늘도 컨디션 좋은데?
1: 어, 이런 당신도 말이야.
0: 어마 수사.
1: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많이 부럽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서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여보, 같이 수영 다니자. 그 인생이 달라져.
0: 아유, 됐어. 당신이나 해.
1: 물은 말이야,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물을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함께 공존을 하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물을 무서워하지 마.
0: 그렇구나. 여보, 나는 물이 무서운 게 아니야.
1: 그럼 뭐가 무서워?
0: 너.
1: 어?
0: 너.
1: 내가 왜?
0: 내가 물속에서 허우적댈 때 나 안구하고 웃으면서 재혼할 것 같은 당신. 너. It's you.
1: 하여튼 눈치는
0: 뭐?
1: 아니야 농담. 아, 그래서 아내는 저와 수영을 안 배운다는 그런 얘기 옵시다. 평생 아내와 수영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수영 배우다가 다양한 일을 겪은 분 또 있을까요?
2: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저는요 동네 수영장에서 매일 8시쯤 자유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와 비슷한 시간에 수영장에 오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그 수영은 안 하시고 낮은 풀에서 걷기 운동만 하시는데, 아, 그래도 그분 목소리는 수영 선수 못지 않아요. 아! 에! 아! 에! 아! 에! 대답하면서 오는 거야?
3: 기합이죠, 기합. 어르신의 기합.
2: 대답 소리가 들렸는데. 아,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했지만, 아, 이제는요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수영이 안 될 정도로 그 시간대 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소리가 되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늘 수영하는 라인이 남자 샤워실 출입문 앞이었는데, 라인을 돌며 출입문에서 한 5m쯤 다다랐을 때 그 어르신께서 샤워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아, 근데 뭐라? 뭐가 되게 허전하신 겁니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야광 수영모에 수경까지 쓰셨는데, 어? 어? 어라?
3: 아이.
2: 이상하게 허전해서 시선을 아래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
3: 왜, 왜?
2: 뭐가, 이, 아니, 어, 아이, 아, 나체였어요?
3: 아.
2: 그 순간 수영하던 모든 남자 회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1: 어! 아버지!
4: 어르신,
1: 아, 수영복!
4: 어르신! 수영팬티! 수영팬티! 어르신!
1: 아!
4: 아니, 수영팬티요! 수영복!
1: 뭐!
4: 아, 미치겠네! 수영팬티! 팬티! 팬티!
1: 아, 내 팬이야?
4: 엄마, 나 미치겠네! 아니요! 빨가벗고 오셨다고요!
1: 빨리 하라고!
4: 아니!
1: 빨리는 못해!
4: 이런... 어르신! 어르신!
1: 왜?
4: 밑에! 밑에가 없어요!
1: 아, 그래! 몇십이들 해.
2: 와, 진짜 진땀 나대요. 혹시라도 여성 회원들이 볼까 남자 회원들은 저마다 물속에서 손을 흔들며 난리를 쳤고, 어르신은 또 그 손 흔드는 거에 화답 차원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1: 아, 나도 반가워.
2: 아휴, 다행히 초소 감시하는 보조교사가 계셔서 우리 소리를 듣고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셨고요. 어르신은 그제야 당신의 모습을 인지하신 거죠. 그렇게 할아버지는 다시 샤워실로 들어가셨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람들은 각자 수영에 열중했지만, 아, 진짜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어르신이 나오신 쪽은 남자 샤워실 문 근처라 여성 회원들이 없어서 그나마 천만 다행이었는데요. 국민체육센터에서 요즘도 열심히 걷기 하시는 그때 그 어르신, 괜찮습니다.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운동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3: 아마 80대나 90대 어르신인 것 같아요.
0: 근데 이런 에피소드 아마 되게 비일비재할걸요. 한 번쯤은 겪었다 싶은 분들이 수영인의 한 반 정도? 반은 좀 맞나? 3분의 1 정도?
3: 전선수 다니시니까 그죠?
0: 네, 맞아요. 네. 맞아요.
3: 늘 이 노출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다 보면은 막 어떨 땐 수경을 못 챙길 때가 있고, 어떨 땐 수모를 못 챙길 때가 있는데,
3: 네.
0: 수경 수모 다 하고 귀마개까지 했는데 수영복을,
3: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네. 지금 그런 상황.
0: 그렇죠. 네. 뭐 이제 많이 허전한 거고
3: 네.
0: 또 여성 수영복은 캡이 있어요. 가슴 부분을
3: 예.
0: 이제

0: 가려주는 캡을 분실하신 경우도 이제 깜빡하신 경우도 많죠.
1: 5112님.
0: 뭐 그렇게 낯설어해?
1: 제가 왜요? 뭘?
0: 캡인데.
1: 캡이에요. 캡. 자, 어르신 왜 이렇게 웃겨요? 혼자 풀장 걸으시는 것도 귀엽다. 하하하하 하셨고요.
0: 그 약간 역류하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 같은 소리 아니었어요 아까? 약간 역류였어. 거의.
1: 아, 5283. 아, 저는 시골에 살 때 방죽에 요강 씻으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0: 예.
2: 방죽 알아요?
0: 방죽. 예. 뚝방 같은 거.
2: 어, 거기 요강 씻으러 갔다가.
0: 예. 그거 하고 넋을 놓은 거지 잠깐.
1: 예.
0: 그리고 이제 사 막 수다 떨다가 어, 그럼 나 갈게. 이러고 와와와와와.
1: 저런 저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항상 체크하시고요. 자, 저희 광고 듣고 함께 할게요.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3: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8: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9: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8: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9: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8: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9: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파. 파.
1: 합.
0: 파.
1: 파.
0: 합. 허브는 뭐 한 거야?
2: 모르겠어 나도.
0: 싱크로나이즈드 같은 건가? 뭘,
2: 일단 허브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0: 네.
2: 하여튼 방금 들려드린 사연에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던 수영 커플이 나왔죠. 이 호흡이 잘 맞는다는 게 사실 하루 이틀 뭐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타인과 뭘 할 때 호흡이 안 맞는 게 정상이죠.
2: 그렇죠.
0: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주제를 맞춰보겠습니다. 참 안 맞는다. 네, 로또 얘기가 맞아. 아니에요. 복권 맞아. 얘기 아니고.
2: 예. 호흡뿐만 아니라 뭐 성격, 취향, 스타일, 입맛 뭐 다 안 맞아가지고 하다못해 웃음 코드까지 그렇게 생긴 에피소드입니다.
0: 이런 거겠죠. 저는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은 맨날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어요. 누가 소파에 꿰매놨나 봐.
3: 아, 저희 부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늘 나가 있습니다.
0: 아하.
3: 시종신고는 낼까요?
0: 그렇죠.
2: 네, 이렇게 동상이몽을 꿈꾸는 부부의 이야기도 좋고요.
0: 친구가 사진을 찍어주는데 하나 둘 셋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2: 하나 둘 셋 할 때 감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하고 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안 감 안 맞아.
0: 안 맞아. 네. 그렇죠.

0: 자,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털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문자가 소개되시면 고추 선물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올인원 영양제 얹을게요.
0: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준비했어요. Problem.

0: 자, 세상 사는 이야기 참 안 맞는다. 네. 6799님.
1: 아내하고 탁구 복식 대회 나간 적 있습니다.
0: 우와.
1: 탁구 복식이란 건요, 서로 한 번씩 번갈아 치는 겁니다.
0: 네, 네.
1: 아내는 자기 차례가 아닌데 계속 제 공을 치는 거죠. 진짜 화가 나서 뭐라 그랬더니 아내가 게임
0: 안 해
1: 이러면서 포기. 결국 부부싸움하고 1차전 기권하고 집에 왔어요. 그 후로 아내랑은 대회를 안 나갑니다.
0: 잘하셨어요.
1: 그러니까 공이 오면 내가 한번 치고 다음에 당신 한번 치는
0: 오니까 게... 맞추는 거 아니야.
1: 그 다
0: 뒤에서 굼뜨게 그렇게 꾸물거리지 말고 맞추든지. 그럼 지구이면
1: 그럼 호흡이라는 게 왜 있어? 룰이라는 게 왜 있어? 나 한번 당신 한번
0: 치고 공이 오는데 어떻게 잡아? 야구니?
1: 저기 나 저 포기하겠습니다.
0: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1: 심사 가.
0: 아, 따로 가.
1: 돈에 창피해. 가.
0: 아, 꼴보기 싫어. 따로 가.
1: 하여튼 안 맞아.
0: 아, 짜증나. 이런 거죠.
1: 나 오늘 저기 지금 나 저기 지금 만나도록 할게.
0: 나가. 들어오지 마.
1: 그 형님들은 왜 이렇게 저기 집을 바로 안 가는 거예요? 에? 어차피 나이 들면 집에 혼자 있잖아.
0: 아, 너무 웃긴다. 아, 진짜. 최학규님.
1: 예.
0: 저는 된밥, 아내는 진밥 좋아해서 처음엔 두 군데다 밥을 했어요.
1: 아하.
0: 지금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3층 밥 지어서 맨 위는 제 밥, 중간은 아이들 밥, 그리고 맨 아래는 아내가 먹습니다.
1: 나이스.
0: 맞아요. 이게 제대로죠.
1: 아, 생활의 지혜.
0: 위에는 맨 위는 꼬들꼬들하니까.
1: 그죠. 애들은 중간 밥 먹고 맨 아래는
0: 진밥이 되니까 수분이 그치. 많으니까. 최경라님. 남편은 출장 가는 걸 싫어하고 저는 남편이 출장 가는 걸 좋아합니다. 안 맞죠?
1: 아.
0: 예.
1: 그게요.
0: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1: 여보, 나는 경란이라는 게 좋아. 이번 출장도 최대한 미룰 거야.
0: 아, 진짜? 여보, 내가 짐을 싸놨는 걸?
1: 나는 뭐라고?
0: 짐 싸놨어. 여보, 출장 짐. 저 아, 현관 앞에 있잖아.
1: 나는 란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0: 아유, 여보, 출장 잘 다녀와. 그래. 3박 4일.
1: 여보, 다녀와서 봐.
0: 그래, 안녕.
1: 빨리 올게.
0: 야, 비번 바꿔. 3일 뒤에 비번 푼다.
1: 1504님. 전 남편이랑 뒷담화 케미가 안 맞아요. 누가 아, 내가 누구 흉이라도 보면 아유, 그 사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0: 이거 정말 너무
1: 이러면서 꼭 나만 속 좁은 사람 만든다니까.
0: 맞아.
1: 아주 선비 나셨어 아주 그냥.
0: 이게 사실 그 뒷담화가 사실 좋진 않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에 막 저주를 씌우는 게 아니라 내가 속상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 사람 욕을 해달라기보단 내가 속상했겠구나, 섭섭했겠구나. 근데 정말 판관 포청천 납셨어 아주.
1: 아유.
0: 개작두를 준비해가지고 아주 네, 그냥
1: 열받죠.
0: 명판결을 내려버려.
1: 그쵸.
0: 그래도 당신 얼마나 당신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동창이야.
1: 도움을 주기 무슨 개뿔 도움을 줘. 내가 더 많이 도와줬지.
0: 그 사람 없는 데서 그렇게 사람 욕하고 그러면 되겠어?
1: 당신이 나랑 걔랑 사정을 알아? 우리가 30년 동안 지내면서
0: 사정을
1: 내가
0: 몰라도 얼마... 그 나이에 차통 없이 그 남한테 그렇게 욕하고 그런 아유 그
1: 보기 안 좋아. 아니 그 내가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당신한테는 이렇게
0: 하지 마. 그 남 욕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삭히는 게 좋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1: 오래 살까 봐 걱정된다 진짜. 오래 살 것 같아 당신은. 스트레스가 없어. 그래 혼자 그래.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당신은 그 선비처럼 이렇게 오래 살아 그래.
0: 오래 살까 봐 걱정된대.
1: 밥도 할 줄 모르면서 오래 살겠네 아주 그냥.
0: 삼등밥 만들어가지고 혼자 잘 지어서 먹겠다. 아 4615님. 목이야.
1: 남편하고 노래방 갔는데요. 저는 신나는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고 막 분위기를 내가 시큰 뛰어났단 말이에요.
0: 너무 좋죠.
1: 근데 남편이 자꾸 그 용필이 오빠 있잖아.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것만 불렀어 아주 그냥. 내가 뛰어나면 분위기 죽이고 내가 뛰어나면 죽이고.
0: 잔인한 여자랑 나를 욕하지는 마.
1: 먹이를 찾아 사기를 내는 표범을 본 적이 있는가. 바람처럼 왔다가 뺏을처럼 쏟아지잖아. 너무 안 맞아.
0: 2797님. 소개팅녀가 매운맛 많이 하라길래 네. 큰맘 먹고 지옥단계 짬뽕집에 갔어요.
1: 알죠.
0: 아, 와, 따 저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휴지 한 통 다 썼는데 소개팅녀는 평온하게 면을 치시더라고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저를 보면서 그분이 감동받으신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감동이 아니라 내 위장이 살려달라고 보낸 SOS 신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 잘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
0: 아우. 네. 위장이 철벽인가 보다. 어우, 난 벌써부터 위가 땡기는데.
1: 생각만 해도 땀이 나는데 그죠?
0: 그렇죠. 이게 단계별인데 최상위 단계는 거의 혀를 댈 수 없을 수준이라고 그러던데.
1: 그 다음에는 뭐 드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싱거운 거 드셔야지.
0: 아이고 짜장 쪽으로 가야지.
1: 그쵸?
0: 내가 한번 이제 봐줬으니까.
1: 여우와 두루미처럼 서로 이렇게 한 번씩 안 맞는 걸로 해야지.
0: 네, 그리고 깔끔하게 끝내야지. 나만 당할 순 없잖아.
1: 혹시 우리 부부가 되면 탁구를 치기로 해요.
0: 복식으로. 고혜리님. 가족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음식 취향이 안 맞아요. 저랑 아빠는 생선파, 엄마는 채소파, 언니랑 동생은 육고기파.
1: 예.
0: 제주도 여행 가서 각자 자유 시간을 가지며 각자 먹고 싶은 거 먹고 각자 숙소에 모이자고 했습니다.
1: 아하.
0: 좋다. 이건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여행이잖아요.
1: 와, 그럼
0: 한 번만 모여서 한 끼만 같이 먹으면 돼.
1: 저녁을 따로 먹는 거예요?
0: 아니면 뭐 과일을 같이 먹든 음주 가물을 같이 하든.
1: 그러면 나는 애월 가서 생선 먹을 테니까.
0: 가.
1: 너 중문 가서 그 면 먹고 와.
0: 난 종천 쪽에 가가지고 내 거기
1: 그래.
0: 밭에 나는.
1: 그 9시까지 숙소로 와 그러면.
0: 여보.
1: 왜?
0: 여보 수트케이스 싸놨어.
1: 왜? 나 어디 가?
0: 출장 가. 여보 갔다 와.
1: 라니. 나는 출장 싫어.
0: 아니야 여보 갔다 와.
1: 라니.
0: 갔다 와서 탁구대회 나가자. 가.
1: 정말 안 맞네요.
0: 예. 엑소의 노래입니다. 예. 어르렁.

0: 네, 오늘 참 안 맞아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2032님. 아, 저희 팀 박대리님과 저는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맞습니다. 저는 핵심만 짧고 굵게 끝내고 빨리 퇴근하자 주인데 박대리님은 회의만 들어갔다 하면 그냥 A부터 Z까지 2시간 동안 잡단 썰을 푸는 스타일입니다. 기가 쪽쪽 빨려요.
1: 너무 피곤해.
0: 하지만 제일 안 맞는 건 단연 그 점심시간입니다.
1: 왜요?
0: 저는 국밥을 먹고 싶은데 박대리님은 매번 가볍게 비건 샐러드 어때요? 이럽니다. 진짜 안 맞아요.
1: 아니 2시간 동안 그렇게 썰을 풀어서 사람을 잡돌이를 했으면 고기나 건더기가 있는 걸 줘야지.
0: 아하.
1: 샐러드 비건 샐러드 같은 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라.
0: 그렇죠.
1: 비건 샐러드 어때요? 라는 질문 자체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0: 심지어 윗분이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랫사람들은 그럼. 싫은데요?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1: 저희는 육식주의자거든요. 이럴 순 없잖아요.
0: 아 누가 야채 먹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1: 하여튼 많이 다르네요.
0: 여쭤볼까요?
1: 박대리 통신원.
2: 아 안녕하세요.
0: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있는 박대리 통신원 김찬입니다.
1: 네네.
2: 그 저는 1년 반 정도 박대리님과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말이 많아서요. 출근해서 퇴근까지 계속 말씀만 하시는데 아유 저는 좀 일만 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대리님 이야기 듣고 안 좋아하는 샐러드도 먹고 10분이면 끝날 회의를 2시간씩 하느라 죽겠어요. 아휴, 앞으로 5년은 더 같이 일해야 되는데 어쩌죠? 지금까지 박대리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김채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너무 힘든 게 느껴져요.
0: 그럼 대리님은 네. 나이도 그러니까 직급도 높으시고 나이도 더 많아요?
2: 네, 저보다 많죠. 6살 정도 많아요.
0: 6살 정도.
1: 아유, 그럼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아, 그래서 오늘 점심도 그럼 풀 드신 거예요?
2: 네, 오늘도 풀 먹었어요.
1: 아니, 근데 대리님 좀 이기적이시다.
0: 그러게.
1: 아니, 그 밥을 먹어야지, 직장인들.
0: 아니, 김찬 씨 따로 먹으면 안 되는 거군요. 팀 같이 먹어야 돼요?
2: 아, 그러니까 저 항상 저 혼자 먹기 좀 그러니까
1: 아,
2: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시거든요.
0: 보니까 아, 혼자는 또 싫으시고 그분은.
1: 찬 씨가 네. 목소리 딱 들으니까 착해.
0: 그러게.
1: 착해.
0: 김찬 씨 회의 때는 우리 대리님이 무슨 얘기부터 꺼내요?
2: 일단은 그 업무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0: 네네. 네.
2: 그러면 그 오전에 해야 될 일, 오후에 해야 될 일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2: 그러면 그 뭐 그냥 큰 틀만 말하면 되는데 모든 내용을 A부터 Z까지 설명을 다 하시거든요.
0: 아 브리핑을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구나.
2: 네.
1: 아
0: 회의를 길게 근데, 최대 몇 시간도 하세요?
2: 최대 긴 게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1: 원래 그렇게 끝나면 10분짜리 회의 아니에요? 빨리 끝나면?
2: 네 맞아요. 10분이면 끝날 내용이에요.
0: 아
1: 근데 대리님 이렇게 주변에 동료나 어울리는 친구들이 별로 없나요?
2: 아, 저 회사에는 없고 이제 나가면 친구들은 많죠. 일 끝나고.
0: 예.
1: 아, 대리님 많으신 것 같아요. 찬 씨가 보기에 친구 없어 보이는데 대리님은.
0: 빵 터졌어.
1: 아니 그런 성격이 친구 있을 리가 없어.
0: 이거는 정선이 씨 얘기해 주니까 지금 속이 시원하셔.
1: 아이고 친구 없지. 그러니까 계속 찬 씨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 아니야. 직원들만 들들붙고.
2: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혹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1: 아, 제가 얘기할게요.
0: 아, 김찬 씨 지금
1: 사귀어요.
0: 누가 등 긁어준 것처럼 되게 좋아하신다, 지금. 아,
1: 혹시.
0: 속이 시원하네요.
1: 혹시. 네. 혹시. 잘 네. 맞는 부분이 열에 하나라도 있다면 뭐 잘 맞는 것 같아요?
2: 아, 잘 맞을 때요?
1: 응.
2: 이제 힘들거나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1: 네.
2: 그때 고민을 들어주시거든요.
1: 아.
2: 네, 근데 그게 라디오 말하는 것처럼 길어서요.
0: 아하.
2: 멍 때리고 있기가 좋더라고요.
1: 아, ASMR?
2: 네, 약간 그런 느낌?
0: 그렇죠. 그냥 백그라운드 뮤직, BGM 깔듯이 그냥 그렇죠. 틀어놓고.
1: 약간 불교의 독경 네, 틀어놓은 그렇죠, 것 같은 그렇죠. 느낌.
0: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1: 아, 그러면 아. 앞으로 그 같이 일할 기간 어느 정도 내다보십니까? 몇 년 정도?
2: 5년은, 5년? 6년은 더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 6년. 그래요. 네. 김찬 씨 뭐 어떻게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네. 저렇게 좀 바람 빠질 수 있는 데를 좀 만들어 놓자고요. 찬 씨도 어딘가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0: 맞아요.
1: 그렇죠? 네. 네. 지라 씨가 가끔 들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0: 그래도 우리 대리님께 한마디 하실까요?
2: 대리님 그래도 지금까지 온 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만 말씀드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예. 힘든 일인 건 알죠?
2: 네.
1: 말이 줄진 않아. 네,
0: 잘 안 줄 거예요.
1: 대리님은 외로워 네. 지금.
0: 우리 퀴즈도 준비되셨죠?
2: 아, 네, 맞습니다.
0: 퀴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2: 네. 대리님이 대리님이랑 말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네, 저요. 2번 잠깐만요. 잠깐만요. 3번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0: 네,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아니, 뭐가 됐든 네. 다 힘들다.
0: 진짜.
1: 아, 너무. 아, 저희가 고추 선물 네. 세트랑 올인원 영양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1: 파이팅, 찬 씨.
0: 힘내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3: 네.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성공 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9: 트럭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설레는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TBX 타고 상품권 타고 모고신 박사 타이어 교체하면 상품권 주는 거 알고 있었나?
10: 그러니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9: 이야, 역시 트럭커라 다르네.
1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2: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1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16: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6: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8: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9: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8: 아하.
20: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 케미칼.

0: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0: 하늘 사이언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겹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박대리통신원이 대리님하고 회의할 때, 대화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요?
4: 2번, 잠깐만요, 잠깐만요.
3: 유 이사님, 정민정님, 9658님 맞추셨는데 이분들 포함 정답 5분께 예,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4: 잠깐만요. 문자 좀 더 볼게요. 참 안 맞는다. 문자 주신 분들. 잠깐만요. 올려주세요. 네, 모니터 좀 보여주세요.
3: 올려주셔야지 우리가 또 소개를 할게요. 네. 네.
4: 이지은님. 제 남편. 인간계의 나무늘 봅니다.
3: 왜요?
4: 사라질 때는 빠르던데 다시 나타나는데 기본 1시간 걸려요. 약속 시간 임박해도 느릿느릿 말도 느릿느릿. 아우, 나는 아주 복장 터져. 이 성격이 급하거든. 난 남편이랑 진짜 안 맞아. 아우, 나 연애할 때 왜 몰랐을까. 그때는 안 보이죠.
3: 예,
4: 그리고 내가 눈을 감았으니까.
3: 되게 느긋하고 여유로운 사람이라 멋있었을 거야 아마.
4: 맞아요.
3: 4956님. 네. 요리교실 다녀가며 싱싱한 재료 사다가 몇 시간 동안 요리해놓으면 왼수 같은 남편이 아, 난 오늘 라면이 겁나게 땡기네. 야, 니들도 그렇지? 하면서 10살, 12살 두 아들 꼬셔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어쩜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요?
4: 유라 씨가 올린 것 같은데, 이거는.
3: 그래, 우리 아프 같은데요?
4: 신선한 재료로 네. 슴슴하게.
3: 유기농 재료를 슴슴하게 뭐 자꾸 음식을 하는데 저는 라면을
4: 좀. 꼭 인스턴트나 밀키트 먹고 막. 네. 그건 뭐 양쪽 입장이 또 다르더라고요.
3: 그렇죠.
4: 자, 저희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3: 이효선 교수님 모시고 옵니다.
5: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0: 세일.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네 어제 또 달렸나?
3: 와 진짜 죽겠다.
2: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3: 어디? 진사골 감자탕?
2: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3: 속이 확 풀리네.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4: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5: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5시 뉴스입니다. 종전 조건을 두고 미국과 이란이 공개 충돌한 뒤 미국이 군사행동 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 작전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핵 문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군사 행동 쪽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한 당국자는 트럼프가 그들을 손봐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박 호송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와 미군이 식별하고도 공격하지 않은 표적 25%를 타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허위 정보 유포 엄벌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국가수사본부가 90만 배럴 원유 북한 유입설 등 중동 전쟁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계정 38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라고 적었습니다. 보복 대행 추정 신고가 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누군가 집 출입문 주위에 간장과 개인정보가 적힌 유인물을 뿌리고 빨간색 레커치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보내면 보복을 멈추겠다는 협박을 받고 수백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이 올여름부터 18년 만에 폭염특보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주의보, 경보 두 단계였던 폭염특보에 최상위 단계 폭염중대경보를 추가해 세 단계로 확대합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전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체감온도 38도 또는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발표됩니다. 밤 최

0: 기온 25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되는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됩니다.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50대 남성이 교제했던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여성은 문을 잠근 채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자해해 숨졌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 5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 경찰에 체포됐는데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부산 15도 등 12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입니다. 말에 올라탔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말의 피부에서 전해오는 떨림입니다. 말은 무척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미세한 호흡에도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좋은 기수는 힘으로 이끌기보다 먼저 천천히 말과 호흡을 맞춥니다. 말을 움직이는 힘은 안전하게 함께한다는 신뢰에서 나오거든요. 관계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과 기수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0: go.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네, 잠시 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부부 갈등, 가정의 문제들 함께 듣고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신혼에서 황혼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0: 국민상담사죠. 이효선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친절하게 전화를 드립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1: 자, 먼저 코너 속의 코너 길을 막고 물어봐.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수록 좋아요.
0: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1 플러스 1, 뭐 2 플러스 1 이런 거 있잖아요. 행사. 네네. 그걸 못 지나쳐요. 그렇게 막 사놓고서는 안 먹고 안 쓰는 게 넘쳐납니다. 이런 거.
1: 아하. 네. 그렇죠. 일단 사놓고 쟁여두는 분들 꽤 계시니까.
0: 요즘 이득을 보는 것 같아 사는데 남아.
1: 네. 그때는 문천식 씨가 저에게 한 말을 해드릴게요. 안 사면 제로예요.
0: 천식이가 나요. 30% 싸게 샀다? 안 싸면 더 싸죠. 네. 네, 안 사면 더 싸요.
1: 모든 쇼핑 이후에 초치기는 문천식 씨께 맡겨주세요.
0: 자,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문자 샵 8001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돼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요.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 중.
1: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0: 주식회사 본컴퍼니.
1: 동국제약 회라민 Q.
0: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 신젠타 코리아.
0: 저축은행 중앙회.
1: 환인제약.
0: 삼성증권.
1: 웰템.
0: 데이펙.
1: 빅토스.
0: 한국 MSD 캣박시브.
1: 청호 나이스.
0: 샤브 올데이.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트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무너크림,
2: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황금 진사과 선물세트,
1: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부부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 신혼에서
0: 황혼까지. 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갈등은 없다. 사연마다 진심 어린 처방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상담계의 호랭이 연구 이호선 교수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의 마음 안티프라민 이호선입니다.
0: 아우 필요해요.
1: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최근 교수님의 고백이 화제입니다. 네. 호랑이 이호선 난 사실 빈금이 넘치는 사람.
0: 우린 모두 알고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1: 근데 아마 교수님이랑 네. 친하지 않은 저희는 친하니까 아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수님이죠.
2: 그렇죠. 이제 비춰지는 게 아무래도 뭐 힘 있고 강하고 에너지가 펄펄 넘치다 보니까 네. 조금은 이제 힘차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저고요.
1: 맞아요.
2: 네. 동시에 이제 뒤돌아서면 빙구. B I N G U.
1: 허점도
2: 네.
1: 있으시고.
0: 그렇죠.
2: 많죠. 네. 걷는 것마다 헛다리예요.
0: 이렇게 간간이 격주로 이호선 교수님의 전혀 다른 자아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순 씨와 함께 타 있을 때 발견합니다.
1: 정말. 왜요? 왜 어떻게 되죠?
0: 고개를 못 드세요.
1: 소녀가 된다고요? 아유,
0: 그리고 이렇게 네. 보실 때. 너무 여기 볼이 펄구적적 하셔가지고 소녀가 정말 너무 그런 소녀가 없어.
2: 정말.
0: 그리고 성우 더빙한 것 같아 목소리가. 아닙니다. 알부민 드세요. 아니에요. 비타민 드세요.
1: 그렇게
0: 콜라겐 드세요. 네. 이러다가 어머 안녕하세요.
1: 소녀가 되죠.
0: 끝나고 퇴근하시는군요.
2: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분은 하늘이 내린 분입니다.
1: 그럼 교수님은 이효리 씨가 부럽겠네요.
2: 아니요 부럽진 않아요.
1: 다행히
0: 또 이효리 씨의 팬이기도 하니까.
2: 그도 그렇지만 제 남편이 아주 나이스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 인간으로서 정말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 그래서 하여튼 BINGU 빙구미가 있는 이호선 교수님 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1: 첫 번째 사연 들어와 볼 텐데요.
0: 길을 막고 물어봐.
1: 잠깐 길을 좀 막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연을 들어보시고 편을 좀 들어주세요.
0: 오늘의 길막 사연은 문자로 1388님이 보내주셨어요. 답답해서 좀 물어볼게요. 아니 남편이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야 됐어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이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 사람은 나에 대한 걱정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뭐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운한 일들이 반복돼요. 얼마 전엔 제가 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거든요. 어떡해. 아직 약정 한참 남았거든. 한번 떨어뜨렸다고 액정이 이렇게 나가버리냐.
1: 많이 깨졌어?
0: 이번 달 어린이날이니까 또 어버이날도 있지. 돈 진짜 많이 썼는데. 이거 수리비도 얼마나 나올 거야. 속상하다 진짜.
1: 그 집 앞에 버스 주차장 있지?
0: 응. 갑자기 버스는 왜?
1: 거기서 12번 버스를 타. 새 정거장을 가요. 내리는 서비스 센터가 있어. 아침 9시 문이니까 가봐.
0: 아니 자기야.
1: 왜?
0: 근데 내가 지금 속상하다고 그런 거잖아.
1: 그러니까 고치자고. 내일 고치러 가보라고.
0: 제가 거기를 모르겠어요? 못 찾아가겠냐고? 검색하면 서비스 센터 어디 있는지 요새 다 나오잖아. 그걸 모를까봐 알려주는 건가? 진짜 공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속상한 거를. 또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머리를 하고 집에 왔는데 여보 나 요즘 봄 타는지 괜히 울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용기 내서 파마했다? 어때 괜찮아?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치?
1: 당신이랑 안 어울리네.
0: 어? 아니 뭐 그렇게 어떻게 면전에 대고 안 어울린다고 하냐?
1: 당신도 좀 아까 어색하다 그랬잖아. 돈 얼마나 줬는데?
0: 아니 임뽁 가는데 돈이 무슨 문제야? 내가 봄 타서 기분 좀 내려고 파마를 했다고.
1: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보자고. 원장님한테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 사진 제대로 보여준 거 맞아?
0: 뭐?
1: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왔다며. 그 원장님이랑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는 편인가 본데. 다음에는 거기 말고 다른 데 가봐.
0: 아우 진짜! 너 티야? 지금 누가 누구랑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는 건지 내가 진짜... 아니 저는 진짜 남편이 제 속상한 마음이나 약간 뭐 이렇게 알잖아요. 쓸쓸한 마음 이런 걸 좀 알아주고 그랬겠구나 이래주면 좋은 건데 어쩜 이렇게 공감 1도 없이 결과 중심적으로만 말을 해요? 대문자 T랑 살려고 하니까 진짜 갑갑하고 외로워요. 저만 그래요? 예? 사실 이게 남편식의 위로인데 네. 언어가 다르니까
2: 그럼요. 그리고 이게 참 남자들이 보면 답을 주려고 해요.
0: 많아요. 결정적으로 맞아요. 문천식 씨도 처음에 뭐만 하면은
3: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1: 저도 F인 줄 알았는데 T 성향이 있더라고요.
2: 이게 이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미션 완성 이것에 대한 일련의 그 아주 오래된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 아내를 싫어서 그런 건 아닌데.
1: 아닌데.
2: 사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3: 맞아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쉬워.
2: 이런 분들이 또 바람이 안 나요. 바람이 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1: 차가우니까.
2: 그럼요.
3: 선생님 그건 모르는 거예요.
2: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죠. 그러나 반면 이 남자가 징징거리는 F랑 사는 것도 있다라는 걸 맞아. 기억해야 됩니다.
3: T 입장에서는 F가 굉장히 징징일
1: 수 있어요. T 입장에서는 F가 감정 낭비죠. 그렇죠. 핸드폰 망가져서 고치면 되는데 이거 갖고 막 어떡해 속상해 괴로워.
3: 흉내내는 거야. 조롱하듯이 저렇게. 저렇게 조롱하듯이. 어떡해 속상해. 어떻게 누가 그랬어?
1: 누나가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3: 아, 그리고 진짜 이게 좀 이제 오래 사셨잖아요. 한 뭐 10년 정도 사시면 그 코드를 막 암호 분석하듯 해독해 놓는 나만의 해독기를 돌려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통역기를 셀프로 장착해야 돼요.
1: 해야죠. 자, 여러분. 아내분은 공감을 원하는 F형 인간이고요. 남편분은 문제 해결 우선인 T형 인간인데 이게 F는 감정형, T 사고형 이렇게 나온대요. 자, 오늘 누구 잘못이다라기보다는 맞아. 문제 해결 방식

0: 걸까요?
1: 10cm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티 얘기 나올 때마다 이 노래를 꺼내드는 이유가 티라미수 케이크예요.
0: 제목이.
1: 예. 네. 네, 계속 빨리 들으면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0: 티라미수 케이크.
1: 10cm의 노래입니다. 네.

0: 자, 배우자가 감정형이냐 또는 사고형이냐 한번 알아볼게요. 9933님. 아, 저는 와이프가 T예요. 내가 넘어져서 아프다라면
1: 피나? 뼈 보여?
0: 아니 그게 아니라
1: 아니 됐어.
0: 나 아프... 어?
1: 뼈 보이는 거 아니
0: 뼈가 보이진 않지만 피가 좀
1: 고, 밴드 고여... 붙여.
0: 어?
1: 밴드 붙이라고. 소독하고.
0: 아, 알았다.
1: 나갔다 올게.
0: 누렁이라 얘기하지.
1: 아니 그 답을 준 거잖아. 답을 드린 거예요.
0: 누가 답 달래?
1: 4, 5, 6,
0: 당신 이효선 교수야?
2: 뭐?
0: 답 달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1: 6274님이요. 네. 제 남편은 감성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차 타고 가다가 아 하늘이 높고 너무 예쁘다 이러면요.
0: 하늘이 높지 낮겠냐?
1: 내려. 어? 내리라고. 감정 없는 AI 같아요. AI가 감정이 얼마나 있는데요.
0: 아 교수님 나, 네. 많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못 맞출까요? 왜?
2: 그렇죠. 뭐 아파 그럼 병원 가.
0: 아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1: 피곤해서 그렇지 뭐.
0: 아니 하늘 뜨는데 높고 예쁘다면 그러게 하면 되는데.
2: 근데 정서가 약간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호르몬의 문제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0: 그러니까.
2: 그래서 따뜻하고 온도 있게 살아갈 때 그리고 옥시토신 같이 이렇게 만졌을 때 나오는 이런 호르몬이 여성이 조금 더 분비력이 좋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많이 비벼줘야 돼.
0: 아. 네,
2: 많이 비벼줘야 그래서 아 이제 따뜻하구나 아하. 이 정도 느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일종의 뭐랄까 문신 같은 걸 해야 돼요. 모든 문장 앞에 괜찮아?

0: 이렇게 물어보는
1: 거. 가르쳐야 되는군요.
0: 그렇죠. 아. 근데 가르쳐도 잘 안 되니까.
2: 네, 맞아요.
0: 제가 볼 때는 이제 최면을 걸든지 아니면은 이제 문신을 이제 나만의 마음의 문신으로 그렇죠. 마음의 문신. 그러면
2: 감성 타투.
0: 좋다.
1: 근데 그것도 훈련하면 다 돼요. 군대에서 툭 치면 이병 문천시 이걸 훈련시키거든요. 하면 돼요.
2: 근데 빈정 이상하는 건 뭐냐면 네. 그렇게 군대에서처럼 여보다 예뻐 예뻐.
1: 아 그렇구나. 영혼 없는 게 또 문제군요.
2: 네, 내추럴하게 뽑아내야 되는데 누가 진짜 뾰족한 거 들고 옆에서 협박한 것처럼.
1: 아, 그것도 문제군요. 네.
2: 문갑수님, 아 이건 진짜 빈정상할 것 같아요.
1: 왜요?
2: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면 네가 무언가 잘못 말을 했으니까 그랬겠지라고 합니다. 아유 됐어 됐어. 한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살아요.
1: 아 우리 갑순느님 속상하시겠다.
2: 진짜 이건 정말.
0: 내 편 개념이잖아.
2: 아 그러니까.
0: 아니 그래도 옆에 있을 때 네. 잘못했어가 아니고 아 속상했다. 그냥 끝에만 따라해주면 되잖아. 속상했어? 이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1: 아 여쭤하지 마 나한테 뭐라 그랬다니까.
2: 당신이 뭔가 좀 실수를 했겠지. 그분이 괜히 그럴 뿐은 아니잖아.
1: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무슨 사건을 쳤다니까.
2: 이런 식으로 짜증나게 얘기했으니까 그분이 그랬겠지. 그분은 이성적인 분이라 그런 식으로 실수 안 할 뿐이야.
1: 넌 오늘 국물 덥다 너는.
2: 아까 비슷한 상황을 걸고 얘기했는데 문천식 씨 애드립이 아 진짜 오래 살까 봐 겁난다.
1: 아니 할 말 다 하는 남편은 스트레스도 없어요. 네.
0: 아니 뭐 할 말 다 하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스트레스.
1: 눈치를 안 보니까.
2: 그 5283님 우리 남편은 아프다고 하면 안 쳐다봐요. 이건 T도 아니고 F도 아닌 P형입니다. 회피형.
1: 그래서 회피형도 많죠.
0: 회피형, 도피형 많죠.
1: 너무 싫어 회피도.
0: 이러다가 쌍피예요.
2: 그러네.
0: 전화 가서 쌍코피.
2: 진짜 싫어.
0: 정말 이러면 안 되죠. 아플 때는 쳐다봐야죠.
1: 맞아요. 네.
0: 다른 땐 안 봐도 아플 땐 쳐다본다. 이런 이제 삶의 일종의 관계 원칙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아플 때 안 쳐다보면 이제 영원히 안 보게 되죠.
2: 그러니까 사랑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의리라도 있어라.
0: 그러니까.
2: 정말 네. 의리라도.
0: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2: 그죠?
0: 우리가 사랑 부부끼리 사랑 안 해도 된다. 네. 의리를 산다 그러죠. 네. 의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2: 그러니까.
0: 사랑은 늘 변하는 것이지만 네. 의리는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온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부부가 의리이길 바래요.
2: 맞아. 의리가 좀 더 무게감이 있긴 해요.
0: 저희 부부 의리예요.
1: 필요합니다.
2: 네. 왜냐하면 이 시대를 함께 헤쳐나간 동지잖아요. 동지.
0: 그럼요. 동지에.
1: 가끔 남편분들 중에 아내분이 아 넘어져. 아 그러면 어이구 어이구 안 다친 거 아니야? 이런.
2: 그렇게 예를 드는 척하면서 본인의 욕구를 다 풀지 마라.
1: 걸렸네. 정선희 씨는 날 너무 잘하나.
2: 우리 반짝반짝 빛나 지금. 네. 4922님 사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0: 대문자 T인 남편은 여행 스케줄을 엑셀로 정리해서 여행사표처럼 프린트해요. 전 발길 닿는 의식의 흐름으로 여행 가고픈데 언제쯤 가볼까요?
2: 제 친구 남편이 딱 이래요. 엑셀로 정리해 와요.
0: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인간 내비게이션.
2: 네, 초단위로.
0: 그렇죠. 옛날에 제가 제 남편이랑 이제 초반에 네. 이제 같이 여행을 다니잖아요. 제 남편은 머릿속에 딱 그림이 있어. 여기서 딴 길로 가면 그때부터 고민이 많아지는.
2: 아하.
0: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솔루션을 또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아하. 때문에 저는 뭐 발길 닿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가는 곳으로.
2: 저도요.
0: 바람이 갑자기 방향이 바뀌잖아. 그것도 가.
2: 가야지. 네. 그게 여행이지.
0: 그럼요. 인생이 그래야죠. 코스모스가 흔들린다. 나도 흔들려. 이렇게 가야죠.
2: 너무 좋다. 너무 좋아.
0: 같이 여행 가야 돼.
2: 여행 같이 가면 진짜 아무데도 못 가겠다. 계속.
0: 두른 언덕에.
2: 유성 교수님이랑 나랑 같은 산만 돌 것 같아.
0: 아, 그럴 수 있어요.
2: 교수님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1: 두 분하고 못 가겠네요. 아니 오후에 예약해놓은 게 있는데 자꾸 절로 가자고 그러면 안 되죠.
2: 제껴!
1: 아, 뭘 제껴. 아 진짜. 교수님 하나 소개해주세요.
0: 네, 1269님께서 저는 T, 아내는 F. 자, 아내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생기는 속상한 일들을 항상 제게 털어놓습니다. 들어보면 근 20년째 비슷한 문제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면으로 해결하면 반복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저도 받아주는 척 하긴 하는데 감정 쓰레기통이 된 느낌이 듭니다. 답답해요.
2: 그렇겠네 진짜.
1: 그런데 반복되니까.
0: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하필 또 교회에서 생긴 문제인데 아니 우리 주님께 좀 기도하셔야 되지 않나.
2: 그러니까. 아유.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나 이제 뭐 절이나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집단에서 일어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모인 곳인데.
1: 다 있죠. 예,
2: 근데 어디나. 옆에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믿음 생활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저럴 거면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0: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 아내가 교회를 다녀. 그런데 밖에 교회 가서 너무 우아한 척을 하고 밖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아한 위선자다.
2: 그래서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0: 이게 어떤 종교 집단이든지 간에 다 집합체잖아요.
1: 맞아요.
0: 집합체면 이 안이 사실은 종교라는 이 일종의 가면이랄까요? 아니면 이런 방패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안쪽이 조금 더 관계에 있어서 곱는 경우들도 있어요.
2: 그렇겠네요.
0: 이게 참 아쉬운 지점인데 맞아요. 또 그렇지 않고 또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1: 그럼요.
0: 아쉬운 점 있네요.
1: 맞아요. 아유, 어쨌든 감정 쓰레기통이란 말이 참 마음이 아프다.
2: 정반대 시비 있어요. 7844님.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같은 일이 반복되잖아? 그땐 당신을 돌아보는 거야. 하니까 남편이
1: 아 됐어!
2: 하면서 화를 벌어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럴 일이에요? 이게 내 잘못이냐고.
0: 아니 잘못은 아닌데 극티예요.
2: 그래요?
1: 그렇지.
2: 교수님도 별로야.
1: 그렇지.
0: 아니, 근데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 잘못하면은 외부 탓일 수 있어. 두 번은 우연일 수 있어. 세 번부터는 내 문제예요.
2: 아 맞아요.
0: 똑같은 문제가 진짜. 발생된다면 정말 나중에는 그 결론이 나로 귀결된다는 건 확실한데 굳이 그걸 아내가 얘기하니까 그 점이 좀 속상한 거죠.
1: 그렇네 진짜. 이게 각각 진짜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 방식이고 살아온 어떤 삶의 결이니까.
2: 그렇죠.
1: 자, 네. 우리 잠시 광고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0: 네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2: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시대.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신원에서 황원까지 부부 상담 최고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셔서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1: 예, 저희는 28년 차 50대 중반 부부입니다. 아내의 가장 큰 걱정은요, 아픈 처제와 손 아랫동서입니다. 처제는 20년 이상 몸에 이곳저곳이 아파서 힘든 상황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겪고 있는데요. 지금은 병원 치료도 잘 받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 대인기피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제 가정이 우리 아내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 아, 이 시간에 누구야?
4: 아유, 깼어. 미안.
3: 뭐, 처제야? 왜, 무슨 일 있대?
4: 아이고, 요즘 통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런지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진다네.
3: 아유, 그래.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걱정이네. 아유, 그렇다고 당신도 이렇게 못 자면 어떡해.
4: 아유, 난 괜찮아. 아유, 당신 잠만 깨웠다. 나 소파 나가서 잘게. 푹 자, 자자.
1: 처제가 심적으로 불안해질 때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수시로 언니에게,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카톡과 전화로 여러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새벽에 연락 오는 날도 다반사고, 1시간 전화 통화는 기본입니다. 전화가 오면 아내는 제가 걱정할까 봐서 그러는지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그 대신 한참을 통화하고 나오는데요. 아, 처제가 또 무슨 일 있대?
4: 아니, 몸은 계속 아픈데 뾰족한 방법도 없고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뭐 지도 답답한 거지.
1: 그래, 뭐 본인이 제일 괴롭겠지. 근데 여보, 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참 안쓰러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통화하고 처제 가정 진정시켜주는 거, 그 당신도 지치는 일이야.
4: 아유, 아니야. 뭐 나는 언니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연락 오면 얘기나 들어주고 뭐 가끔 위로해주고 잠시나마 뭐 안정시켜주는 거 뭐 그런 거지 뭐.
1: 저도 아내와 같은 마음으로 처제가 걱정되고 사정을 또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내는 백날 괜찮다고 하면서도 심적으로 괴로운지 통화가 끝나면 무척 피곤해하며 지쳐있고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요. 최근에는 무서운 꿈을 자주 꾸는지 잠꼬대까지 하더라고요. 옆에서 이런 아내를 바라보며 제가 도움을 주시는 방법이 없으니까 더 속상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내가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고민고민하다가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제를 챙기느라고 에너지 다 뺏기는 아내분 걱정되신다고 오늘 남편분이 상담 요청하셨는데, 근데 남편분이 되게 착한 분 같아요.
4: 그렇죠. 착하시고 언니도 너무 착하시고
1: 부부가 다 선하신 것 같아요.
4: 근데 이게 사실 좋은 얘기도 하루 이틀이죠. 근데 이게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게 영혼이 갉아먹혀지는 느낌이거든요.
5: 소진이 되죠.
1: 그렇죠.
5: 근데 이제 이 처제라고 하는데 네. 이 아내의 동생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그냥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꽤나 증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상이 지금 언니한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 안 되는데.
5: 좀 조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1: 이 사연자분 남편분이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교수님. 네. 한번 만나볼게요.
2: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편의상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6: 예, 예.
2: 네, 김정희님. 아이고, 예, 근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 이호선 교수님과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바로 들어갈게요.
6: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5: 네, 정희님 안녕하세요.
6: 예, 너무 걱정이 돼서 사실은 이제 소식을 이렇게 올렸는데 방송이 될지는 잘 몰랐는데 아무튼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1: 형님, 궁금한 게 그 아내분이 너무너무 걱정되세요?
6: 그렇죠. 너무너무 걱정이 되죠.
5: 근데 지금 보니까 처제가 아픈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6: 예, 예.
5: 처제는 어디가 아픈 건가요?
6: 웬만한 건 다 아픈 것 같아요. 위도 아프고,
5: 네.
6: 눈도 안 좋고,
5: 네.
6: 허리도 아프고, 뭐, 뇌도 좀 안 좋다고 하고, 아무튼 안 좋은 데가 뭐 한 10군데는 되는 것 같아요.
5: 10군데.
1: 그래요?
6: 예, 예.
5: 그러면 진단을 어떤 정확하게 받은 것들이 있는 건가요?
6: 그러죠. 병원에 이제 다녔었고 네네. 계속 치료를 받고 하는데 이제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니까 네네. 이제 병원도 잘 안 가려고 하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집사람이 겨우 설득해가지고 네. 이제 병원에도 다시 다닌 것 같거든요.
5: 지금 말씀하시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말씀하셨던 위장이나 뇌나 허리 네. 이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6: 그렇죠.
5: 정신과도 예. 혹시 간 적이 있나요?
6: 아 그게 네. 예전에 한번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썩 유쾌한 그런 경험이 없었나 봐요. 아. 좀 안 좋은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집사람이 계속 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설득이 잘 안 됩니다.
5: 아, 그런 상태군요. 지금 네. 이 처제가 지금 아픈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6: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 저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처제의 상태가 지금 우리 집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처제가 네.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인가요?
6: 예, 결혼을 했어요.
5: 혹시 지금 남편도 있고요?
6: 예, 남편도 있고요.
5: 애들은요?
6: 아이를 못 가졌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네. 이 증상이 발견이 돼가지고 네네.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5: 네.
6: 좀 괜찮아지면은 네. 아이를 가져야 되겠지 했는데 결국은 계속 상태가 호전이 안 돼서 아이를 갖지를 못하고 이제 두 부분만 살고 있죠.
5: 네 지금 이 처제의 가정 특별히 처제의 건강 상태가 우리 집에 지속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 지금 남편이 볼 때는 이 아내 상태가 어떠신 것 같아요?
6: 현재는 그래도 좀 견디고는 있는 것 같아요.
5: 네.
6: 견디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네네. 가장 문제는 처제가 가끔가다 죽고 싶다고 하니까.
5: 아하. 죽고 싶다고요?
6: 이제 삶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불행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그 부분을 또 안정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5: 네.
6: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뭐 몇 시간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은 그런 날은 거의 한 3, 4일은 거의 몸져 누워 있거든요.
5: 안에도요?
6: 예, 예.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좀 안정시키고 하면서 하는데도 좀 힘들어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네. 이런 상태가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네. 처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의지를 막 이 정도로까지는 안 했는데 어떤 계기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5: 네.
6: 한 1년 전부터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의지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네. 집사람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5: 네.
6: 이제 그 걱정이 돼서 사실은 제가 사연을 올린 것
2: 같습니다. 이미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5: 네. 일단 우리 정인님 사연 잘 주셨어요. 일단 정말 주의 깊게 잘 관찰하고 계시고 처제의 상태도 또 아내의 상태도 이렇게 큰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주 자세히 오랫동안 지켜보신 것 같아서 사랑도 크지만 관찰력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2: 진짜.
5: 네. 관련해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6: 네네.
5: 지금 보면 아내의 경우에는 장녀잖아요.
6: 네네.
5: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생에 대해서 모종의 과잉 책임감 같은 걸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6: 예.
5: 그런데다가 지금 소진도 꽤 많이 진행이 됐는데 제일 제가 우려가 되는 건 감정 전염이에요.
6: 예.
5: 처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몸 상태도 안 좋지만 대인기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울에다가 무기력에다가 제가 지금 잠깐 들었던 말씀 중에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죽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위로를 하죠. 그게 하루 이틀 1개월 2개월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면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죽고 싶어요.
2: 아 그러니까.
5: 그래서 지금 우리 처제에 대한 문제가 물론 해결이 돼야지만 내 아내도 안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이어서 지금은 이 처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아내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듣기 때문에 이 아내도 함께 거의 영혼의 순장처럼 그렇게 같이 이런 우울의 마음과 죽음에 대한 심정이 그 같은 심장으로 아마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동생은 말입니다. 그 지금 손아래 똥서 그러니까 처제의 남편 그 손아래 똥서하고 혹시 우리 정희님하고도 소통을 하시나요?
6: 네, 하고 있습니다. 예.
5: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 손아래 똥서에게 아내 데리고 지금 병원 가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가 되나요?
6: 얘기를 하죠. 얘기를 네. 하는데
5: 네.
6: 그 처제가
5: 네.
6: 왕강이 거부해서
5: 왕강이
6: 거부해서 네. 손아래 동서가
5: 네네.
6: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쩔쩔매고 있군요.
6: 그런데 예, 예.
5: 이러다가 정말 처제 잃어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몸 중에 어디 아픈 데가 있잖아요.
6: 네네.
5: 그러면 요거를 빌미로 해서 작은 병원이라도 입원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 작은 병원에서 이 다른 의사, 다른 과 의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0: 예.
5: 일단 다른 환경에서 다른 과 의사, 다른 과의 간호사라도 만나죠. 지금 현재 집 안에서 완벽하게 일종의 우울의 이 저수지 속에 이 집은 아마 잠겨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집은 손아래 동서랑 같이 얘기 나누셔가지고요. 다른 명목으로 그 처제를 살짝이라도 입원을 시켜서 집이라고 하는 죽고 싶은 이 현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그 집 얘기고요. 우리 정희님 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내도 심각한 우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왜 비행기 타보셨죠?
6: 네네.
5: 네. 비행기를 타면 어떤 방송이 나오냐면 이륙을 할 때 우리가 위급 상황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다. 그런데 네. 이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을 때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될 사람을 씌워줘라. 이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6: 예예.
5: 이렇게 해야지 둘 다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은 처제를 돌볼 때가 아니고요. 일단 아내가 이 우울의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요.
6: 예.
5: 아내의 상태도 이미 제가 볼 땐 꽤 우울증 중에서도 중증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통화가 몇 시간씩 이어지고 굉장히 피곤해하고 지쳐하고 울기도 하고 잠꼬대도 한대요. 이거는 이 스트레스 반응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절망하실 필요 없는 게 너무 좋은 시점에 전화 주셨어요.
7: 맞아.
5: 만일 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이 1년이 아니라 이 똑같은 1년이 여러 번 반복되는 시점 5년, 6년이 지나서 아내에게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왔다면 또 혹시 그 사이에 처제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 좋은 시점에 연락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건 물론 처제를 살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처제는 둘째 문제고요. 지금 아내부터 예. 살려야 돼요.
6: 예, 예.
5: 아내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내는 지금 당신 얼마나 힘들어. 아유 내가 당신 보니까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에서 끝내면 안 돼요. 이 정도면 예. 아내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 먹으면서 이거는 약을 먹으면서 물론 정신과 선생님들께서 정말 좋은 상담을 해주시지만 제가 볼 때는 따박따박 아내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0: 예.
5: 아내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생을 살리기 위한 상담을 시작해보자.
6: 네.
5: 아마 직접 내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면 아내는 그럴 거예요. 지금 내 동생도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이렇게 견디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가 상담받느냐 이럴 수 있고 동생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거부를 하는 것처럼 그 언니인 아내도 그렇게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말씀하셔야 돼요. 상담부터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호선 교수가 그러는데 지금은 동생을 살리기 위한 상담을 언니가 먼저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
6: 아, 네.
5: 그래야 동생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
6: 아, 네.
5: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실제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먼저 아내에게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6: 아, 저하고 같이?
5: 네네, 그럼요. 혼자 가라 그러면 아내도 두려워요. 그리고 아, 예. 이 상담실 가는 생각보다 이 마음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아요.
6: 아, 예.
5: 네, 쉽지가 않지만 혹시 아내가 가겠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데요. 먼저 네. 여보, 내가 보니까 당신의 우울한 마음이 들고 좀 안쓰러워서 그런지 나도 약간 이상한 꿈을 꾸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예. 우리 같이 몇 번이라도 우리 처제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를 한번 상담받아보자.
6: 예.
5: 이렇게 같이 부부 상담을 신청하시는데 물론 주변에 알고 계신 상담소 가시면 좋지만 가족센터 가셔도 돼요.
0: 예.
5: 가족센터. 그런데 요 문제는 조금 더 지금 처제가 가지고 있는 자살 사고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 이제
6: 정신건강복지센터.
5: 그렇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에 다 있고요.
0: 네.
5: 이게
0: 예.
5: 코로나 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6: 예.
5: 거기는 또 정신과 선생님이 계시고요. 만일 네. 그곳에서 그 장소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면 근처에 보건소를 통해서 연계를 받으셔도 돼요. 근데 예. 전 가능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셨으면 좋겠고요.
0: 네.
5: 부부가 같이 가시면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내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의 아내 상태에서는 동생 그 처제의 이 우울감과 이 거대한 무기력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걸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언니가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 힘이 나야 그리고 에너지를 좀 받아야 그리고 이 소생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동생과 함께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0: 예.
5: 동생도 힘을 내거든요.
0: 네.
5: 얼마나 힘들었어. 언니가 보니까 너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라 동생아. 지금은 아내가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한 언니의 일어서는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요. 그걸 네. 받으시면서 동생에게 내가 이렇게 상담 받아보니 참 괜찮더라 혹은 난 네. 이런 면에서 참 좋았어 라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여지를 갖도록 하시고요. 요는 네. 일단 제일 먼저 아내부터 상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6: 네.
5: 두 번째 처제는 말입니다.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일반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6: 네.
5: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아래 동서에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죽고 싶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직접적인 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는
0: 예.
5: 이거 네. 강제 입원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살려요.
6: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나요? 본인이 거부하는데?
5: 이거는 본인이 거부하면 요새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네. 병원에 가라도 안 가. 그런데 위험 상황 점점 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죽겠다는 얘기를 만약에 한두 번 한다. 그럴 때는 사실 그 남편이 이 시점에 네. 아예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경찰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이렇게 되면 아내도 그 심각성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 경찰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경찰이 119 연락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6: 네.
5: 그러면 일단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6: 네.
5: 위기의 상황은 그렇게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6: 네.
5: 이 여동생이 지금 언제까지 이미 크다 못해 늙어가는 처제일 거예요. 그죠?
6: 예, 그렇습니다.
5: 그래서 언제까지 이 다 크고 크다 못해 늙어간 여동생을 그렇게 업어 키울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 손아래 동서인 남편도 상당 부분 함께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전적인 정서적 책임을 언니가 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러다가 혹시 동생 큰일 나잖아요. 언니 같이 무너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거 처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아내 먼저 안정화 작업을 거치도록 하자라고 네. 꽁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 아이고야, 진짜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 저희도 중간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0: 맞아요. 좀 놀랐어요.
2: 예, 황망했는데 지금 예, 상담 받아 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금 뭔가 방향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6: 예, 방향이 조금 보이고요.
2: 다행이네요.
6: 마음이 그냥 눈물이 날라 그래서.
2: 네. 그래도 이 집은 정말 되게 어머 다행이다 싶은 지점이 네. 이렇게 모든 거를 자세히 관찰하고 면밀히 살피는 형부가 있으니까 진짜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0: 자매간의 같아요. 사랑도 있고 이 부부간의 사랑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5: 너무 훌륭한 집안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훌륭한 집안의 색깔이 바뀌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색깔. 다른 네. 색이 침투하지 못하게 반드시 미리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6: 네네.
0: 네, 형님 용기 내셔야 됩니다.
6: 네,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네, 아, 충분히 저는 해내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네. 이렇게 의지가
5: 정말 네.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 예, 감사합니다.
2: 네, 저희도 모두
6: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2: 네, 저희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6: 예, 화이팅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고맙습니다.
0: 저희가
6: 감사합니다.
0: 네, 유승물 처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자, 네. 아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저희가 아쉽지만 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한인제약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6: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8: 해 흔들길 지났네. 흔들이죠 올 지났네. 좋구나 좋구나.
9: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남 창녕에서 한 어르신이 부른 흔들개 타령입니다.
8: 찾기가 난감 금은범에니 물 일꾼인 찾기가 난감.
9: 앉아서 몸을 좌우로 흔들흔들하면서 심심풀이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0: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11: 2033님께서 제 아내도 친정어머니 때문에 사연자분과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전화가 100통 정도 아내에게 와요.
12: 아우 어떡해.
11: 내가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모님 혼자시거든요.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12: 아, 아이고야. 이 장모님께서 연애를 시작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장모님 혼자 심심해서 그래요.
11: 아, 그래요?
12: 이게 심심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11: 너무 했네 진짜.
12: 오히려 장모님 모시고 몇 번이라도 같이 네. 복지관 가셔가지고요. 네. 그 복지관에서 다른 분들과 친분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13: 그러니까
12: 것
13: 그게
12: 같아요.
13: 그게 네.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대를 유기하는 행위도 아닌데 묘하게 최면에 걸린 듯이 그럼요.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부디 그 거리감을 아름답게 잘 형성하셔서 네.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12: 영리적 공생이 아니라 건강한 공생을 해야죠.
13: 그렇죠.
11: 네. 오늘 사연자분 괜찮을까요?
12: 전 사연자분 괜찮을 것 같아요. 희망을 읽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분이 굉장히 면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면밀함으로 이 가족을 다시 살려낼 것 같습니다.
13: 아, 네. 마음이 건강하신 분이에요.
11: 맞아요. 맞아요. 네. 네.
13: 자, 좋은 결과 기다리면서 저희가 지라 씨가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11: 아, 오늘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13: 아유, 진짜 영혼을 다 담아내셨네. 네. 또 엘리베이터에서 이상수 씨 만났으면 좋겠다.

0: 받으시죠.
1: 네, 그죠?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다음 주에 뵐게요. 네,
1: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0: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국민 배당금지 제안에 대해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빼앗아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측문은 정직하게 세금 내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 과실은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으로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민 배당금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진에어가 신규 입사 예정자들 입사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상반기 승무원 합격자 약 100명 가운데 아직 입사하지 않은 50명의 교육 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했습니다. 진에어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입사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며 채용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의회 고위 인사가 미국의 공격 체계 가능성에 우라늄을 핵무기급으로 고농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브라힘 레자이 의원은 현지 시간 12일 공격이 재개될 경우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이란에 들어가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약 440kg의 60%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고 90% 농축 우라늄은 즉시 무기화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토론 회피 공세에 본인 과거 말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후보는 한 방송에 출연해 불과 한 달 전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들이 토론회를 열자 했더니 토론회만 능사가 아니라며 토론을 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은 정원호 후보를 향해 서울 현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피해 도망다니는 양심불량이라며 토론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일정, 형식, 장소 등 모든 것을 정 후보가 결정해도 좋다면서 불안하고 두려우면 김어준 유튜브라도 제안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전 10시 13분 주황산 주봉 근처 등산로에서 400여 미터 벗어난 산비탈 쪽에서 수색 경찰견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부산 15도 등 12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4: 대문자 알파벳 B를 날렸으면 숫자 13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알파벳이 보이면 맛 좋은 주스를 마시고 숫자가 나오면 맛없는 건강 주스를 드세요. 그랬더니 B처럼 보이기도 하고 13처럼 보이기도 하는 글자를 대부분 B라고 했죠. 이번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정반대로 말해봤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맛난 주스, 알파벳이면 투박한 주스. 그랬더니 이번엔 거의 다 13이 보였어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사람은 그렇답니다.
5: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요즘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의 진짜 로컬 코스로 떠오른 곳이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쇼핑몰도 유명 관광지도 아니고요. 바로 골목 안의 작은 전통시장, 그 중에서도 방앗간이래요. 갓볶은 깨를 바로 짜낸 참기름 한 병을 사기 위해서 문 열기 전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 풍경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향이 다르다, 한 번 맛보면 돌아갈 수가 없다는 후기가 SNS를 타고 퍼지면서 이제는 하루 수백 명의 관광객이 시장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정겨운 시장 골목을 가득 메운 고소한 냄새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통하는 건 아니었나 봐요. 5월 12일 화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한국 음식의 맛과 향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방울, 그게 바로 참기름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기름 못 참지 하는 순간 있으시잖아요. 하나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놓고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톡톡 울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전기를 더 생산하는 대신 소비를 줄여서 전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발전소 전략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와 산업체 등 140여 곳의 노후 설비 효율화 시스템으로 교체를 해봤는데 연간 3만 6천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도 에너지 낭비를 막아서 전력 부족에 대응하는 방식이 에너지 위기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울산 중구 성남동 옛 중부소방서 부지에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이 추진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총 410억 원이 투입돼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이 되고요. 현재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 중에 착공해서 2029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자, 퇴근길 톡톡 오늘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수의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먹냥 상담실. 오늘은 고양이 전문가 김지연 원장님과 함께하고요.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로의 시간여행에서는 가족의 가정의 달이잖아요. 호적의 역사를 다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우를 뒤흔들지니.
4: 열혈 강우 온라인.
6: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이제야 열혈강호 온라인.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8: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9: 기대세요.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7: 저축은행.
1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시각이 6시 9분 37초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참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최근 프랑스 파리의 한 박물관에서 유럽 최초로 우리나라 고대 왕국만을 집중 조명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어요. 전시에는 화려한 금관과 황금 보검, 유리잔 등 국보와 보물급 유물 300여 점이 소개되는데요. 특히 이 왕국은 1500여 년 전 이미 중아시아와 유럽, 중국과 일본을 잇는 국제교류의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덤에서 출토된 유리잔은 로마와 서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고 황금 보검은 프랑스에서 발견된 고대 보검과도 닮은 형태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어요. 황금의 나라라는 별칭으로도 불렸고요.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찬란한 문화와 불교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오늘날 경주를 중심으로 수많은 문화유산을 남긴 우리의 고대 왕국 어디일까요? 1번 신라, 2번 로마.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타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산

0: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1: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순간을 더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한 먹냥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한 다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동, 생활에 대한 궁금증들 풀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2848 혹은 울산 MBC 홈페이지 퇴근길 톡톡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주제는 고양이 외부 기생충입니다. 고양이 전문가 김지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흔히 우리가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은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잖아요.
2: 네.
1: 그래서 외부 기생충 감염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렇게 외부 기생충 감염으로 병원을 찾는 고양이들이 좀 있습니까?
2: 네, 외부 기생충으로 병원을 찾는 고양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화기 기생충이나 귀진드기, 심장사상충 등이 주로 내원하는 외부 기생충 사례입니다.
1: 소화기 기생충이라는 건 뭐예요?
2: 우리 회충이나 원충, 소화기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이 있고, 네, 귀에 기생하는 기생충, 귀진드기, 그다음에 피부에 기생하는 벼룩이나 네. 진드기 등이 있습니다.
1: 이게 네. 그러면 실내 고양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걸까요?
2: 보통 가장 흔한 통로는 사실 보호자님을 통한 간접 유입입니다. 산책이나 외출 후에 옷이나 신발, 가방 등에 외부 기생충이나 이 알이 붙어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모기에 물릴 경우 심장사상충 같은 질환이 이제 옮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오염된 물이나 빗물, 뭐 음식을 통한 소화기 기생충 전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예. 모기, 집안에 있는 모기로도 심장사상충이 네. 걸릴 수 있는 거군요. 오,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떤 특징이랄까요? 좀 하나씩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2: 가장 흔히 발견되는 외부 기생충은 귀진드기 감염증입니다.
1: 예?
2: 귀진드기 감염증은 귀 안에 기생하면서 아주 심한 가려움과 검은 귀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특히 구조된 어린 고양이에서 많이 발견되고, 다묘 가정의 경우 서로 옮아가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벼룩으로 인해 심한 가려움증이나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 일부 야외 생활이나 실내 생활을 병행하는 고양이의 경우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1: 네, 귀진드기. 아니 보통 야외에서 구조해온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네. 귀 안이 시꺼머면 네. 그냥 때가 많이 탔나 보다, 먼지가 많이 네. 묻었나 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기생충일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2: 굉장히 많습니다. 네.
1: 만약에 그러면 이 중에서도 네.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기생충도 있습니까?
2: 벼룩이나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피부 접촉을 통해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내부 기생충 중에서 일부는 이제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장내 기생충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반려동물의 정기적인 기생충 예방약 사용과 또 위생관리만 잘해주셔도 충분히 예방은 가능합니다.
1: 네. 그러면은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 고양이가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2: 벼룩이나 진드기에 감염이 되면 몸을 과하게 끓고 특정 부위를 핥고 털을 물어뜯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
1: 네.
2: 피부에 붉은 딱지나 발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귀진드기 같은 경우 귀를 자주 끌거나 머리를 흔들고 검은 귀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소화기 기생충은 설사나 구토, 체중 감소, 식욕 부진과 같은 소화기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게 되고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 천식과 유사한 기침 증상을 보이고 또 호흡가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예. 이게 그러면은 단순한 피부 질환 뭐 알레르기도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었잖아요. 네, 네. 그런 피부 증상과 기생충 감염을 좀 보호자 입장에서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2: 사실 집에서 완전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0: 같은 경우에 머리를 지속적으로 털고 귀 입구에 검은 기지가 많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1: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는 집이라면 아무래도 감염이 쫙될 수가 있으니까 위험할 텐데요. 특별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관리할 때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담요 가정은 한 마리에서 시작된 기생충 감염이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벼룩이나 귀진드기는 고양이들끼리 접촉하는 과정에서 쉽게 전파될 수 있어서 한 마리가 발견이 되면 이미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도 다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새 고양이를 입양할 때는 바로 합사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기생충 검사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화장실이나 방석, 숨숨집 같은 생활 환경도 함께 청결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없어 보여도 동시에 정기적으로 예방약을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 예, 예방약.
0: 네.
1: 이게 그러면은 강아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목덜미에 뭐 바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먹이는 걸로 구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0: 네.
1: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0: 고양이도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심장사상충만 되는 제제, 또 외부 기생충만 되는 제제, 내부 기생충만 되는 제제들이 이제 다 다르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심장사상충, 외부 기생충, 내부 기생충 예방을 동시에 가능한 제품들이 나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한번 예방약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권장이 되는데, 다만 고양이의 나이, 생활 환경, 동거 동물 여부에 따라서 적절한 예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아이 생활 패턴에 맞춰서 수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 후에 예방 계획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나이가 많으면 좀 자주 하는 것도 몸에 안 좋아요?
0: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
1: 예. 그러면은 만약에 뭐 화장실에서 기생충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좀귀 쪽을 많이 긁는다든지 해서 이게 있나 보다 하고 보호자가 인지했을 때 집에서 처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0: 사실 보호자님께서 가장 이제 흔히 발견해서 오시는 거는 진드기 같은 것들이 이제 쉽게 육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게 집에서 외부 기생충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부 기생충 진드기를 억지로 떼거나 뭐 하는 과정 중에 입부분이 피부에 남거나 피부 손상을 생기는 경우도 있고,
1: 네.
0: 간혹 잘못된 민간요법을 사용했다가 피부염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의심되거나 실제로 발견이 됐다면 우선 병원에서 정확히 이 기생충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받고 그에 맞는 구충제나 치료를 받는 것이 이제 가장 안전합니다.
1: 민간요법은 뭐가 있어요?
0: 약욕을 하신다거나, 네.
1: 그럴 수 있네요, 진짜.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또 재감염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도 쓰이실 텐데요. 실내 환경 관리법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0: 가려움이 심해서 계속 긁거나 상처가 생기는 경우, 또 귀를 심하게 흔들거나 피부염증이 보이는 경우에는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아주 어린 고양이나 노령묘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 감염이 빈혈이나 탈수와 같은 전신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침구나 담요, 화장실은 주기적으로 세탁을 하고, 화장실 모래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전체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담요 가정이 함께 생활하는 아이라면 이 예방 제제를 동시에 예방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예방약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해진 주기에 맞춰서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1: 이게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병원 한번 가는 것도 진짜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그 구충약들을 병원에서 그냥 처방받아 와서 보호자가 직접 발라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반드시 데려가야만 하는 건가요?
0: 보통은 한번 정도 내원하셔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바르는 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1: 네.
0: 병원에서 한꺼번에 이제 한 3개월치 정도를 미리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의 건강 상태 확인이 된다면 3개월치 정도는 한꺼번에 받아가시는 보호자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의 외부 기생충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양이 전문가 김지현 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3: 한 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4: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5: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 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6: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7: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8: 97.5.
9: 네, 지금 시각이 6시 24분 44초 막 지났습니다. 8343번님께서 고양이 관련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고양이와 관련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오늘 퀴즈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최근 프랑스 파리의 한 박물관에서 유럽 최초로 우리나라 고대 왕국만을 집중 조명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화려한 금관과 황금 보검, 유리잔, 국보와 보물급 유물 300여 점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왕국은 1500여 년 전 이미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국과 일본을 잇는 국제교류의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덤에서 출토된 유리잔은 로마와 서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고 황금 보검은 프랑스에서 발견된 고대 보검과도 닮은 형태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어요. 황금의 나라라는 별칭으로도 불렸고요. 천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찬란한 문화와 불교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오늘날 경주를 중심으로 수많은 문화유산을 남긴 우리 고대 왕국 어디일까요? 1번 신라, 2번 로마. 정답을 샵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지역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방로의 시간여행 시작하고요. 남선영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과 어울리는 키워드로 계속 이어가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까지 결혼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고 네. 오늘은 가족을 이어주는 호적을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나 하나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어서 짚고 갈 텐데 지금은 호주제, 호적제도는 폐지가 됐고요. 2008년 1월 1일부로 정리 가 됐고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제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0: 아, 우리가 흔히 그냥 호적호적 하던 거는 일단 제도 자체는 폐지가 된 거군요.
1: 네, 맞아요.
0: 두 제도의 차이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1: 예전에는 남성인 호주 한 사람 아래 온 가족을 묶어서 관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평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고 또 서류 한 장에 온갖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되니까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립된 형태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갖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만 골라댈 수 있고 나를 기준으로 뽑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은 호적의 역사지만 국가가 대체 언제부터 가족을 법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나. 맞습니다. 이걸 주제로 내 뿌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0: 예전에 그러면 호적 하면은 그 남성 중심으로 짝짝짝짝 이렇게 기록이 된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요즘에는
1: 네.
0: 뭐 나를 중심으로 뭐 친부모 혹은 네. 외가 부모 뭐 이렇게 다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가정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눠지기도 하더라고요.
0: 그러면은 네. 우리가 말하는 법적인 가족의 개념은 언제 처음 생긴 거예요?
1: 그 호적이라는 단어가 고려시대에 생기고 정비가 됐다고 합니다.
0: 와, 꽤 오래됐네요.
1: 네, 그때부터 각 가구의 대표자랑 가족관계를 공문서에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0: 그럼 고려 이전에는 네. 신라시대, 뭐 백제시대 이럴 때는 가족 자체를 뭐 기록하는 기록 서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1: 아니요. 이름이 조금 달랐던 건데요. 삼국시대 특히 신라에서 인미, 인구나 가축이나 토지를 기록한 장적이라고 불리는 문서나 민정문서 같은 장부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왕 때 어떻게 처음 등장했다 이런 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국가가 가족 단위로 기록을 하고 관리해온 뿌리는 이미 천년도 전에 존재를 했다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0: 사실은 그냥 인간이 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족을 만난 뭐 만들고 이런 게 얘부터 조금 본능적이라 쳐요.
1: 네.
0: 그냥 살면 되잖아요.
1: 네.
0: 왜 기록으로 남길 생각을 했을까요?
1: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단순한데요. 국가가 국민을 쉽게 통솔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도 걷어야 하고요. 또 때 되면 나라도 지켜야 되니까 군대도 보내야 하고요. 그러려면 인구수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모든 개인을 일일이 상대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한 단위로 묶어서 집안 어른에게 관리 책임을 맡긴 거예요. 우리 집에 몇 명 삽니다. 이거를 대표자가 알릴 수 있도록 한 게 호적의 출발이었던 거죠.
0: 우리가 그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중앙집권적 뭐 이런 걸 네. 배운 것처럼
1: 맞아요.
0: 그렇게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이런 기록을 활용한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무리 대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꼼꼼하게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서 그걸 제도적으로 조금 더 단단하게 다듬었습니다. 조선의 법전 중에 경국대전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아예 규칙을 딱 못 박아뒀는데 그 핵심이 바로 3년마다 업데이트를 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식구들 인적사항을 적은 호구단자라는 거를 적게끔 했는데 이걸 나라에 대면은 국가는 그걸 바탕으로 3년마다 호적대장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정기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 진행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요. 이런 기틀을 마련한 왕이 조선의 9대왕 성종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사또들은 고을의 인구가 제대로 조사가 안 돼서 줄어들면 인사고과에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0: 그때도 그러면은 지역발전, 네. 지역의 인구수 이런 데 되게 예민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세금 내는 사람이고 군대 갈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또나 그 고을을 지키는 사람들도 열심히 호구단자를 내게끔 유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0: 말씀하셨듯이 세금이나 네. 군역에 관련된 거니까 도망을 간다거나 네. 거짓말하는 백성도 있거나 아예 없는 앤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지금도 사실 세금을 안 내서 이렇게 도망을 다니시는 분들의 소식도 있긴 한데 이게 도입을 한 게 오가작통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다섯 집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요. 서로 감시하고 돕게 만든 건데요. 이야. 여기서 한 집이라도 도망가면 옆집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동하는 것들을 누군가 보고 있는 거니까 인구 누락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조선 중기의 학자 율곡2가 처음 제안을 했고요. 영조 때 제대로 본격 시행됐습니다.
0: 아니, 율곡2 어진 분이신 줄 알았는데 약간 네. 이웃의 감시 역할을 네. 제안을 하셨다고요?
1: 같이 우와. 이렇게 보고 네.
0: 그러면은 조선시대 호적에는 어떤 내용까지 적혀 있었을까요?
1: 사실 아까 개인정보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네. 이름과 나이뿐만 아니라 신분, 가족관계, 노비 여부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지 어디로 이사갔는지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조선 후기 호적만 살펴봐도 당시 한 집안의 생활 모습이 어땠는지 오. 꽤 자세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0: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봐도 뭐 조상의 정보까지도 다 파악이 가능하겠네요.
1: 네. 당시 호적에는 사조라고 해서 조상님 할 때 조자거든요. 네? 부모,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외할아버지까지 총 네 분의 신상 정보를 같이 필수로 적어야 했다고 합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양반이다 주장을 하려면 조상님들도 번듯한 양반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양반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세금을 어떻게 낼지도 판단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의 기록을 대조해 보기 위해서 사조라는 것을 이렇게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0: 그러면 약간 족보?
1: 네.
0: 족보랑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1: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달라요. 족보 같은 경우에는 가문에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가족 홍보물과 조금 가까운 거다.
0: 아, 가족이 직접 스스로 네. 적은 거. 맞아요. 우리의 일을.
1: 우리의 뼈대가 이렇다. 족보. 네, 이게 족보고 호적은 국가가 너희 집안 신분이 이거니까 군대 가고 세금 내라. 이렇게 관리하던 행정감시용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 그러면은 미혼이었던 자녀가 네. 결혼하면요?
1: 이게 딸이 결혼하면 아버지 호적에서 출 이렇게 적힌다고 합니다. 이게 시집을
0: 그래서
1: 갔다.
0: 출가 외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군요.
1: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아예 삭제가 되고요. 남편 집안의 호적에 아예 처로해서 새롭게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바로 분가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경우에 그냥 호적 아래 그냥 동거 상태로 남아있고요. 예. 그 새로 형성된 부부는 그 아버지 밑에 처와 동거인으로 기재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뭔가 독립된 호를 다시 만들려면은 별도로 이렇게 분가를 해서 다시 한번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도. 네. 그리고 신분마다도 적히는 내용이 조금 달랐는데요. 양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조상이 어떤 관직을 지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적었다고 하면 네. 노비들은 누구 집 소유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이게 핵심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노비가 도망이라도 가면은 그 호적에 도망이라고 적어놓기도 했다고 해요.
0: 와, 그러면은 이게 한번 기록되면 네. 평생이 뭐예요? 그 후대에까지 주홍 글씨처럼 따라다니는 기록이 됐겠네요.
1: 맞아요. 그 조선시대 얘기하면 신분 얘기 진짜 많이 나오고 혈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정말 강력한 족쇄처럼 작용을 했는데요. 이게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시스템에 균열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 돈을 주고 양반 신분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호적과 실제 신분이 달라지는 시기가 이제 조선 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분제가 점점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요즘 우리가 기억하는 그 군대적 호적 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0: 그런데 비교적 지금 저희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도 청취자들께서 네. 오, 체계적이네요. 얘기도 하시고 또 드라마 추노도 생각난다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깐깐하게 관리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서류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군요.
1: 네. 그때 당시에 백성들도 무지하지 않았어요. 사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세금이나 군역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꾸 기발한 방법을 써서 호적을 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장 흔했던 방법이 호적 누락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서 신분을 그냥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또 심지어 돈을 주고 다른 집안 족보에 내 이름을 좀 올려주세요 한다거나 노비가 양반 호적을 위조를 해서 아예 신분 세탁을 하는 사건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뭐 국가가 아무리 열심히 살펴도 사실 살기 팍팍해진 세상 안에서 이렇게 작정하고 속이시는 분들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0: 그런데 네. 그때는 지문 등록 이런 것도 없고요. 네. 사진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냥 기록 적으면 되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그래서 서류 서류 조작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1: 그렇죠. 대신에 특징을 좀 적어뒀다고 합니다. 네? 사진 대신에. 이게 참 재밌는데요. 호적에는 사람의 얼굴 특징을 기록하는 그런 칸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 밑에 점이 있다. 뭐 얼굴이 얽었음이라고 하는데 곰보 자국이 있다. 아. 그리고 수염이 적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인식 시스템을 텍스트 버전으로 좀 해둔 거죠. 그래서 범죄자를 잡거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도 이런 생김새들이 적혀 있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찾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0: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호적에 올랐던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1: 네, 있었습니다. 아주 천한 신분이거나 국가의 관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무호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호적 호적에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건 국가로부터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또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국가의 백성으로서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0: 이 호적 제도라는 게 네. 지금 조선시대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도일까요?
1: 사실 호적 제도의 출발을 조금 더 올라가 보면요. 고대 동아시아의 표준 시스템이었던 중국의 율령제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진나라에서 법치로 이렇게 기틀을 조금씩 잡아가고 당나라 때가 됐을 때 이제 표준 매뉴얼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한자를 쓰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이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이 율령제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호구 조사를 하는 그런 공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이런 유교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런 호적의 원형을 좀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0: 그래도 각 나라별로 특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이 얘기는 제가 퀴즈 하나 풀고 와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퀴즈 드립니다. 그 호적이라는 명칭과 제도의 기본 틀이 본격적으로 갖춰지기 시작한 시대가 언제일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네, 1번
1: 고려시대,
0: 2번
1: 석기시대.
0: 자, 정답을 샵 2848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께서 지방로의 시간여행 정답을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가정의 달, 지방로의 시간 여행, 호적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가족이 될까 말까 하는 분들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홍대광의 목소리였고요. 자, 퀴즈 앞서서 드렸습니다.
1: 네.
0: 호적, 법적 가족의 개념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는지 이걸 여쭤봤었는데요. 정답이 뭘까요?
1: 정답은 1번 고려시대였습니다.
0: 네, 네. 정답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 선물 받아 가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1: 9956번님
0: 예.
1: 계시죠? 네, 9956번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역사 시간 갔습니다. 귀에 쏙쏙

0: 부끄러워요. 학창 시절 역사 시간도 이렇게 재미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 감사합니다.
0: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 네, 고려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 전에도 인구조사 장부는 있었어요. 이게 호적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정착이 된 게 고려 시대부터였고요. 이때부터 국가가 세금이나 병역을 관리하려고 집집마다 호주와 가족 구성원을 기록하는 그런 기본 틀을 만들게 된 건데요. 한 가지 재밌었던 게 아까 전에 조선 시대 얘기할 때는 모든 게 남성 중심으로 돌아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조선보다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네. 호적에 실리는 것도 아들, 딸 구별 없이 네. 그쵸,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적혔고요. 그리고 반대로 사위가 처가 호적에 적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0: 맞아요. 고려시대 때 네. 대릴사위 제도도 있었으니까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 앞서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조선하고 고려도 이렇게 다른데 네. 다른 나라도 좀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1: 아까 중국이 율령제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중국은 땅이 너무 넓고 인구 자체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처럼 모든 백성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세하게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세금 낼 집을 파악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호구 제도라는 건데요. 예? 그 거주지를 아예 제한을 해서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아예 철저히 막는 수단으로 호적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0: 혹시 호구 잡혔다 이 뜻이에요?
1: 아, 그거는 제가 한번 네,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중국의 호구 시스템으로 이어져서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거라고 해요.
0: 네. 아, 지금까지도요? 아,
1: 그러니까 호구 시스템 중에서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0: 일본은요?
1: 일본은 조금 독특하게요. 종교랑 호적을 결합을 했다고 하는데요. 에도 시대에 그 기독교를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반드시 특정 사찰, 그러니까 절에 가서 이 호적을 등록을 하도록 했거든요. 이걸 종문 개장이라고 부른대요. 절에서 이 사람이 우리 신도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게 곧 호적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국가가 관리하는 행정문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는 금지된 종교를 믿지 않고 국가가 밀어주는 종교를 믿는다. 이런 검증서 성격이 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혈연이랑 신분의 진심이었는데 굉장히 다른 면이
0: 그렇네요,
1: 많죠.
0: 진짜. 네. 혹시 동양 말고 서양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을까요?
1: 저는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서양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근데 가족의 혈연과 신분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요. 서양은 세금 낼 수 있는 땅 그리고 교회 중심의 생사 확인에 더 집중했다는 점이 좀 다른데요. 원조격을 찾자면 고대 로마의 켄수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기원전 5세기부터 네. 시민들의 재산과 인구를 조사했는데 이게 오늘날의 인구조사를 뜻하는 단어 센서스의 유래라고 해요. 주로 이제 군대에 갈 사람을 파악을 하고서 이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쯤으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나라의 성종처럼 조선의 성종처럼 인구조사에 아주 진심인 왕도 있었다고 해요.
0: 중세 네. 로마에서
1: 아니요. 영국입니다.
0: 영국이에요.
1: 네, 영국인데요. 정보강 윌리엄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둠즈데이 북이라고 하는 호적 문서를 만듭니다.
0: 둠즈데이 북. 왜 네. 들어본 것 같지?
1: 요거를 네.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심판의 날의 책이라는 뜻인데요. 네.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전국을 조사하면서도 내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단 한 명의 사람도 단 한 마리의 소나 돼지도 누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질 만큼 아주 샅샅이 뒤져서 이렇게 기록 하는 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한테는 아주 무서운 서류였다고 하는데요.
0: 왜요?
1: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파헤쳐서 가져가니까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책이니까 좀 많이들 무서워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좀 무섭게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조사를 했을까 알아보니까 이 윌리엄은 프랑스에서 건너와서 영국을 무력으로 점령한 사람이었거든요.
0: 그래서 그러니까, 공포스러웠겠구나. 그쵸. 이걸로 뭘 할지를 모른다.
1: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은 그러니까 원래 살던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네. 정복한 나라다 보니까 모든 것을 알아야 내가 통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윌리엄에게 정보 자체가 곧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둠즈데이 북 심판의 날의 책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0: 뭘 기록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사람을 좀 통치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네. 점에서는 좀 비슷하네요.
1: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일본에서도 그 종교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네. 유럽에서도 교회가 아주 힘이 세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까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태어나면 그 나라가 아니라 성당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결혼할 때도 죽을 때도 그 장부 그 교회에 있는 장부에다 기록을 넘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 기록을 찾아보려면은 그 국가보다 쪽으로. 교회로 가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기록을 꼼꼼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인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는 것도 그 시기 그 나라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조금 그렇네요.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0: 요즘 싶었어요. 우리나라가 인구 총주택 조사 하잖아요. 이거는 네. 무슨 의미일까요? 통치의 의미일까요?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1: 네, 그러게요.
0: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호적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완전히 사라진 명칭입니다. 제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통칭에서 국가가 이런 가족의 개념을 언제부터 이런 법적인 제도 안에 기록하기 시작했을까를 들여다봤습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기록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잖아요. 네. 요즘 현대사회 정말 기록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 몇백 년 후에는 어떻게 또 기록이 될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1: 맞아요. 갑자기 딱 기억이 났는데 이 호적 자료가 그 통계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0: 진짜 그렇겠네요.
1: 활용이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훗날에도 아주 좋은 자료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선영 작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절세의 왕 절정.
8: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9: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8: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2: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승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5: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8: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9: I love you.
8: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9: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8: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9: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유유 제약.
10: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신라였습니다. 9956번님께 비비푸드에서 드리는 맛간장 세트, 9255번님께 S오일에서 드리는 주유권, 8758번님께 한주소금 한 상자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은 백지영의 사랑 아내인데요. 저희 울산 뮤직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6월 14일에 출연하시고요. 내일 저희 울산 MBC 공식 SNS에서 음악 중심에 출연하는 가수들 라인업 1차로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곡 들으시고요.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소란 고영배입니다. 이상교 선생님의 시 어제 저녁부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노란 단무지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실로폰 소리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나무 밑으로 걸어다니길 좋아하게 되었다.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애가 좋아한다고 말한 것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새롭게 좋아지는 것이 부록처럼 따라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득이겠네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3: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 잠수함을 증강 배치했는데요. 관련 소식 정병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이란과의 휴전 상태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이 약한 상태다.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이 제안한 종전안은 용납 안 된다. 심지어 멍청하다고 비난하면서 휴전을 1% 생존 가능성을 갖고 연병장치에 의존한 환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장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전쟁을 끝낼 단순한 계획이 있다면서 추가 군사작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군사적 충돌 재개가 가시화하자 이란도 맞대응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잠수함 전력을 증강 배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종전협상 대표로 나섰던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란군이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을 향해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이란 의회 고위 인사가 미국의 공격 재개 가능성에 대해 우라늄을 핵무기급으로 고농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브라힘 레자이 의원은 현지 시간 12일 공격이 재개될 경우 90% 정도의 우라늄 농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이란에 들어가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함을 인지하고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가 내놓은 매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사면 넉 달 안에 입주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파는 주택에만 한정됐는데 이제는 비거주 1주택도 포함된 겁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입주 시기만 늦춰줄 뿐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반드시 집주인이 2년간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막기 위해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오늘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 출회가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성과급 제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오늘 신중한 모습으로 다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11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오늘 신중한 모습으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고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최고 대우의 특별 포상을 줄 수 있지만 성과급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에 여전히 간극이 있는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충 가능한 내용을 정리해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정안에 양측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이번 재협상은 결렬될 수 있습니다. 앞서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21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1: 진에어가 신규 입사 예정자들 입사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상반기 승무원 합격자 약 100명 가운데 아직 입사하지 않은 50명의 교육 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했습니다. 진에어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입사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며 채용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버스 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의 유가연동 보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렸습니다. 보복 대행 추정 신고가 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누군가 집 출입문 주위에 간장과 개인정보가 적힌 유인물을 뿌리고 빨간색 레커칠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보내면 보복을 멈추겠다는 협박을 받고 수백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행인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60대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고양시 삼송역 인근을 지나가던 20대 남성의 등에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불쾌한 냄새가 나는 액체를 뒤에서 뿌렸다는 신고를 받고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액체 성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50대 남성이 교제했던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여성은 문에 잠근 채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자해에 숨졌습니다. 경북 청송 중앙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전 10시 13분 중앙산 주봉 근처 등산로에서 400여 미터 벗어난 산 비탈 쪽에서 수색 경찰견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중앙산을 찾은 초등학생은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고 한 뒤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크루즈 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존 5명에서 2명 늘어 모두 7명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MV 혼디우스호는 지난 10일 스페인령 테네리페에서 기항했으며 당시 하선한 94명의 승객 가운데 프랑스 여성 1명과 미국인 1명이 한타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승객은 항공기에서 증상이 발현됐고 미국인 승객은 다른 16명과 함께 네브래스카로 이동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선박 안에 54명이 남아있으며 28명이 곧 타선해 네덜란드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값 입찰 담합 과징금을 상향하고 실시간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영세 대리점들의 생계형 담합이 대다수라며 제재 규모가 대리점당 1,000만 원 가량인데 작지는 않지만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적으로 12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0: 가장 기대되는 순간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2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5: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7: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0: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의 13분기 연속 청취율 1위 달성을 기념해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께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다섯 분을 선정해 11만원 상당의 흑염소 진액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매일같이 쏟아지는 여론조사를 두고 해석이 분분할 때도 있는데요. 민심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 걸까요? 3부의 오피니언주 윤희웅 대표와 진단해보겠습니다. 차기 강원지사 유력주자였지만 우상호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경기 평택을은 조국 대표가 나섰다는 이유로 고사한 뒤 보수세가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기 한남갑에 전략 공천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경기 한남갑 후보 4부에 만나보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7: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8: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0: 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스튜디오에 만나봅니다. 어서 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0: 자, 지금 전체 어떤 전망 좀 여쭤보겠습니다.
9: 네.
0: 정부 지원론하고 정부 견제론. 네. 어떻습니까, 지금?
9: 이제 선거 네. 프레임이라고 예. 보는 거거든요.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을 꼭 지지하지 않더라도 예.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 예. 어떤지 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국정 안정론 또는 예. 정부 지원론 대 야당의 정부 견제론인데 예. 이건 이제 그러면 이 흐름 이제 조사 결과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를 했는데요. 4월 28일부터 예. 30일까지 예,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의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는데
0: 예.
9: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0: 예.
9: 이 조사에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 당선되는 게 필요하다
0: 예.
9: 또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공감도를 물어봤는데요. 네. 정부 지원론 공감도가 46, 정부 견제론 공감도는 30이었습니다.
0: 예.
9: 그러니까 이제 한 16%포인트가량 정부 지원론이 예. 이제 우세한 상황입니다.
0: 예.
9: 그러니까 야당은 사실은 지금 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지방선거는 사실은 정부 여당 평가거든요.
0: 예.
9: 선거라고 하는. 야당이 어떤 권력과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런데
9: 그렇죠. 지금 보면 견제론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은
0: 예.
9: 야당이 사실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9: 그래서 평가의 대상을 넘어서 약간 이제 야당 심판론이 좀 먹히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0: 예.
9: 전반적으로 어떤 선거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 유권자의 시각은 이제 정부와
0: 예.
9: 정부를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에 약간 무게를 두고 있는 흐름들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예, 대통령 지지율은요.
9: 예,
0: 그 어느 때보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9: 그렇죠. 왜냐하면 예. 정부를 평가하는 가장 예. 상징적 지표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거든요.
0: 예.
9: 그것이 지금 60% 뭐 내외인 조사도 있고 60% 중반 되는 조사들도
0: 예.
9: 있습니다. 조사 방식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것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뭐 한 7, 8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이른바 정치 영역에서의 극화 현상. 예. 그러니까 상대쪽 진영은 무조건 비토하고 보는 흐름도 예.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60일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70% 이런 수준에 예. 비할 정도이거든요. 예. 그런 흐름에서 이제 지금은 긍정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배경에는 사실은 정치적 이념 성향층의 지지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제에 관심 있는 층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류가 상당히 반영돼 있어요. 예. 그런 흐름에서 만약에 투표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중도층이 투표장에 나온다는 예. 것이고 지금 중도층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이 투표율이 높으면 상당히 선거 결과에도 여당에 이제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투표율이 높다는 건 어느 정도 이상을 말씀하시는
9: 거예요? 보통 이제 사실은 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예. 중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가장 낮다고 예.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50% 초반대 나오는 경우들도 이제 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사전투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낮아져도 이번 같은 경우는 50% 중반대 중후반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네. 할 수가 있겠고요. 높아지면 이제 60%가 넘어가면 지방선거치고 상당히 투표율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예. 있습니다.
3: 50% 중반만 해도 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9: 뭐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낮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50%에 가까워지게 예. 되면 우리가 이제 중도층들이 사실 투표장에 많이 안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양당의 고정 지지층을 갖고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결과라고 예.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도층 이외에 고정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에 불러냈느냐 동원했느냐로 성격으로 선거 결과가 승패가 날 수 있는데요. 근데 55% 이상만 가게 되면은 예. 중도층이 상당히 승부의 키를 그래요. 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그러면 55 정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될까요?
9: 네, 55에서 뭐 약간 60 사이 정도. 예.
3: 그렇게 되면 중도층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지금 투표 의향에 대한 여론조사 좀 나온 게 있습니까?
9: 많이 이제 예. 지금 모든 조사들은 이제 그것을 넣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는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3: 예.

0: 원래는 사실 과거에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예. 보수층에서 예. 보수층에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적극 투표 의향이 진보층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예. 과거에.
1: 예.
0: 왜냐하면 보수층들이 고령층 비중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예. 60대, 70대 분들이 그분들은 투표 참여 의향이 매우 높거든요.
1: 예.
0: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1: 예.
0: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조사들에서 나타난 네. 현상인데 진보 성향층 또는 민주당 지지층에 투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이
1: 예.
0: 보수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비해서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네, 이것은 진보층의 투표 적극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예. 얘기할 수도 있겠고
1: 예.
0: 보수층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1: 예.
0: 불법 계엄과 탄핵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로 인하여서
1: 예.
0: 아, 투표를 좀 썩 내켜서 하고 싶은 마음이 덜하다 이런
1: 예.
0: 흐름들이 보수층한테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아, 진보층이 더 적극적 투표 의사가 강하군요. 지금 조사.
0: 네. 그래서 예.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후보들 지지율이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몇 대 몇이 나오게 되면 적극 투표 의향층만 놓고 봤을 땐 지지율 격차가 어떻게 되냐 보게 되면
1: 예.
0: 여당 후보가 앞서는 결과 격차가 더 크게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그래요.
0: 예. 예. 그게
1: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몇 퍼센트 정도 투표장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그거는?
0: 네.
1: 예.
0: 그러니까 뭐 물어보게 되면
1: 예.
0: 사실 매우 높게 얘기합니다.
1: 아,
0: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1: 예.
0: 거의 이제 도덕 최선이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게 뭐 조사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70%, 80%, 뭐 90% 가깝게 투표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1: 예.
0: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60% 내외로
1: 예.
0: 이제 떨어질 것은 뭐 그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관전 포인트는 60 이상이냐 이하냐 이것도 굉장히 아까 55를 말씀하셨는데
0: 네.
1: 60을 중심으로 보면 좀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겠군요.
0: 그러면 뭐 지방선거 치고 상당히
1: 예.
0: 높아지는 건데
1: 예.
0: 다만 지금 봤을 때 60%가 쉬운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보수층에서의 투표 의지가 낮아져 있는
1: 예.
0: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르신들은 그래도 투표 참여할 수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최근에 보수층에는 20대, 30대의 보수층들도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어떤 진보 진영에서 아, 이번 승패는 해보나 마나 진다라고 했을 때 40대, 50대의 젊은 층들이
1: 예.
0: 투표장에 안 나가는 일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1: 아, 예.
0: 그러면 투표율이 확 낮아지는데
1: 예.
0: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1: 예.
0: 투표 참여 여부를 이번에 내가 참여한다고 해서 승리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그 불참을 결정하는 비율이
1: 예.
0: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가령 이제 20, 30대의 보수층이 투표 결과가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면
1: 예.
0: 투표 불참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1: 젊은이들일수록이요.
0: 네.
1: 젊은 보수층은
0: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참여 여부에 대해서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1: 예.
0: 낮으면 그거는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 무조건
1: 예.
0: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20, 30대의 젊은 보수가 있다는 점에서 그 층들이 투표에 불참할 경우 투표에 떨어지는데 그런 경우에 꼭 보수 정당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좀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 부분이 이번엔 좀 달라졌군요.
0: 네.
1: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다고 무조건 보수 정당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0: 왜냐하면 예. 20, 30대의 젊은 보수 성향층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그들의 투표는 상당히 어떤 될 것 같으면 나가고
0: 네.
1: 안 될 것 같으면 전략적으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0: 예. 예. 여론조사가 사실은 현재를 보여주는 스냅사진이긴 하지만
1: 예.
0: 약간 또 미래를 보여주는 전망도 담고 있는
1: 예.
0: 것이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어떤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1: 예. 부산 북갑이 제일 관심이 있는데요.
0: 예.
1: 어떻습니까? KBS 여론조사가 어제 나온 여론조사 보면요. 어떻게
0: 네.
1: 분석하십니까?
0: 예. 예. KBS 부산 충국이 이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8일, 9일, 10일
1: 예.
0: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 가상 번호 갖고 마찬가지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조사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7%로
1: 예.
0: 1위를 차지했는데요.
1: 예.
0: 2위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0%
1: 예.
0: 나왔습니다. 3위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17%로 나와서
1: 예.
0: 그 앞에 이제 조사들에 비해서 결과들이 좀 달라져서 상당히 주목을
1: 이제
0: 받았습니다.
1: KBS 조사를 뭐 언급은 안 하겠지만요.
0: 예.
1: 거기에서랑 좀 다른 결과입니다만.
0: 예. 예. 일단은 맨 처음에 이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흐름들이 제일 눈에 띄는데 그
1: 예.
0: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1: 예.
0: 많이 물으시는데요. 한 이제 며칠 전에 하정우 후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1: 예.
0: 그때는 후보들의 소속 정당을 묻지 않았어요. 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수 있는.

0: 근데 소속 정당을 불러주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정우 전 청와대 뭐 AI 미래기 수석 예,
1: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0: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된 거예요. 예.
1: 첫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한동훈 후보가 가장 높게 나왔다.
0: 높게 예. 나왔고 중간에 두 번째 했을 때는 당과 이름만 불러줬어요.
1: 예.
0: 그러니까 뭐 무소속 한동훈,
1: 예.
0: 국민의힘, 뭐 예. 박민식, 예. 민주당 하정우 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이제 낮게 나온 측면이 있었고요.
1: 한동훈 후보가 제일 낮게 나왔고요.
0: 예. 예.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다 불러준 거예요.
1: 예.
0: 정당명도 불러주고
1: 예.
0: 그다음에 그 이제 경력도 불러줬는데
1: 예.
0: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무소속
1: 예.
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또
1: 아~
0: 들어가긴 했죠. 그래서
1: 예.
0: 사실은 그 어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들어가니까
1: 예.
0: 보수 성향층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1: 아~
0: 우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이름 네임밸류가 있는 것이니까
1: 예.
0: 거기에서 또 선호하는 투표 지어 응답하는 비율들이 좀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1: 예.
0: 물론 뭐 그 사이에 어떤 적극적인 캠페인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너무 단기간 안에 큰 폭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효과도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자 그렇다면요 이
0: 예.
1: 여론조사가 좀 정확하려면요
0: 예.
1: 말씀하시면 투표장에 나갔을 때 그 모습 비슷하게 여론조사를 해야지 가장 비슷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무소속 한동훈
0: 뭐 네.
1: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 이런 게 아니고요. 투표장에는
0: 네.
1: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죠.
1: 예.
0: 투표 용지에.
1: 예. 투표 용지.
0: 예.
1: 그러니까 투표 용지 형태로 여론조사를 해야지 가장 근접할 거 아닌가요?
0: 네. 만약 뭐 그 말씀 일리가
1: 예.
0: 있긴 한데
1: 예.
0: 뭐 이것이 이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예.
0: 예. 그래서
1: 아니,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0: 예.
1: 현실과 좀 비슷하려면요.
0: 그러니까 예. 지금은 어쨌든 이제 유권자들이 매우 관심이 높아서
1: 예.
0: 모든 정보들 다 알고 있다라고
1: 예.
0: 이제 완전 정보를 알고 있다고
1: 예.
0: 하는 가정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을 텐데
1: 예.
0: 유권자들이 제한된 정보, 제한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1: 예.
0: 일정 정도 그 응답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이제 장치들을 가져가는
1: 예.
0: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불리들이 현상들이 있으니까
1: 예.
0: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0: 네.
1: 어차피 투표장에 가서는 투표장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0: 네.
1: 똑같은 정보만 제공하고 여론조사를 해야지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 질문입니다.
0: 네. 임박해 예. 오면 아무튼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1: 아, 아직은 시간이 남았어요.
0: 너무 유권자들이 아직
1: 예.
0: 충분하게 모르니까
1: 아.
0: 뭔가 이제 정보를 보궐선거 치러진다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1: 예.
0: 이러저러한 이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론조사 기간은
0: 일단은 이제 이
1: 예.
0: 여론조사가
1: 예.
0: 우리가 이제 선거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뭐 많은 것들이 중요하긴
1: 예.
0: 하겠습니다만은 지지 후보들의 지지율의 합이
1: 예.
0: 100%를 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어떤 후보들은 내가 선거운동을 아주 열심히 한다면
1: 예.
0: 나의 지지율이 계속 쭉쭉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1: 예.
0: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보게
1: 예.
0: 되면 그렇지만 선거 국면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그 합이 100%라고 천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렇습니다. 그런데
1: 예.
0: 그것도 좌우를 나누면 한 50%인 거예요.
1: 예.
0: 그래서 하정우 후보는 그 50% 정도 안에 진보표 중에서 한 37%를 가져가고 있는
1: 예.
0: 것이고 나머지 50%는 보수 후보 두 명이 나눠 갖는 형국인
1: 예.
0: 겁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지지율은 샘물처럼 마구 샘솟는 샘물이 아니고
1: 예.
0: 시소처럼 누군가 지지율이
1: 예.
0: 떨어져야지만 내가 올라가는
1: 제로섬 게임이다 이 말씀이죠.
0: 이거 지금
1: 예.
0: 매우
1: 예.
0: 중요해서
1: 예.
0: 지금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좀 올라가니까 박민수 후보가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부분이 경쟁적으로 이제 같은
1: 예.
0: 파일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1: 예.
0: 상대 쪽 진영의 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1: 예.
0: 면에서 앞으로 이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그 경쟁이
1: 예.
0: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는
1: 예.
0: 상황을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
1: 예.
0: 다만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50 정도의 보수표를 양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3자
1: 예.
0: 구도에서는 사실은 그 민주당 후보를 앞서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거예요.
1: 3자 구도라면 야당 어떤 후보들이 이기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0: 힘든 거죠.
1: 예.
0: 구조적으로 힘든
1: 예.
0: 측면이 있고 이게 작은 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다 열심히 하잖아요.
1: 예.
0: 그럼 유권자들과 긴밀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1: 예.
0: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1: 예.
0: 그래서 대폭락이 있기가 힘든 거예요. 대폭락이 있어야 대상승이 있는 네. 것인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게 한번 짜여진 구도가 점점 강하게 조여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은
1: 예.
0: 여기서 이제 큰 구도의 변화가 있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보수 내부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
1: 예.
0: 뭐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박민식 한동훈 후보 진영에서는요.
0: 네.
1: 서로가 나중에 유권자

0: 아들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일어나서
1: 어떤 분들은 예. 이제 그런 판단을 이제 예. 어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고 아, 될 가능성이 조미호도 높은 후보한테 가겠다라고 예.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0: 예.
1: 요, 이 조사 이 지역에서 많은 조사들 보면 단일화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조사를 많이 해요.
0: 예.
1: 그 이유를 많이 하는 것은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압박을 줘서 찬성 비율이 예. 월등히 높아야 예. 되는 것인데 높은 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조사들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응답도 상당히 높아요.
0: 예.
1: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해선 안 된다 하는 기류들도 예. 높은 조사들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예. 뭐냐면 단일화를 했을 때 산술적 결합이 이제 두 배가 딱 되지 않더라도
0: 예.
1: 한 뭐 1.7배 정도 이렇게 나오면 성공적인 단일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반대하는 기류들도 만만치 않아서
0: 예.
1: 이탈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0: 예.
1: 어떤 보수 내부이지만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거나
0: 예.
1: 소신이 달라서 예. 비토하는 흐름들이 그 내부에서 있는 부분들
0: 예.
1: 이것을 단일화를 하더라도 어떻게 융합을 시킬 것이냐
0: 예.
1: 이것이 이제 보수 후보들은 또 다른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더라도 어떤 한쪽으로 몰리지 않을 것이란 말은
1: 네.
0: 단일화 안 한다면
1: 네.
0: 여론조사의 어떤 우열에 따라서 한쪽으로 단일화 안 한 상태에서 몰리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1: 일부는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0: 예.
1: 할 수 있을 텐데
0: 예.
1: 유권자들이 항상 그것을 뚜렷이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0: 예.
1: 일부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오늘 누구 투표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나는 그래도 이제 인물이
0: 예.
1: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을 보고 투표할 거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0: 예.
1: 이것이 뭐 이른바 이제 유권자에 의한 전략적
0: 예.
1: 단일화라고
0: 예.
1: 이제 얘기할 표현하는 것이
0: 예.
1: 두 명도 한 명은 정당을 가지고 있고 한 명은 어쨌든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한 90%가 쏙 한쪽으로 가는 현상이
0: 예.
1: 있기가
0: 예.
1: 쉽지는 않은 왜냐면 나름대로의 어쨌든 근거들을 지지 근거들을 갖고
0: 예.
1: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그런데 이 ARS하고 전화 면접 방식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1: 네. 예. 일단은 이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0: 예.
1: ARS는 이제 워낙 이제 관심이 높은 정보가 많으시고
0: 예.
1: 반드시 투표할 분들이거든요.
0: 예.
1: 그러면 이제 양 당의 양 진영의
0: 예.
1: 양 진영이 굉장히 지지가 허물어져 있다 하더라도 ARS 조사를 하게 되면 양쪽 진영에 기본적으로 그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 진영에 애착을 가지는 분들이 표집이 돼요.
0: 예.
1: 왜냐하면 전화가 왔을 때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답한다는 분들은
0: 예.
1: 양쪽 진영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0: 예.
1: 그때 이제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0: 예.
1: 근데 사람 면접원이 하게 되면 정치에 관심도가 낮은 이제 중도 중간층들이
0: 예.
1: 이제 많이 표집이 됩니다.
0: 예.
1: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 중간층에게 어필을 했던 후보들이나 정당에
0: 예.
1: 대해서 지지율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0: 예.
1: 있어서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느 게 정답이냐?
0: 예.
1: 그럼 ARS를 응답하는 분들은 투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제 사람 면접원이 했을 때는 지금의 여론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긴
0: 예.
1: 해요. 왜냐하면 일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거든요.
0: 다시 말해서 투표율이 낮을 때는 ARS가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1: 좀 유사율이 높아질 수
0: 예.
1: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0: 예.
1: 그것이 또 지금 현재 여론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0: 그렇지
1: 가능성도 높은 거죠.
0: 예. 예. 자 평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평택은 지금 이제 5자 구도잖아요.
0: 예.
1: 다 5자, 5명이 유의미한 지지를 보이고 있어요.
0: 예.
1: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0: 예.
1: 흔히 볼 수 없는
0: 예.
1: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그중에 3명의 후보가 앞서 있는데 여기도 단일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0: 예.
1: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건이 있습니다.
0: 예.
1: 한 명의 유력한 후보가 있고
0: 예.
1: 그다음에 2위와 3위 후보들이
0: 예.
1: 아,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데 합치면 될 수
0: 예.
1: 있어. 이 조건이 맞아야 단일화 논의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앞서 있는 3명의 후보가 아, 나 열심히 혼자 하면 내가 1등 할 수 있어
0: 예.
1: 라고 하는 상황이
0: 예.
1: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가 되듯이 단일화 논의가
0: 예.
1: 활발히 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0: 예.
1: 있습니다.
0: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 여쭤보고 끝낼게요.
1: 네.
0: 여당 범 여권 후보들 간에 지금 어떤 신경전이 대단한데
1: 네.
0: 이건 누구한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긍정적 영향이 누가 더 유리합니까? 이 논쟁은.
1: 그래서 거기서 캠페인에서
0: 예.
1: 승리하는 문제 유리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거기도 같은 표를 놓고 분담하는
0: 예.
1: 것이기
0: 예.
1: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보수 후보가 여기서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0: 예.
1: 더 이제 경쟁 구도를 갖추고 좀 우위를 갈 수 있는 부분이긴
0: 예.
1: 하겠습니다만 뭐 그것이 이제 가능한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0: 예.
1: 뭐 그 공방이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 부분은
0: 예.
1: 뭐 지금 단정해서
0: 아직까지.
1: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0: 예.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유니웅 오피니언즈 대표 모셨습니다.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용

0: 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절대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불길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0: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0: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부분 지역 비는 그쳤고요. 강원 남부와 충북 그리고 영남 일부 지역에 오늘 저녁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츰 맑은 하늘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강원 산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 내리면서 이틀 기온이 떨어졌었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14도,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8도까지 올라서 덥겠고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강변북로 사고 때문에 어려운 곳 있습니다. 일산 방향으로 성수분기점 직전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 청담대교부터 정체 심합니다. 신채입니다.
7: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8: 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 갑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8: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9: 네네.
8: 자, 하남 갑 보궐선거요. 이 지역 출마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당에서 전략 공천 제안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9: 당에서 또 이게 헌신을 해달라고 했을 때 좀 난감하더라고요. 더군다나 평택을 제안을 했는데 평택은 하남갑보다 표밭은 굉장히 좋지만 제가 그곳은 나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 하남은 분당하고 가깝고 강원도하고도 가깝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남에 제가 헌신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 예, 지난 총선 성남 분당 갑 이 지역구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정치인으로서.
9: 아,
8: 예.
9: 너무 아쉬웠죠. 예. 인간 사이에 만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더 어렵잖아요. 예. 더군다나 제가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면서도 전 커피 사무실을 둘 수가 없으니까 커피집과 카페를 전전하면서
8: 예.
9: 최대 현안이었던 그 성남 공항 때문에 있었던 고도 제한 완화를 부분 해결하면서 한 5,400세대가 해결된 게 있고 한 10년 이상 묵었던 8호선 연장 문제도 해결해가면서 기반을 닦았는데
8: 예.
9: 이번에 하남에 오게 되면서 이 하남이 저의 정치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남에서 여기서 하남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고 여기서 정치의 생을 또 여기서 제 인생을 마감하는

0: 게 좋겠다. 아. 이게 하나면 땅으로 적시려고 합니다. 모든 아. 것을 걸 거 생각입니다.
1: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보님은 선거 이력 뭐 누구 못지않게 화려합니다. 뭐냐면 강원 쪽에서 3선, 강원 도지사 하셨고요. 경기 분당갑 지역위원장 하셨고. 왜 이렇게 어떤 정치 이력이 화려하신가요?
0: 일반적으로 그냥 국회의원 3번 하니까 뭐 강원 도지사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 국회의원도 도지사니까 그건 한 거고. 예. 그 제가 그 종로에 출마 이제 종로에 출마를 생각을 오랫동안 정세균 총리랑 준비를 했었는데 그 노 대통령 사위분이 나오시니까 예. 제가 거기서 경선을 하는 거는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고 예. 봤고 그 당에서 분당갑에 가서 좀 중진들이 헌신해달라라고 예. 해서 제가 가서 헌신했는데 저 혼자만 가서 열심히 헌신하더라고요. 어쨌든 예. 당의 요청에 이건 왜 그러냐면 예. 제가 노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그 지켜드리지 못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노 대통령 묘역 조성할 때 제가 봉화 마을에서 몇 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조성하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1: 예.
0: 나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산다.
1: 예.
0: 그 당의 요청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면 제 몸을 던져서 공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항상 어려운 곳을 얘기했을 때 제가 마다하지 않고 저를 헌신하는 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 예. 하남에 근데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남은 어떤 네. 지역입니까? 파악하시기에.
0: 하남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요. 강남하고 붙어 있죠. 송파하고 강동구하고 붙어 있고 또 분당하고 붙어 있고
1: 예.
0: 강원도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요.
1: 예.
0: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린벨트가 70%고 국공유지가 대단히 수백만 평 정도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그린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1: 예.
0: 그래서 강남보다 앞으로 하남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미래 도시를 만들어서 가장 행복하게 인간이 사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희망이 예. 아주 많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장날 5일장이 있으니까
1: 예.
0: 제 고향 같기도 하고
1: 예.
0: 굉장히 전 정이 많이 가요. 옛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러 전 세계 다닐 때 기쁜 마음으로
1: 예.
0: 그때처럼 아 이거 하남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세계적인 도시가 되겠다. 미래가 있겠다. 이런 희망의 디자인을 매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구체적으로 핵심 공약이 뭔가요? 좀 대표 공약이.
0: 묵은 과제. 오랫동안 예. 묵은 과제는 교통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1: 예.
0: 지하철이 5호선 하나밖에 없으니까
1: 예.
0: 너무 불편해요.
1: 예.
0: 그러니까 막 배차 시간이 뭐 12분, 14분짜리도 있으니까 한 번 놓치면 24분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3호선, 9호선 그리고 GTX-T 그다음에 위례신사 감일까지 연장하는 일단 위례신사를 먼저 빨리 하고
1: 예.
0: 그다음에 감일하고 연장하는 이 철도 문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위례하고 감일하고 신도시가 생기니까 학생 수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1: 예.
0: 학교를 늘려야 되는데 학교를 늘려주지 않는 게 지금 오랫동안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거죠.
1: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송파하고 길 하나 건너면 송파인데 이게 생활 권역으로는 하나인데 행정구역 때문에 학교도 마음대로 안 되고 특히 버스 문제. 이 경기도 버스니까 서울에 총량제에 걸려가지고 너무 출퇴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1: 예.
0: 그런 현안 문제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미래로 가는 문제는 교산 신도시를 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수백만 평 갖고 있는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미래 산업을 만들어서 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미래로 가는 그것이 결국은 가장 미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대로서.
0: 글쎄요. 그건 유권자가 이용 후보는 그 예.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1: 예.
0: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1: 예.
0: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무한 경쟁이잖아요.
1: 예.
0: 이번에 철도 예산을 전국에서 신청한 게 600조 원이에요.
1: 예.
0: 그럼 결국 이거를 하려면 정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 그 주말 개소식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34분 정도 오셨는데
1: 예.
0: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 그다음에 여당 이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좀 전에 지역 주민들 만나보니까
1: 예.

0: 나는 국민의힘인데 당원인데 당비도 내는데 이번은 네. 선거는 여야를 떠나서 일을 할 수 있는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왔으니까 일할 사람 밀어주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아 지금 자신감을 보이시는데 여론조사 보면 그 자신감에 어떤 근거는 있습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언급하지 않겠는데요. 이 여론조사의 어떤 우위는 어디서 비롯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 부분입니까? 보시기에
0: 아니 그거보다는 예. 뭐 현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예. 아직 임기가 4년 남았으니까요. 그게 예. 있는 거고요.
1: 예.
0: 저 개인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 하나하고 예. 또 하나는 이 중도층이 볼 때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고 실용주의자다. 이 예. 부분이 비교적 약간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예.
0: 그러나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해야죠.
1: 다녀보시면 어떻습니까? 인지도 면에서 뭐 주민들 만나실 때 어떤 반응입니까? 많이 아십니까 거의?
0: 그 아시는 분이 많이 있죠.
1: 예.
0: 많이 있고 그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많으시고요.
1: 예.
0: 그리고 강원도지사 또 연상하시는 분들도 많고.
1: 예.
0: 근데 일을 잘해줘라.
1: 예.
0: 잘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떠나면 안 된다.
1: 예.
0: 이번에 여기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저도 그거를 확실히 이것 하남에서 끝을 보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1: 뿌리를 내려라 이런 어떤 주민들 말씀이 많다 그러셨는데 추미애 후보가 의원직 사퇴하고 경기도지사 지금 도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움이 네. 됩니까? 이런
0: 그 서울은 예. 추미애 그 의원님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1: 아,
0: 것
1: 그래요.
0: 같아요.
1: 예, 예. 네.
0: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도지사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면서
1: 예.
0: 아 그러면은 하남 갑에 뭔가 빚을 아니 많은 예산 같은 걸 줄 수 있겠구나
1: 예.
0: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 지역민들은 그것도 또 생각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0: 양가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예.
0: 예.
1: 예. 그 강원지사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좋으셨는데 우상호 후보에게 양보했습니다. 양보 배경은 뭔가요?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치를 해라
1: 예.
0: 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우상호 수석은 초대 정무수석이잖아요.
1: 예.
0: 강원도는 중앙정부와 연결해야만 강원도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강원도가
1: 예.
0: 산이 71%예요.
1: 예.
0: 재정자립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1: 예.
0: 그런 면에서 우상호 선배가 청와대와 결합되는 게 좋고 그러면 제가 또 측면 지원을 하면
1: 예.
0: 우리 내부와 우상호 선배가 제가 갈등하지 않고 강원도를 도울 수 있을 거다. 제가 강원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죠. 그리고
1: 예.
0: 저도 왜 양지가 좋은지 왜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러나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1: 예.
0: 제가 강원도에 가서 우상호 선배 지원 유세를 하니까 예. 한편에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조용히 이렇게 물어봐요. 예. 안 서운해요.
1: 예.
0: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보기 좋다.
1: 예.
0: 그 한국 정치판에 이런 양보하고 함께 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강원도민들이 좋은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하남에 모든 것을 제가 걸고 바치고 함께 울고 울으려고 웃으려고 합니다.
1: 하남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처음부터 그걸 계속 강조하시는데 정치적 여정의 마지막입니까 진짜로?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저도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세 번 했고
1: 예.
0: 그다음에 장관직인 국회 사무총장도 했고 강원도지사도 했잖아요. 더군다나 강원도지사를 양보했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사실 꽤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번 선택을 한 거는 저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길을 확고히 가려고 합니다.
1: 뭐 정치인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이 꿈을 버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0: 저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예.
0: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양보를 해서 어려운 쪽을 선택하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1: 예.
0: 저를 희생하고. 근데 하남에 오니까 저의 고향 같아요. 그리고
1: 예.
0: 많은 가능성을 보면서 아 여기가 하남의 경제 성장이 이광재 성장이 되겠다. 하남의 문화가 꽃이 피면 이광재에도 꽃이 필 것이다. 여기서의 성과를 확실히 내서
1: 예.
0: 정치인이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하남시에서 확실히 만들어서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게 전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게 하남 시민들에 대한 제 도리라고 생각하고 예. 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6.3선거 미니 총선급이라고 불리는데요. 의미는 뭡니까? 주관적으로 해석하시기에.
0: 결국은 저는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국민의 힘이 그 소위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과 건전한 보수 안에 그 내부에 지금 긴장관계가 굉장히 크잖아요.
1: 예.
0: 그러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민의 힘이 건전한 보수로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이 정부는 일을 하기가 좋고 또 하나는 여야가 무한 정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0: 우리가 내전은 왜 발생하는가라는 세계적인 명저에서 보면은 앙샹 내전, 구체제가 자기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을 때 결국은 내전이 발생한다라는 그 이론적인 주장이 있는데 역사적인 예. 사실도 있고 저는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건전한 보수가 싹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민주당도 저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건전한 보수가 싹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 얘기는 압도적 승리를 민주당에 주셔야 한다. 뭐 이 얘기로 해석해야 되나요?
0: 압도적 승리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 될 측면도 많이 있겠죠.
1: 예.
0: 기본적으로 당을 보겠지만 사람도 중요하겠죠.
1: 예. 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뽑아달라 이 호소신가요? 그러니까 그 건전한 보수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은
0: 기본적으로는 예. 그 민주당에 대한 힘을 실어주시고
1: 예.
0: 또 한편으로는 그 국민의힘에서 엄청난 내부 공천 갈등을 겪으면서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신의 예. 역학관계에 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1: 예.
0: 그런 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거는 속가서 판별을 해줘야 되겠죠.
1: 예, 정치를 오래 해오셨으니까 전망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격전지가 많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0: 그렇습니다.
1: 네. 예, 일단 대구 어떻게 보십니까?
0: 글쎄요. 제가 하남에 집중해서 모르겠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잘 모르겠는데.
1: 그래요.
0: 예, 결국은 그 국민들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저는 식당, 서당, 정례당이 정치의 본질이다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1: 예.
0: 결국은 식당이라는 거는 경제, 먹고 사는 거. 예. 서당이라고 하는 건 보육, 교육. 정례당이라고 하는 건 노후의 연금과 가난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1: 예.
0: 여기에 천착하는 것으로 보면
1: 예.
0: 오늘날의 대구 경제가 쉽지 않잖아요.
1: 예.
0: 그러면 총리까지 하는 분이 네 번째 대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출마를 한다면
1: 예.
0: 한 번쯤 예. 김부겸을 시장으로 써보시면 예. 어떠실지 이런 간곡한 예. 마음이 드네요.
1: 답을 해주셨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쭤보는 길이에요. 부산 북값 보궐선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건 진짜 몰라요. 부산
1: 그래요?
0: 진짜 예. 제가 아침 저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거든요.
1: 예.
0: 그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그 제가 좀 늦게 자니까 늦잠도 아니었어요
1: 예.
0: 사실. 근데 할아버지가 오시더니까 너는 해보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고 그러냐고
1: 예.
0: 불호령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1: 예.
0: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가 상대 후보보다 더 열심히 가리려고 합니다. 더 겸손하게 하려고 합니다.
1: 아, 부산 북값 전망은 안 하시는군요.
0: 진짜 그건 뭐 제가 판별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건 부산 예. 북값은.
1: 예.
0: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1: 예. 그 외교 쪽도 좀 잘 아시니까요. 그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끝입니다. 시간은 다 됐습니다. 예.
0: 그 결국 실용주의 외교를 예.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1: 예.
0: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미국이 하자는 데서는 절대 안 된다.
1: 예.
0: 그리고 안보는 아웃소싱은 없다.
1: 예.
0: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심천을 한번 가보면은 미중의 패권 전쟁을 앞으로 30년 지속될 것이다.
1: 예.
0: 여기서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반도체 하나이다. 앞으로
1: 예.
0: 반도체 같은 거 10개를 만들어내냐 못 만들어내냐에 따라 이 나라 운명이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돌발적인 어떤 행위들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0: 저는 한편으로는 그 다처제를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1: 예.
0: 이번에 그 한국에 온 대사가 아직은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 아마 두 번째 그레그 대사 다음으로 두 번째 미국 백악관을 직접 임명한 대사이기 때문에 예. 그 남편분이 미국 공화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한 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그거보다 더는 우리가 미국 의회가 결국 강하고 중간선거 이후를 고려하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주에 거기 소속되어 있는 상하 양원위원들이 109명입니다.
1: 예.
0: 이 109명을 상대로 외교 채널을 만들어야만 예. 우리가 미국 사회를 다 채널로 설득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여기까지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듣겠습니다.
0: 하남 갑의 이광재였습니다.
1: 예,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알쏘! 좋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6: 얼쑤 신난다.
7: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9: 내일은 MBC 이정은 기자,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옥임 전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1: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생존 수영을 필수로 배워야 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받는 모순이 벌어지곤 합니다. 교내에 수영장이 없다 보니 인근 체육시설로 이동하는데요. 일부 학교가 통학버스 대신 일반 버스에 아이들을 태워서 안전에 빈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지자체는 실질적인 수영 능력을 키운다며 바다에서 수업을 진행하려다 반발이 사기도 했죠. 안전 교육을 할 때는 배우는 과정도 안전해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1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0: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8시 8시 뉴스입니다. 이란 의회 고위 인사가 미국의 공격 재개 가능성에 우라늄을 핵무기급으로 고농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브라힘 레자이 의원은 현지 시간 12일 공격이 재개될 경우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이란에 들어가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약 440kg의 60%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고 90% 농축 우라늄은 즉시 무기화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종전 조건을 두고 미국과 이란이 공개 충돌한 뒤 미국이 군사행동 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작전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핵 문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군사행동 쪽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한 당국자는 트럼프가 그들을 손봐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박 호송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와 미군이 식별하고도 공격하지 않은 표적 25%를 타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가 신규 입사 예정자들 입사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상반기 승무원 합격자 약 100명 가운데 아직 입사하지 않은 50명의 교육 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했습니다. 진에어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입사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며 채용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버스 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렸습니다. 보조금 지급 유가 상한선은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올라갔는데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4도, 부산 15도 등 12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적으로 21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예보됐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 목욕탕이 공공 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목욕탕 쓱 한번 담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6: 문의 052-204-1812.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3초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일단 누군가를 만났을 때 3초 만에 첫인상이 결정난다고 하는데요. 3초 동안 결정된 첫인상은 단단히 굳어져서 60번을 더 만나야 이 굳어진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첫인상 말고도 뭔가를 해야 할 때도 이 3초의 법칙이 적용되는데요. 어떤 일이든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순간 3초 안에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떨어진 음식을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속설도 있는데요.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바닥에 떨어진 순간에 순식간에 세균들이 달려들어서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다고 하죠. 어쨌든 짧다고 생각되는 이 3초도 이렇게나 중요한데, 오늘도 그 귀한 시간을 오당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6월 12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4421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2117님이 젠디 안녕하세요. 3초 이야기 하시니까 꼬맹이 때 들었던 숫자 속이 생각나요. 1부터 9까지였나요? 각 숫자별로 말 이어가는 게 정말 재밌었죠. 오프닝 이후에 오랜만에 숫자송 듣는 건가 하고 기대했는데 살짝 아쉽네요. 물론 지금 나오는 코너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이 노래도 정말 좋아해요. 오늘 오프닝에서 3초에 대한 이야기 해봤죠. 3초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떨어진 음식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위생적으로는 시간이 짧아도 세균을 옮길 수 있다는 그럴 수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는 약한 말이라고 하네요. 이 말 자체는. 근데 어쨌든 3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3초 만에 첫인상이 결정될 만큼. 그리고 또 무언가를 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3초 안에 움직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박태원님은 저는 3초면 짜장면 보통 한 그릇 뚝딱입니다. 반갑습니다. 3초 좀... 많이 과장하신 것 같은데요. 3초면 1, 2, 3 이렇게 뚝딱 할 순 없잖아요. 3분 정도면 제가 아마 그러실 수 있겠네요. 공감을 해드렸을 텐데 3초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원님. 그리고 음식은 천천히 드시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범진호님. 또 다른 3초의 법칙. 웹페이지 로딩이 3초 이상 걸리면 사용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탈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워낙 또 초고속 인터넷 또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워낙 그 속도 이런 거에 예민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3초 동안에 만약에 웹페이지가 로딩이 걸린다 그러면은 못 참고 새로 고침을 누른다거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7일 이사님,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젠디 언니 보러 왔어요. 오늘도 저는 바빴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분주한 하루를 차분하게 정리해주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오, 이런 와중에 또 이런 감동의 문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오당제에 놀러 오신 우리 7일 이사님을 비롯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모든 오당제 가족분들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사연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

0: 옵션 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돼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님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답답한 고민사연 간직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저희 오당재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 들르셔서 꼭 사연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6.3 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당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칠 예정인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조금 서둘러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 강우 온라인, 본 컴퍼니, 유유제약,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쉐보레,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7년형보다 2년이 늘어났는데요. 2심은 1심과 같이 이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죄책에 비해서 1심형이 가볍다면서 형량을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배경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지시한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기업의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면서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 만에 나온 첫 계엄 관련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5월 대학가 축제 시즌이 다가오면서 학생증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도 축제 공연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지만 외부인 출입이 많아지면서 재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자 요즘은 학생증이나 신분증 대조 작업을 거친 뒤에 축제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학생증을 돈을 받고 팔거나 구매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 SNS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뤄지는 학생증 거래 가격은 하루 기준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형성돼 있는데요. 어떤 대학 축제에 어떤 아이돌이 출연하는지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졌습니다. 학생증 거래 게시물이 급증하자 각 대학 축제 기획단은 부정거래 적발 시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외부인이 재학생 행세를 하면서 축제에 입장할 경우 업무 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제 GDP 성장률은 1.694%로 어제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의 나라 중에 1위를 차지했는데요.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중국 등 3개 나라뿐이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던 한국 경제 성장률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순위가 크게 반등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각각 57조 2천억 원, 3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전쟁의 여파로 인한 대외 변수가 2분기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2024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수출 동력 을 유지하면서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대학가 축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축제 시즌 다가오면서 학생증 사고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인기 아이돌 공연 보려고 하는 외부인들이 예전에는 근데 다 오픈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학생증을 불법 거래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대여비가 그러니까 학생증을 대여하는 거죠. 그 재학생한테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라고 한다고 하고 진짜 인기 아이돌이 출연하는 특정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 대여하는데 5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치솟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학생증만 빌려주는 걸 넘어서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특정 대학 건물의 위치나 뭐 교양 과목 같은 거 이런 거 학교 정보도 공유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앱 검사도 한다고 하네요. 학과 점퍼 같은 것도 대여해 준대요. 그래서 이런 걸 막 패키지로 판매하는 사례까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업무 방해죄도 혐의가 될 수 있다고 하고 또 개인정보 유출, 주민등록법 위반 뭐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또 예전에는 이런 거를 축제를 다 오픈해서 다 함께 즐기는 문화였는데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뭔가 외부인 전용으로 유료 티켓을 판매한다거나 뭐 어떤 구역을 만들어서 재학생 구역, 외부인 구역해서 외부인들한테 입장료 받아서 뭔가 이런 수익금으로 축제 뭐 운영비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졸업생도 못 들어오나? 학생증이 없으니까 졸업생들도.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졸업생들 중에 오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뭐 티켓을 판매할 수 있는 거고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요즘 축제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축제 시즌이 다가오니까 또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화사의 So Cute.

화사의 So Cute 듣고 왔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3초 이야기 했었잖아요. 5279님이 라디오에서 3초 목소리 안 나오면 방송사고 아닌가요? 30초인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7초라고 합니다. 7초. 아 그렇군요. 7초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면 방송사고다. 7초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진짜 그렇네요. 1, 2, 3. 3은 좀 짧은 것 같고. 3649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 업무 번호표 뽑고 1시간이나 대기해서 인내심 테스트 했어요. 3초가 아니라 1시간이요. 은행은 진짜 사람 많을 때 가면은 1시간 기본 기다리는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할 수 있는 일, 뭐 책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애초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7190님, 재은 씨의 말이 다 맞네요. 식탁 위에 떨어진 것은 잘 주워 먹었는데요. 앞으로는 주워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식탁 위는 괜찮지 않을까요? 식탁은 어차피 밥 먹는 공간이니까. 광고 듣고 나의 오늘은으로 돌아올게요.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한치성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모시고 갑작스럽게 찾아와 일상을 위협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명쾌한 치료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어,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또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어제처럼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치니까요. 내일 일기, 여러분의 내일 계획도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에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었고요. 마파 두부 밥이 나왔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 여러분 뭐 드셨는지 저녁 메뉴도 보내주시고요. 3321님은 처음 방송 들었는데 목소리도 예쁘시고 음악도 너무 좋습니다. 친한 형님과 낚시 왔는데 계속 꽝이네요. 힘 좀 실어주세요. 또 낚시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거의 뭐 낚시 방송급으로 어떻게 뭐 한번 전문가분이라도 초대를 해가지고 낚시 잘하는 뭐 입질 유도하는 그런 비법 같은 거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 그 동료 낚시 인 분들 지금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3321님께 좋은 팁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나마 생각한 거는 뭐 미끼, 좋은 미끼를 써라 이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뭐 너무 뻔한 얘기 같고요. 뭐 다른 거 진짜 뭐 진짜 낚시인들만이 알 수 있는 실전 팁 같은 거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985님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 둘레길 나갔더니 아가시 꽃이 많이 예쁘게 피었어요. 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사진도 공유해 주셨네요. 우와 그 꽃송이들이 정말 되게 크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크고 예뻐요. 아무튼 이 아가시 꽃은 향이 또 되게 좋잖아요. 오늘 길에서 걷다가 만나신 이 꽃 향기 덕분에 기분 좋았던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실 멀리 여행 가지 않아도 이렇게 가까운 길에서 예쁜 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계절이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6628님 자랑 좀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자랑 좋습니다. 얼마든지 해주시고요. 오늘 3개월 만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75세 나이에 동년배들 중에 상위 5%에 든다고 원장님이 칭찬해 주셔서 오늘 하루 기분이 참 좋았어요.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아 아닙니다. 자랑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치과에서 칭찬받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자랑하실만한 일이네요. 어떻게 이 상위 5%, 75세 동년배들 중에서 상위 5%에 든다고 이런 칭찬을 받으시다니. 사실 스케일링 받을 때마다 괜히 긴장이 되잖아요. 이거 관리가 안 되셨어요? 치석이 너무 많으시네요.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근데 얼마나 관리를 잘하셨으면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요? 아마 평소에 꾸준히 뭐 양치나 치실 같은 작은 그런 관리들 꾸준히 해오셨을 것 같은데 6628님 자랑하신 김에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상위 5% 안에 들면 좋으니까요. 3723님은 오늘도 아이 데리고 소아과 방문했어요. 비염과 알레르기가 지나가니 이번에 감기 기운도 있네요. 이전보다 1.4cm 컸다는 기쁨과 약을 받아들고 오는 안타까움이 공존하는 병원 가는 날.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잘 먹어서 컸다면서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짱입니다. 워낙 안 먹는 아이거든요. 이제는 병원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무럭무럭 자라자. 아이 데리고 소아과 다녀오셨군요.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비염 알레르기 엄청 고생 많이들 하셨잖아요. 근데 또 이제 감기 걸리시는 분들 있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 되겠고요. 안 먹는 아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안 먹는 아이 진짜 힘들다고 하던데 그래도 1.4cm 컸다는 건 그만큼 또 그런 와중에도 잘 먹이셨다는 거니까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아이가 뭐든 잘 먹어서 또 쑥쑥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랄게요. 4601님 좋네요. 경남 김해에서 퇴근길을 들어봅니다. 오늘 선곡도 좋고 하림씨 시그널 음악도 좋고 특히 DJ님 목소리도 좋고 아주 좋네요. 오당제 좋다 좋아. 오늘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언제든 환영하고요. 계속 보내주세요. 이지영님이 신청해 주신 커피소년의 힘내 듣고 올게요.

커피 소년의 힘내 이재영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상위 5%에 드신다는 우리 청취자분이 6628님이었는데 치아관리법도 보내주셨네요. 치간칫솔 사용과 6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무료 불소 도포 받고 있어요. 오, 역시 치간칫솔 잘 사용하고 계시고. 아, 6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불소 도포를 해주나 봐요, 보건소에서. 이게 또 도움이 되는군요. 불소가 치아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시린이도 완화해주고, 세균 활동도 억제해주니까, 확실히, 관리를 잘하셔서, 치과 가서 칭찬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 좋은 팁이네요. 그, 치아 불소 도포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권장된다고 하니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보건소 가셔서 무료로 이렇게 도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6879님은 저는 입안이 헐어서 밥은 못 먹고 다시마 면으로 저녁을 먹고 산책 나왔는데요. 아가씨 코창기가 코를 찌르네요. 산책하면서 처음으로 듣는데 너무 좋네요. 아가씨 꽃향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요즘에 뭐 진짜 꽃향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은경님은 저녁에 유명 뼈구이 먹었어요. 친구가 먼저 대기해서 바로 도착해서 먹고 너무 배불러서 학교 운동장 뛰고 있어요. 유유 하셨는데 뼈구이가 뭔지 저 잘 약간 감자탕 같은 거? 오, 감자탕처럼 그런 거 약간 구워주는 그런 건가 봐요. 감자탕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아, 뼈구이 저는 안 먹어봤는데. 아, 저희 작가님이 사진 보여주셨는데 진짜 감자탕처럼 생겼는데 그걸 약간 매콤한 소스 넣고 구워서 주는 숯불 뼈구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와, 맛있겠다. 친구분 덕분에 많이 안 기다리고 들어가서도 이렇게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우리 은경님 잘하셨네요. 그리고 또 운동장 뛰러 가신 거 보니까 뭔가 너무 많이 드셔서 근데 운동까지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주 알차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4881님은 오랜만에 남편과 감자탕, 오, 바로 감자탕 나왔네요. 감자탕 한 그릇 하면서 데이트했어요. 배불러서 산책하는 중에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한 저녁입니다. 두 분이 두 분이 같이 드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감자탕과 뼈구이는 다른 거니까 두 분 다 역시 맛있게 드시고 또 운동까지 함께 하시면서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연재님은 본가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자취집으로 홀로 올라오는 중입니다. 빈집에 들어갈 생각하니 벌써 외로움이 밀려오지만 젠디 따뜻한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볼게요. 우리 연재님 집에 가는 길 외롭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연재님 이 노래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빅마마의 기분 좋은 날 그리고 신승훈의 그대여서 고마워요.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2: 유유 제약.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3: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합니다. 요즘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해외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가 최근 4년 사이 5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도 2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한국어 반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고요. 이어서 스리랑카, 베트남,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도 한국어 반을 만드는 학교가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어 반이 늘어난 배경에는 K-POP, K-드라마, 한국 음식 같은 한류 문화의 영향도 큰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을 조사해봤더니 한국에 대한 동경과 이것 때문에 유학을 왔다라고 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무관심, 2번 질투심, 3번 호기심. 한국에 대한 동경과 이것 때문에 유학을 왔다. 계속 궁금하고 알고 싶어지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죠. 1번 무관심, 2번 질투심, 3번 호기심. 정답은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오연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무진의 에피소드.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간의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절대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불길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0: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2: 정보. 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고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을 확인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관리소홀로 술이 반입되고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참고인 반복 소환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앞으로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공직기관 단체장 등이 저지른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 가족부에 통보됩니다. 성평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기관장이 성희롱 사건을 저지른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는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기관평가의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수십 차례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한 한국인 공장 관리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김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업체 대리급 관리자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 한 공장 직원 기숙사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 박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4, 부산 15도 등 12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3: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 지난해 말 한 취업 발산 업체가 회원 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처벌을 받았는데요. 당시 과징금이 4억여 원으로 피해 고객 한 사람당 60원의 책임을 졌습니다. 처벌이 너무 약해서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 결혼 중개업체가 회원 수십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건데요. 이번에도 피해자 한 명당 3,000원가량의 책임을 졌습니다. 수시로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기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9: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0: 한국을 선택한 이유, 바로 동경과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8299님, 정답 3번 호기심. 운동 끝내고 9시에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답 확인하려면 운동을 더 해야겠네요. 운동 친구 감사합니다. 오, 운동 더 하시길 잘하셨네요. 우리 8299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렌틸콩 두유 한 박스 당첨되셨습니다. 샵 8001번으로 성함 적어서 보내주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최근 1년 동안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학교가 무려 68곳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아까 3321님이 낚시 중인데 꽝이라고 하셨잖아요. 급하게 낚시팀 문자들이 들어와서 몇 개 좀 소개해드릴게요. 3321님 들어보세요. 5197님은 낚시 20년 경력이시래요. 지금은 기온이 낮아서 어떤 방법을 써도 입질이 힘들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날씨가 좀 더 따뜻할 때 출조하세요. 아, 날씨가 또 영향이 있군요. 낚시도. 3020님, 음력 날짜로 볼 때 9시부터 입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9시. 지금 그러면은 딱 9시 6분 지났으니까 입질이 있어야 되는데. 3321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 어떠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는요, 한국 MSD 캣박시부, 한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휴원스 글로벌, 빙그레, 현대오피스, 웰템,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캣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0: 파편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아직 신에게는 12가지 고민 해결 방법이 남아있어옵니다.
6: 무엇이 중헌디? 고민 해결 말고 무엇이 중헌디?
7: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만
8: 남의 편!
7: 만나는 환상의 짝꿍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MBC 김준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7: 우리 변호사님은 2주 만에 뵙는데 그

0: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1: 어린이날이 있어가지고 네. 쉬었고요.
2: 하루 뭐, 쉬셨군요. 아이들과도 예. 노시고
1: 아이가 좀 커서
2: 아, 오히려
1: 군대에 가 있고 한 명은
0: 아 군대 갔구나.
1: 한 명은 또 이제 고3이고 그래서
2: 아, 어린이가 아니고
1: 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0: 아 그렇네요.
1: 청소년 이상이라서 예.
0: 우리 순성 아나운서는?
2: 저는 뭐 똑같습니다.
0: 잘 지내고 있고요.
2: 잘 지내요 이런 말 물어보면 저 이제 좀 나이 들었나 봐요. 그런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0: 다 그런 것 같아요. 아, 뭐 잘 지내지 그럼 뭐
2: 똑같지 약간. 뭐 약간 똑같은데 이게 잘 지내는 것만 아닌가 이게 약간
0: 왜냐면 직장인은 항상 일상이 비슷하게
2: 그러니까,
0: 똑같으니까
2: 비슷하잖아요.
0: 아, 맞아요. 예. 오랜만에 맛보기 고민 사연이 있어가지고 좀 바로 만나볼 건데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분도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번호 끝자리가 1인 것만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자분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집이 가까워서 여자 직장 동료와 휴무일에 세네 번 정도 동네에서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는데요. 개인적인 걸 너무 궁금해해서 만남이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3주 정도 핑계를 대고 피했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쉬는 날마다 계속 연락이 옵니다. 직장 동료라서 딱 잘라서 거절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2: 여자분이 보내신 게 맞나요?
0: 아닐 것 같아요.
2: 남자분이 보냈을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0: 아 진짜? 오 여자분으로 추측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네, 남자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휴무일에 자주 만났는데 개인적인 걸 너무 궁금해한다. 그래서 만남이 꺼려진다는 거예요. 휴무일에도 자꾸 연락을 하고 어때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1: 불편하죠.
0: 같아요.
1: 불편하죠. 불편하죠. 또 직장 그냥 직장 동료 아니라면 상관없는데 네. 직장 동료인데 정말 그냥 한두 번 만났는데 계속적으로 그 이상의 관계를 이제 아마 생각을 하고 저는 뭐 딱 잘라서 거절하기는 좀 그렇다면 핑계를 계속 대셔야 될 것 같아요.
0: 어떻게요?
1: 아니 뭐 다른 뭐 남자친구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만나 뭐 한두 번 만나는 걸 몰라도 휴무일 날 만나는 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0: 그쵸, 그쵸.
1: 직장 동료라면
0: 맞아요. 어때요 준상 씨는? 좀 친한 맞아요. 직장 동료들 있잖아요.
2: 저는 집이 가깝고 네. 직장 동료가 또 이렇게 주말에 종종 만나서 대화 나눴는데 재밌으면 또 보고 싶은데.
0: 진짜? 네.
2: 저는 몇몇은 회사 밖에서도 지내죠. 만나는 동료들이 있거든요.
0: 네.
2: 근데 왜 싫어하실까?
0: 이게 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회사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인데 이제 같이 밖에서 만나다 보면 일을 업무의 연장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약간 나는 뭐 개인적인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거 계속 물어보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2: 처음부터 다 만나지 말았어야지.
0: 아 처음부터?
2: 예, 만나주지 말아야지.
0: 근데 뭐 우리 커피 한잔 해요 예. 이러면서 그것까지 거절할 순 없잖아요.
2: 그 회사에서 마셔야 처음부터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0: 업무 왜냐면 시간에 연락하세요.
2: 저 같은 그렇게?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만나줬다 이러면 네. 얘도 나랑 더 가까워지고 싶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예 처음부터
2: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생각보다 나는 적당한 거리가 좋았는데 너무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뭐 변명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막 딱 잘라서 거절하면
0: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회사에서 좀 약간 오픈하는 편이세요? 개인적인 이야기도?
1: 저는 뭐 크게 구별 없이 하긴 합니다. 근데 휴무일 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0: 휴무일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1: 제가 직장 분들하고는 휴일 날 본 적은 없어요.
0: 그렇죠.
1: 우리 뭐 회식도 다 휴무일 회식은 회식이 아니에요. 큰일 날 일입니다.
0: 그렇죠. 오류고이님이 최소한의 정보만 알려주고 되려 더 물어보세요. 좋은 방법.
1: 좋은 방법이네요. 네.
2: 그리고 뭐 제일 딱 잘라 거절하기 좋은 건 뭐 이런 멘트죠. 월요일에 회사에서 얘기하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괜찮다.
2: 그거면 되지 않나?
0: 그냥 준엽님 얘기하신 것도
2: 안 재밌으니까 문제예요라고.
0: 재밌으면 만날
1: 그게 클 것 같아요.
2: 그랬나 보다.
1: 결정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막 그냥 꼬치꼬치 묻기만 하지 정말 요령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하는데도 재밌게 해서 돌려서 할 건데 그렇게 못하나 봅니다.
0: 맞아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이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 오늘만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 귀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2: 네. 경기도에 사는 여자분 정고민님이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0: 고민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세 분도 대화형 인공지능 AI 챗봇 자주 사용하시나요? 저에게는 AI 챗봇을 맹신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AI 챗봇 물론 훌륭하죠. 하지만 AI 챗봇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은근히 틀리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걸 알려줘놓고도
2: 뭐 어쩌라고
1: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저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요. 가끔 참고 정도만 하는데요. 제 친구는 모든 걸 AI 챗봇이 정해준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아, 잘 먹었다.
3: 자 그럼 대충 식사 다 마친 것 같으니까 오늘 밥값 누가 낼지 우리 챗봇한테 물어보자.
1: 야 그냥 나눠서 내거나 우리끼리 가위바위보 해서 정하면 되지. 뭘 그런 거 챗봇한테 물어봐.
3: 왜? 재밌잖아. 물어본다. 챗봇아 지금 나랑 재현이랑 미란이랑 채은이랑 넷이 밥을 먹었는데 누가 밥값을 내면 좋겠어?
4: 그야 물론 재은이지.
3: 어머 정말? 진짜 신통방통하다니까.
1: 야 그걸 왜 걔한테 정하라고 해.
3: 어허 우리 챗봇이 그렇게 하래잖아. 네가 내
1: 밥값 낼 사람도 챗봇이 정하게 하고요. 야 요즘 날씨도 좋은데 우리 여행 갈까?
3: 좋아 챗봇한테 물어보자. 어디로 가면 좋은지.
1: 아니 그걸 우리가 정하면 되지 왜 챗봇한테 물어봐.
3: 야 조용히 봐. 쉿. 챗봇아 올 봄에 어디로 여행 가면 좋을까?
4: 강릉 어때? 이번 주말에 차문화 축제도 한대.
3: 어머머 강릉 나 너무 좋아. 얘들아 우리 강릉 가자.
1: 이렇게 여행지도 챗봇이 정하게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참고 넘겼는데요. 얼마 전에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분위기 파악을 못했는지 어쨌는지 그 상황을 AI 챗봇한테 설명하더니
3: 챗봇아 둘 중에 누가 잘못한 거야?
1: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3: 챗봇아 미란이가 잘못한 거야? 채은이가 잘못한 거야?
1: 야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3: 둘 다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니까 잘잘못을 가려야지.
1: 아 근데 그걸 왜 챗봇한테 물어봐?
3: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얘가 제일 정확한데. 챗봇아 미란이가 잘못한 거야? 채은이가 잘못한 거야?
4: 채은이가 잘못했네.
3: 정말? 그랬구나. 채은이 잘못이구나. 얘들아 챗봇이 채은이가 잘못한 거래. 그만 싸우고 채은아 얼른 빨리 사과해.
1: 결국 말다툼을 하던 두 친구는 이 친구의 행동에 더 폭발해서 집으로 가버렸고요. 이 친구는 계속 AI 챗봇과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3: 챗봇아 쟤들 웃긴다. 내가 잘못한 거야. 쟤들이 잘못한 거야.
4: 쟤들이 잘못했네. 손절해.
3: 손절할게.

0: 변호사인가 연기자인가. 아, 그러니까. 네. 변호사 겸 연기자.
1: 범진호 챗봇사의.
0: 아니 챗봇 목소리가 너무 재밌었어요.
1: 아 진짜.
0: 실제로 챗봇사, 그런
2: 챗봇사.
0: 그러니까 귀여워. 아 귀엽긴 한데 어쨌든 좀 심각해 보입니다. 챗봇 두 분 어떻게 자주 이용하세요? 얼마나 사용하세요?
3: 저도 사실은 좀 심심할 때 차에 이제 작동하고 음성으로. 한 시간 동안 얘기한 적도 있어요.
0: 아 진짜요?
3: 그리고 좀 어르신들한테 보여줬거든요. 예. 저희 장인어른이나 저희 어머니나 너무 좋아하세요.
0: 와, 아 진짜?
1: 어른들이 더 좋아하시는
3: 너무
1: 거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거의 뭐 완전 베프라고 얘기하시고
0: 진짜?
1: 저는 대화는 잘 안 하는데요. 자료를 찾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매일 저는 유료 결제로 예전에 두 개나 썼었고
0: 진짜요?
1: 지금도 한 가지는 유료 결제하고 있거든요.
0: 유료랑 무료랑 좀 차이가 있나요?
1: 그건 모르겠는데
3: 제가 기분이... 저도 유료로 하나 쓰고 있는데 질문이
1: 제한이 좀 없고
3: 제한이, 제한이 있어요. 없고. 무료는
0: 무료는
3: 제한이 없고 막 쓸 수가 있습니다.
0: 그런 차이가 있군요.
3: 네, 무제한으로 질문합니다.
0: 근데 이제 그게 크겠네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질문은 여기까지 하면 좀 그러니까 유료를 써야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그래 유료를 친구가 되려면 돈을 써야 돼.
0: 돈을
1: 그럼 맛있는 거 사줘야죠. 전기료 내줘야죠.
3: 기술이 참 탁월한 게 그 제 특성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변호사님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3: 가끔씩은 반말하는 것도 좀 두려울 때도 있어요.
1: 맞아. 자꾸 반말해요.
3: 제가 그래서 조심할 때도 있어요. 어려운 거 질문할 때는 존댓말로 하고
0: 눈치를 약간 보시니까
3: 그리고 질문하면 제 직업이나 뭐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딱 거기에 맞게 답을 해주니까 어쩌면 누구보다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필요한 기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그러면 거의 박 변호사님은 지금 친구 편이신 거 아니에요?
3: 아니요, 근데 그렇긴 한데 이걸 갖고 이제 딴 데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제에 활용하지
0: 본인의 이야기
3: 우리 소통하거나 인간관계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뭐 잘 없습니다.
0: 그러면 진짜 친구들이 눈앞에 있는데 챗봇한테만 물어보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1: 사실 진짜 충격적이고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만 아까도 얘기 듯이 언젠가 이런 세상이 진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좀 드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다움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걸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말한다고 들을까요?
3: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뭐가 있으면 그 판단은 챗봇이 낫지만 그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반응 이런 거 다 그냥 보면 즉흥적인 판단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3: 이거는 여기 물어볼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모든 걸 여기 의존한다는 건 안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3: 친구한테.
0: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 싸우고 있는데 누가 더 잘못한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어때요?
1: 이거는 거의 지금 그 챗봇에 사용하고 계신 친구분이 자기 친구들보다 챗봇이 더 우선순위의 베프인 것 같아요.
0: 아, 더 친한 친구.
1: 근데 그런 사람에게 너 챗봇 그만 써 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심만 생길 것 같고 뭐 야 너 지금 그렇게 물어봤지? 나도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 이래서 내 거에 물어봐서 봐봐 결과 다르잖아 이게 이렇게 다른데 넌 어떻게 걔를 그렇게 신뢰해 이렇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좀 다가가면 어떨까?
0: 아 오히려 내 챗봇한테 물어보고
1: 결과가 다르면
3: 사실은 굳이 이게 표현이 맞는지 판사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논리적인 부분이면 저는 그나마 뭐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둘이 지금 싸웠는 게 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아닌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요.
3: 그래서 옆에서 못하게 하고 뭐 누구 말대로 내 거는 다르게 결론이 난다라고 아마 다르게 결론이 날 겁니다.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너는 O라고 그러지? 나는 X라 그런다. 내 챗봇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그 법률적으로 이런 거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3: 많이 사용하죠.
0: 그러면 진짜 정확한 판단을 내리나요? 그 챗봇이?
3: 놀라울 때도 있어요.
0: 진짜요?
3: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의뢰인들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길 가능성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0: 그런 거. 그
3: 답을 하기가 좀 곤란해요.
0: 네네.
3: 그래서 그런 질문 하지 마시라는데 챗봇에 물어보면
0: 해줘요.
3: 예. 와. 근데 이제 큰 의미는 없는데.
1: 근데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3: 그게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설득력이 있을 경우도 논 걸 착 되기도 하고 뭐 할루시네이션인가요? 막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거짓말.
1: 그렇죠.
3: 그 사람 듣기 좋게 만들어내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전문가들이 이제 활용을 하려면 진짜 많이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가짜나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 정도 아닐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0: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그렇네요. 그러면 만약에 친구가 자기 챗봇 말만 맞다 이렇게 우기면은 이제 어떻게 할게? 좀 약간 심각해져서 아니 난 챗봇 말만
2: 네 챗봇 말만 들을 건데 먹고 잘못됐는데
1: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2: 야 이거 이거는 진짜 어렵다. 오늘 역대급 어려운 고민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득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
2: 저는 만약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네. 하면 저는 그 챗봇에 설정해 놓는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이런 할루시네이션 최대한 못하게 하게끔 여러 이제 명령어들을 미리 입력해 놓는 장치가 있거든요. 이게 찾아보면 네.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도 좀 해둘 것 같아요. 거기에다 몰래 자는 사이에 예를 들어 어머니가 계속 이런다 이러면 좀 그런 명령어들을 몇 개 넣어놔서 좀 어머니가 얘한테만 의존하지 않게끔 몇 가지 좀 설정을 해놓지 않을까.
1: 기계적으로
2: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같아요.
1: 근데 약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챗봇을 무슨 막 진짜 사이비 종교처럼 얘가 하라는 대로 막 움직이고 막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게 좀 약간 맹신하는 완전. 느낌
0: 이게 앞으로 이게 지금 질문으로 돌았지만 좀 큰 사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립하거나 앞으로 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비단 여기 말고라도.
1: 네. 그러면은 챗봇한테 이런 막 개인적인 막 그런 심리 상담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게 막 혹시 막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막 노출되거나 유출될까봐 막 염려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세요?
0: 저는 조금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왜냐하면
1: 내 개인 정보
0: 제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면 딱 저한테 맞게 해줘요.
1: 그러니까
0: 그런 역시. 것들이 이제 약간 불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1: 맞아.
0: 이게 딴 데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불안하긴 해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저는 막 의존하진 않는데
1: 네네.
0: 뭐 그래도 좋고 또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김경주님이 일단 이것도 챗봇사 물어봅시다. 괜찮은데?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지 챗봇한테 한번 물어보자.
2: 괜찮네요.
1: 네.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챗봇 맹신하는 친구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장혜진의 꿈의 대화.

0: 장희진의 꿈의 대화 듣고 왔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또 글을 남겨주셔서 의견들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씩.
1: 네. 김재은님. 남자친구 만들어주심. 남자친구랑 대화하느라 챗봇이 필요 없습니다. 하하하. 해줍습니다.
0: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진짜.
2: 5652님 챗보사 세보사 내가 이 친구들하고 관계를 계속 이어갈까 할까? 이어가야 할까?
1: 진짜 물어보세요. 기발하시다.
0: 그러니까.
1: 예, 3679님 저도 요즘 사람들이 AI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한 5년에서 10년 후에는 하도 머리 들여서 치매 환자가 많아질까봐 걱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오늘 방송을 친구분께 다시 듣기로 들려주세요. 그럼 본인도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요?
0: 화나실 것 같은데.
1: 아니 근데 제가 저희 음악 나가는 사이에 네. 챗봇한테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나온 해결책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0: 그쵸. 역시 사람의 감정이.
2: 저도 사실 확인해봤거든요. 네. 챗봇에 물어보니까 이게 더 나아요. 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하게 틀리니까 잘 설득해라. 쓰지마보다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설명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챗봇이 이 정도 아직 이 정도거든요.
0: 아직
2: 너무
0: 그래. 맞아,
2: 믿지
0: 맞아.
2: 마시고
0: 맞아,
1: 그렇죠.
0: 맞아.
1: 그리고 아까 저희가 조언해줬던 것들도 저는 여기에 얘기를 해줬어요. 미러링 기법으로 내 챗봇은 다르게 말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들 뭐 그 정도 수준이라서 아직은 우리 인간이 더 낫다.
2: 인간이 낫다.
0: 네. 그렇네.
2: 감정적인 부분까지 챗봇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
0: 그러니까. 네.
2: 네. 그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 8698님 챗봇에게 챗봇에 의존하는 친구 괜찮냐고 물어보라고 하는 거 어떨까요?
2: 물어봤어요.
1: 이거 진짜 좋다.
2: 물어봤어요.
1: 이거 좋다. 네.
2: 자 이현주님은 AI는 옵션을 제공하고 선택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결정하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 옵션과 이유를 되도록 질문하라고 친구한테 알려. 전문가시네 이분은.
0: 그러니까
2: 전문가시네요.
0: 확실히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의 답변이 AI 답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1: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0106님 왜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세요? 절교하세요. 농담이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너의 이런 행동이 매우 불편하고 만나는 것도 힘들다고 만났을 때만이라도 자제해달라고 얘기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0: 그렇죠.
1: 진정성 있게 네. 맞아. 걱정된다고 해주면
0: 맞아.
1: 그리고 그 친구도 정말 우리를 친구라고 여긴다면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네, 방금 나온 의견들이 정고민님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염색약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이렇게 함께했는데 벌써 마칠 시간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2: 저는 오늘 같은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0: 네.
2: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1: 맞습니다. 네. 오늘 고민이 오랜만에 두 개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고민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도 함께 얘기를

0: 나누면서 느끼는 바도 많고 더 재미있어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오늘 사연 보니까 우리 이 코너가 되게 의미 있는 코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사연 보면서 고민 나누는 코너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6.3 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 관계로 5당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인사 같이 세 분이 우리 셋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문 댄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9시 39분입니다.

0: 지금부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보내드립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선거방송 연설로 연설 내용은 문화방송과 관계가 없습니다.
1: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양향자입니다. 요즘 저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참 미안하기만 합니다. 미래를 향해 마음껏 도전해야 할 청년들이 꿈을 펼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꿈의 나라였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땀 흘리는 만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청년의 불안이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좌절이 청년들을 일터가 아닌 주식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40여 년 전인 1985년 삼성전자는 64K D램을 개발하여 세계 반도체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대망상이라는 반응을 내놓은 미국 기업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최강국이었던 일본 언론은 한국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칼럼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불과 7년 뒤인 1992년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처음 반도체 기술을 가르쳐 줬던 일본 기업이 지금은 대만 반도체 기업의 하청 기업이 됐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했던 기업가 정신이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삼성의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1985년은 저 양향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해였습니다. 그때 저는 광주에서 상고를 졸업한 18살의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경기도 기흥의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린 딸의 손에 돈 3만 원을 쥐어주며 경기도 가는 버스 창밖에서 하염없이 손만 흔드셨습니다. 하루 수백 장의 서류를 복사하고 도면을 정리하고 책상을 닦고 커피를 타는 일이 연구원 보조 업무 여사원인 양향자의 업무였습니다. 그때 양향자가 삼성전자의 임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제1야당의 최고위원과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할 일본 자료가 많은 것을 보고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복사하면서 어깨 너머로 기술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연구원들이 일본어 매뉴얼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레 다가가서 정확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미스 양이었던 호칭이 양향자 씨로 바뀌었습니다. 사수를 하면서 삼성전자 사내대학 SSIT에 입학했습니다. 주경야독으로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한 끝에 해당 과정을 수석 졸업하고 메모리 설계 분야 정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 3시 반이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공부하던 그때의 습관을 여전히 몸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삼성의 성공을 반도체 신화라 부르고 양향자 이름 앞에 고졸 신화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화라는 표현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기업, 한 개인의 성공 신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40년, 그리고 양향자의 지난 40년은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어온 성취의 기록입니다. 저는 그 위대한 기록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18살 소녀 양향자가 그랬듯 우리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임원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된 후 전국의 특성화고 학생들, 지방대 학생들로부터 수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는 사연부터 자신들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까지 저는 지금도 그 청년들이 보낸 편지 한 장 한 장, 사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안타깝고 절절한 목소리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동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정치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담은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드린 것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오늘의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까지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해온 정당입니다. 고속도로를 내고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고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던 그 역사적 도전의 순간에 늘 보수 정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지난 과거의 잘못을 딛고 일어서서 변화와 혁신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응원해 주시면 더 가열차게 혁신하고 더 크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인류 역사의 그 어느 순간보다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단순히 산업 발전을 이끄는 차원을 넘어서 인류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첨단 기술의 중심에 바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넘어선 코스피 지수도 사실상 삼성과 하이닉스 두 기업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전만 해도 상황이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재고가 쌓이고 있었고 반도체의 부진이 기업 전체의 수익을 깎아먹을 정도였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투자를 줄여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칩스법, 중국의 반도체 굴기, 대만의 산업혁신조례, 일본의 설비 투자 40%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응은 느렸고 지원은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무소속 국회의원이었지만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K-칩스법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에야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투자세 공제율이 8%에 불과한 너무나도 부족한 법안이었습니다.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경쟁국들이 25%씩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8%라니 이것은 반도체 지원법이 아니라 반도체 사망선고라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법안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직접 호소했습니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언론을 붙잡고 매달렸고 방송이란 방송은 다 나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평택 삼성전자에서 일하게 할 것인지 미국 텍사스로 떠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친 끝에 여론의 물길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결국 2023년 1월 세액 공제율을 높인 정부의 재개정안 제출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의 장벽은 높았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특혜 반대를 당론으로 내걸고 세액공제율 인상을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저를 삼성 로비스트다, 재벌 편든다고 공격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세액을 공제해주면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지만 3년 뒤면 오히려 세수가 2.5배 늘어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정확한 팩트로 민주당의 이념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30일 저는 지금도 이 날을 잊지 못합니다. 투자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확대한 진짜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직전 3년 투자액 대비 증가분에는 10% 추가 공제를 해서 최대 35%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기업은 물론 학교와 연구실에도 기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즉각 투자로 응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용인 남사읍 클러스터 300조 원 투자 계획이 확정됐고 SK하이닉스도 용인 원산면 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였습니다. 한 번씩 그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에 아찔해지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폭발적인 성장은 K-칩스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민국의 자리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코스피 7000은커녕 3000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의 역할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앞, 100년 앞을 내다보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는 일, 우리를 먹여 살릴 일, 정치가 이런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3, 4년 동안 우리에게 닥쳐올 산업 지형의 변화가 해방 후 70년의 변화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첨단 산업을 지금보다도 확실하게 더 키워야만 합니다. 반도체에서 파생되는 모든 전후방 첨단 산업들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꽉꽉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첨단 산업 발전의 여정에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이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전진 기지입니다. 천조 원이 투입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첨단 산업의 심장과 같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적기에 성공적으로 가동을 시작하고 이를 토대로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소부장, 바이오, 헬스, 로봇 기업들을 배치하면 반도체 산업의 시너지는 더 커질 것입니다. 삼성고, 하이닉스고, 로보틱스고, 인공지능고와 같은 첨단산업 고등학교를 경기도 곳곳에 세워서 인재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같은 비전이 실현되면 경기도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선전과 어깨를 겨루는 세계 3대 첨단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와 행정은 이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장 총량 규제를 비롯한 3중 4중의 규제가 깔려있고 행정 절차도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깁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용수와 전력 확보 문제도 정치적 갈등으로 쉽게 풀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를 호남에 가져가야 한다면서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산업 발전을 외치지만 진정성 있는 비전도 실현 가능한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가동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첨단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발전을 이끌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0: 국민 여러분, 과거의 전통산업이 노동의 결과물이었다면 첨단산업은 창의와 혁신의 결정체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유를 확장하고 각 개인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 더 크게 도약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하하겠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기술과 신산업의 창의 혁신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규제에 갇힌 AI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족쇄를 풀고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SMR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하여 한국형 ISMR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펼쳐갈 자율과 창의 혁신 경제 정책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맨몸으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을 이겨내야 했기에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부모의 재력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받고 자신의 역량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고 국민의힘의 비전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이상 패스트 팔로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대체 불가능성이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기술 주권을 손에 쥐었을 때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 패권 국가의 원대한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 길에 함께 해주시면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노력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보내드렸습니다. 연설 내용은 문화방송과 관계가 없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112명이 투옥 중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이란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즉각적인 석방과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설 것을 이란과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모하마디는 이란 체제에 저항해온 반정부 인사로 2023년 옥중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사형제 반대, 히잡 착용 반대를 주장하며 25년간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는데 최근 이란 교도소 수감 중 심장마비, 혈압 불안 등 심각한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가담한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처벌을 위한 특별군사재판소 설립을 법제화했습니다. 특별재판소는 가자지구의 인질 억류, 학대 혐의를 받는 용의자들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00여 명이 재판정에 설 것으로 보이는데 집단 학살 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는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행인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60대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고양시 삼송역 인근을 지나가던 20대 남성의 등에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불쾌한 냄새가 나는 액체를 뒤에서 뿌렸다는 신고를 받고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액체 성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보복 대행 추정 신고가 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누군가 집 출입문 주위에 간장과 개인정보가 적힌 유인물을 뿌리고 빨간색 레커치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보내면 보복을 멈추겠다는 협박을 받고 수백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에어가 신규 입사 예정자들 입사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상반기 승무원 합격자 약 100명 가운데 아직 입사하지 않은 50명의 교육 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했습니다. 진에어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입사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며 채용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 부산 15도 등 12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 목욕탕이 공공 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 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목욕탕. 쓱 한번 담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신약 하나가 출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단 한 번의 임상 결과나 소문에도 크게 흔들리곤 하는데요. 최근에도 기술 이전 계약을 두고 시장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약 개발 자체는 생각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야 할까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판단 기준. 잠시 후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0: 철새의 왕 철저.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오늘의 플러스, 바이오 기업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예, 부회장님. 사실 우리나라도 바이오 기업들 이제 걸출한 회사들 많이 생겼고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하기가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거 신약 개발한다라는 게 이게 10년 가까이 걸리니 10년 뒤를 보고 이게 투자하기가 주저주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짚어주십시오. 신약 하나가 나오기까지 일반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1: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먹는 신약 하나가 먹는 데까지는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고요.
0: 네.
1: 비용으로 따지면 한 3조 정도가 들어가는 정말 인고의 시간과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0: 3조요?
1: 예, 예. 근데 이제 그 거친 과정을 보면은 예. 이제 사람이 직접 먹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유해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질환이나 그 질병에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을 발굴하는 그 이제 연구가 초반에 이루어지게 네.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아 이게 저 병 질환에 좀 낫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원래는 제일 좋은 게 사람한테 직접 투여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쥐나 개나 원숭이에 투여를 해가지고 치료 효과 그다음에 부작용 등을 간접적으로 보는 저희가 이제 전임상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한 3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공하게 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 독성이라든지 치료 효과에 관련된 부분이 입증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에 들어가게 되는데
0: 네.
1: 사람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임상이라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0: 예.
1: 이제 임상은 1상과 2상과 3상이 있는데요.
0: 네.
1: 1상은 뭐냐면 그 물질이 건강한 사람한테 먹었을 때 부작용이 없는지
0: 아.
1: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그러니까 한 십몇 명 정도
0: 네.
1: 100명 미만의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거고요.
0: 예.
1: 그래서 부작용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제 임상 2상을 들어가게 되는데
0: 네.
1: 임상 2상은 환자 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100명 넘게 1000명
0: 아.
1: 미만 정도의 소그룹에서
0: 예.
1: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임상 2상 정도 되면 아, 이 약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증을 했다. 효과를 입증했다라고 저희가 보게 되는 거고
0: 예.
1: 이제 3상을 가게 되면은 한 1000명 넘게 질환으로 다국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전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아시아에 있고 그 미국 기계 있고 아프리카 다 다르기 때문에
0: 예.
1: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3상입니다.
0: 네.
1: 근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
0: 네.
1: 저희 그 데이터를 가지고
0: 예.
1: 인허가 기관에 저희가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 인허가에 제출하게 되면 그때 이제 약을 허가하게 되면
0: 예.
1: 그때부터 판매가 되는 거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판매되고 나서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왜냐하면 임상이라고 하는 게 몇 천명 정도의 단위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여러 국가들의 전 인류가 다 먹게 되는 거니까
0: 네.
1: 아주 긴 기간에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 예.
1: 거기서 아주 크리티컬하게 부작용이 나오게 되면 드롭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과 그 정도의 검증을 거쳐야지 저희가 먹는 약을 먹게 되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진짜 철두철미하게 사람이
1: 예.
0: 먹는 거다 보니까 관리하고 검증하는 건 것
1: 예.
0: 같은데 자 그러면요. 뭐 많은 분들이 요즘 바이오 회사들 관심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투자인데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1: 예.
0: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
1: 예.
0: 일반적으로 가장 이거는 투자에 이제 슬슬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 이펙트는 시점이
1: 예, 예.
0: 이상입니까? 삼상입니까? 어디입니까?
1: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거는 임상 이상 때.
0: 이상 때.
1: 예, 임상 이상 때면은 일정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치료 효과도 보이고 독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안정성 있는 데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삼상은 그다음부터는 인원을 늘려가서 좀 더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정말 약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임상 이상 정도가 돼야지
0: 네.
1: 확실하게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이상 정도 됐다고 했었을
1: 네.
0: 때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1: 그런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0: 네.
1: 이제 그게 제일 안정하죠.
0: 예.
1: 근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앞단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뭐 이익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0: 그렇긴 하겠죠.
1: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바이오 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거는 임상 이상이지만
0: 예.
1: 투자 관점은 만약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신다면 다양한 포트폴리오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0: 네. 그런데
1: 예.
0: 임상 1상하고 2상하고 3상은
1: 예.
0: 그 회사 인하우스 안에서 하는 진행인 거죠?
1: 아 그렇지는 않고요.
0: 아.
1: 그러니까 이제 그 임상이라고 하는 게 비용이 들고 네. 그다음에 기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일단 말씀하셨듯 임상 1상 3상이 보통 저희가 글로벌에서 먹는 약 하나가 3조 정도 든다고 가정했을 네. 때 그 안에

0: 한 68%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1: 네.
0: 시간도 60% 정도 들어가고요.
1: 여기에다요.
0: 예. 네. 그러니까 그 빅파마가 아닌 조그만 회사에서 그걸 모두 다 하기에는 쉽지가 네. 않죠.
1: 아.
0: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예.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네.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건 글로벌 빅파마들은 자기네가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다 하죠.
1: 예.
0: 자금력이 있고
1: 네.
0: 뭐 이래서 그걸로 실패를 하더라도 충분히 회복, 리커버리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 네.
0: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많은 투자분들이 기술 이전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제약 쪽에서 본다면 생태계 쪽에서 아직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나 유럽같이 글로벌 빅파머가 있고
1: 네.
0: 벤처의 기술을 받아다가 빅파마가 예. 임상을 하고 비용이 예. 워낙 많이 드니까 이런 것들 선순환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기 때문에
1: 네.
0: 많은 회사들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당분간은 거기서 수입을 올리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한 회사가 그걸 임상을 통해서 시장에 들어가는 그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큰 회사와 작은 회사가 좀 차이가 있군요.
0: 예, 예.
1: 제가 그런데 그 질문을 드렸던 예.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만약에 1상, 2상, 3상을 빅파마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 진행하는 거면 조금 이제 외부인 입장에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자기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걸 실패라고 딱 얘기하기는 참 주저될 수 있지 않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이다라든지
0: 예, 예.
1: 아 2상에서 3상 넘어갔는데 실패했는데도 아니다 또 해보고 있다라든지
0: 예.
1: 뭐 이런 정보의 노이즈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죠.
1: 아, 있었어요.
0: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제가 개발자 관점이 아니고 투자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1: 예.
0: 하면 처음에 A라고 하는 회사, 뭐 벤처라는 회사가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 기술 이전을 했으면 대부분이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의 기술 이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그 다국적 제약회사가 그걸 가지고 임상을 진행할 겁니다.
1: 예.
0: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약 조건이 있겠지만 그러면은 다국적 제약회사는 아무리 몇 조짜리 그 아이템을 사더라도 이게 시장에 나왔을 때 그 조 단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임상을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벤처에 투자했는데 A라는 벤처가 B라는 다국적 제약회사에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물론 A라는 회사의 공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지만 좀 더 본다면 그것을 인수해간 다국적 제약회사의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더 보시면
1: 네.
0: 훨씬 더 안전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특히 이런 다국적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생태계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시를 잘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건 아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한국에서
1: 예.
0: 임상을 진행했을 경우에 이제 그때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임상을 진행하는 거는 우리가 1상, 2상, 3상은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1상은 뭐 1.5년, 뭐 2상은 2.5년, 3상은 2.5년. 뭐 그렇게 뭐 다 약간 컴파운드에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임상을 들어갔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1: 예.
0: 들어갔을 때 한 3년 정도면 그 결과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그 데이터가 5년, 6년, 7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
1: 예.
0: 좀 더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뭐 약간 잡음들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어서 여쭤보긴 했었습니다만 반대로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바이오 신약을 개발한 개발자 입장이라면 실패라고 단정짓기보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신약 개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더 이상 다양한 시도도 할 게 아니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기준이 있어요.
0: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 1상, 2상, 3상이라는 걸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에 가기 전에 전임상이라는 과정을 겪는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전임상에 그 겪을 때 그게 이제 회사에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공증된 기관에서 합니다. 특히
1: 예.
0: 저희가 비임상 CRO라고 하는 공증된 기관에서 하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쥐가 실험을 했는데 많이 죽었으면 그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가 체크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우리가 임상, 일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1: 예.
0: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걸러지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1: 네.
0: 바이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임상 이상까지 가서 독성에 나와버리면 그동안 투자했던 게 모두 재료가 돼버리는 상황이
1: 예.
0: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신다면 그 과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발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A라는

0: 하는 물질이 독성이 나오지만 그게 잘못한 그 질환의 타겟이 바꿨을 때도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끊임없이 타겟을 서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요. 투자자들은 결국 우리 부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임상 결과

0: 예.
1: 첫째, 그 회사가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지를 한번 제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에는 논문도 있고 특허도 있고 예. IR도 있고 그다음에 과정과정을 진행했던 임상이나 전임상이나 그런 데이터가 오픈될 수밖에 없거든요.
0: 예.
1: 그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회사가 그걸 개발하는 과정들을 IR로 통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0: 네.
1: 그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고 그냥 쓱 없어져 버린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0: 네.
1: 근데 또 이제 유의할 거는 뭐냐면 어떤 기업이 A라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해가다가
0: 네.
1: 이걸 바꿀 수는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이제 바꿨을 때 저게 논리적인지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바꾸는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사실 세계적인 약들 보면은 의도치 않은 어떤 사이드 이펙트들이 나와서 그걸 오히려 추종해서 독특한 신약이 나온 예.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꼭 어떤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또 다음에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다 봐야 되는 거군요.
1: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치료제가 하나 있죠. 제가 뭐 제품명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글로벌 제품명. 그게 부작용으로 털이 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원래는 전립선 치료제로 하나를 먹다가 그게 부작용이 발모 효과가 나니까 그거를 약을 좀 바꿔가지고 발모 치료제로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비아그라도 마찬가지죠. 뭐 협심증 치료하다가 이런 다른 이제 그 트랙 레코드를 가서 새로운 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개발자들도 실패해도 실패한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게 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개발을 다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이랑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0: 네.
1: 이제 그거를 좀 신뢰할 수 있는 기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끝내요, 진짜.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에게 투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할 때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언제 사서 언제쯤 팔겠다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지금이 2상인데 또는 3상인데 최종 약 개발까지 얼마큼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공시 자료에 이런 약간 가이드도 좀 있나요?
1: 아마 공시자료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일정은 낼 수가 있겠지만
0: 네.
1: 이게 이제 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임상을 진행을 할 때 임상 시약 샘플을 줬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제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특히 이제 이 신약을 개발하는 것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시장이랑 소통하기 때문에
0: 예.
1: 좀 신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확히 시장이 얘기를 해서 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0: 예.
1: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겠다. 그러면은 대충 얼마 정도의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시장에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투자했을 때 그 실패가 됐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부담이 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어찌 보면 회사의 펀더멘탈이 바뀌는 게 아닐
0: 예.
1: 수가 있기 때문에
0: 예.
1: 한번 잘 들여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질환군이 바뀌거나
0: 네.
1: 갑자기 시간이 늘어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렇군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임상을 다 거쳐서 신약을 만들어서 큰 성과들을 내기 위해서는 빅파머가 하는 역할을 해줄 만한 생태계 그 구심점 이런 것들이 국내에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남하고 나누지 않고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정도 되려면 얼마나 더 걸릴까요?
1: 글쎄요. 그걸 뭐 예측을 하긴 좀 어렵지만 지금
0: 예.
1: 정부도 그렇고 그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바이오나 신약에 투자한 지 한 30년, 50년 미만입니다.
0: 네.
1: 신약을 개발하게 된 게.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정말 놀랍니다. 이
0: 네.
1: 짧은 시간에 이 정도 성과를 낸 것은 아주 놀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 정 저 경제성으로 본다면 빅파마가 한 두세 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한 생태계를 만들게 되고 그런 이제 벤처들이 기술 개발한 걸 빅파마가 사가서 글로벌 임상을 해서 그 완벽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아, 저희는 5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빅파마가 예. 그래서 글로벌리 좀 좋은 생태계를 가져야 되는 게 정부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0: 꼭 달성해야 될 목표입니다.
1: 예, 그렇군요. 그러면 당장 이런 신약을 개발하려는 이제 그 어떤 벤처 예. 이런 회사들이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초기에 가져야 될 종잣돈 이것도 무슨 약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충 어느 정도 잡습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R&D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때까지가 아마 이제 벤처에서 초반에 막 얘기를 할 텐데 그게 한 저희가 25% 정도의 전체 풀로 보면 네. 비용의 25%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3조라고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1.5조에서 3조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이제 미니멈 1.5조로 봤을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22% 정도가 이제 앞단에 벤처들이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역산을 보면 예. 그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1: 벤처 돈이 아닌데요.
0: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벤처들은 투자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런데 예. 예.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빅파마가 이루어져서 생태계를 완벽하게 한번 구성하는 네.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끝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0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투자 여력이 예. 아주 여유 있지는 않죠.
1: 네.
0: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뭐 모태 펀드를 통해서 어리 스테이지 벤처 펀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후단의 프리 IPO 임상 3상 비용도 만들기도 해서 정부가 많이 도와주긴 합니다.
1: 네.
0: 그렇지만 그걸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1: 네.
0: 당분간은 저희가 라이징 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계속 자금을 쌓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 네.
0: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5년 정도 반복을 하다 보면 저희가 자금도 쌓이게 되고 그 돈으로 돈을 번 큰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1: 예.
0: 그렇다면 이제 그 선순환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도 공이 부족하지 않은
1: 네.
0: 그런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서
1: 네.
0: 좀 더 파괴력 있는 신약 국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그 투자가 좀 미비한 걸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우리나라가 뭐 10대 경제 강국에 속하는데 그냥 바이오 쪽에 주력으로 삼는 회사가 적어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0: 그것도 맞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야,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앵커가 될 그 빅파머부터 투자 생태계까지 조성되고 있다니까 더 기대감이 큰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 주셨던 그 기술 이전이라 라는 표현도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0: 예.
1: 만약에 이제 빅파마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어떤 우리나라 벤처가 신약을 개발하는 트랙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개발돼서 다국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게 될 시점이 되면 이 파일을 몇 대 몇으로 나누고 통상적으로 그게 있습니까?
0: 그건 이제 계약이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을 때 이제 그 기술 이전 계약에 그러니까 기술을 파는 그러니까 우리에서 우리나라라고 친다면 우리나라가 벤처가 기술을 팔 때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1: 네.
0: 전임상인지 임상 1상인지 임상 2상인지에 따라서 이제 계약 규모도 달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제일 좋은 때가 임상 2상 때 파는 것이 가장 가격이 높기도 하고
1: 네.
0: 근데 3상에는 아마 말씀드렸지만 이게 환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1: 네.
0: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몇 임상 비용의 한 거의 한 50% 정도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1: 예.
0: 벤처 입장에서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임상 이상에서 안전한 컴파운드를 사서
1: 네.
0: 3상을 진행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인허가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마일스톤 단위라고 하는 계약 조건으로 갑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전임상에서 팔았으면 전임상 통과했을 때 몇 프로 그다음 임상 진행했을 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마일스톤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통과돼서 시장에 나왔을 때 러닝 로열티를 받든지 아니면 러닝 로열티가 싫으면 앞단에 계약금을 좀 크게 해서 받든지 그걸 다 촘촘하게
1: 그렇군요.
0: 썰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 예, 아 진짜 계약마다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예.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바이오 산업 몰랐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0: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모시고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기술 이전하면서 빅파머와 바이오 신약 개발한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일을 추진하는지까지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기술 이전까지 됐고 어느 정도 약이 이제 이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앞서 1부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관련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까지 거쳐서 결국 약국에서 우리가 처방받고 살 수 있는 데까지는 통상적으로 또 이거 얼마 걸립니까?
4: 임상 들어가서요.
3: 예.
4: 한 7년, 8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임상 기간을 한 6년에서 7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접근하는 컴파운드에 따라서 질환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지만 외국 많은 그 정보사에서 내는 거 보면 한 6년에서 7년 사이가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허가 기간이 1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임상을 들어가게 되면 한 8년 정도 돼야지 저희가 이제 먹는 약이 이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3: 그렇군요. 그런데 예. 제가 이런 소리도 한번 들었습니다. 사실 중진국 이하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식약청 같은 기능이 사실 이렇게 아주 탄탄하고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 미국의 FDA 승인된 약들을 이제 거기서 했으니 오죽 정확하게 써서 받아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약들도 FDA 승인을 그런 이유로 제3세계 국가에 팔기 위해서 그래서 신청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미국의 관료예요. 어떤 사람이든 다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같은 기업이 뭐 FDA 승인 받으러 왔으면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처리해 주고 좀 트집 많이 잡고 이런 일은 없을까요?
4: 그게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FDA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를 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차별을 두기는 어렵죠.
3: 네.
4: 어렵지만 아마도 뭔가 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있는 약물이나 이런 것들은
3: 네.
4: 좀 더 꼼꼼하게 볼 가능성은 아마 있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더라도
3: 뭐 그럴
4: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 FDA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3: 네.
4: 전세 약의 한 60-70%가 지금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주도하는 거는 미 FDA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대부분이 미국 회사들이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3: 네.
4: FDA가 좀 더 힘을 갖게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3: 네.
4: 아마도 물론 이제 우리가 임상을 통과하게 됐을 경우에 각국 단계에 들어가서 또 다시 임상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3: 예.
4: 이때 미 FDA를 통과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글로벌하게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인증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능이 덜한 국가들은 인허가를 내주게 되는 거고요.
3: 예.
4: 아니면은 유전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국가들에서나 아니면은
3: 예.
4: 자국 보호를 위해서라도 뭔가 이제 그 검토할 대상들이 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각국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인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3: 그렇군요.
4: 예.
3: 자, 그런데 이제 또 이 FDA 승인 받는 과정에서 FDA만 승인 받으면 이건 전 세계 만국 공통 어떤 프리패스가 되는 건지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 또 다른 트랙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4: 그러니까 이제 FDA는 결국은 미 FDA에서 받는 거거든요.
3: 예.
4: 그다음에 이 약을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이제 그거는 미국과 그 나라들이 무슨 계약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양허를 한다면은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3: 네.
4: 어떤 일정 기관들은 그 나라의 FDA를 통해 가지고
3: 예.
4: 사실 기본적인 스크리닝을 하는 과정을 아마 대부분 겪게 됩니다.
3: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승인 절차라는 건 또 어떤 단계인지 또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바이오에서는 정말 특이한 게 있어요. 저도 바이오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이거는 특허를 가진 회사들이 시총이 높은 게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해서는 제네릭 복제를 한 약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그 인더스트리는 꼭 특허가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특허 다 만료돼서 이제는 야 저거 똑같이 만들어서 메머드급 히트한 약 똑같이 팔자. 이게 다 더 나은 비즈니스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4: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그 결국 수익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R&D 개발적인 부분이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제라고 하는 복제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검증이 된 약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저희가 제조를 해서 판매한다면 이익은 남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오리지널 약보다는 이익률이 떨어지는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제네릭도 첫 번째 제네릭, 두 번째 제네릭, 세 번째 제네릭에 따라 약가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률 면에서는 복제약은 아마도 좀 더 낮은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리스크하긴 하지만 신약이라고 하는 건 특허를 갖고 있는 보존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네. 20년 동안 저희가 그 특허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20년 동안 특허만 완벽하게 됐는데 독점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앞단에서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나중에 허가가 된다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한다면 그때의 수익률은 아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그 SK바이오팜이라고 하는 세노바베이트라고 하는 약을 스스로 만들어서 미FDA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것들은 처음서부터 다 우리가 스스로 해서 임상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 FDA 통과도 하고 마케팅까지 새롭게 하는 이제 그런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뭐 매출력이 상당히 높아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의 좋은 트랙 레코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라이싱 아웃이 됐다고 하는 컴파운드 유한랑의 렉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벤처 기술을 우리나라 제약사가 사가지고 우리나라 제약사가 임상을 해서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고 매출을 올리다가 그거를 미국 회사에 라이싱 아웃을 해서 미국 회사가 미 FDA를 통과시켜서 지금 시장에 나온 어찌 보면 그 생태계 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생태계죠.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그 렉나자도 이제 아마 올해서부터 계속 이익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신약을 개발한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 좋은 케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문제 있는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산업이 나오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여기도 역시 특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구나. 이게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가 특허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또 특허들 중에서는 또 약간 활용이 잘 안 되는 특허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특허인지 이걸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4: 그러니까 이제 벤처 입장에서 특허가 많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내가 출원한 특허가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물질에 기반된 특허인지 그거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출원한 특허가 좀 어느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특허를 받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허가 이제 물질 특허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 제조 특허나 여러 가지 방어 특허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물질 특허만 냈다가 이게 임상을 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방어 특허들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약간 특허를 내서 이 물질을 그 좀 확보를 하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허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특허와 유사한지 그걸 한번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좀 분명히 있고 어느 나라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분명히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가 얼마 남았는지 왜냐하면 특허가 보통 20년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어떨 때는 특허가 너무 늦게 너무 빨리 나가버리면 임상 갈 때 20년에 10년이 지나가버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라이싱 아웃이 됐을 때 이제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시장에 나갔을 때 아무래도 마켓을 소유하는 그 독점 기간이 줄어들게 되죠.
3: 그렇네요.
4: 그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야, 이 또 특허에서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될 요소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 좋은 얘기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오의 가장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궁극적인 허들은 너무 내용이 전문적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의사분들도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의사는 우리도 투자가 주저되는 게 다른 분야만 가도 잘 못 알아들을 정도의 전문 분야가 돼버리니까요. 그러면 이 중요한

0: 데이터들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비교라든가 대조라든가 검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나요?
1: 그러니까 저희들조차도 예. 좀 영역이 넘어가면 잘 모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오가 언어도 어렵고요. 네. 과정도 복잡하고 또 하나가 이게 텐저블하게 좀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저희가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리스크하죠. 그런데 그 대신 분명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과정이 저희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아까 전임상 데이터가 있어야지 임상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임 임상 들어갈 때 제출했던 전임상 데이터들은 공식화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많이 보신다기보다는 뭐 유효성이 어떻게 되는지 독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임상 일상에서 이상 넘어갈 때도
0: 네.
1: 저희가 공시할 수 있는 공시 데이터가 나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하게 기업이 얘기했던 마일스톤에 맞게 개발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실패했을 늦어졌을 때 좀 네. 늦어졌을 때 왜 늦어졌는지를 얘기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좀 시장에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있는 거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0: 아,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네요.
1: 예.
0: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면 좀 지연이 됐으면 그것마저도 설명하는 회사가
1: 그럼요.
0: 믿을 수 있다.
1: 예.
0: 아, 이것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1: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해서
0: 예.
1: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품까지 나오는데
0: 예.
1: 확률이 8%,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0: 예.
1: 나머지 95%는 틀린다 안 된다는 거죠.
0: 네.
1: 그러면 95% 회사가 다 망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95%가 실패했을 때 내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실패했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뭘 보완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들이 시장과 소통이 돼야 되겠죠.
0: 네.
1: 그게 올바른 회사이기도 하고요.
0: 네. 사실 지금까지 이제 부회장님 말씀 쭉 듣고 보면요. 야, 우리나라 바이오 생태계가 참 견실하게 성장해 오고 있었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투자했었을 때 뭐 투자가라는 게 항상 모든 게 다 왕도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있는 것이고 조금 검증된 임상 단계까지 통과된 다음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바이오 분야에서도 있기도 하고요. 이 모든 장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근데 바이오 분야에서 너무 제가 좋게 표현하겠습니다. 노이즈들이 너무 많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뼈아픈 말씀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통상적으로 참 이게 뒤에서 열심히 R&D 하시는 분들에게는 허탈해지는 건데 소수의 이상한 분들 때문에 혼탁해진 사례가 몇 개 있으면 그걸 좀 알려주시면 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1: 몇 가지가 있죠.
0: 예.
1: 그러니까 하나는 임상이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임상을 보통 진행을 할 때
0: 예.
1: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우리가 요새 뭐 마운자로나 저와 같이 그 체중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칩시다.
0: 예.
1: 그러면은 우리가 임상을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을 하냐면 이거를 첫 번째 지표를 내가 이거를 그 임상을 들어갔을 때 임상의 첫 번째 지표를 체중 감량으로 한다.
0: 예.
1: 대신에 체중 감량을 20% 하겠다라고 하는 게 1차 지표일 거고
0: 예.
1: 2차 지표는 이걸 했을 때 당뇨 수치를 몇 프로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게 2차 지표겠죠.
0: 예.
1: 이걸 이제 저희가 FDA나 한 KFDA 내가지고 임상 허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체중 20%를 먼저 맞춰야 되는 거죠.
0: 예.
1: 그리고 나서 뭐 당 수치를 내리는. 근데 이제 많은 어떤 기업들이 1차 지표를 못 맞췄을 경우에
0: 예.
1: 시장에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1차 지표는 못 맞췄지만 우리가 당수치 관련된 부분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냈기 때문에 이건 실패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그거는 아니죠.
0: 아.
1: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지표를 못 맞췄기 때문에
0: 예.
1: 그건 실패입니다.
0: 네.
1: 근데 그 회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1차 지표를 못 맞췄다. 그런데 당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 디자인을 새로 해서
0: 예.
1: 다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시장이나 소통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은 회사들이
0: 마음이 급하군요.
1: 예, 그러니까 급하다기보다는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 두려움이
0: 예.
1: 이거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0: 되는군요.
1: 그다음에 이제 특허라고 하는 거는 명쾌하거든요.
0: 예.
1: 뭐 개발자가 내건
0: 네.
1: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 공동 연구할 때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
0: 네.
1: 특허를 어떻게 쉐어할지. 아니면은 돈을 둔 데에서 특허를 내고 개발한 데에다가 전용 시식구를 준 그거를 명쾌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1: 이 신약 개발은 특허로 라이싱 아웃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0: 예.
1: 그러니까 그런 특허에 관련된 부분이 좀 명확한 것들
0: 예.
1: 이런 것들은 분명히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들도 들어가서 정말 특허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좀 미흡했기 때문에
0: 예.
1: 시장에 혼란이 오기도 했고
0: 아, 예.
1: 그래서 뭐 산업계에서도
0: 예.
1: 그 부분에 관한 자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 그렇군요.

0: 이게 데이터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시장이랑 신뢰성을 갖게 되고 네. 시장과 좀 솔직하게 소통을 하자. 그런데 예. 뭐 모든 산업이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우려도 나오게 되고 그런 네. 부분이 나오게 된다고 좀 보고 있고 그런데 예. 그런 부분들은 그 산업의 섹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업의 문제이니까 그 기업을 뭐 형사처벌한다든지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제가 좀 이번 그 정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섹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 기업의 문제다. 예. 그리고 한국은 그래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시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저도 개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거 몇 가지 여쭤보면요. 예. 어떤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명망 있는 어떤 교수, 대학교의 교수의 연구팀과 MOU를 맺으러 갔다. 사실 일하다 보면 그런 기술 지원이 필요하니까 업무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주가에는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도 없고 뭐가 나온 게 아닌데 막 어마어마한 반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거는 그 제약 담당자들은 의도하지 않고 시장에서 그냥 난리가 난 건지 아니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 주가가 조금 올라줘야 되는 이벤트도 사실 경영 기법상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MOU 같은 거 발표도 하는 면이 있는 건지 이것도 좀 해석 좀 해주세요.
0: 양자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렇게 올린 주가는 금방 빠지게 되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 번 분들은 그래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할 네.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MOU는 그냥 메모입니다. 네. 메모니까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데.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이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이랑 연구 집단이랑 연구를 해서 훨씬 더 좁은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건 이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MOU 했다는 것도 물론 한번 보셔서 어떤 내용을 MOU 하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한 6개월, 1년 정도를 보시면서 네. 그 MOU 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네. 왜냐하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MOU를 하고 나서 나온 결과물들을 학술 발표를 하거나 논문 발표를 하거나 IR 하거나 하는 분명히 노출을 할 거거든요. 예. 이제 그걸 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제 MOU를 해서 급등을 한다. 네. 그거는 약간 좀 잘 봐야 될 주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쭤보면요. 가끔 이제 주식 관련한 이제 토론방, 커뮤니티라고 하죠. 그런데 보면 뭔가 한 제약회사가 주가가 막 올라가고 뭐 이 데이터를 발표했다 그러면 간간이 이런 소리를 해요. 조작일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 저는 다른 분야의 연구자지만 이 데이터를 조작해서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조작도 있긴 있습니까?
0: 글쎄요. 그건 맘먹고 하지 않으면 그 그러니까 조작은 범죄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게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조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예. 나 혼자 내가 실험을 해서 사장 혼자 실험을 해서 사장이 데이터를 내고 사장이 그 그래프를 그린다면 모르겠지만 요새 같을 때는 예.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예. 아마 데이터의 조작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을 경우에 예. 저희가 IR을 할 때 물어보는 게 동물이 몇 마리 하셨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물을 실험한 한 마리 가지고 제일 좋은 것만 데이터를 내면은 그거는 좀 안 좋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데이터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네, 혹시나 일반 주주분들도 가서 질문하실 때 동물 데이터가 나오면 네. 어, 동물 몇 마리 하셨습니까? 를 보면 10마리, 20마리.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그 수치가 나오면 좋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조작은 맘먹지 않으면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1: 진짜 그렇겠네요. 예. 우리가 오히려 검증해야 될 건 그 데이터가 통계적 유의미함을 가지고 예.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예. 게 더 중요한 요소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 그리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찬찬히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좀 남아야 될 그 해결해야 될 부분도 뭐가 있는지 말씀 주셨는데 부회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추세대로 잘 가면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가지는 최고의 장점, 강점 뭐 분야라든가 어떤 영역 뭐 이런 게 있을까요?
0: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이제 벤처들이 많이 하는 ADC나 제형 변화에 따른 플랫폼으로 라이싱 아웃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벤처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는 게 특히 이제 우리가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금력 투자 비용도 열악한 상황에서는 어떤 한 컴파운드에 계속 올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컴파운드가 어떤 저 입증이 됐다면 플랫폼을 가지고 기술 저 글로벌 시장에서 도전 한번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ADC를 하는 회사나 그다음에 제형 변화에 따른 플랫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CDMO라고 그건 이제 물론 그 바이오 섹터이긴 하지만 생산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왜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글로벌하게 CDMO를 할 수, 우리나라가 CDMO 들어온 지 15년, 2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1위를
1: 하고
0: 생산량수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경제성 있게 경쟁력 있게 안전한 바이오 샘플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부분이 현재를 끌고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재작년에 나온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신약이 얼마나 그 나라가 튼튼하게 받쳐줘야 하는 그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개수를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년 전에 13,000개에서 14,000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7,000개에서 8,000개 우리나라가 3,000개에서 4,000개 세계 랭킹 3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R&D 파워와 산업화 직전까지의 많은 모멘텀이나 에너지들은 아주 좋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어느 한 분야를 논한다기보다는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에코시스템 생태계 쪽으로 본다면은 그런 파이프라인 좋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중국이나 미국은 빅파마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일본, 인도도 빅파마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되게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극복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당면한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한국의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관심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파마를 좀 지향하는 회사들은 어느 회사들이 좀 있을까요?
0: 그건 많이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마가 이제 정말 글로벌 빅파마 될 수 있는 터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벤처들이 글로벌 빅파마로 갈 수 있는 터전을 갖추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답을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사도 아까 뭐 SK바이오팜도 그렇고 유한도 그렇고 R&D를 통해서 많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벤처들도 뭐 몇 조 단위의 라이싱 아웃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금력과 이러한 좀 경쟁력이 좀 동반되고 그다음에 자금력 있는 회사들이 큰 회사들 M&A를 해가면서 확장하는 방법을 좀 더 저희가 좀 멀티플하게 활용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혹시 공시 문화라든가 자정 노력에서도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보완해야 될 게 있을까요?
0: 아, 그럼요. 결국 신약 개발하는 건 데이터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뢰성을 쌓아야 되는데 그 신뢰성을 쌓는 건 한 세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우리가 공시를 정확히 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도 똑같이 정보에 오류 없이 똑같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걸 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공시를 통해서. 그다음에 공시가 내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적인 IR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끊임없이 시장과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하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산업입니다.
1: 그렇죠.
0: 이랬을 경우에는 시장이랑 왜 실패했는지 관련된 부분을 주가가 빠지긴 하겠죠. 그런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는 빠진 주가는 다시 원성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시장이랑 소통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다시 한번 시장과 토론하게 된다면 좀 더 튼튼한 시장의 신뢰를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시장 자체에서의 자정 노력을 좀 중심으로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해외 바이오 관련한 분야에 공시 관련한 법적 제도 이거에 비해서 우리가 좀 그 허들이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0: 예민한 부분입니다. 약간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생태계가 완전히 세팅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는 뭔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처벌되는 그 회사가 맞는 데미지는 워낙 커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게 습관이 됐던 것 같고.
1: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서 아웃이 된 그렇죠. 거니까 그게 제일 큰 거군요. 예.
0: 예.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생태계까지는 와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퍼블릭 섹터에서 공시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계속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제일 이상적인 것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민간들이 뭔가 좀 주도하고 민간이 소통을 하고 민간이 해결책을 찾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0: 그런데 그 부분에는 시간적인 좀 버퍼링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럼 해외에서는 우리 부회장님이 재직하고 계신 바이오협회 같은 데서 그런 자정 노력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나요?
0: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협회들이 하는 일들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산업을 육성하고 부스팅하고 하는 생태계를 육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거에 그걸 자정을 하면서 네. 산업계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을 이제 협회가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중요한 일하고 계셨네요.
0: 알겠습니다.
1: 지금까지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1: 깜빡 말고 쾌팍시부.
1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헬스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6: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0: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11시 11시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6%입니다. 전년 대비와 전월 대비 상승률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부합했습니다. 쿠웨이트군이 해안으로 침투한 이란 혁명 수비대 4명을 체포했다고 쿠웨이트 국영통신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국경 침입하다 체포된 일당 4명이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이라고 자백했다며 교전 중 쿠웨이트 병사 1명이 다쳤고 침투조 중 2명은 도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쿠웨이트를 겨냥한 적대적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어선을 타고 부비안 섬으로 침투하는 임무를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노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인력기준 법제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노조가 공개한 2026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간호사 참여자 2만 9,275명 가운데 72%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병원을 떠나고 싶은 이유 1순위는 근무 조건으로 48%였고 간호일 자체에 대한 불만은 1.5%였습니다. 진에어가 신규 입사 예정자들 입사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상반기 승무원 합격자 약 100명 가운데 아직 입사하지 않은 50명의 교육 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했습니다. 진에어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입사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며 채용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부산 15도 등 12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다크 콘티넨트, 아프리카를 지칭하던 19세기 표현인데요. 우리말로는 암흑 대륙이라고 합니다. 암흑 대륙의 뜻풀이가 최근 바뀌었죠. 예전엔 어두운 대륙이란 뜻으로 문명이 뒤처진 아프리카 대륙을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시대에 서양에서 미지의 대륙이던 아프리카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수정됐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고개 락밴드 서바이버는 투어를 하고 있던 도중 배우 실버스타 스텔론에게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서바이버가 영화 로키3에서 주제곡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불렀었는데 실베스타 스텔론이 그 감동을 잊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후속작인 로키4에서도 서바이버에게 주제곡을 부탁하고 싶다며 전화를 했던 건데요. 서바이버는 로키4의 대본을 받자마자 단숨에 끝까지 읽어버리곤 거기에서 떠오른 아이디어와 인상, 컨셉 같은 걸 적어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어가 있던 곳의 호텔방에서 모든 작업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로키4의 주제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0: 5월 12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Survivor, Burning Heart였습니다. 김경숙님 신청곡이었어요. 로키3에서는 Eye of the Tiger, 그리고 로키4에서는 이 Burning Heart를 주제가로 불렀었던 Survivor. 덕분에 이 Survivor는 밴드 그 자체로서도 뭐 인기가 있지만 로키라는 영화하고 항상 같이 이미지가 생각이 되는 편이죠. 그래서 서바이버 하면 로키, 또 로키 하면 실베스타 스텔론, 이렇게 마치 연관 검색어처럼 따다닥 이어지는 느낌이죠. 거기에 우리 화요일, 수요일 이 정도도 그 검색어에 같이 한번 좀 연결을 시켜볼까요? 이렇게 주 중에 또 중간쯤 되면은 뭔가 어쨌든 에너지가 필요하죠. 예. 네. 약간 호랑이의 눈을 하고 불타는 심장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상을 살아갈 에너지가 필요한데 화요일 보내고 나면 이미 그게 다 떨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을 살고 나면 수요일부터는 끌려가듯이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너무 에너지를 확 쏟아버리고 그리고 아 언제 주말 오지? 하면서 나머지를 보내나 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Burning Heart에서 느껴지는 이 에너지로 다시 한번 충전하시고 우리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좋은 이야기와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때 미니 메시지 이용하시는 건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한 번만 글 남겨주시면 제가 세 쪽 다 네, 잘 지켜보고 있을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철새의 왕 철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 제약.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샌디 로퍼, Goonies Are Good Enough였습니다. 이 노래 범진호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릴 때 봤던 이 영화 음악이 지금도 기억에 남네요. 완전 아재 인증이죠 하셨는데요. 아니 그게 뭐 어때서요? 그만큼 진호님에게 경험과 연륜과 추억과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쌓여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저는 좀 부러운데요? 영화 Goonies OST, Goonies Are Good Enough. 이 영화와 이 영화 음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왜 기억에 남는지 진호님 하시고 싶은 얘기 되게 많으시죠? 저는 그렇게 누구한테는 되게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소한 기억을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신디 로퍼의 노래였어요. 7490님,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신청합니다. 꽃미남에 목소리 좋고 피아노까지 잘 치는 그 시절 이상형이었죠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뮤지션들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멋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의 눈만 높여놓고 뭐 근데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니까 꽃미남의 목소리 좋고 피아노까지 잘 치는 거기에다가 아주 순애보적인 감성까지 담고 있는 아름다운 발라드죠. Right Here Waiting.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안신정님 안녕하세요. 모처럼 저녁 운동을 하고 씻고 누우니까 너무 개운하네요. 내친김에 신청곡까지 에어 서플라이 The One That You Love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저녁에 운동하고 씻고 누우면 왠지 오늘 하루는 진짜 알차게 보냈다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죠.

운동은 잠자기 전에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예, 가볍게 내 몸을 풀어주고 가벼운 운동이면 진짜 이렇게 개운한 느낌으로 숙면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정님의 숙면을 기원하면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완벽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에어서플라이 The One That You Love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에 이어서 이렇게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미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54년생 스코틀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죠. 애니 레녹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성적인 목소리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1981년에 프로듀서 데이브 스튜어트와 함께 그룹 유리스믹스를 결성을 해서 데뷔를 합니다. 이 유리스믹스로 처음 발표한 데뷔곡은 Never Gonna Cry Again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영국 싱글 차트에서 63위, 또 네덜란드에서 16위 이 정도의 성적을 거뒀는데 이 노래가 들어있었던 첫 앨범은 그냥 유리스믹스의 시작을 알리는 정도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83년에 나온 이 집에서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노래 Sweet Dreams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특히나 그 80년대 뉴웨이브 스타일을 대표하는 그룹이 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유리스믹스의 보컬이었던 애니 레녹스 계속해서 이 그룹으로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90년쯤에 해체를 해요. 그때 이제 해체 이후로 92년부터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하는데요. 2014년까지 총 6장의 솔로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헐적으로 유리스믹스 재결합해서 잠깐 활동을 했었던 때도 있었고 2000년대에도 앨범도 내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90년대 이후로 애니 레녹스는 유리스믹스의 이름으로서뿐만 아니라 솔로 가수로서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애니 레녹스가 냈었던 가장 최근 앨범인 여섯 번째 앨범은 리메이크 앨범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싱글로 발표한 노래가 Georgia on my mind였거든요. 30년대에 발표된 음악이었고 레이 찰스 버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그 노래를 이 애니 레녹스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애니 레녹스의 데뷔곡 유리스믹스의 Never Gonna Cry Again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2014년에 나왔습니다. Georgia on my mind 함께 하시죠.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애니 레녹스의 데뷔곡 유리스믹스의 Never Gonna Cry Again 그리고 애니 레녹스의 가장 최근 싱글이었던 2014년 작품이었습니다. Georgia On My Mind였어요. 1207님 딸처럼 애교 많고 엄마랑 수다도 함께 해준 둘째 아들이 월요일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첫째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입대 후 첫 주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고 많이 보고 싶네요. 아들이 좋아하는 오아시스 노래 아무거나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잘 모르겠네요. 우리 백만돌이 많이 보고 싶다. 사랑해 하셨는데요. 어제 말고 지난주 월요일에 입대를 하셨다고 해요. 그 가장 힘드시다는 첫 주를 잘 보내시고 이 둘째 주를 맞는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여전히 똑같죠. 보고 싶고 그리운 그 마음은. 저는 그 오아시스 노래 아무거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 제목은 잘 몰라도 아들이 오아시스를 좋아하니까 그냥 아들 생각하면은 오아시스 음악, 아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데 이렇게 그냥 생각이 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그냥 이런 마음이 사랑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5400님이 오아시스의 스탠바이 미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아마 1207님께도 이 노래가 아드님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0601님과 배선녀님이 데릭 앤더 도미노스의 레일라 신청하셨거든요. 이 노래 오아시스 노래와 함께 이어듣겠습니다. 먼저 오아시스예요. Stand by me.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369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사샤 슬론 Dancing with your ghost.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99.9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여기는 가요 1999.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레.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는 뜻의 어이없다를 어의없다로 잘못 쓰는 일이 많습니다. 어이없다고 할 때 어이는 어처구니와 같은 말로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을 뜻합니다. 이 어이와 아무 관계가 없는 어의는 임금이 있던 옷 또는 궁궐에서 임금이나 왕족의 병을 치료하던 의원을 뜻하는 말로는 쓸 수 있어도 어의 없다고 표기하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주재로 벌인 성과급 협상이 오늘 새벽 끝내 결렬됐습니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손실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길에 오르면서 무역이 주요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문제를 놓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길게 대화할 거라면서도 중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7: 이란의 무차별 공격에 대응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이 종전 등 자국의 입장을 대변해줄 것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이란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8: 정부가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를 외교 행량으로 들여와 국내에서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의 우방국인 아랍에미리트는 남우호 피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5월 1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7: 새벽까지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재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8: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9: 새벽까지 진행된 마라톤 협상. 삼성전자 노사 양측은 결국 합의된 협상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17시간 동안 대화해도 양측의 이견차는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10: 저희가 우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조정안을 요청드렸고 조정안을 12시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엔 조정안은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퇴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9: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건 성과급 기준. 노조는 이번 조정에서 기존의 초과익 성과급 제도와 성과급 상한 50%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했으나 역시 사측은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측은 협상 기간 연장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또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파업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다만 사측이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오면 들여다보겠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재협상은 지난 3월 양측의 협상이 결렬된 후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하면서 조정안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조의 최종 결렬 선언으로 중재 역할은 더 이상 어렵게 됐습니다. 중노위도 회의 종료 후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 원을 넘고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는 상황.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등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7: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해 길게 대화할 거라면서도 도움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고 통상 문제가 주요 의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11: 미국 대통령으로선 군...

0: 2년 만에 중국 방문.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안개 속인 가운데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이란을 놓고 긴 얘기를 나눌 거라고 밝혔습니다.
1: 먼저 이란에 관해 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매우 흥미로운 일정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0: 좋은 일이 많을 거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란 문제에 있어 시 주석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매듭짓지 못한 채 중국 방문길에 오른 만큼 중동 사태를 빌미로 협상력에 허점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1: 논의할 사안이 아주 많습니다. 솔직히 이란은 그들 중 하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란 상황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0: 무엇보다 반도체와 희토류 갈등을 포함한 통상 의제가 집중 논의될 거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방중길에 오른 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발표됐습니다.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이지만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그칠 것이고 곧 전쟁이 끝나자마자 유가는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 저는 미국인들의 경제 상황에 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사정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0: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난 2월 말 개전 이후 이란과의 전쟁에 쓴 비용이 290억 달러, 우리 돈 43조 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2주 전에 비용 추산치보다 6조 원이나 늘었는데 그마저도 중동의 미군기지 피해액은 포함되지도 않은 규모입니다. 가중되는 인플레 압박에 급증하는 전쟁 비용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트럼프로선 절체절명의 숙제를 안고 방중길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중동 전쟁 과정에서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동 내 최대 라이벌인 두 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중동 국가들 사이의 갈등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3: 이른바 중동의 맹주로 통하면서도 미군의 보호에 의존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은 중동 내 미국 우방국들을 무차별 공격했는데 당시 공격 대상에 포함됐던 사우디가 지난 3월 말 공군을 동원해 이란 본토를 보복 공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중동 내 종교적, 군사적 라이벌인 이란을 직접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사우디는 추가 보복을 예고하면서도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통해 물밑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일주일에 105건에 달했던 이란의 공격 빈도는 주당 25건으로 급감했습니다. 미국을 상대하기도 벅찬 이란이 주변국으로 전선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아온 아랍에미리트 역시 지난달 비밀리에 이란 남부연안 라반섬의 정유시설을 보복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와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쿠웨이트군은 지난 1일 국경을 침입하다 체포된 일당 4명이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이라고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군 관련 시설이 있는 쿠웨이트 북쪽 부비안 섬으로 침투하다 적발됐는데 일부는 교전 중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비안 섬은 앞서 이란의 드론과 순항미사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 내부적으로는 중국 역할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시민의 말입니다.
3: 주중 이란 대사가 전쟁 종식과 휴전 수립, 봉쇄 해제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미국에 전달하고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했다고 이란 관영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저녁 중국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 방문하는 건 9년 만입니다. 정상회담에선 미중 무역 전쟁부터까지 민감한 현안들이 모두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필이 특파원입니다.
4: 중국 베이징의 텐탄 공원 입구. 오늘부터 이틀간 공원이 폐쇄된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기념전과 회원벽 등이 있는 중심부로 가는 길은 이미 막혀 있습니다.
1: 13, 14일은 왜 표를 살 수 없나요? SNS 공식 계정에 설명이 있습니다. 공원 매표소의 대화입니다.
4: 텐단공원의 주요 명소들은 유지보수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이곳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내일 방문할 예정입니다.

0: 미국의 경호 장비와 인력을 실은 수송기는 이번 달 초부터 베이징에 속속 도착했고 베이징 거리에서는 미국 방탄차와 경호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전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두 초강대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핵심 의제는 역시 반도체와 희토류. 2022년 이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반복해온 미국과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온 중국이 얼마씩 양보하고 받아가느냐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향방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이 이란에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이 이란 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 이란 전쟁은 분명히 대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에 거대한 차질을 일으키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필립 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0: 다만 이란 정권과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게 중국 정부엔 유리한 만큼 중국의 개입은 한계가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이란의 위성사진부터 대공 미사일 체계까지 이란을 군사적으로 꾸준히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제도 미 재무부가 이란 혁명 수비대의 대중국 원유 판매 네트워크를 제재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은 두 정상의 만남 직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1: 계속해서 단신입니다. 2003년 카드 대란 때 생긴 부실 채권을 장기 추심해온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청산하게 되면서 11만 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가 추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오후 상록수 제1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 자본을 출자한 9개 금융사를 모두 불러 상록수를 청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상록수가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 채권을 최단 시일 내에 세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뒤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은 사전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이 계획의 일부였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 등에 의해 면밀히 검토된 것이며 매우 명확한 목표 추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 미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늦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11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21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전국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0: 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영화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합니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 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그리고 시네큐 홈페이지와 앱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영화를 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면 중복 할인으로 4,000원에 예매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과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할인은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다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5월 13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합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14도, 부산 15도, 대구 13도, 대전 14도고요. 광주 13도, 강릉 18도, 제주는 17도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고 강원 산지에만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와서 다소 덥게 느껴질 것 같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5월 1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간호사 10명 중에 6명이 폭언을 경험했으며 7명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간호사의 날이었던 어제 보건의료노조는 2026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현장 간호사 중 62.3%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65.5%는 업무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식사를 걸렀고 72.1%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보수와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서비스직이라는 인식에 강해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조사됐는데요. 간호사 부족으로 담당 환자 수가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데다 한국인 간호사의 미국 간호사 시험 응시자 수가 급증해 향후 인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서모 씨가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음주운전 및 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테슬라 차량을 몰수했는데요.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 50대 여성은 숨졌고 30대 딸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재판부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으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떠들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욕설을 한 이용객에 대한 영구 출입 정지 처분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전주지법은 어제 시민 A씨가 도서관장 B씨를 상대로 낸 영구 출입 정지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는데요. A씨는 전북 익산시의 공공도서관에서 열람실을 옮겨 다니며 소음을 일으키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용객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참다 못한 도서관 측은 다른 이용객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근거로 2023년 3월과 2024년 1월 공동도서관 두 곳의 출입을 영구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구 출입 정지는 현저하게 부당하다며 도서관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란 전쟁 소식 먼저 볼까요? 휴전이 지금 좀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안에 이란이 내놓은 답변서에 대해서 쓰레기다, 멍청하다 이렇게 격하게 표현을 했고요.
0: 예.
1: 그러면서 이란과의 휴전이 지금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휴전은 심각한 생명유지장치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의사가 들어와서 선생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살 가능성은 약 1%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답변을 쓰레기라고 말한 이유는 이란 답변 안에는 핵 개발이나 농축 우라늄 처리와 관련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1: 이에 따라서 미국은 군사작전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국방부 일부 인사를 포함한 강경파는 이란은 협상작으로 끌어내기 위해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면서 이란의 입지를 더욱 약화할 제한적 공습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또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대해서 미국이 불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1: 네.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서 파키스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파키스탄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이란에 충분하게 전달하지 않거나 혹은 이란 입장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국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근데 파키스탄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파키스탄이 주변 국가들과 함께 이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지금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강하게 전달은 하고 있는데
0: 네.
1: 문제는 이란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란은 수십 년 동안 경제 제재를 견뎌오면서 맷집이 굉장히 강해진 상태이고
0: 네.
1: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은 명예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잃을 게 훨씬 많다 보니까 미국과 이란이 협상 관련해서 압박을 견디는 어떤 한계치가 다른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0: 네. 미국이 군사행동 재개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란 측의 반응이 나왔을까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전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은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0: 네.
1: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이

어제 미국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농도 90%의 우라늄 농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예. 여기서 말하는 농도 90%의 우라늄은 즉시 무기화할 수

0: 됐습니다.
1: 네. 중도 해역에서 공격을 받았던 우리 선박 남우호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공격 주체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 거죠?
0: 맞습니다. 뭐 이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지만 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남우호를 강타한 무기의 엔진이나 부품들이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분석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고요.
1: 네.
0: 현재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드론이나 미사일일 가능성이 나오고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는 항적이라든지 충격 강도나 폭발물 성분 같은 것들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1: 네.
0: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뭔지 확인하고 설사 이게 이란의 소행이라고 해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응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1: 네, 만약에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보복을 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0: 그렇죠. 전에 이제 언급했던 대로 현재 이란은 혁명수비대 그리고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모스타바 최고지도자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외교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파와 강경파 이렇게 네 분파가 세력을 다투고 있는데 이란의 특수한 구조상 혁명수비대는 최고지도자나 대통령 같은 협상파의 승인 없이도 단독으로 전선에서 현지 상황에 맞춰서 작전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가 혁명수비대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혁명수비대가 실제 한국과의 외교와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협상파하고는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네.
0: 이런 상황은 우리 정부가 남우호 공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과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공격을 했는데 이란이 아닐 수도 있는 어떤 이상한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1: 네.
0: 더군다나 지금 미국과 이란이 아직 휴전 중이고 종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국 이번 남우호 사태에 대해서 어떤 보복으로 군사작전을 진행하게 된다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1: 네.
0: 이후에 이제 실제로 밝혀지게 되면은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라인을 통해서 아마 항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선박이 외부의 공격도 받았고 또 휴전도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0: 네, 피티엑세스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매우 중요하고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한국도 힘을 보태라라는 압박으로 해석이 됐고요.
1: 네.
0: 구체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그러니까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양측은 1시간 정도 회담 후에 공동 보도자료를 냈고요. 전작권 전환이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도문에 대북정보 공유 제안이라든지 전작권 전환 시기라든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의 같은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1: 네.
0: 긍정적인 부분은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안 장관도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의 국방 역량을 확보해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뭐 미국 쪽에서는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맞습니다. 좋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중을 하게 되는데 먼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고위급 협상이 열리게 됩니다.
0: 네, 오늘 인천공항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미중 정상회담 전에 사전 준비를 위해서 만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 회담에서 서명할 내용 중에서도 몇몇은 좀 빠르게 합의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양측이 한국 협상을 진행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너무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하루 전에 지금 양측이 만나는 거니까요.
1: 예.
0: 이런 상황에서 사전 협상을 해도 광범위한 합의에 이르기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한국에서 회담을 사전에 하는 게 결국 미국 탓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1: 네.
0: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 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하니까 먼저 중국 방문을 희망을 했고 여기서 뭔가 큰 걸 좀 건져가야겠다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는데 이란 전쟁이 시작이 됐고 이게 예상보다 길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중국에 대응할 만한 카드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사전 협상에서 어떤 빅딜, 큰 협상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이 맞습니다.
1: 네, 이란 전쟁의 어떤 여파가 있었네요. 내일 이재명 대통령도 벨산트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는데 어떤 얘기가 오가게 될까요?
0: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나 글로벌 공급망 안전 문제 등이 논의될

0: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북 청송군의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됐던 초등학생 A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군요.
5: 네, 당국은 경찰과 소방 등 인력 350여 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서 등산로 2.3km 구간 주변에 있는 등산로와 비탈면 인근에서 수색작업을 이어갔었습니다.
3: 네.
5: 이 과정에서 어제 오전 10시 13분쯤 주봉 인근 용현폭포 방면 100m 지점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경찰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이 발견을 했는데요. 발견 장소는 대전사 절을 지나서 주봉으로 올라간 뒤 반대길로 내려가는 방향이었고 등산로를 벗어나서 400m가량을 이동해야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3: 네.
5: 또 주변에는 가파른 절벽도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수색당국은 이러한 환경 조건으로 보았을 때 A군이 주봉 정상까지 도착한 이후에
3: 예.
5: 알 수 없는 이유로 길을 잘못 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 아, 이게 길을 잃었던 것 같군요. 너무 안타까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중에 이제 실종된 초등학생이 이제 숨졌다는 얘기를 듣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5: 네, 대통령은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게 더 신경 쓰면 좋겠다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3: 예.
5: 사실 이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 만큼 수색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라면서 실종 아동이 조속히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었습니다.
3: 네. A군이 뭐 조금만 올라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어린이들이 이제 기운이 좋다 보니까 주봉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말이 좀 기억이 나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갈게요. 정원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노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 광화문 광장에 이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 네, 이제 어제 준공식이 있었는데요. 정원원 후보는 어제 공약 발표 현장이었던 청량리역에서 감사의 정원에 2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들어갔고
3: 네.
5: 그간의 원래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절차까지 무시하고 또 선거 전에 졸속으로 추진을 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3: 예.
5: 이 졸속 추진을 해서 준공식까지 하는 것은 결국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도가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3: 시기가 문제다.
5: 네,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구태하고 저급하기 짝이 없는 프레임으로 감사의 정원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세력이 여전히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도대체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감사의 정원에 극우 그리고 군사주의 상징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맞섰습니다.
3: 네. 근데 준공식 현장에서 시민들 반응을 좀 보면은 그렇게 뭐 호의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5: 네. 그러니까 좀 보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뭐 긍정적인 반응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3: 네.
5: 부정적인 반응이 좀 더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3: 네.
5: 시민들의 반응이 좀 미지근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은 저런 조형물이 세웠는지도 몰라고 관심도 없다라면서 세워져도 의미 없는 조형물처럼 보인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요.
3: 네.
5: 광화문 광장

0: 인근에서 근무한다는 30대 남성. 세워졌다는 걸 어제 알게 됐는데 이 취지가 좋다고 해도 제작 과정에 많은 세금이 투입된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200억 원입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그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였습니다. 역사적인 맥락도 없이 국민 세금을 엉뚱하게 콘크리트 조형물에 낭비하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은 누구를 위한 시정이냐라며 광화문 광장은 오 시장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시민 쉼터에 하는 이 공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당장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1: 네, 쉼터여야 한다. 그리고 이 광장의 의미가 좀 퇴색된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어렵고 또 이게 좀 뾰족하기도 하고 유모차 같은 것이 다니기도 좀 어려워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비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은 바트러총 모양의 아주 거대한 석조 조형물이 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정원이 참전국 22개국의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라는 취지로 네. 바트러총이라고 하죠. 이 집총 경례 모양을 형상화한 석재 조형물 총 23개가 설치가 된 겁니다. 원래 네. 취지는 그래서 각 나라들도 다 석재를 제공받아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엔 좀 잘 안 돼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1: 네.
0: 결과적으로 석재를 보낸 곳은 그래서 22개국 중에 7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국 정도가 앞으로도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1: 네.
0: 그것과 별개로 애초부터 광화문 광장이라는 장소하고 이 참전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1: 네, 그래서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장이 되면은 전쟁 기념관으로 이걸 옮기겠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시민단체 중심으로 또 부적절하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207억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1: 네.
0: 민족문제연구소는 준공식 전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지고 6.25 참전국들이 전투를 벌인 적도 없는 광화문 광장에 참전국 조형물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면서 반역사적이고 몰 역사적인 감사의 정원에 반대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하고 정원호 후보의 TV토론 열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법정 TV토론은 당연히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만 여기에 네. 추가적인 TV토론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 측에 계속 양자토론을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결국 그저께 11일에 열렸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는 오세훈 후보만 참석을 했습니다.
1: 네.
0: 오는 20일에 열릴 관훈클럽 토론회도 이 정원우 후보 측에서 거절을 함으로써 양자 토론이 아니라 순차 토론, 그러니까 한 사람 나와서 이야기하고 또 한 뒤에 그 다음 사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이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 SNS에 오세훈 후보의 1대1 토론 제안에 정원우 후보가 요리조리 말을 피하며 사실상 토론을 거부하고 있다. 계속된 토론 회피에 서울시장 선거가 두더지 게임이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라면서 직격을 했는데요. 토론을 피해 숨어있기 전략으로 시간을 끌면서 침대 축구하듯 버텨보겠다는 태도는 시민들을 매표 기계 취급하는 오만함이자 국민 무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 네. 그리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 그리고 민주당 하정우 후보도 역시 방송사 TV 토론 놓고 지금 서로 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일단 한동훈 후보는 SNS에 하정우, 박민식 후보에게 부산 KBS가 제안한 TV 방송 토론에 당당하게 응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1: 예.
0: 이제 지역 방송국에서 5월 20일 저녁에 생방송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본인은 제의받은 즉시 응하겠다고 답했다는 건데요.
1: 네.
0: 언제라도 응할 수 있다고 했고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로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도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하정우 후보 측에서는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 TV 토론은 당연히 참여하겠지만 다른 TV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1: 네. 그리고 평택 의뢰에 출마한 조국 후보는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문지성 양의 아버지인 문종택 씨를 만났다고요.
0: 네. 문종택 씨는 김용남 후보가 이번에 SNS를 통해 올렸던 사과를 거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 네.
0: 조국 후보 선거를 도와주려고 오늘 온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낙선되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다라면서 김 후보를 직격을 한 건데요.
1: 네.
0: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내려놔야 한다는 얘기 내려놔야 한다는 건 결국 후보직 사퇴를 진정한 사과의 조건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1: 네.
0: 조국 후보는 김영남 후보의 이번 사과에 대해서 만시지찬이지만 천만다행이라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이태원 참사 사과가 빠진 점을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시절 여러 발언들에 대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그리고 오는 16일 토요일에 두 후보가 나란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기로 해서 여기서도 좀 신경전이 예상되는군요.
0: 네. 이 경기 평택에서 김용남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먼저 열리는데 여기에는 정성래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예.
0: 김 후보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번 개소식에는 민주당 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라면서 평택 지역 현안 해결과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여당 후보 지원 의미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1: 네.
0: 조국 후보도 같은 날 역시나 개소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실 조 후보 측에서는 우리들이 먼저 정했는데 김영남 후보가 날짜를 옮긴 거다라고 약간 이제 불쾌하는 모습인데요.
1: 네.
0: 이 혁신당 의원들이 당연히 다수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앞서 10일에도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은 평택 을 지역 읍면동의 민생 현안을 나눠서 전담하는 일석13조 의원 자봉단을 공식 출범하면서 당력을 총 집중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이날 김재현 진보당 네. 후보도 네. 똑같이 개소식을 열 예정입니다.
1: 아, 다 공교롭게 개소식 날짜가 다 비슷하네요.
0: 네, 그러니까 공식 선거 운동 전에 보통 주말에 개소식을 하다 보니까 네. 지난주에 부산 북갑도 네. 그렇고 돌아올 경기 평택을도 같은 날에 시간차를 두고 좀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내란 사건의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거였는데 항소심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군요.
0: 네, 일단 공소 사실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2024년부터 8월부터 10월까지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영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과 구삼의 육군 준장에게 진급 청탁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았고요. 또 같은 해 비상계엄 선포 시 중앙선거관리인의 부정선거 역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수부 산하 제2수사단 구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상호 사령관 등으로부터 46명의 특수임무수행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제공받았다라는 겁니다.
1: 네.
0: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을 하고 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정사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죠.
0: 네.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이번 항소심 선고 기일에 내란 중요임무 정사 그리고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네.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 항소심의 이제 구형이 징역 15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네. 절반을 넘어선 거고요.
1: 예.
0: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2년이 늘은 겁니다.
1: 예.
0: 공소 사실을 보게 되면 일단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포함한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이걸 허석권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 또 작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때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1: 네.
0: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특검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형량을 이번에 늘린 겁니다.
1: 네, 뭐 이 위증이라 하면 이제 그 서류를 멀리서 이게 실컷 봤다 이런 것들도 다 위증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거죠.
0: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위증이었다고 인정이 된 겁니다.
1: 예.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가 포함된 문건을 교부 받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0: 네, 결국 이 이상민 전 장관 측의 발언이 주장이 재척이 된 건데요.
1: 네.
0: 재판부에서는 당시 소방청에 단전 단수 조치를 언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상민 전 장관이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0: CCTV를 보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다가와서 전화하라는 동작을 취하는 것도 확인이 됐다라고 했고
1: 네.
0: 전화를 한 것도 결국 문건 내용을 이행하기 위했던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 대한 위헌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네. 이 전 장관이 충분히 인식을 했을 것이다 라면서도 이에 따른 거는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이다. 고의성을 인정을 했고요.
1: 네.
0: 이 때문에 재판부는 합법적인 계엄 선포 상황에서도 이거는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UU. UU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4: UU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곽지연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8: 네, 오늘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내륙 서해안 지방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낀 곳들이 많고요. 청주 무안공항에는 저시정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중부 영남 지방은 오후 한때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도, 낮에는 서울이 26도, 대전, 대구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보다 덥겠고요. 내일부터는 서울 31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강원 산지로는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9: 8855님이요. 2001년에 마지막으로 극장 가보고 안 가봤네요. 그 당시 기억으로는 영화 티켓이 5,000원이었던 걸로 기억나네요 하셨는데 네. 영화관 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못하셨군요. 오프닝에서 문체부가 오늘부터 영화관람 6,000원 할인권 배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랜만에 극장 나들이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문세의 조조할인 신청하신 곡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심심찮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주차장입니다. 차들은 오가는데 보행로나 신호등은 없어서 보행자가 차에 치이기 쉽죠. 그런데 최근 이런 문제를 줄일 신기술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자동주차 로봇입니다. 널빤지처럼 생긴 로봇이 차량 밑에서 바퀴를 들어올린 다음 원하는 곳으로 옮기는데요. 운전자가 차를 맡기고 떠나는 방식이라 사람과 차량이 마주치지 않고 그만큼 교통사고가 줄어듭니다. 이르면 7월부터 실제 운영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날개
5: 죽지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0: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7시 7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을 두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를 중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새벽 2시 50분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임금협약 체결 협상이 끝난 뒤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 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올해 이란과의 전쟁에 쓴 비용이 290억 달러, 우리 돈 약 4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현지 시간 12일 미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예산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스트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쟁 비용 추산치를 250억 달러라고 밝혔는데 약 2주 만에 40억 달러, 약 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을 공격한 이란에 대응해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비밀리에 공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공군은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해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구체적인 타격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우디 측은 이를 통해 자국이 공격받은 데 대한 보복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란이 자국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했다고 이란 관영 매체가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압둘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중국 주중 이란 대사는 중국의 긴장 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란의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파즐리 대사는 이란은 전쟁의 영구적 종식과 안정적 휴전 체제 수립, 봉쇄 해제와 이란의 정당한 권리 존중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최근 크게 상승한 반도체 종목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6.09포인트, 0.11% 오른 49,760.56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 사이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맑고 낮 기온이 24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한국마세 회장 우희정입니다. 경주마의 삶을 다한 말들은 어디로 갈까요? 드라마 소품이나 관상용으로 사용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를 당하기도 하죠. 이에 저희는 큰 책임감을 느껴 은퇴마 등록 의무제와 학대마 휴양처도 마련합니다. 앞으로 모든 말의 생애를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은퇴 후의 삶까지 투명하게 추적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은퇴말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책임있는 동행을 당부드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현석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웃을 때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두 팔을 들었을 때 한쪽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하다면 뇌졸중을 의심하십시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빠른 대응이 당신의 일상을 지켜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와 여론 흐름 살펴보고 있는데요. 2부에 준비하겠습니다.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지요. 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을인데요. 이곳 국회의원 자리에 도전하는 조국혁신당 후보 3부에 연결하겠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보관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8: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9: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 시간 촌철님들의 다양한 아침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요. DDD동님께서 40대 중반이 넘어서 이직하고 새로운 조직에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군요. 오늘도 힘차게 가로 열고 느낌표 하나, 물음표 두 개 가로 닫고 출근하는 40대 응원합니다.
9: 사람 사는 곳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세요. 뭐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10: 처음은 조금 어색해도 그쵸?
9: 뭐 모든 게 다 처음은 어색한 법이죠.
10: 네.
9: 뭐 금방 익숙해 주실 거예요.
10: 네. 화이팅 하시고요. DDD동님. 그리고 구루미님은 부산입니다. 77번 버스 시선 집중 좋아요라고 올려주셨고요. 6928님은 우아하고 멋진 시사저널 김종배 시선 집중 안녕하세요. 마당에 나와 화분 흙갈이하며 듣습니다. 언제나 경청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9: 어휴. 저도 화분 몇 개 사서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10: 오, JB.
9: 금방 다 죽었어요, 근데.
10: 그거 아시죠? 식물도 되게 관심과 사랑을 줘야 잘 크는 거.
9: 아니, 그래서 물도 열심히 주고.
10: 아, 말도 좀 걸어주셨어요?
9: 아니, 저기 뭐 해서 이제 햇빛을 좀 피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것도 다 했는데 그냥 죽더라고요.
10: 관심을 주셔야죠. 사랑을 주고, 시선도 많이 주고, 음악도 좀 틀어주고.
9: 아, 예예. 예.
10: 좋은 생각 호호님. 오늘 아침밥은 아내가 에어프라이어에 감자를 구워줘서 출근 후 먹으면서 시선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9: 구황작물 드셨군요.
10: 아, 네. 네. 제가 소개할 때는 되게 따뜻한 풍경이다 라고 해서 했는데 구황작물 하니까 갑자기 왜 기근 같은 게 생각이 나는지.
9: 배고픔은 기근이죠.
10: 예, 그렇게. 그렇죠. 제이비 지금 배고프시군요.
9: 네.
10: 자, 뉴스로 그 배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9: 대검찰청이 그저께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를 했습니다. 사유가 이렇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의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징계를 청구한다 이런 건데요.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 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자,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징계 청구에서 뺀 부분들. 관리 소홀로 술 반입 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이 얘기는 술 반입과 제공은 있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체가 누구냐? 박상용 검사는 아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먼저 확인하고요. 두 번째, 변호인을 통해서 자백을 요구한 사실을 주요한 비위 사실로 지금 봤다라는 것.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와의 그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형량거래 의혹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봤느냐? TF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라고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나열한 것에서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인터뷰 과정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전화변론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박상용 검사 스스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화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다라고 하는 그 관례를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식이라면 규정은 뭐하러 만듭니까? 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아니어서 뺀 건지 아니면 글자가 많아서 생략을 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0: 네, 하지만 박상용 검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자백 요구는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다. 이번 징계 청구는 별건 표적 감찰을 자인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법무부 징계위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법무부가 이달 내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9: 며칠 안 남았죠.
10: 네, 어떻게 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9: 네,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어제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1심의 형량 7년보다 2년을 더 높인 건데요. 자, 관심사는 역시 양형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들어보시죠.
11: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법한 기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이 사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배명을 저질렀습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 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바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 그리고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를 것을 스스로 선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책임의 정도를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행에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10: 네, 짚을 점은요?
9: 뭐 잠시 후 사법어대에서 자세히 분석을 할 거니까 이 점만 확인하겠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의 핵심 줄기는 두 개입니다. 비상계엄과 단전단수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 법적 책임을 회피했고 위증한 위법성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두 갈래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법 알기를 개떡같이 알았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입해야 될 게 뭡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잘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법을 개떡같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상민 전 장관은 판사 출신임에 불구하고 법에 대한 철학이나 법에 대한 양심이 1도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결국은 법 기술자의 흉측한 몰골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2년이 더 가중이 된 걸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더 나온다. 누굽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어떻게 될지 이것도 그렇게 되면 주목거리다. 이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네, 당연지사 결자 하지 않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판결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라는 촌철 올라와 있고요. 나라사랑님은 이상민 전 장관 독수리 눈으로 멀리서 판결문을 먼저 다 읽지 않았을까요? 라는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9: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엊그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AI 초과 이윤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진 뒤에 국민 배당금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벌떼 공격에 나섰는데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은 초과 이익에 숟가락을 들이민다면서 국가주도의 폭력적 약탈이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윤상현 의원은 기업의 초과 이익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한 뒤에 민간 기업에 대해서 실패의 책임은 민간이 지고 성공의 과실은 정부가 나누겠다는 발상이 과연 상식적인 일이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10: 평가는요?
9: 자, 먼저 이 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 배당금제라고 하는 것들에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범 실장이 노르웨이 석유 국부펀드를 또 하나 예로 든 것이 과연 적절한 예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의 석유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석유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바다에서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유지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인 북해에서 나고 있는 석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공유제라는 것입니다. 공유제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 AI 관련해서 반도체 기업은 민간 기업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국민 배당을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뭐냐? 자, 조금 전에 제가 두 사람의 정치인을 언급을 했는데 이 두 정치인이 과연 김용범 실장의 페북 글을 다 읽어보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정부가 초과 이익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세금을 더 걷는 것처럼 전제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의 페북 글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자, 음성대역으로 녹음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12: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다.
9: 김용범 실장이 얘기한 건 초과세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인세를 걷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AI의 어떤 그 특수를 들여서 초과이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법인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상치보다 더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초과세수라는 개념은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기업이 이익이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그 이익에 해당하는 비율 곱하기 해갖고 세수가 더 들어왔어요. 초과로. 그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세목을 다시 만들거나 원래 10%만 내면 되는 건데 니네 장사 잘 되니까 20%나 20% 납부해 이렇게 팔을 비튼다라면 논란이 당연히 이건 논란이 될 것도 없죠. 문제죠. 안 되죠. 이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응? 아니 그러면 영업이익이 저기 애초 예상보다 두 배, 세 배가 됐으니까 그러면 깎아주라는 얘기는 더더욱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초과세수는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를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1번. 이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1번 문제제기고요. 또 하나 지적할 게 있습니다. 자, 이 정치인들이 비난한 정부 정책의 원조가 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게 시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이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투자, 배당, 임금 증가에 투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였어요. 이거는 추가 징수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언제 시행이 됐냐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자기 자본 500억 원 초과 상호출자 제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해서 시행한 정책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이익을 냈는데 니네 이거 투자로 허거나 투자로 해. 배당 더 줘. 임금 더 줘. 그거 안 해? 그러면 법인세 10% 더 내. 이거야말로 기업 팔 비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했던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었고 그때 집권 여당이 언니였냐면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어제 김용범 실장을 비난한 논리라면 이것도 되돌아보라 이 말씀까지 함께 드리는 겁니다.
10: A, B, C, D, E님께서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초과세수입니다. 잘 읽어야 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미스트님도 AI 시대에 고민해야 할 문제인 건 같습니다. 봉이 김건달님, 대기업이 어려울 때 국민 세금으로 살리지 않습니까? 신선한 공기님,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잖아요. 라는 뭐 비슷한 의견. 그리고 트리바이더 스트림님은 쉽지 않은 이슈인 건 맞습니다. AI 시대에는 정말 부가 평중될 수도 있고 같이 살기 위해서 부를 어떻게 나눌지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라는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또 이게 논란이 됐던 게 블룸버그 통신이 AI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가지고 또 이거를 야권에서 많이 인용하기도 했었잖아요.
9: 뭐 증시가 5% 이상 빠졌는데 거기에 김용범 실장이 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는데.
10: 네. 그래서 국내 언론이 인용 보도를 많이 했던데 또 팩트체크한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9: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까? 바로 직결이 되는 겁니까? 그냥 추정인 거 아닙니까?
10: 추정이죠. 김용범 실장 글은 엊그제 밤에 올라왔고 사실 어제 아침 코스피는 또 상승으로 출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연관이 있느냐라고 팩트체크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9: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감사위 정원 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밧들어 총 조형물이 등장을 했는데요. 준공식을 가진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13: 광화문 광장에는 나라를 지켜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있고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드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살아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 그리고 그것을 위해 희생한 세계 시민들의 연대를 기억하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감사의 정원은 바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공간입니다.
9: 이에 대해서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입장을 냈는데요. 이것도 마저 들어보시죠.
14: 감사의 정원은 200억 원이 넘게 시민의 세금이 투자가 됐고 또 그간에 원래 취지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또 절차까지도 무시를 하고 위반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선거 전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또 오픈식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게 참정국에 대한 감사의 의도가 아니라 감사용이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일이다.
10: 네, 집필점은요?
9: 아주 단순한 의문부터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정원 조성 취지에 따르면 그 준공식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았을까요? 한국전쟁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에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왜 어제였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혹시라도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어떤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어제 준공식을 열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6월 25일이 돼도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오세훈 시장은 현직 시장직은 유지하게 됩니다. 이날은. 그러면 서울시장으로서 준공식 그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어제 했을까? 자, 그래서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건데 정원호 후보 주장처럼 정말로 선거용인 건가? 근데 이건 사실은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왜? 그건 오세훈 시장 내면에 그러니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풀어 헤쳐볼 수도 없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인될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서울시장 예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식에 참여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뭐 확인하고 말 것도 없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선거용이라는 이런 상대 후보의 공격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뭐냐? 선거 쟁점이 안 될 수가 없다. 선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서울 시민 유권자들이 판단의 주체가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선거 쟁점이 돼가지고 이슈가 돼가지고 한 표 행사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느냐 마느냐. 뭐 이걸 보면 되는 거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가 되는 겁니까? 6월 3일 밤 내지 6월 4일 새벽이면 확인이 된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0: 네, 오세훈 시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준공식을 해 비판이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공사 중지 명령 때문에 1개월 늦어진 거다. 이 말씀도 전해드리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9: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 시장 예비 후보가 그저께 기자회견을 열어서 장동혁 대표가 2선 퇴진을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라는 점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공관위가 주광덕 예비 후보에게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인가요? 네. 이때까지 출석을 하라라고 했는데 주광덕 후보는 출석을 하지를 않고 회신문을 보냈습니다. 회신문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와 통합선대위 구성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최고위원회 면담을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공관이 나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자 짚을 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관이 출석하느냐 마느냐가 공방거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점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내일과 모레.
10: 네.
9: 15일이면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주광덕 후보 입장에서는 이 시간까지만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보가 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자 그러면 거꾸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일 전에 뭔가 가닥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 후보 교체를 할 수도 있잖아요.
9: 그러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주광덕 후보는 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뭐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뭐냐? 시간을 놓고 누가 더 버티느냐. 이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 네.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이 중앙선대위를 출범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앙선대위 출범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어떤 입장도 좀 낼지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9: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0: 고맙습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0: torture you.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8: 네, 선거 여론 흐름을 짚고 있는데요.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십니까.
8: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 부산 북갑 상황인데 여기 좀 여론조사 새로 나온 게 있죠?
9: 예, 그렇습니다. KBS 부산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전화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분을 대상으로 한.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후보들이 3명인데 3자 대결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37%, 네. 무소속 한동훈 30%. 국민의힘 박민식 17%로 나타났습니다.
8: 네, 네.
9: 예,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앞에 3자를 찍으면서 예, 좀 상승하는 모습. 반대로 박민식 후보는 10%대 떨어져서 상당히 이 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8: 네.
9: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조사 결과 또 어제 확인이 나왔는데요. 국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9일, 10일 양일간 이것은 ARS 방식으로 네, 조사를 네. 이루어졌는데요.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으로요. 여기서는 이제 3자 대결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하정우 43.4,
8: 네.
9: 한동훈 28.1,
8: 으흠.
9: 박민식 23.1 이렇게 이제 나와서 하정우 후보가 40%대를 보이는 결과가 나왔고 한동훈 후보는 여기서는 이제 30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28.1, 박민식 후보는 이제 20% 약간 넘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8: 근데 두 개 조사 결과가 꽤 다르네요.
9: 예, 이게 지금 조사가 이제 이 지역이 아마 유권자 수가 한 14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 이게 조사 방식의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9: 예, 조사가 지금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결과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두 가지 방식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ARS 방식이냐 전화 면접 방식이냐에 따라서 ARS 방식이면 후보들의 지지율이 일단 좀 올라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RS 방식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모르는 응답 비율이 줄어들거든요.
8: 네.
9: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하정우 후보도 올라간 측면들이 이제 있을 텐데.
8: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9: 예. 이제 보수표가 박민식 후보가 이제 보수표가 많아지는데 박민식 후보한테 간 측면도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네.
9: 그런데 사람 면접원이 하게 될 경우에는 관심도가 좀 낮은 중도 중간층들도 충분하게 표집이 되는 특성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ARS에 비해서는 이제 사람들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낮은 측면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약간 지명도 있는 인물을 좀 높아지는 특성들이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요. 어떤 자세하게 후보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무관심층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한동훈 후보가 어떤 조사에서는 많이 올라가고. 이거보다 또 훨씬 더 많이 올라갔던 조사들도 있었거든요. 또 어떤 조사는 좀 덜 올라가고 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여론조사 하다 보면은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일정 부분 줘야 되기 때문에
8: 뭐 직감이나 이런 거?
9: 예, 보기에서 이제 전 국민의힘 대표가 들어가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게 좀 작동하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전 국민의힘 대표라고 하는 경력이 들어간 경우들이 이제 브랜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좀 낮아지는 흐름들을 이제 아니, 보이고 있습니다.
8: 지난주 이제 그 유튜브 현장에서 언론 어때 할 때도 그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9: 네.
8: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이런 규정상
9: 네.
8: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라든지 그냥 후보라고 뭔가 붙이면 되는데 그 네. 전에는 직함을 어떻게 표기한다 혹시 이런 원칙 없어요?
9: 아 있습니다.
8: 있어요?
9: 후보들이 후보 예비 후보 등록 또는 본후보 등록할 때 두 개의 대표 경력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8: 그럼 자기가 제출하는 그러니까 경력이잖아요.
9: 맞습니다. 그러면 예. 거기에서 그 두 개 중에서 어느 걸 하라고 하진 않지만 선관위에서 권고로 후보가 등록할 때 기재한 것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권고이긴 합니다.
8: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 전 법무부 장관과

0: 그러니까 전 법무부 장관 플러스 전 국민의힘 대표면
1: 네. 어느 걸 쓰더라도
0: 하나는 국민의힘은 빠지지만
1: 네.
0: 후자라면 여론조사 기관이 어떻게 선택하든 국민의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 예를 들어서 후보 측이 네. 뭘 내느냐에 따라서
1: 네.
0: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1: 예리하신 부분인데요.
0: 아니 예리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그래도 이제 어떤 언론에서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을 되게 이제 후보 측에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조사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경력 좀 더 대표 경력이다 두 개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0: 얘기를 조금만 확장을 하면
1: 예.
0: 그러면 그 본 선거가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여론조사는 그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1: 네.
0: 가상 대결이라는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때 보기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함 부분이
1: 네.
0: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러면
1: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굉장히 공세.
0: 자 고백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 일부. 그래서 이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 네. 뭐 단일화 논의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관심도가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질 때. 일반 자치단체장 관심도도 떨어지는데 교육감은 더 떨어지잖아요.
0: 지명도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 이제 그 진보 단일화 보수 단일화 할 때
0: 경력이
1: 매우 중요하거든요.
0: 그러니까.
1: 인물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떤 진보 단일화다 하면 뭐 과거의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된 경력이 저기 어디 있다. 그걸 끄집어내서
0: 그렇죠.
1: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효과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이제 달라지고 그래서 한 3, 4위 하던 후보가 1위를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 사실은 그것이 매우 쟁점이 됐던
0: 그러니까요.
1: 했습니다. 그래서
0: 예, 뭐 여기서 얘기는 끝이겠지만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모 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갑자기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냥 그 차기 주자로 놓는데 갑자기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대선까지 출마한 경우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1: 네.
0: 기억나시죠? 제가 네네. 누구 얘기하고 있는지.
1: 네.
0: 그죠? 근데 그렇다면 그거는 여론조사 기관이나 여기서 하기 나름에 따라서 한 사람을 띄우고
1: 네.
0: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가설이.
1: 한 것만 하면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복수의 조사들 이렇게 같이 보도가 되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0: 알겠습니다.
1: 이제
0: 돌아가서
1: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하정우 후보는 처음에 30% 초반 중반 정도였었던 상황에서 일정 부분 이제 지지를 추가적으로 흡수하는 모양새. 어떤 조사에서는 지금 아까 국제신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0%가 넘었잖아요. ARS 조사이긴 했지만 그 흡수 하고 있는 진보층의 표를 흡수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경력에 대해서 지지율의 높고 낮음의 현상은 있지만 박민식 후보와의 보수 진영 내에서 경쟁해서 일정 부분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들은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우세 흐름은 있는데
1: 네.
0: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까지 가기에는
1: 맞습니다.
0: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국민의힘 어쨌든 소속이라고 하는 박민식 후보 타이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폭락을 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제 후보들이 나 열심히 선거운동하면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후보 지지율은 샘물이 아니거든요. 마구마구 샘솟는 게 아니에요.
0: 그렇죠.
1: 합이 이제 100%로 정해져 있고 좌우를 나누게 되면 보수 진영에서도 합이 50%인 거예요. 실링이.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면 55%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샘물이 아니라 시소 같은 거거든요.
0: 지하수죠. 그러니까 네. 지하수가 딱 한정이 되는데 여기도 관정파고 저기도 관정을 파니까
1: 맞습니다.
0: 어느 순간 지하수가 고갈이 되는 거.
1: 예. 그런 형국이어서 한 명의 후보가 30이 되면 한 명의 후보는 20 정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0: 그렇죠.
1: 구도인 것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근데 이제 후보들이 선거 캠페인을 아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유권자들과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아주 형편없이 낮아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0: 좀 단순화하면
1: 예.
0: 부산 북갑에서는 딱 하나 아니에요. 관전 포인트는
1: 네.
0: 한동훈 대 박민식 두 사람의 경쟁 구도에서 확 쏠리느냐 마느냐.
1: 맞습니다.
0: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 관건은 딱 그거 하나 아니에요?
1: 그 보수 후보 중에 한 명이 한 10% 선 정도까지 뚝 떨어지느냐.
0: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보수 안에서의 대세론이 형성되는.
1: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유권자에 의한 이제 전략적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제 나름 이제 한동훈 후보는 인물 지명도를 가지고 있고 박민식 후보는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이제 완벽한 쏠림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아무튼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 공이 나타나는 것은 하정우 후보가 일단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1: 네.
0: 그 동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 일단은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세가 어쨌든

0: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전재수 후보가 사실은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지역에 이제 그 부산시장 선호도 조사도 하거든요. 아까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그때 50%를 넘어요. 이 지역에서 전재수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가.
1: 국강이 좀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신뢰 자산인 거죠. 이 지역에서는 어떤 보증수표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의 캠페인을 보면 전재수 후보 굉장히 거론을 많이 하는 캠페인이에요. 실제로 그 표현들을 어떤 영상들 보신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산 사투리를 섞어서 재수 행님 뭐 이런 걸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보증수표를 후광을 충분하게 흡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전재수의 후광, 전재수의 파트너, 전재수의 후계자 같은 그런 것을 충분하게 얼마만큼 받아들이냐가 본인의 이제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 캠페인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효과를 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1: 정청래 대표위원은
0: 그게 이제 하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하게 되면 지금 그게 가려지는 문제. 정당의 상징적 인물이잖아요. 당대표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당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민주당 정체성보다는 전재수와의 연관성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자면 정당의 상징적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 정당이 부각되고 그러면 전재수라고 하는 인물, 지역의 인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가려지거나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리고 어쨌든 보수 강화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당이 부각되면 반대쪽 정당은 견제 심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2: 그렇죠. 그렇죠.
0: 이른바 결집이라고 하는 현상들 그런 부분들을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캠페인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지역에 나갔는데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 하정우 후보 개소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앞서고 있지만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대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이른바 볼륨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대표 요인 얘기 나왔으니까 장동혁 대표 요인도 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0: 예.
1: 장동혁 대표 거취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었다면서요?
0: 예, 뉴스 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5월 4일 5일 이제 양일간 무선 ARS로 실시를 했는데요.
1: 예.
0: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질문을 했는데 사퇴해야 된다 42.9%, 유지해야 한다 42.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현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42.5%는 이제 제법 높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오히려 보수층에서의 여론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런데 이제 보수층에서는 사퇴해야 된다는 응답이 37.5% 나오고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가 나왔어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8.8%가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개선된 측면들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최근의 공세에 비해서는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데 보면은 전체 결과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42.5%를 보면 이제 약간 이제 높아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의견이 어떤지 살펴봤어요.
1: 네.
0: 민주당 지지층에서 장동욱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5%가 나온 거예요. 거의 40%가.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 수준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상당히 이제 전략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에 계속 있는 것이 민주당의 이번 선거에서는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이 조사 결과에서 좀 확인이 돼서 상당히 좀 특이하게 주목이 갔었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대표직 유지해야 된다라는 뭐 지금 의견이 거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나왔다는 것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0: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이제 개인적 정치적 위기 상황이 있던 부분들이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좀 회복하거나 개선되는 흐름들 출구를 찾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것은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민주당 쪽에서 여당 쪽에서 있었던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한 이제 사안들이 있게 됐는데 왜 외부와의 전쟁이 있게 되면 내부의 그 리더십 논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외부에 대한 이제 공세를 강화하고 또 대여 이제 견제론, 정부 여당 견제론들을 강화하는 그 목소리를 장동혁 대표가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제
1: 네, 네.
0: 사방이 사실은 장동혁 대표는 절벽이었던 상황인데 밧줄이 내려온 상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임시 손잡이 같은 게 이제 생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러면 야당 대표다운 모습을 요즘 좀 보인다. 뭐 이런 평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거에서는 야당은 이제 정부 여당 견제론, 뭐 정권 중반 이후로 가면 심판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전반이니까 견제론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이냐 하면 장동혁 대표가 나서서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론 정서를 자극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영남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이 내란에 대해서 뭐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당으로 하여금은 야당 심판론 그러니까 내란 심판하는 것이 지방선거의 승리가 내란 심판의 완성이다라고 네. 하는 프레임. 그러니까 야당 심판론을 강화하는 또 양날의 칼이기도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보수층에게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반대로 부정적으로 어떤 확장을 제어하는 그 효과도 함께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럼 관심사는? 자,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가 그러니까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0: 네.
1: 이게 이제 그 전망이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러면 이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은
0: 네.
1: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관심사 아닙니까?
0: 일단 뭐 최소한 이제 그 기준을 선거에서 선방했다고 하는 기준들을 이제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이 최근에 여러 가지에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우호적 기류가 국민의힘 지지층에 있다고 한다면 선거 결과를 좀 패배하더라도 본인이 내려놓고 다시 전당대를 치르는 이런 이제 모험을 할 가능성도 지금의 지표로는 있어 보이고 아니 이번 선거 결과에서 빅맨들이 보수의 빅맨들이 낙선한 경우에 당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경쟁은 어쨌든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지난해 서울 공립학교 전체에서 보고된 산업재해 건수가 276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183건이 급식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 산재 3건 가운데 2건은 급식 노동자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급식 노동자들은 아시다시피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전국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이 30%에 육박을 했고요.
1: 네.
4: 서울 같은 경우는 84.5%까지 치솟았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10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 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장에선 이 숫자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돌아봤습니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노동안정위원장 이야기입니다.
5: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양들을 해내야 돼요. 급식실은. 그러면 1700명 그 시간에 그거를 내려면 정말 숨을 몰아쉬어가면서 일을 할 정도예요. 저희들이 피부에 딱 느끼는 거는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결혼이 많거나 결혼이 있는 학교들은 우리가 그냥 운동장을 예를 들어서 3m를 돈다고 하면 4시간 동안 계속 달리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노동 강도가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결국 인력난이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
4: 네. 직결된다라고 체감을 하는데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년 동안 학교 급식조리사 폐암 산재 승인율이 83.6%입니다.
1: 네.
4: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수치로 입증되었고 인력은 줄고 그 부족한 인원으로 더 많은 조리를 감당을 해야 하고 또 그만큼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2023년에 서울시 교육청이 꺼내든 대책이 조리로봇입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의 10개 교육청 그리고 48개 학교에 53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조리로봇 한 대당 예산을 보면 기준분을 제외하면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 네.
4: 올해부터 올해 3월부터 이 급식실에 조리로봇이 도입된 그 급식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근무 중인 조리실무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하민 조리실무사 이야기입니다.
6: 이게 야채 같은 거는 잘 못 볶아요. 왜냐면 이제 센서가 되게 예민해요.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좀 들어가면은 이거 멈춰버리니까 좀 타고 막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익는 속도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솥은 계속 밑에서 끌고 있는데 얘가 계속 돌아야 되는데 돌지를 못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딱 접근을 해버리면 얘가 멈춰버려요. 물 한 방울에도 센서 작동이 멈추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0: 또 장갑을 끼고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장갑을 벗고 또 손으로 또 만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고 좀 불편해요.
1: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가 아닌 거잖아요, 이거.
2: 그렇죠.
1: 오히려.
2: 그러니까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가공식품 조리는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특히 가공식품을 튀길 때는 확실히 조리실무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재료를 튀기고 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 입자, 그러니까 조리 흉을 좀 덜 마시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참 유용할 텐데 과연 이것도 효율성이 있을까 들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0: 정말 저희는 이제 좀 수제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제를 했을 경우에는 아예 쓰지를 못해요, 로봇 자체를. 저희가 이제 조리 후는 유해물질을 다 이제 이렇게 폐로 이제 흡입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다면서 학교 급식을 다 가공식품만 들여와서 튀길 순 없잖아요. 저희는 학생 수가 1,300명이다 보니까 우동 같은 경우 한 200kg 정도 삶거든요. 근데 시간 안에 하지도 못하고 사람보다 좀 느리고 우리 좀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게 시간 안에서 이렇게 촉박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2: 더군다나 이 조리실무사가 일하던 곳이 이제 초중 통합학교라고 해서 같은 메뉴를 만들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맵기 단계를 따로 세 단계로 나눠서 요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리의 동선도 시간도 이제 몇 배로 꼬이는 환경인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로봇을 활용하려고는 하는데 카레나 농도가 진한 그 스프를 만들다 보면 이게 솥이 너무 타버리고 청소는 배로 힘들고 센서에 물이 튀기면 기계가 멈추고 사람이 다가가도 멈추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야, 우리의 기본적 조리법은 이거 얼마 넣어야 되면 조리법 뭐예요? 적당히.
2: 감.
1: 적당히는 사람의 감인데 로봇이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죠?
2: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이제 그 로봇 업체 직원들이 로봇 도입 초기에는 직접 현장에 나와서 교육이나 매뉴얼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작 그 담당자들도 이렇게 대량을 가지고 급식실에서 해보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리실무사들한테 많이 배우고 갑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도입할 경우에는 사실 공간의 확보, 안전을 위해서 공간의 확보도 중요하고 요리 종류에 따른 어떤 시행착오 기간도 상당 필요한데 그런 부담 사람들도 다 현장에서 떠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2027년부터는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서울시 교육청도 식수 인원 조정과 함께 근무 여건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답변을 전해왔는데요.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난 그리고 인력난으로 인한 산재인데 그 대안이 결코 조리 로봇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1: 요즘 국뽕 채널 이런 거 보면 이제 K시리즈 뭐 K팝, K뷰티 이런 걸 넘어서 K지하철, K급식까지 나온 거 아세요?
2: 네. 수제급식 인기가 많죠.
1: 그런데 그 K급식 뒤에 이런 조리 노동자들이 이런 열악한 현실이 있고 K지하철 뒤에 사람 없는 데에서 묵묵히 청소하시는 청소 노동자들이 있다라는 걸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2: 네.
1: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 사람 손을 다 거치게 되어 있다. 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기대고 싶은
6: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8: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9: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5: 저축은행
10: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1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야간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5: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편리한 기능이라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운전할 땐 언제나 눈은 전방주시, 손은 핸들 위에, 방심은 금물.
5: ACC는 운전자가 절대 아닙니다. 운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SBC.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청취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0: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0: 국민의힘당의 조국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지역민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1: 제가 이제 뚜벅이 유세로 매일 밤 골목골목 다니고 있거든요. 네. 새벽부터 인사하고 그다음에 그 낮에는 여러 가지 일정 수행하고 있는 있고 밤에는 골목을 다니는데요.
0: 네.
1: 뭐 이른바 그 피부 미터가 막 작동을 합니다.
0: 피부 미터요?
1: 네. 네. 저는 이제 제게 출마로 인해서 이 평택 지역이 좀 보수 위주의 안정적 정치 지형이 이제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지금 유희동 후보가 쭉 빠지면서 조국과 김용남 이렇게 양강구도로 완전히 잡혔고요. 그리고 그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물 중심으로 뽑아야 돼.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0: 네.
1: 저를 포함해서 이제 각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0: 그러면 지금 그 당에 소속된 12명의 의원들도 막 지역을 다 훑고 있는 겁니까?
1: 네. 그 지역별로 그리고 직역별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요. 시민들 만나고 또 관련 종사자분들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좀 이런 뭐 분석 내지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지방선거나 이런 것들과 함께 치러질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초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 이런 데에도 후보를 내가지고
1: 네네.
0: 결국은 지금 저희망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안 냈다. 이게 네네. 미스다 뭐 이런 지적도 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희 평택시 광역의원 기초의원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 없고 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오히려 지금 민주당 후보가 평택시장 또 민주당 후보 중에서 뭐 광역 기초의원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런 분들로 그 저는 몰아드려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만 국회의원 재선거는 저는 확실하게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0: 아, 지방선거 관련은 민주당에 몰아줘야 된다?
1: 실제 지금 많이 언론에 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0: 네.
1: 평택에만 관심 있으십니다만은 세종시, 대구 동구청, 대전 동구청, 창원시 모두 다 단일화 이루어졌고
0: 네.
1: 조국혁신당 후보가 양보하고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를 하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세요. 큰 맥락에서 보면 지방선거에서는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단일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평택을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러면 자 바로 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국회의원 보궐선거만큼은 조국 후보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1: 저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후보, 집권당 후보시죠. 김영남 후보가 그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주셨지만,
0: 예.
1: 저는 대한민국의 이제 개혁, 그리고 평택의 발전 두 가지 기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0: 그렇죠,
1: 한편으로는
0: 그렇죠.
1: 대한민국 한편으로는 그 지역인데,
0: 예.
1: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국민주권정부가 섰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6.3 이후에 그 바로 형사소송법 190조 개정 문제로 들어가는데 김영남 후보와 저는 생각이 완전 다르죠. 그분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권 인정하자는 입장이거든요.
0: 네네네.
1: 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매우 예외적인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 근데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거나 검사가 경찰 관리에게 그 수사 보충수사 요구를 했는데 여러 번 계속 거절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저는 단연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0: 예.
1: 그다음에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실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러면 이제 뭐 구체적 정책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제가 과거에 이제 장관 그리고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을 하면서 같이 쌓아온 경험.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평택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도 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런데 그냥 검찰개혁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그럼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국회의원 예. 한 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개혁의 판이 달라집니까?
1: 달라질 수 있다고 보죠. 지금까지 보시면
0: 예.
1: 이제 대표적으로 중수청 법안 그리고 공소청 법안이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지만
0: 네.
1: 잘 기억해보시면 민주당 그리고 정부에서 이러한 이안을 냈는데 매우 문제가 많은 법안을 냈어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는 침묵하거나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나 조국혁신당은 소수지만 강하게 이 문제에 있다가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통과된 사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됐거든요.
0: 네.
1: 이 점에서도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 그냥 정부가 냈으니까 또는 뭐 민주당이 이제 다수가 제기했으니까 이러다가는

0: 저는 큰일 난다고 보고 정확히 검찰개혁의 핵심이 뭔지를 포착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 안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입했던 조응천이라는 검찰 출신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이 되셔서 끝도 없이 검찰개혁을 반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죠.
1: 그러면 지금 김영남 후보의 경우에는 제2의 조응천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혹시 우려하시는 겁니까?
0: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만 그런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1: 아무튼 뭐
0: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까지 그 검찰개혁과 예. 검찰의 보안사건 관련해서 밝혀온 입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걸 바꾼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향후 국회의원 되시고 나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대하거나 또 철저하지 못하게 가도록 막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저는 정반대 입장 아니겠습니까?
1: 그러면 그런 그 지금 그 후보님의 논리라면 공천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0: 저는 그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공당은 자신의 네. 내부의 기준과 논의에 따라 후보 추천할 권리가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저의 비전과 가치 정책으로 승부하고 경쟁해서 이길 생각입니다.
1: 그 조국 혁신당 뭐 우리 후보님 선을 넘어서 당 차원에서 김영남 후보에 대한 이른바 검증 공세를 이제 그 집중적으로 폈던 그 이유도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0: 당연합니다. 요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검증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과거의 언행이라거나 또 미래를 향한 비전과 가치를 점검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죠. 그 속에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지금 대한민국 미래의 비전과 맞지 않는다면 제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김영남 후보가 과거 했던 발언은 정말 이거는 생명권에 반하는 그런 발언이니까 사과하라고 요청했고 이제 세월호 건은 최근에 사과를 페이스북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 네.
0: 저는 이태원 참사는 또 사과를 안 하세요. 이해가 사실 되지 않고 한 번에 다 사과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미래 또 평택의 도약을 위해서 정책 논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왜 세월호는 사과하고 이태원은 사과 안 한지를 잘 전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1: 그 이건 워낙 이제 그 여러 언론에서 다뤘고 또 그러니까 뭐 인터뷰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됐기 때문에 그냥 추격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그 김영남 후보에 대한 검증, 이른바 검증의 그 첫째 포인트는 우리 후보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영남 후보가 당시에 밝혔던 입장 이거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그 후보님이 말씀하신 세월호나 이태원에 대한 발언 이쪽으로 이제 지금 그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동을 한 겁니까? 추가를 한 겁니까?
0: 아니죠. 전 중심은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세 가지 문제. 세월호, 이태원, 백남기였고요.
1: 네.
0: 그건 초기부터 저 개인에 대한 사과를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네. 저 문제는 팩트는 바로 잡고 싶다. 제가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라는 발언 같은 경우는 판결문에도 부정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주가 조작으로 제가 기소된 적도 수사받은 적도 없어요. 그 점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저 개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1: 네.
0: 세월호, 이태원, 백남기 등 이런 반인륜적 상황에 대해서 참사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그 참 참담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건 사과해야 되지 않냐라고 요구한 것이죠.
1: 그런데 지금 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0: 네네네.
1: 후보님 개인을 넘어서 후보님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김영남 후보의 반박이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따보다 따지고 싶지 않고요.
1: 네.
0: 저는 지금 저는 저에 대해 또는 저의 가족 법률가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점에서 포괄적으로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1: 네.
0: 지금 앞으로 정치 그 이후에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택의 도약을 위해서 서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김영남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했던 그 발언은 일단 대한민국 미래는 물론이고 지금 본인이 소속해 있는 민주당이 밝혀온 입장과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세월호, 이태원,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민주당이 취해왔던 입장과 논평이 있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고 예컨대 지금 사과하지 않고 계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 집회의 구호, 그 사태가 그 이제 사태 관련 그 구호가 이제 그 구호가 북한의 지령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1: 그러면 지금 뭐. 그 검증을 하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행적이기 때문이다. 혹시 이런 말씀이실 거예요? 정리를 하면.
0: 네. 그렇죠. 그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초에 있는 기본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태원 문제, 세월호 문제, 백남기 문제는 다 생명권의 문제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이건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죠.
1: 그러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김용남 현 후보를 연단에 올려가지고 반기면서 쓸모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저는 뭐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제 후보 당시에 그런 선택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1: 네.
0: 어느 대통령 후보나 중도 인사, 심지어 보수 인사까지 포섭하고 또 손을 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1: 네네.
0: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 김용남 후보가 당시에 김용남 씨가 쓸모 있다고 말한 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여를 하셨죠. 근데 그 쓸모가 어떤 쓸모인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고 대선 시기에 쓸모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0: 뭐 여러 가지 뭐 관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국회로 들어오신다면 조국이 아니라 김용남 후보가 국회로 들어온다면 검찰개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사법개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죠.
1: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자꾸 쓸모라는 어감이 좀 안 좋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인용이다 보니까.
0: 좋은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셨으니까요.
1: 아무튼 네. 국회의원으로서의 쓸모는 별로 없다 혹시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0: 별로 없다가 아니라 저의 쓸모가 더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네.
1: 또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김용남 후보 이른바 정치적 체급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체급요?
1: 네, 정치적 체급.
0: 그럼 제가 저는 그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1: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일전에 저희 인터뷰에 모셨을 때 이제 의원님 여기서 의원 전국구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저 후보님 스스로 국가대표 정치인이라고 이제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네. 거기에 견주면 김용남 후보는 어떤 체급인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0: 일단 김용남 후보가 그 갖고 해왔던 경력이 주로 검사 활동을 하셨습니까? 검사로서 활동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개혁신당을 거쳐서 민주당이 오셨고 그다음에 대선을 통해서 국민주권정부 수립에 기여를 하셨죠. 그런데
1: 네.
0: 그분의 경력을 보게 되면 크게 20년 이상을 검사로 사셨던 것입니다. 저는 물론 교수로 출발했지만 그다음에 장관, 국무위원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등의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체급이란 말보다도 어떤 용량 또는 역량이 제가 더 넓다 생각하고 그에 따른 네트워크도 제가 더 넓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김용남 후보보다 더욱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1: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그 후보님이 자기 설정을 하고 계시다면
0: 네.
1: 굳이 김용남 후보에 대한 검증보다는 오히려 그 후보님의 장점을 그냥 긍정적 측면에서 유권자한테 어필을 해서 후보님의 어떤 장점과 실력만으로 당선이 되는 게 더 좋은 모습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언론에서 관심을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섯 번째
1: 네.
0: 평택의 그 비전에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정책에 대해서 KTX 경기남부역은 어떻게 하고 안중역은 어떻게 하고 또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BRT라고 해가지고
1: 네.
0: 고급 간선버스 시스템은 도입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지금 그 한국에 AI 센터가 설립되는 걸 확정이 됐거든요. 지난번 경주선언에서. 그래서 그게 바로 이 평택이야말로 삼성 반도체가 있는 그런 글로벌 반도체 심장도시인데 여기에 그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를 만들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고 그건 평택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신데 중앙 언론에서는 저의 평택 공약은 관심이 없으시고 제가 김용남 후보의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사과하시라 이것만 자꾸 부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책 문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에 대해서도 계속 검증 내지 공세를 펴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면?
0: 물론이죠. 저는 사실은 유이동 후보는 이미 평택 그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삼자구도라고 하시는데
1: 네.
0: 저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미 주변화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분이 삼선 10년을 하셨어요. 삼선 10년을 한 동안 평택의 해묵은 과제, 땅 개발 문제, 저개발 문제, 교통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 하셔서 이미 유권자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토박이 뽑아놨더니 한 게 뭐 있냐. 이제 어디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비전,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 다 하십니다. 네.

0: 그러면서 저는 쭉 이렇게 그 주변화되고 있고, 전 잘 보시면 최근에 유희동 후보가 저를 자꾸 공격을 하세요. 게다가 뭐 제가 이제 평택에 안중에 살고 있는데 2개월짜리 월세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허위사실도 막 퍼뜨리시고 제가 제 아파트 주민들이 다 아주 황당해하시고 불쾌해하시거든요.
1: 그러니까 그 얘기 하셨으니까 일단 지금 유희동 후보가 외지에서 온 후보들에 대한 반감이 좀 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던데 전혀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0: 저는 일단 그 평택 그 유권자들에 대한 사실 좀 모욕적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인구적으로 보면 평택 인구의 한 20%만 토박이고 80%가 외지인입니다. 실제. 저는 평택 토박이의 그런 고민이나 정서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봤던 그 토박이 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평택 유권자들은 그 연고가 중심이 아니 연고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평택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능력, 비전, 네트워크 그게 누가 있냐를 이제 보고 계시고 실제 그 너는 외지인, 나는 토박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는 게 맞는 건지 정말 평택 도약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이 유희동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나는 평택 사람이다라는 것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자꾸 저에 대해서도 외지 사람이다, 뭐 몇 개월 뒤에 뜰 거다, 게다가 2개월 월세 살고 있다, 허위 사실도 은연중에 이렇게 보하시던데 참 안타깝다 싶고요. 제가 이제 하나 비유를 하자면 옛날에 우리 국가대표 감독으로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히딩크 오셔서 잘 됐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히딩크 감독이 뭐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최근에 우리 홍명보 감독님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1: 네.
0: 저는 그래서 평택 유권자분들도 현명하게 다 판단하신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후보님께서 했던 지역구에서 1년마다 이제 새빵 옮기며 살겠다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이건 그럼 당선 낙선과는 무관하게 계속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0: 예, 제가 사실은 이 동평택, 서평택의 사회 문화적 차이가 큽니다.
1: 네.
0: 서울에서는 똑같이 평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고덕이 있는 동평택은 아주 신도시고 깔끔한 도시라는 서쪽으로 갈수록 농촌이 농촌 지역이라 가지고 서로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정서도 많이 달라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28년 총선까지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당선된 뒤에도 그리고 28년 당선되고 나면 또 4년이 임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2년, 4년, 6년 여기 산다. 그러면 6년 동안 도시 지역만 살면 평택을의 정서를 알 수 없고 민원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평택의 주요 지역을 제가 돌아가면서 살면서 경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후보님 스스로 지금 평택을 같은 경우는 후보님과 김용남 후보 양강 구도로 굳혀지고 있다라고 자가 진단을 해 주셨는데.
0: 네네.
1: 자, 그러면 이 각축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각축 균열이 어떻게 깨지느냐가 지금 관심사가 될 텐데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 근데 민주당하고 단일화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김재현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저와 또는 조국혁신당과 정치개혁, 그러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물론 그 정치개혁까지 항상 같이 해왔죠.
1: 네.
0: 근데 제가 이제 평택을 해 상의 없이 출마하셔서 좀 불쾌하시고 기분도 나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민주당 후보가 다른 후보도 아니고 세월호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백남기 농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문제 있는 발언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뭐 단일화를 하실까 그 진보당의 정체성에 맞는가 의문이 있고요. 저는 뭐 그거는 또 김병 후보께서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6.3이 끝나고 6.3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저와 김재현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뭐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 대부분의 뭐 실질적 과제에서 일치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동맹, 우군의 역할, 우군의 그런 그 사이 관계를 맺을 생각입니다.
1: 그러면 후보님이 먼저 김재현 후보에게 단일화를 한번 제안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0: 지금은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는 그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각 후보들이 단일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0: 지금부터 자신들의 비전과 가치를 충실히 유권자들께 밝히고 그 후로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정해 나가는 과정을 겪고 난 뒤에 검증과 평가를 하시고 난 뒤에 일정한 결과가 나오겠죠. 한 2, 3주 뒤에는.
1: 알겠습니다.
0: 그 즈음에 단일화 문제가 논의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지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 아까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지역 현안 공약 가운데 하나로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 유치를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구상입니까? 짧게 말씀을 주신다면.
0: 예, 지금 그 지난 11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 제안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리고 경주 선언에서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를 한국에 설립한다라는 것도 결정이 났어요. 그럼 AI는 반도체가 핵심인데 그 반도체의 핵심 심장이 어디냐? 평택입니다.
1: 네.
0: 평택 시장의 시청의 간판에 그 반도체 심장 평택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삼성이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그리고 관련 업체 다 여기 있고 모든 기반시설이 평택에 있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의 가장 적임지가 평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선되면 이걸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1: 하나만 더요. AI 얘기 네. 나왔으니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0: 네네.
1: 혹시 이거에 대한 뭐 구상이나 입장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0: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예.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그 각 공장의 노동자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노조 단위로 만나고 있는데
1: 예.
0: 다들 걱정하시는 게 AI 도입은 필연적인 걸 다 아십니다.
1: 예.
0: 아는데 AI가 도입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건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1: 네네네.
0: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역 경제가 살 것 같지만 실제 실업이 일어나고 그러면 AI 도입과 동시에 직무를 전환시키고 재교육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꼭 하세요. 저는 그래서 AI란 최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그것에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늘을 살피는 정책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대선 후에 사실은 이제 사회권을 조국혁신당에서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0: 맞습니다.
1: 사실은 네. 보관이라든지 정책이 좀 준비되어 있나 해서 좀 여쭤봤던 건데 아직은 네. 그 단계는 아닙니까?
0: 아니, 그 점은 저희가 뭐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1: 예.
0: 저희가 AI 건 관련해서는 이혜민 의원이 뭐 구글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1: 예.
0: 공문제 전문에도 해서
1: 예.
0: 신장식 의원 그리고 노동 문제에 관심 있는 이혜민 의원 그리고 노동 문제에 관심 있는 신장식 의원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그 문제를 AI 전환과 관련해서 노동권 문제 또는 사회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조만간 발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 삼성 노조를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보세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0: 지금 삼성 노조 같은 경우는 바로 옆 근제 경쟁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하이닉스에서는 보너스 캡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예,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예.
0: 보너스를 더 많이 받는 거죠. 삼성 노조에서는 그 얘기를 이제 하이닉스처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파업도 하고 오늘 내일 중에 아마 협상이 이루어질 거 이루어져서 타결까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1: 결렬이 됐다는 얘기는 좀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이건 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부분이.
0: 감사합니다.
1: 네, 조국 구분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

0: 3대만배. 제16회 화성백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백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백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시선집중 본방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6: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5: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3.8%나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가 영향을 안 받는 품목들 중에서도 오른 품목이 상당히 많아서 금리 인하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네요.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기 연체자 11만 명에 대한 추심이 중단될 걸로 보인다는데 어떤 배경인지 소식도 좀 들어보겠고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는 안 하는 분들,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들도 주택을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도 자세하게 좀 챙겨 들어보지요. 5월 13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새벽에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발표됐어요. 매달 발표되는 거긴 한데 이제 네. 이 물가 많이 오르면 미국 금리 인하 물 건너가는 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달 긴장하고 듣는 지표잖아요.
3: 그렇습니다.
1: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3: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유가가 계속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물가 지수에 어떻게 반영되냐, 이것도 사실 시장의 관심이었거든요.
1: 예.
3: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수치로 보면 미국의 4월 CPI가 전년비 3.8%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을 3.7% 하고 있었어요.
1: 예.
3: 유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높게 나올 거야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높게 나왔으니까 시장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게 2023년 5월 이후에 3년 만에 가장 높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시장을 더 부담스럽게 만들었고요. 전월비로 보면 0.6% 상승을 했으니까 3월에도 전달 대비 0.9%가 올랐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계속 오르네, 이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1: 한 달 전에 비해서 그 정도 올랐으면 이런 속도로 1년 동안 오르면 거의 뭐 한 네. 10% 가까이 오르겠다,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렇게 느낌도 그런,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럼요. 속도라는 네. 거죠.
3: 이제 이렇게 물가가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원 물가라는 걸 다시 계산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예.
3: 에너지랑 식품 가격은, 농수산물 뭐 이런 가격은 뭐 날씨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국제 경제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1: 움직이고
3: 그러니 이거 빼고 나머지 물가 보는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원 CPI라고 하는데 이걸로 보면 전년비 2.8%, 전달 대비 0.4%가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꽤 높은 거예요. 시장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2%에서 2% 중반의 물가 목표를 세우고 있으니까
1: 예.
3: 그것보다도 근원마저도 높게 나왔으니 그러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하기가 진짜 힘들어졌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1: 유가 때문에 오르는 물가가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얘기인
3: 네,
1: 거죠.
3: 이거 빼도, 물가가
1: 오르니까
3: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1: 사실 그거 오르는 게 무서운 건데, 물가 네. 오르는 게 두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3: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긴장을 했고 그러면 뭐 케빈 워시가 와서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다던데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좀 사라지겠네. 안 그래도 조금 최근에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가 내리기 힘들다라고 얘기했었는데
1: 예.
3: 야 이거 내년에도 내리기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아침에 미국 증시는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 그러네요. 어제 미국 증시가 뭐 기술주들 중심으로 약간 조정을 보이는 것 같던데 이 영향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3: 네, 그렇습니다.
1: 우리나라 민간 배드뱅크 중에 상록수라고 하는 배드뱅크가 있나 봐요. 이 배드뱅크라고 하는 게 이제 돈 못 갚은 분들이 못 갚은 빚,
3: 그러니까 네.
1: 은행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빚을 이제 은행들이 그런 거 다 이제 내놓으면 그거 싹 모아서 이거 우리가 전문적으로 받고
3: 네.
1: 뭐 그거 운영할게라고 하는 게 이제 배드뱅크인 건데
3: 맞습니다.
1: 은행들은 이 빚 받으러 다니지 말고 영업이나 열심히 하세요.
3: 네.
1: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근데 이게 뭔가 좀 이슈가 되는 모양이에요.
3: 이게 조금 최근에 언론을 타면서 이슈가 좀 됐고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정부청사에 금융위 주재로 이 상록수라는 배드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사 한 9곳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사실상 청산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청산을 하냐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대약기금이라고 해서
1: 예.
3: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자들 빚 탕감해주는 이제 배드뱅크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신들의 채권을 일괄 매각 하락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건데요.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1: 세도약 기금이 그런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고 하고 끝내는 건가 봐요.
3: 사실상 그런 거죠.
1: 네, 세도약 기금은 이게 나라 돈인 겁니까?
3: 민간에서도 출자가 됐으니까요.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소액 연체자들, 장기 연체자들의 비탕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설립된 그 정부 출범 기구거든요.
1: 아하, 거기에는 뭐 이제 은행들도 네. 돈 좀 냈을 거고.
3: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록수라는 그 배드뱅크가 2000년대 초에 카드대란 사태를 기억하실 텐데
1: 예.
3: 이때 이제 금융사들의 부실 채권이 폭증을 하니까 이걸 2003년도에 공동 출자에서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이걸 예. 이제 그 상록수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이나 카드빚 갚지 못해서 생긴 골치 아픈 이른바 부실 채권들
1: 예.
3: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의 건전성 문제도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다 다 쓸어 담고 이 바구니를 채권 추심하는 전문 회사에다 맡겨서 너네들이 이거 추심 좀 해라고 하고 본인들이 이제 빠져 나온 상태였는데
1: 예.
3: 이게 20년 넘게 계속해서 그 운용이 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세도약 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오래된 연체 채권들을 다 소각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은행들은 예.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저기 그 상록수에 가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참여를 안 했다는 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것마저도 다 소각해야지 이런 이슈가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들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래도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원래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 새 출발하고 싶으니까 종전까지 있었던 거는 싹 없애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새로 출발하는 정부마다 늘 있을 거 아니겠어요?
3: 네네.
1: 그래서 이제 사면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럴 때 지금까지 오래오래 못 갚고 안 받고 혹은 못 받고 있었던 빚은 그냥 다 없앴던 걸로 하자라고 했던 건데 거기에서 쏙 빠져 있는 바람에 옛날에 졌던 카드빚 받으려는 사람도 남아있고
3: 네네.
1: 갚아야 되는 사람도 남아있었다는 말씀이네요.
3: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가 강압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민간들이 자율참여 형태로 돼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장기 연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채권의 소멸 수요가 시효도 있습니다. 보통 20년 되면 이게 보통은 채권의 소멸 시효가 있어 사라지게 되는데 이걸 연장하는 방법으로 금융사들이 계속해서 채권 추심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1: 그쵸, 아무 말 없이 소멸 시효가 지나야 이제 사라지는 거라서
3: 네네네.
1: 중간에 갚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거나 알았어요라고 답을 하면 또 연장되는 거니까 시효는. 네.
3: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거는 부실 채권 중에서도 가장 악성 부실 채권이어서 은행들은 아까 이미 건전성 문제 때문에 다 떨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 예, 예.
3: 근데 이걸 아직까지 유지하면서 그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게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정부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기준을 걸고 지금 하는 건데 그 기준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은행이 직접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들을 빼는 게 맞느냐라는
1: 예.
3: 이제 논란이었고요.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이 상록수에 이 채권들을 보내고 나서 이들 금융사들이 5년간 이 상록수를 통해서 배당을 한 420억 원 정도 받았더라.
1: 이제 못 받은 빚 그동안 받으면 네네, 이제 네네. 배당 받는 거죠?
3: 네. 예. 그러니 사실은 이 배당이 계속 나오니까 이걸 유지하면서 이들이 이 뒤에 숨어서 이걸 계속 받겠다라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까지 좀 제기가 되면서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1: 그러니까 내가 받을 빚을 받고 안 받고 포기하는 건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이긴 한데
3: 네네.
1: 새 정부 출범하면서 대통령이 공약도 하고 하니까 좀 알아서 눈치껏 다 이제 했어야지 왜 너희들 살짝 빠져있다 숨어있냐 내가 나 알아냈지 않냐 지금 보니까
3: 네네.
1: 그런 분위기인가 보군요.
3: 그런 것도 있고 이 정도 했으면
1: 그만하지.
3: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라는 여론도 있는 거죠.
1: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없어지기로 하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안 받기로 하고 끝내는 것 같은데 대충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그게?
3: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그 채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그 10만 명 정도의 대상이고요.
1: 예.
3: 전체 그 원금은 7천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 예. 그러니까
3: 이게 탕감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1인당 한 좀 700만 원, 800만 원 안팎이네요.
3: 원금
1: 기준으로만. 네. 네.
3: 근데 이제 거기에 이자율을 붙고 했으니까 훨씬 많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항상 이 배드뱅크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 그다음에 열심히 갚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사회에서 거의 회생 불가능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사회 제도권 으로 좀 올려준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접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 차원에서 접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간 자율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상 간접적인 압박을 통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참여한 모양새가 됐지 않습니까?
1: 예.
3: 그렇다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뭐 채권이 20년 이상 지나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공공 뭐 그 배드뱅크 쪽에다 넘기게 만든다든지 이걸 제도화해서 원칙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1: 취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네. 빚이 많고 생활은 어렵고 그러면 계속 어려운 국민들은 당연히 배려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 배려하고 도와주는 방법이 대체로는 어려운 국민들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하든 나라 돈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정책으로 풀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대충 요즘은 그냥 민간 기업한테 그 당신들 좀 양보하죠 좀 그러냐 많이 돈도 많이 벌면서
3: 네.
1: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우리는 주주들 돈이고 우리는 이거 돈 받는 게 직업인 사람들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할 일을 자꾸 이제 기업들이 하도록 하니까 그 과정에서 취지는 아름다워도
3: 은행을 완전한 민간 기업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서 그거는
1: 결국 그런 것
3: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부의 라이센스 사업,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이라는 사업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지 않습니까?
1: 예.
3: 그러니까 이자, 그러니까 여기가 손실이 나면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메꿔주는 형태,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보장하는 그 업종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은행에 어느 정도 기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완전한 민간 기업에 만약에 그런 요구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부는 라이센스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1: 은행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통신 요금 해야 되는 통신사도 그렇고 기름값 올라가면 정유사들도 그 대상이 되고
3: 네네.
1: 자꾸 이제 확대되니까 그게 그 기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거겠죠. 예,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3: 나중에 뭐 커피 타임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1: 네, 길게 했죠 그러면.
3: 네. 네,
1: 그래요. 그렇습니다. 항상 다 이게 아름다운 취지와 이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수단과 이게 자꾸 부딪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든.
3: 네.
1: 예, 라이진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그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들도 집을 팔 수 있고 비거주 1주택자가 이제 갖고 있는 집도 사는 분은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실거주 바로 할 사람만 집을 사서 들어올 수 있는.
4: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갭 투자는 안 되는
4: 네.
1: 그런 거가 풀린다는 얘기군요. 비거주 1주택자의 집에 대해서는.
4: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전세집 집주인은 다주택자이거나 비거주 1주택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1: 예, 그렇죠.
4: 결국에 무주택자의 전세집 매입에 대한 토어제 실거주 의무가 모두 풀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다주택자들도 지금도 그렇게 팔아도 되나 봐요. 양도세
4: 네.
1: 중과 기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4: 맞습니다. 12월 31일까지 가능한 걸로 나와 있고요. 국토부는 이런 조치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결과적으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제도가 다 사라진 거네요. 그러면 이제?
4: 네, 맞습니다.
1: 예.
4: 네, 근데 무주택자가 매수인일 경우에만 가능한 예. 거죠.
1: 아,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일
4: 네,
1: 경우에는
4: 네.
1: 토지 거래 허가 구역
4: 네.
1: 규제를 안 받는다.
4: 유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4: 국토부는 이런 조치의 형평성을 맞춘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거주 유예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만 적용됐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임대중인 모든 주택이 실거주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실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팔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혜택이 계속되는 건 아닌데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은 거래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1: 예.
4: 또 실거주 유예는 어제 그러니까 5월 10일 기준으로 이미 체결돼 있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전세 계약이 끝난 뒤에 결국에는 입주를 해야 하고요.
1: 예.
4: 가장 늦어도 2년 뒤인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거죠.
1: 과거 개념으로 보면 최대 2년간은 갭 투자가 되는 그 이상은 안 되고 그런 개념이네요.
4: 네.
1: 2년 안에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4: 네.
1: 알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집을 파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가 집을 팔 인센티브가 되기는 한가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4: 사실 장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 당장 팔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집을 팔 계획을 갖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라면 예. 지금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지금 실거주 의무 유예가 운영되지 않으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집을 팔려면 세가 끝나는 기간, 즉 세입자가 교체하는 시점에만 집을 팔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혜택을 받으면 언제든지 집을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 생각이 있으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수월하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1: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바로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 이 제도 덕분에.
4: 네. 12월 31일 전에까지요.
1: 아니었으면 어차피 세입자 안 나가시면 못 파니까 그때 기다려서 생각하자라고 생각해야 됐던 분들이.
4: 네. 맞습니다.
1: 매물을 좀 더 유도해보자. 시장에 매물 나오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는 적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4: 네.
1: 이 제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네요.
4: 네. 근데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에서는 이번 조치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숨통이 조금 트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1: 예.
4: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으로는 양도차익이 큰 강남 권에 있는 고령층이나 세 부담이 커진 투자 목적이 강한 일부 집주인들은 매도의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거주 집주인이 집을 판다는 거는 대체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차익이 큰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1: 예?
4: 결국 이런 집을 사려면 상당한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가 끼어있는 집은 주담대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수억 원대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한 사람만 매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1: 지금 당장은
4: 네

0: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 뭐 전 대출을 좀 더 내는 건 가능할 수 있으나
1: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래 성사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0: 전세값 대비 집값이 많이 올라 있어서 그 차액이 누가 쉽게 현금 되겠냐 이제 그
1: 맞습니다.
0: 말씀이죠.
1: 맞습니다. 네, 수억 원대를 어떻게 현금으로 내냐라는 겁니다.
0: 근데 뭐 한 1년 전에 1억 원어치 주식 있었던 분들은 평균적으로 요즘 3억 됐다고 하니까 2년 만에
1: 가능성이 뭐... 있나요?
0: 그렇군요.
1: 네, 또 이미 다주택자들의 새낀 매물이 앞선 규제 완화 때 단기간에 한 차례 시장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실제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먼저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있는 거죠.
0: 그 등록 임대주택 있잖아요. 8년이나 10년 동안 그 임대료 잘 안 올리고 세입자 바꾸지 않으면 양도세 크게 이제 깎아주는.
1: 맞습니다.
0: 예. 그것들도 이제 8년이나 10년 끝나서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될 수 있을 텐데.
1: 네.
0: 요거는 8년 10년 임대 의무 지킨 분들은 언제 팔아도 그 혜택을 주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1: 네.
0: 뭐 정부가 올해 팔아야 돼, 내년에 팔아야 돼 이렇게 제한을 새로 만들어서 매물로 유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1: 네. 지금 정부가 그런 임대 사업자들의 혜택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혜택을 하루아침에 없애진 않겠지만 이제 차근차근히 없애면서
0: 1년 안에 2년 안에 이러다 보면
1: 네.
0: 그럼 처음 했던 거와 말이 달라지지 않았냐 하는 뭐 저항이나 뭐 또 위헌 논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네요.
1: 네. 또 결국 임대인들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아파트들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0: 예,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2: 네, 오늘은 청취자 박정욱 씨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파생상품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던데 이 파생상품이라는 게 뭔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파생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 나와서 생긴 것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뭔가 근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갈라져서 따로 떨어져 나온 금융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근원이 되는 건 뭐고 또 갈라져 나온 건 뭐냐. 금융상품이 무슨 뭐 나무나 화초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일 줄담배 피우는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당신 담배 끊으면 내가 몰래 모아놓은 비상금이 있는데 그걸로 당신 좋아하는 등산복 한 벌 사드릴게요. 이런 약속을 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만약 금연에 실패하면 벌금으로 50만 원 내세요. 이제 이런 내기를 제안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기의 목적, 근원이 되는 건 남편이 담배를 끊느냐 아니냐 이제 하는 거지만 남편 머릿속에는 그 근원이 되는 것에서 파생되어 갈라져 나온 아내가 사주겠다고 한 멋진 등산복 아니면 피 같은 돈 50만 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른거리겠죠. 파생상품은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두고 내기를 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파생상품인데 예를 들면 원유 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후에 원유를 배럴당 예를 들면 100달러에 사기로 약속한 계약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달 후에, 한 달 후에 원유값이 배럴당 120달러로 뛰어오르면 이제 이런 파생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배럴당 120달러가 된 원유를 100달러에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또 반대로 원유값이 80달러로 내리면 이제 손해를 봅니다. 80달러짜리를 100달러에 사야 되니까 손해를 보겠죠. 결국 원유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은 두 달 후에 원유값을 놓고 배럴당 20달러짜리 내기를 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원유값이라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걸 두고 돈 걸고 내기하는 거 이게 바로 파생 상품인데요. 대표적인 게 주식시장의 선물이나 옵션입니다. 파생 상품은 그럼 왜 위험하냐? 기초자산 가격은 별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어떤 내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아주 큰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쪽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주인공이 한 약속 있잖아요. 한 달 안에 내 배가 안 들어오면 내 가슴살 1파운드를 잘라주기로 한 거. 이게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아니지만 파생상품하고 똑같은 겁니다. 살다 보면 배가 하루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건 별게 아닐 수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거는 내기를 했으면 이건 위험도가 아주 크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위험한 걸 왜 하냐? 아주 위험한 파생상품일 수도 있지만 그걸 활용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과 농사를 짓는 분이 태풍이 오면 큰일이니까 사과 농사 짓는 분은 만약 태풍이 오면 내가 큰 돈을 버는 그런 파생상품 내기를 해놓으면 태풍이 안 오면 사과 농사가 잘 돼서 좋고 태풍이 오면 내기에서 이긴 돈으로 또 1년 농사를 벌충할 수 있으니까 좋고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파생상품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박정욱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새 낀집을 무주택자가 살 때는 지금 사고 나중에 실거주하는 게 허용된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경우에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온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다는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죠. 고맙습니다.
1: 확 내버리죠. 새 길은 그렇게 열리니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0: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S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3: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10시 9시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관련해 미국 측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고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지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와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지만 우리 군의 참여 확대는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이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17시간의 협상에도 결국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며 오는 21일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월 협상 결렬 이후 정부의 중재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재협상이 진행됐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조정안에서 기존 초과 이익 성과급 제도와 성과급 상한 50%가 그대로 유지됐고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거부해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기간 연장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측이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오면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오늘 밤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해 2박 3일의 방중 일정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에서 휴식 후 내일 오전 10시 시진핑 국가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납니다. 지난해 10월 말 부산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관세와 미국의 무역법 조사, 중국의 희토류 공급 통제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이란 전쟁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